0: 하지만 명왕성이 1930년에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행성으로 편입이 되었죠.
1: 네.
0: 그렇게 70년 가까이 평화롭게 행성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둘 명왕성과 엇비슷한 궤도에서 돌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1: 네.
0: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제인 루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첫 발견을 시작으로 여기에서 이제 크고 작은 부스러기 같은 얼음 조각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1: 네.
0: 이제 명왕성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1: 예.
0: 보니까 그 카이퍼 벨트 천체들 다 명왕성하고 비슷하게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두고 같이 돌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명왕성보다 살짝 크거나 살짝 작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명왕성이 뭐가 특별해서 그 많은 애들 중에 명왕성만 딱 골라가지고 행성으로 불러야 할까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1: 수금지 화목도 천해보다 어쩌면 네. 명왕성은 그 카이퍼벨트 천체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0: 맞습니다.
1: 이런 거죠. 네.
0: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2006년에 당시 체코 프라하에서 그 국제천문연맹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나름 치열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최종적인 결의안을 만들게 돼요. 사실 이 2006년도에 명왕성으로 벌어진 그 논쟁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명왕성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네. 인간에게 좀 잘못이 있습니다.
1: 어떤 잘못이 있나요?
0: 왜냐하면 예. 인간이 그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플래닛, 행성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1: 네.
0: 정확하게 행성의 과학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수천 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행성의 정의 자체가 없었어요.
0: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었어요.
1: 2006년까지?
0: 네.
1: 어.
0: 그냥 이 명왕성과 친구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이거는 소행성이고 이거는 행성이야 아무 문제 없이 구분할 수
1: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0: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행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네. 뒤늦게 정의한 거죠.
1: 그때 프라하에서.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쟁이 뭐였냐면 명왕성은 슬프지만 빼고 수금지와 목토 천에 8개만 남길까? 아니면 아 그래도 명왕성 정이 있는데
1: 정 들었죠.
0: 그렇죠. 예. 명왕성 매몰차게 버리는 건 좀 예. 나쁘잖아요.
1: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333 구조가 또 안정적이고요. 외우기에도
0: 그런 생각은 예. 안 해봤는데.
1: 예, 예, 예.
0: 네. 그래서 과감하게 예. 행성의 수를 한 200개로 늘리자.
1: 아예 네. 명왕성 비슷한 애들 다 넣어서
0: 명왕성을 살려야 되니까 명왕성 친구들 그래 내가 과감하게 다 받아줄게 이런 선택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이제 공방을 벌인 거고요.
1: 네.
0: 결국에 명왕성만 쫓아내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1: 그럼 그때 행성의 정의에 대해서 뭐 새로 만든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확립이 됐어요.
1: 네.
0: 일단 첫 번째 태양 주변을 돌아야 한다. 명왕성 아직 살아있어요.
1: 그렇죠. 돌죠.
0: 네. 예. 두 번째, 충분히 중력이 강해서
1: 예.
0: 그 모습이 동글동글한 공 모양이어야 한다.
1: 명왕선 생존.
0: 맞아요.
1: 합격.
0: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작고 감자 고구마같이 울퉁불퉁한 진짜 소행성들은 걸러지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도 명왕성도 살아남아요.
1: 예.
0: 심지어 달도 살아남아요.
1: 아, 달도 행성이야.
0: 달 동그라니까요.
1: 거기까지는. 예.
0: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1: 네네.
0: 세 번째 조건이 사실 말이 좀 많긴 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주변 궤도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가장 압도적인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한다.
1: 아, 좀 주관적인 것 같은데.
0: 약간 주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성과
1: 네.
0: 명왕성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예.
0: 목성도 목성과 엇비슷한 궤도를 함께 무리지어 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목성 궤도에 걸쳐 있는 나머지 찌끄러기들을 네. 다 긁어 모아봤자 목성의 질량이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1: 아, 목성이 그 구역에 왕은 맞네요.
0: 그쵸?
1: 주인이네요.
0: 그러니까 예. 목성은 자기가 돌고 있는 그 궤도 일대에서 네. 압도적인 대장이에요.
1: 네.
0: 그러면 명왕성은 어떨까요? 명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 살짝 더 큰 애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함께 바글바글 모여있는 카이퍼벨트의 멤버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명왕성은 명왕성만의 질량이
1: 네.
0: 카이퍼벨트 전체 질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극히 일부인 거죠. 그러면 명왕성은 그 일대를 싹 청소해놓고 있는 네. 압도적인 대장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 오히려 그중에는 명왕성보다 질량이 큰 애도 있나요?
0: 그럼요.
1: 아, 이건 그렇고.
0: 그래서 명왕성은 그 세 번째 정의가 추가되면서 그걸 빌미로 쫓겨났습니다.
1: 그렇게 된 겁니다.
0: 네.
1: 그런데도 아까 그 소녀를 비롯해서 저도 네. 그렇고요, 사실.
0: 네, 네.
1: 조금 약간 짠한 마음이랄까 이런 게 드는 건 우리 태양의 행성 중에 약간 막내 포지션이기도 했고.
0: 그, 사실 네. 전 그게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1: 네, 네, 네.
0: 오히려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명왕성은 행성이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하고 마침표 같은 역할이었지.
1: 네, 맞아요.
0: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1: 예, 예.
0: 심지어 그때까지만 해도 탐사선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실제 모습도 몰랐고 목성의 구름처럼 화려한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1: 네.
0: 그런데 막상 쫓겨나니까 네. 그때야 이제 사람들이 정을 붙이고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1: 아, 역시 떠나고 나서
0: 맞아요. 네,
1: 떠나고 나서 후회하고
0: 그러니까
1: 진작에 잘하지 이런 건가요?
0: 그 명왕성은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천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나 매력보다
1: 네.
0: 명왕성이 한때 행성이었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서사로 더 유명해진 천체가 되어버렸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명왕성이 다시 행성으로 복권 승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어떤 가능성이 뒷받침이 되면 그게 진짜 말이 될까요?
0: 일단 네.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1: 네.
0: 자, 명왕성을 살리는 건데 어떻게 살리는 거냐? 일단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여전히 행성이고 얘네가 행성으로서 갖고 있는 지위에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1: 네.
0: 그렇죠? 명왕성이 행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새로운 기준 때문에 토성이 행성이 아닌 걸로 되면 안 되겠죠.
1: 아,
0: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1: 네.
0: 그 수많은 카이퍼벨트 친구들 중에서 명왕성만 살려야 돼요.
1: 그렇죠.
0: 네.
1: 아, 어렵다. 예.
0: 나머지 수백 개 애들은 다 남겨두고
1: 네.
0: 명왕성만 교묘하게
1: 명왕성만의 뭔가가 있어야 네. 돼. 그렇죠?
0: 인형 뽑기 하듯이
1: 네.
0: 딱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1: 명왕성만의 뭔가가 이때 그게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위협하면 안 돼.
0: 네.
1: 그렇죠?
0: 네. 네. 예, 예.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일 텐데
1: 예, 예, 예.
0: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1: 네.
0: 일단 실제로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논문의 제목이 이제 2022년에 제목이 되게 과감했어요.
1: 네.
0: 뭐냐면 Moons are Planet. 달도 행성이다.
1: 오.
0: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일 뿐만 아니라 오, 예. 달도 행성이야.
1: 급진적이네.
0: 이 바보들아. 라고 이제 주장하는 아주 파격적인 논문이었는데.
1: 근거가 뭡니까?
0: 예.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 우리가 어떤 천체가 행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1: 예.
0: 태양을 중심에 두고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지 그 궤도의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체가 얼마나 기울어진 궤도를 도는지 얼마나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도는지 혹은 얼마나 비슷한 궤도를 같이 돌고 있는지 이런 동역학적인 역학적인 기준은 그 천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천체가 표면에 얼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1: 네.
0: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네. 것은 그 천체가 돌고 있는 궤도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궤도적인 특징만으로
1: 네.
0: 행성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것은 설령 걔네가 엄청 매력적인 지질학적인
1: 네.
0: 행성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1: 예.
0: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1: 아.
0: 잘못된 기준일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1: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고 뭐 아무 천체나 다 봤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행성으로.
0: 그렇죠.
1: 그래. 지질학적 특성을 보자는 건가?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사실 조금 네.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1: 네.
0: 이 논문에선 뭘 대안으로 제시하냐면 그 천체가 갖고 있는 여러 표면의 지질학적인 복잡한 정도 있잖아요.
1: 네.
0: 뭐 화산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얼음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장, 뭐 대기 이런 기상현상 이런 우리가 표면이나 그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1: 네.
0: 행성 하면 딱 떠올리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1: 예.
0: 그런 특징들을 얘네가 충분히 복잡하게 갖고 있다면 이거를 행성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어요.
1: 그랬을 때는 달도 행성이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 중에 유로파, 뭐 이오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오는 태양계에서 제일 난폭한 화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파도 엄청 아름다운 얼음 표면을 갖고 있어요.
1: 예.
0: 또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 같은 곳은 위성이지만 아주 두꺼운 메탄 대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까지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한낱 위성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하늘도 있는데.

0: 해변에서 남폭간 화산 활동도 벌어지고 대기도 존재하고 하는 그런 천체랑 만약에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네. 오히려 후자가 더 행성스럽고 재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네. 이 행성을 주로 연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지질학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충분히 명왕성도 행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 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네.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궤도적인 특징도 아예 없는 셈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체 표면에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성질도 물론 되게 흥미로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궤도 역학적인 특징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 조금 거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게 이 2022년에 네. 달도 행성이다라고 한 논문 있잖아요. 네. 이거를 논문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1: 플루토 킬러 아니야?
0: 아니요. 그 명왕성 탐사선을 날려보냈던 천문학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명왕성 탐사선 중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그렇죠. 네. 탐사선이 있는데 네. 얘가 되게 웃겨요. 네. 2006년 1월에 지구를 떠났어요.
1: 예. 네.
0: 그리고 지구를 떠나서 열심히 이제 명왕성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네. 2006년 8월에 네. 명왕성이 행성에서 쫓겨났어요.
1: 어.
0: 그러니까 출발할 때까지는 네. 태양계 마지막 행성을 갔는데. 향하는 탐사선이었는데 네. 출발하고 한 8개월 있다가 네. 행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1: 나중에 명왕성까지 가나요?
0: 명왕성까지는 갔죠.
1: 갔을 때는 행성이 아닌 거네요.
0: 이미 행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 호라이즌스 네. 미션을 이끌었던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네. 명왕성이 약간 행성이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노력을 해서 네. 열심히 고생해서 보낸 탐사선이 네. 기껏 갔는데 고작 카이퍼벨트 천체 탐사선이라고?
1: 그분이 다른 달도 행성이다를 쓴 분이에요?
0: 맞습니다.
1: 아.
0: 나는 태양계 마지막 행성 탐사한 걸로 할래. 네. 이제 약간 이런 좀
1: 이거 충분히 좀 거래해 볼 만한
0: 귀여운 마인드가 섞여 있는 거죠. 예.
1: 그리고 뭐 달에 유로파에 뭐 수만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을 다 행성으로 치면 제가 볼 땐 그 학생들이 숭지화목도 천에 외울 때 거의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급으로 길어지는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뭐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네. 같이 그렇죠. 노래로 네.
1: 샤리샤리 뽀뽀까지 가야 돼요.
0: 외우는 그런 지경이 되겠죠.
1: 네.
0: 그러면 명왕성만 쏙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을까?
1: 네.
0: 사실 최근까지 마지막 희망이 하나 전 있었다고 봅니다.
1: 어떤 희망이 있었나요?
0: 바로 어떤 희망이냐면 네. 방금 말씀드린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날아가서 확인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1: 네.
0: 명왕성도 대기가 있어요.
1: 아, 대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0: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열려있는 가정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그 수백 개 모든 카이퍼벨트 천체를 다 본 건 아니니까.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명왕성 같이 뭐 고작 한 수천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친구들은 너무 중력이 약해요.
1: 네.
0: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진작에 기체 분자들이 다 우주 공간으로 새어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대기도 없고
1: 네.
0: 뭐 있어봤자 정말 있으나 마나한 희박한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잠깐만 일단 그 전에
0: 네.
1: 태양계 행성들 해왕성까지는 다 대기가 있죠 당연히.
0: 그렇죠.
1: 있고 명왕성도 대기가 있고.
0: 맞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0: 물론 예. 태양 코앞에 있는 수성은 또 대기가 거의 없긴 합니다.
1: 그래도 있죠.
0: 그러니까 휘발성 기체가 네네.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대기가 있는 척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네. 수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수성은 지구는 아니니까 일단 뭐 네. 신경은 안 쓸게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이 명왕성도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네. 얇게 대기가 있긴 해요.
1: 네.
0: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명왕성 탐사선이 이제 쭉 날아갈 때 일부러 아주 특별한 궤도를 지나갔거든요.
1: 네.
0: 탐사선 입장에서 태양을 명왕성이 가리고 있는 그림자 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탐사선 입장에서 보면 명왕성에 의한 일식 순간을 본 거예요.
1: 네네.
0: 근데 그 순간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
1: 예.
0: 그러면 명왕성의 동그란 그 가장자리 바깥에 뿌옇게 햇빛, 그 태양빛이 산란돼서 퍼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저게 바로 명왕성을 그 덮고 있는 얇은 대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또 명왕성의 그 대기가 태양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태양빛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대기가 없다면 갑자기 뚝 어두워질 거고
1: 네.
0: 부드럽게 대기가 퍼져 있다면 태양빛도 부드럽게 어두워지겠죠. 그런 모든 변화를 다 관측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 명왕성에도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가 있긴 하다

0: 있다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1: 약간 수성이 애매하긴 하지만 네. 대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명왕성이 다시 복권될 수도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희망.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약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네.
0: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탐사 로봇을 직접 보내서 대기의 존재를 확인한 사례가 명왕성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막상 까보니까 다 대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명왕성만 대기가 있어요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대기 있으니까 다시 행성으로 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명왕성보다도 더 먼 곳에서 명왕성보다 더 작은 애가 네. 물론 더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1: 카이퍼벨트에 있는
0: 맞습니다.
1: 그 외소행성 중에
0: 네.
1: 대기가 희박하게 남아 있는 친구가 발견됐어요.
0: 네. 그래서 이 친구는 2000이 XV93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천체이고요.
1: 예.
0: 얘는 사이즈가 지름이 5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명왕성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1: 대기가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0: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크게는 원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요.
1: 네.
0: 온도가 낮으면 그 천체 주변에 붙잡혀 있는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도 빠르진 않겠죠. 그럼 느리게 움직이는 개체 분자이기 때문에 네. 미약한 중력으로도 충분히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천체에서 얼음 화산 같은 게 있다면 내부에 있는 기체 물질이 계속 새롭게 새어 나오면서 대부분 다 날아가고 있지만 계속 보충해주고 있는 지질학적인 활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대기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성처럼 일시적으로 대기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
1: 네.
0: 모습을 보낼 수도 있겠죠. 또 드물긴 하지만 아예 다른 천체와 부딪혀서
1: 네.
0: 그 천체가 갖고 있던 기체 분자가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충돌로 인해서 또 잠깐
1: 네.
0: 기체 분자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1: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가 저 천체에 있는 거라면 사실 카이퍼벨트에 있는 다른 천체들에도 대기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네요.
0: 그럼요. 네. 특히나 카이퍼벨트에 있는 천체들은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다 비슷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서로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로 중력을 딱 주고받으면 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주먹 대신 대기를 주고받고.
0: 네, 그렇죠. 네.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지금 명왕성은 예, 꿈은 다시 물거품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왕성만 딱 갖고 있는 특징을 골라서
1: 네.
0: 다른 카이퍼벨트 천체들과 차별할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특징을 찾아야만 이 명왕성만 싹 살릴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는 카이퍼벨트 천체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위험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을 꾸역꾸역 찾아야 할까를 생각해보면
1: 네.
0: 제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1: 비빌 언덕이
0: 저는 안 보이거든요.
1: 아, 안 보이세요?
0: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과학을 벗어나서 그냥 과학과 무관한 문화적인 기준으로 명왕성을 그냥 행성으로 하자 불쌍하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1: 디즈니 캐릭터로 이름이 쓰인 천체는 제외.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문화적으로.
0: 세일러문의 이름이 쓰인 천체만 행성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1: 예.
0: 플루토도 있으니까.
1: 플루토가.
0: 네.
1: 그렇게 하면은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짜야 된다.
0: 네.
1: 지금 상상력으로는.
0: 그렇죠. 근데 뭐 세일러문이 과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1: 그러네.
0: 네.
1: 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뭐 행성이나 뭐 외소행성이나 이런 건 인간이 만든 분류이기 때문에 명왕성은 사실 아무 생각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됐는데
0: 네.
1: 애초에 명왕성이 꼭 행성이어야 될 건가요?
0: 저는 너무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1: 네.
0: 명왕성이 매력적이고 멋진 건 명왕성이 행성이라서 멋진 것도 아니고 명왕성이 외소행성이라서 멋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명왕성이라는 천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천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크레이터도 별로 없고
1: 네.
0: 너무 매끈매끈한 아기 피부를 갖고 있고 그러면 명왕성은 여전히 그 크레이터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지각으로 엎어버리는 계속 이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지질학적으로 마냥 죽어있지만은 않은
1: 예.
0: 아주 활발한 세계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마그마가 아니라 슬러시 같은 얼음을 분출하고 있는 얼음 화산도 명왕성 곳곳에 발견되고
2: 예.
0: 그러면 또 명왕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풍경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 그렇죠.
0: 그래서 예. 명왕성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인간한테 처음 발각된 게 네. 1930년이에요.
2: 예.
0: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이니까 이제 얼추 100년 정도 지났거든요.
2: 그러네요.
0: 그런데 예. 명왕성의 1년 주기,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명왕성의 한 바퀴 궤도를 도는 주기가 248년입니다.
2: 명왕성의 1년은 248년이면 자기가 지구인한테 알려진 때로부터 1년도 안 지난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딱 10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명왕성 입장에서는 이제 반년 정도
2: 그러네.
0: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2: 그렇죠. 예.
0: 갑자기 1930년에 저기 살고 있는 애들이 나를 보더니 행성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 가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너 이제 행성 아니야.
2: 빠지래.
0: 네.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보고 행성일. 되게 좀 명왕성 입장에서는.
2: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네 저기.
0: 그렇죠.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명왕성이 행성이라서 멋있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
2: 네.
0: 명왕성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매력적이고 또 심지어 행성이 아닌 수많은 천체가 태양계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잖아요. 사실 소행성 하나하나 해성 하나하나 다 신기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예. 우리가 행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천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2: 네.
0: 소중한 과학적인 흔적들에 주목해 주면 덜 서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 태양계 행성이든 아니면 카이퍼벨트 외소행성의 뭐 대장이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명왕성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이런 거에 주무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왕성의 태양계 복귀 논란 예,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미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2006년 8월 제26차 국제천문연맹총회에서 명왕성이 공식적으로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됐는데요. 당시 그 야멸찬 결정을 내려줬던 장소 바로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네, 조금 이따 새벽 4시면 멕시코와 남아공의 2026 북중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고 우리도 이제 A조 국가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바로 체코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꼭 승리해서 32강 청신도 밝히고 명왕성의 복수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파이팅하는 마음을 담아서 억지로 끼워 맞춰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시간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98만 명이 조회를 해서 보았고 댓글이 3만 8천 개나 달렸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몰입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의 인문학, 우리는 다시 몰입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두 번째로는 흩어진 우리의 몰입의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명의 인문학자와 작가분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제 인생책 8권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에 짧은 40초짜리 시간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98만 명이 조회를 해서 보았고 그리고 댓글이 3만 8천 개나 달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과 관련된 영상 한 개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두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몰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몰입했던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요즘 나의 몰입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 인생에 가장 몰입했던 순간이 변호사 시험을 치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가장 몰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루틴대로 움직였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꾸준하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그 패턴들을 수개월,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작 지금 제 몰입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몰입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몰입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분은 왓튼스쿨의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대화와 연결 그리고 협상을 가르치는 교육자시고요. Bring Yourself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책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운 좋게도 제가 이분을 2시간 정도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왓튼스쿨 6년 연속 강의 만족도 1위를 하신 이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이 앉자마자 그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저는 그 행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대화를 몰입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시더니 핸드폰을 다른 책상에 두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시고 리오 이제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겠다. 이분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은 Be fully present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현재 완전히 몰입하고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항상 쓰시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대화와 설득과 협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결코 현재를 살지 못한다. 늘 과거를 후회하고 늘 미래를 기다릴 뿐이다.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과거에 있었던 내 일에 붙잡혀서 걱정을 하고 또 오지 않을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라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 현재에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발 휴대폰을 집어넣자. 세 번째는 특히 이제 퇴근 후 1시간,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갈 때 핸드폰을 끄고 1시간 정도는 들어가서 아이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 가장 집중하고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완전히 몰입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또는 제가 사우나에 가서 편안하게 사우나를 즐길 때 아니면 스키를 탈 때 달리기를 할 때 제가 좋아했던 모든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결국 핸드폰이 없을 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핸드폰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몰입을 방해하는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잘 차단시킬 것인가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입의 패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중요한 숫자 한 개가 바로 23분 15초인데요.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몰입을 하고 계실 때 무엇인가 한번 끊긴 집중력을 회복시키는데 평균적으로 23분 15초가 걸린다는 것이죠. 내가 핸드폰을 잠깐 보면서 영상을 남겨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릴스를 보는 그런 행동을 하면 완전히 다시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 패턴을 찾기 위해서 무려 23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이 몰입을 끊기는 패턴을 차단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스마트폰 파킹 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도 반드시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으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충전기를 일부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할 때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행위를 못하도록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집중할 때는 비행기 모드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그 집중의 잔여물들이 오랫동안 내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몰입을 할 때는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패턴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먹히고요. 세 번째는 목표를 어떻게 내가 또렷하게 수치화시킬 것인가. 내가 달리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최대한 한번 많이 뛰어보겠다. 이런 방식의 목표 말고 내가 이번 달에는 100km 이상을 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몰입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멘탈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내가 과도하게 타인의 인정욕구에 의존하면 몰입의 패턴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물리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역시나 집중에 방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패턴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의 4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에 한 3, 4시간 몰입을 하고 제가 촬영 장소에 왔거든요. 제가 몰입을 할 때 책상에 딱 앉자마자 활용하는 이 아이템이 바로 비주얼 타이머입니다. 이 비주얼 타이머는 내가 몰입한 시간을 눈으로 보면서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를 받거나 미팅을 할 때는 잠깐 포즈를 누르고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이 비주얼 타이머를 활용하시면 내가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을 몰입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루에 몰입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는 아주 생산적인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된 사회에 살다 보니 전화 받고 이메일 쓰고 그 다음에 미팅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점심 먹고 이런 시간들이 몰입의 시간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이 비주얼 타이머를 활용해서 몰입의 시간을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1979년도에 첫 소설을 낸 이후에 지금까지 45년간 100편이 넘는 단행본을 출시하신 분이죠. 매해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저작물들 그리고 노벨 문학상 후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그가 지켜온 45년간의 그 꾸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의 하루의 루틴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몰입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상하자마자 대여섯 시간 완전히 글쓰기에 몰입하는 이 패턴을 지난 45년간 꾸준히 유지를 해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드시고 약간 휴식을 하시다가 그리고 매일 오후에 10km 또는 1500m 수영을 하면서 본인의 체력 관리를 합니다. 이후에는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는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그 하루를 조금 식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요. 밤 9시가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본인이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이 루틴과 패턴들을 꾸준히 40년 넘게 유지를 해오셨다는 것이죠. 하루키의 이 하루의 루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방해 없는 아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의 담보는 역시 체력이죠. 어떻게 하면 체력적으로 꾸준할 수 있는 본인의 그런 밑바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루키의 하루의 루틴 패턴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세네 가지 여러분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키와 마찬가지로 6시,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3, 4시간 완전히 몰입하는 그 패턴을 8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내 몸이 알아서 기억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점심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의 몰입의 패턴이 대부분 깨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요. 하루에 체력이 좀 소모가 돼서 본인의 집중력이 물리적으로도 떨어지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주로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다시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패턴들도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녁을 간소하게 그리고 저녁을 일찍 9시,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이 패턴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들을 내 일상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책을 페어링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하루키 에세이의 정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로 알려졌지만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압도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말 수십 명에게 선물한 책인데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사실 하루키의 달리는 이유가 뭐죠? 그가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은 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루키의 이 인생의 두 축이죠. 글쓰기와 달리기 이 두 가지의 에세이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단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읽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그것이 중요하다. 저도 여러분들 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몇 개월 정도 전이 되면 모두가 심리적으로 많이 쫓깁니다. 그럴 때 꼭 내가 스스로 오버를 해서 이 불안감에 쫓겨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밖에 없는데 1시, 2시까지 공부를 한 그 다음 날은 항상 패턴이 깨져서 이걸 회복하는데 며칠을 더 쓰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 엔진의 크기를 잘 알고 이걸 루틴으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네 번째, 점심은 역시 연결과 확장의 시간이죠. 저녁에 연결을 하고 저녁에 모임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다음날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결의 시간을 점심 약속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오후에는 이제 쳐내는 시간이죠. 오후 시간들은 어차피 몰입의 패턴이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들, 미팅, 이메일 쓰는 거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오후에 몰아놓고요. 그리고 몰입이 깨질 때 여러분들만의 루틴, 저는 예를 들면 세수를 하고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이런 루틴을 통해서 몰입을 다시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몰입이 잘 되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유리할 것이고요. 여덟 번째, 저녁을 일찍 먹고 10시 전에는 웬만하면 잠자리에 듭니다. 아홉 번째, 주말이나 여러분들 휴일에는 나만의 굴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몰입은 내가 이 공백들을 잘 활용할 때 다시 몰입의 패턴이 찾아오고 내가 24시간 365일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루틴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의도적인 공백을 잘 만들고 내가 몰입해야 되는 시점에 압도적으로 몰입할 것인가, 즉 의도적인 공백과 압도적인 몰입의 패턴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좀 자주 가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 양평 DT점입니다. 이 양평 DT점은 다른 스타벅스와는 좀 다르게 3층에 여러분들 사이런스 룸이라고 해서 대화가 금지된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대형 카페들 가보면 대화가 너무 많이 들려서 몰입이 잘 안 되는데요. 이 공간은 특이하게 대화를 못하는 공간이 3층에 마련되어 있고 칸막이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내 생각을 정리하고 몰입할 때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본주의 최대의 발명품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두 어른이죠.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1965년도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둘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기관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60년간 만들어냈던 투자 수익률이 바로 연평균 19.9% 복리입니다. 지난 60년간 매년 19.9%씩을 계속 성장시켜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60년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100만 원치를 샀다면 지금 현재 그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요? 무려 550억 가까이로 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꾸준히 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쌓을 때,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관계를 쌓아나갈 때 이 복리의 마법은 제곱이 됩니다. 계속 J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그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최대의 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쌓아나갈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일을 하세요.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가 성공하는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담긴 일곱 번째 추천 도서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기록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가족 사진을 2017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제 첫째 선율이가 어릴 때 이제 막 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사진은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사진은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둘째가 제법 컸을 때,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셋째가 걷기 시작할 때, 이거를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권순섭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추억도 복리로 쌓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추천 도서는 바로 류전 변호사의 대화의 밀도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추억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 나이를 먹는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를 먹으며 적금 붙듯 쌓아 나가는 추억 통장에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과 관계의 복리를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8권의 책을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한 권 한 권이 여러분들 제 인생책이라서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 영화입니다. About Time입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그냥 한 영화만 봐야 된다면 저는 이 영화를 볼 겁니다. About Time.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이 영화는 여러분들 아들과 그리고 아빠가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둘이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본인이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본인이 특정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타고난 그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도 없이 본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저 친구를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단 하루조차도 그저 매일을 마치 이 하루를 다시 살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온 것처럼 그 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뿐이다. 그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마치 그날이 나의 아주 특별하고도 평범한 삶의 완전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아보니까 계속 시간을 돌려가면서 쓰니까 결국 그 현재를 못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시간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하루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간 여행자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시간인데 잠시 100년간 지구라는 푸른 별에 소풍온 이 선물 같은 시간을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또 밀도 있는 대화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여행자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케이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브넷의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뉴욕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그리고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드디어 개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어제를 아직 접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결승 7전 4선승제 4차전 경기에서 뉴욕 닉스는 3쿼터 초반까지 29점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 그걸 뒤집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07대 106, 1점 차로 이겼습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53년 만인가요? 우승을 차지하는 그 고지에 서 있습니다. 29점 차를 역전시킨 건 NBA 결승 시리즈 최고의 컴백의 기록으로 그동안 비싸서 쳐다보기도 싫다던 이번 결승 경기들 티켓 가격에 터뜨렸던 분통을 완전히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어젯밤에 잠들지 못하고 내승더루마 그 짜릿한 순간을 밤새 돌아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대회 첫 경기를 오늘 밤에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호 선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초반 한국 프로축구 태동에 당시 공격수로 거침없이 슛을 때려대던 국가대표 노인호 선수는 프로축구 창단을 준비하던 현대와 대우가 모두 원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한국 프로축구 스카우트 파동 1호의 주인공, 당시 국가대표 선수로 뛰며 대학 때부터 한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던 노인호 선수. 하지만 모두가 원했기에 자신의 축구 인생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짧은 길이 됐었습니다. 1984년 무렵, 그런데 이 노인호 선수를 갑자기 멕시코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연결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 날씨를 잠깐 들여다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95도까지 올라간다는 건 계속 들어와서 예상은 했지만 화씨로 95도면 섭씨로 35도,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올라갈 텐데 여기에 또 어제 끝난 농구 경기, 이제 한 번에 더 경기 승리를 기약하고 있는 뉴욕 닉스 프로농구의 챔피언을 향해가는 이 열기에 더해서 또 월드컵 축구 대회 개막,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팀의 첫 경기 체코와 밤 10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경기 가서 함께 보고 응원하자. 온도가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체감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더워지는 오늘을 살다 보면 오후 6시 무렵에 한 차례 소나기가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또 한번 쏟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오늘 낮 최고 기온과 마찬가지로 화씨로 95도, 4도, 네, 그리고 섭씨로 35도가 넘는 그런 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월드컵 축구 개막 후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그 뻐근함,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겠죠, 를 느끼게 될 첫 경기가 MetLife 뉴저지에서 있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이라고 부르게 된 이 FIFA 기간 동안에 이 경기장에서 첫 월드컵 경기가 6월 13일에 있고요. 그리고 6월 14일은 썬데이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이 되는, 80세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지금 제가 상당히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NBA 프로농구 뉴욕 닉스 대단합니다. 어제 보시던 분들이 채널을 돌릴까 하다가 끝까지 본 보람이 있다라고 저에게 뉴욕 닉스가 1점 차의 역전승을 거둔 그 소식을 전해 오신 것이 거의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7초를 남기고 볼을 갖고 있던 뉴욕 닉스에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공헌을 한 대표적인 선수 브런슨 선수가 3점 슛을 쐈는데 이게 링을 맞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누노비 선수가 이렇게 탁탭해서 성공시킨 거죠. 1.2초를 남긴 상황에서 1점 앞서가는 역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역전승이 된 거죠. 산안토니오 스퍼스는 마지막 타임아웃을 부르고는 인바운드 골밑을 노렸지만 뉴욕 닉스 수비가 막아내서 어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9점 차까지 뒤지던 뉴욕 닉스가 믿기 힘든 반격 끝에 107-106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이겨서 파이널 4차전 경기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뉴욕 닉스는 반세기 넘게 기다린 첫 우승까지 단 한 번의 승리만을 남겨놓기로 했는데 두 경기가 샌안토니오 가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1승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 heartbreak를 주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뉴욕 닉스가 이번에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축포가 터지고 샴페인이 터지고 이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리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3차전 경기를 가서 관전을 하겠다 해서 그 야단이 나서 야단이 났다는 건 졌잖아요. 졌는데 그때 승리를 했다면 어젯밤에 정말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어제 이미 이렇게 1승만 더하면 챔피언이 된다라는 그 승리 때문에 역전승 때문에 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잠 못 들고 있는 세련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를 해서 뉴욕에서 이 챔피언 확정되는 것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참석을 하셨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은 아무튼 졌죠. The city that never sleeps is still wide awake. 이런 또 보도들이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밤새 깨어있는 도시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도시 뉴욕이 모두가 잠을 못 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어둑어둑하기 시작한데 그쪽에 학생강가로 나 있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촌에 그 사이 길을 걸어내려면서 너무나 공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아이러시 펍이 있어요. 기웃거리다가 밖에 있는 테이블들보다 안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프로젝터에 이미 뉴욕 닉스와 산안토니오 스퍼스 경기 이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 팩돼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또 다이너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들이 거기 가서 이미 경기 볼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해서 잠깐 앉아서 간단한 스낵 같은 걸 먹으면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107대 106, 29점까지 뒤지고 있던 이 역전을 시키면서 NBA 파이널 결승 시리즈 컴백으로 그동안은 25점 차에서 뒤집은 것이 가장 큰 차이였는데 최대 점수 차를 뒤집은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두 시간 동안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마디슨 스퀘어 가든에 이 뭔가 마법이 있었다. 그래서 10분을 남기고 깨어난 뉴욕 닉스 팀이 도시와의 그동안의 갈등으로 좀 시끄러웠던 구단주와 또 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워치 파티를 못하게 하느냐 해서 맘다니 시장이 또 공격을 한 뭐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산안토니오 스퍼스가 던지는 족족 들어갔습니다. 골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승 2패로 다시 산안토니오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했는데 마법이 죽지 않았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깨어난 순간 경기 종료 9분 33초 전에도 점수차는 여전히 20점 그러니까 좁혀졌었는데 와 그때부터 해서 32대 11 이렇게 해서 폭발적인 이 뉴욕 닉스가 달려가는 그런 역전극의 시작이 됐습니다. NBA 파이널 역사 전체에 남을 장면이 돼서 이겼고 제일런 브런슨 뉴욕 닉스의 1등 공신이 36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을 장면 그러니까 2019년에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었던 그때 우승을 한번 해본 이 오지 아노노비 선수가 1.2초를 남기고 이게 리바운드 돼서 튀어나온 공을 탭인해서 가장 상징적인 슛을 성공시킨 그 장면. 저는 이거 못 봤거든요 아직. 저 보다가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길래 일단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월드컵 대회 개막에 대한 소식을 모으고 있었는데 자정을 몇 분 남기고 뉴욕 닉스가 이겼습니다라는 문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샌안토니오에서 뉴욕 닉스는 샌안토니오 스포츠에 4화를 건 그 마지막 경기 절대 안 놓치려고 하겠죠. 그 우승을 결정지을 1승의 고지 그걸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대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상징적인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됩니다. 아스테카 경기장에서 첫 경기가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멕시코 시티에서 멀지 않은 과달라하라에서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에 한국 대한민국 팀이 첫 경기로 조별 리그 체코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한판 승부라는 건 우리가 그냥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뉴욕 뉴저지 한인 월드컵 축구위원회에서 응원할 수 있는 같이 관람하면서 응원을 하자라고 하는데 뭐 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뉴욕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라미스 처치, 프라미스 교회에서 밤 10시에 그 대형 스크린에서 지난번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저도 직접 그때는 봤는데요. 정말 황희찬 선수가 화면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큰 화면이기 때문에 프라미스 처치 가깝다면 프라미스 교회 가서 플러싱에서 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하프타임 때 쉬시면서 목소리 이거 뭐 소리 많이 질렀으니까 있잖아요. 컵라면이면 바나나 이런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에서 끝나고 우리 한국팀이 이렇게 이기면 체코를 이기게 되면 바로 이 철야 예배로 들어간다. 아닙니다. 어제 프라미스 교회 허연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데 아유 정말 재밌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프라미스 교회 우리 교인들의 영성을 봐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셨는데 그만큼 늦게 끝난다라는 거죠. 오늘 밤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시작되는 경기니까 대한민국과 체코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기사 회생에서 우리 에이저에 합류한 체코팀, 뭐 덴마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놀랍게 체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이거 우리 또 뭐 그렇게까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 축구 비싼 티켓을 사서 이 정말 어렵게 들어오려고 했던 또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그 나라 국민들의 소식이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1년치 그 연봉을 다 쓴 경우도 그렇죠. 빈부차가 또 크긴 하니까요. 이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주는 작은 미소다라고 월드컵을 바라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

0: 상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cale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6: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6: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6: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FIFA. FIFA 회장이 이번 월드컵 축구 대회를 역사상 월드컵으로서 가장 큰 대회라기보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축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뭐 계획한 것은 1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정치와 스포츠가 이 팬 착취라는 또 비난을 받게 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월드컵이 여전히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우리에게는 축구 사랑, 축구 바보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입니다. 러시아의 2018년 한국, 멕시코의 독일전 대이변. 이게 또 기억되는 월드컵의 이변 중에 하나로 단연코 올라가 있고요.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폭발적인 질주를 했던 그 프랑스 팀.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대회 인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가 아주 재밌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무려 15억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시청한 명승부였다는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이상 축구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우리는 또 이런 힘든 현실을 여전히 한편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다른 건 올라가도 이것만큼은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새로 발표된 지금 정부의 보고서가 5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해서 4.2%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 전쟁 이전에는 2.4%였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 물가 상승. 뭐, 핵심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제 기름값, 유가가 급등해서 조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전쟁 전과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주유소에 가서 느끼는 그 이제는 무감각해진 그 상태가 바로 이 물가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료비 상승, 여행, 식품, 운송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여행 가는 것도 비행기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운송업체들 모두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들이다.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전쟁이 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뭐 유권자로서의 불만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숫자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Out of context, 그 상황을 떼고 그렇게 그것만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서 기름 넣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돈이 그렇게 뭐 뻐근한 그런 경제는 아니니까 나는 이 인플레이션이 좋다라고 말을 한 건 맞습니다. I love the inflation.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겠지만 자신의 경제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80세의 birthday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연료, 난방용, 발전용 연료 가격이 기름값이 58.9%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59%, 거의 6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 상승률 4.2%,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14배에 달하는 이 연료. 제가 같은 뭐 비슷한 얘기죠. 결국 그렇게까지 폭등했다라는 거. 가장 많이 떨어진 품목도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고 싶어요. 계란값이 떨어졌어요. 조류 독감으로 조류들 그러니까 닭들 막 죽여야 했던 그런 농가의 가슴 아픔을 기억하고 이 계란이 이렇게 비싸?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시절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계란값이 마이너스 35.2%입니다. 35.2%가 떨어졌어요. 이 모든 품목들 중에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연 이렇게까지 떨어진 계란. 그러니까 우리는 계란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소식이네요. 전쟁은 오늘 아침 업데이트에서 이란과 전쟁.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면전 위험이 어제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사 압박 지속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패서 그만해. 그만 때려 너도 이렇게 패서 평화 가겠다는 거죠. It's really frustrating. 위험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미국이 이렇게 가장 최근에 공습을 한 것이 정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란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US Central Command가 밝힌 것에 의하면 미국의 지금 가장 최근의 공습은 테헤란 기준 자정 직후에 시작돼서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캐슈무, 또 반다르 아바스, 미나르, 세력 이런 남부 도시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이란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대응은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두 차례 공격을 했다. 이렇습니다. 과달라 하라 멕시코의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 대한민국 팀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옛날에 노인호 선수가 멕시코 시티에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달라 하라로 날아가셔서 조금 전에 전화가 연결될 것 같다는 제가 생방송에 연결이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전처럼 또 중간에 우리 멋진 맨 모노가 나와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전화로 모시고 오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축형 키엔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키엔스 보석입니다. 47 스트리트 5에 베뉴 6에 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킴스버섯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의 골드바, 실버바, 킴스가 쌉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킴스버섯 세일 상품 보실 수 있고요.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칼리지 컨설팅, 자녀의 다음 무대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또 뭘 해먹나 걱정하세요? 잊어버리셨다고요? 네, 오늘은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있기 때문에 굶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오늘 밤 걱정 없는 저녁 식사하시면서 응원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 하 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 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해서 검색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우리가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면 쿠쿠 하실 수 있어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가보셨나요? 다니신다고요?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숲,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 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자리에 있는 곳, 무더운 여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아시죠? 제니의 뭉치 오직 뉴저지 클로스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맞아요 장어요 거기에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입니다.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꼭 예약하십시오. 845-866-4588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월드컵 티켓 아무리 비싸도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 저녁 8시부터 만납니다. 뉴저지 응원팀은 팔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체코와의 경기 한인 합동 응원전 뉴저지에서 만나시려면 무료입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북정비 월드컵 축구가 개막되는 날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이제 아니죠? 이제는 K라디오 앱에서 또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us 오셔서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다양한 정보 또 월드컵 소식도 만나세요. 지금 바로 kradio.us kradio.us입니다. 뭐 이모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축구 거포가 멕시코의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중미 월드컵 오늘 개막 이래 과달라하라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멕시코시티에서 과달라하라로 날아가셨기 때문에 축구가 역시 그 피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프로축구 태동에 공격수로 거침없이 슛을 때려대던 국가대표 노인호 선수. 그때 당시 프로 창단을 준비하던 현대와 대우가 모두 원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축구 스카우트 파동이 일어납니다. 제1호 스카우트 파동의 주인공. 국가대표 선수로 뛰며 대학 때부터 한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던 노인호 선수. 하지만 현대 그리고 대우가 함께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축구 인생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짧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경기를 보기 위해 지금 과달라하라에 가 계시는 노인호 선수.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0: 네, 와, 1980년대 그때 막 뻗어나가던 한국 축구의 노인호 선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세요.
1: 예, 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멕시코에 이민 온 지 한 35년 되고요. 지금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가다라하라에 와 있습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96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신 게. 그러니까 올해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알겠나요?
1: 예, 예.
0: 네, 대한민국 프로축구 스카우트 파동의 1호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노인호 선수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1m85입니다.
0: 1m85의 키에. 그러면 그때 예, 예. 최순호 선수도 컸는데 누가 더 컸어요?
1: 네, 최순호 선수가 한 86인가 7 정도 되고
0: 네.
1: 제가 조금 한 1, 2cm 작았습니다.
0: 네, 그리고 포지션은 네. 같았죠?
1: 네, 예, 공격수입니다. 원래는 공격수. 네.
0: 두 분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이 노인호 선수가 그때 1983년이었나요? 박스컵에서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뭐 결승골 내고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는 선수다 해서 그때 당시에 23? 뭐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는데 그 노인호 선수가 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 네. 슈퍼리그가 창단되면서 제가 울산 학성고등학교 출신이라서 현대 자동차가 팀을 창단하면서 제가 울산 학성 출신이라 가지고 정준 현대건설 명예회장님께서 꼭 노인호 선수는 우리 팀에 스카우트해야 된다고 우리 조정년 전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또 저 고등학교 서성이고 이래 가지고 특명을 내리킨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저 대학교 3학년부터 대우 건설에서 용돈식으로 우리 팀에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월급을.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 싸움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파동이 이래가지고 제가 선수 생활을 정지도 묶고 이래가지고 좀 그 이후로는 좀 축구에 대해서 해이도 느끼고 이래가지고 멕시코로 이민을 오게 된 같습니다.
0: 네, 노인호 선수. 네. 한 번씩 때려대면 또 최순호 선수가 갖고 있던 좀 뭔가 기지도 있고 이 융통성이 있는 축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최순호 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커리어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한민국 축구의 그때 당시에 간판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운의 주인공이 되셨던 거예요. 두 현대와 대우가 동시에 원했기 때문에.
1: 최순호 선수는 네. 또 기술과 이렇게 좀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스피디하고 네. 좀 뭐랄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의 축구를 했고
0: 네.
1: 최순호 선수는 조금 몸이 약간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를 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약간 좀
0: 틀린 그렇죠. 네.
1: 스타일로 축구를 했습니다.
0: 네. 제게 보내주신 이 며칠 전 사진이죠. 대한축구협회 정몽구 회장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서 찍은 FIFA 이 글자를 배경으로 해서 이거 지금 멕시코 시티인 거죠. 그 사진을 보고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1: 네. 어제 멕시코 시티에 정몽구 회장님이 도착하셔가지고
0: 네.
1: 제가 저녁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거 멕시코 시티 블랑코 네. 지역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식사 후에 그렇게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0: 네. 여전히 그 큰 키에 185cm 나이 먹으면 왜 키가 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노인호 선수는 그대로 큰 키로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 저녁 식사 마치고 바로 멕시코 시리에서 과달라하라로 가신 거죠? 어제?
1: 예예. 예. 어제 저녁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0: 네.
1: 지금 과달라라에는 지금 오전 8시
0: 네.
1: 정도 돼가고 있고 지금 네. 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래요? 근데 거기 비 네, 왔다가도 또 낮 동안에는 비가 또 멈추고 그런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계속 비가 온다고
1: 해요.
0: 네.
1: 아침에
0: 해요.
1: 이렇게 비가 오면은
0: 네.
1: 아마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래가지고 선수들이 오늘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0: 네. 과달라하라는 네. 멕시코 시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1: 차로는 한 5시간요.
0: 네.
1: 그다음에 항공기로는 한 1시간 10분 저거 좀 올 때 보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민을 그쪽으로 가셔서 멕시코 시티에 1991년 맞아요? 1991년이 되나요?
1: 예, 맞습니다. 네. 91년대 제가 여기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0: 네. 노인호 선수 그때부터 축구 인생을 짧지만 화끈하게 사셨던 분인데 뭘 하고 그 멕시코에서 자리를 잡으신 건가요?
1: 제가 이제 축구에 약간 애도 느끼고 이래가지고 가족들하고 네. 다 같이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뭐 여기 전 교민들이 나도 별로 한 150명 정도 살고 계시고
0: 네.
1: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의류사업, 의류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의류사업을, 네. 초기에? 그러다가 최근에 하시는 사업은 바뀐 것 같아요.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뭐 화려한 뭔가요. 와인과 비어와 이렇게 진짜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엄청난 규모의 이게 지금 레스토랑인가요? 뭐인가요?
1: 예, 지금은 이제 의류 사업을 한 20년 정도 하고
0: 네.
1: 그 의류 사업은 접고 지금은 저 멕시코 시티에서 포도로사라는
0: 네.
1: 지역에서 그 레스토랑과 같이 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은 이제 시대가 K-POP이 뜨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노래방을 저 한인도 그러지만은 멕시코 네. 원주민이랑 이 외국인들
0: 네.
1: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참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 와, 그래서 그렇게 얼굴도 평안해 보이시고 사진 속에 그런데 그 같이 찍은 사진 속에 김학범 감독이라든가 또 멕시코 팀의 선수 한 명 프랑크 선수인가 프랑크라고 이름을 적어주셨나요?
1: 네. 강태목 네. 블랑크라고 지금 네. 쿠키온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축구 선수인데 친구는 이제 네. 은퇴를 하고
0: 네.
1: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웨블라라는 시장도 하고 지금은 아마
0: 네.
1: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가지고 한국 기자들이 많이 와서
0: 네.
1: 저 옛날 블랑코 선수를 블랑코 찾아가지고 선수요. 제가 네. 수소문 끝에 저희 가게로 초대해가지고
0: 네.
1: 같이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뭐 약간 음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0: 네. 노인호 선수라고 그대로 부르고 싶습니다. 노인호 선수 네. 지금 멕시코 시리에 자리 잡으신 네, 그곳에 이민 가셔서 축구는 뒤로 하고 살아오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축구공만 보면 가슴이 뛰는 그래서 뭔가 축구와 관계된 합의라도 하고 계신 건가요?
1: 지금은 이제 제2의 사업을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멕시코가 월드컵 네. 북중미 월드컵이 40년 만에
0: 네.
1: 멕시코에 월드컵이 열리게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에 반을 여기 멕시코에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월드컵도 보고 싶고
0: 네.
1: 우리나라하고 멕시코가 같이 이렇게 같은 조에 속해 있지만은
0: 네.
1: 두 팀이 똑같이 예선전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서 월드컵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두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노인호 그 옛날에 노인호 선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희망이었던 그 노인호 선수가 네. 이제 지금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오늘 체코와의 경기를 조금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1: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오늘 첫 게임을 좀 쉽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으로 월드컵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만일에 또 체코라 그런 유럽 팀이기 때문에 신장도 좋고 또 뭐 기술도 신장 크면서 기술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결과를 내지 않으면은 상당히 다음 두 경기가 다음이 멕시코전이기 때문에
0: 네.
1: 좀 힘들지 않을까. 오늘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네. 응원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응원 점수를 제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전술이나 이런 분석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일단 선수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대표팀 네. 구성 오늘 보면요. 그 옛날에 노인호 선수 같은 그런 포지션뿐 아니라 그런 특성을 가진 우리 지금 대표 선수가 어떤 선수를 그래도 비슷하게 꼽을 수 있어요? 나하고 참 비슷한 플레이를 하네요, 저는.
1: 제가 뭐, 네.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지금은 이제, 저는 권역에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사업가로 변신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대한 거는 제가, 그거는 뭐, 말은 못하지만은.
0: 네.
1: 우리나라 공격진들이 상당히 훌륭한 뭐, 손흥민 선수하고,
0: 망희찬이. 네.
1: 저가 있을 때 뭐, 최순호나, 네. 나나 이런, 보다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저 뭐,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0: 아,
1: 다 잘하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래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저 선수는 내가 뛸 때하고 좀 비슷하네. 뭐 이런 개인적으로 느낌이 있는 선수. 우리가 볼 때도 아 노인호 선수가 플레이가 저렇게 좀 파워풀했구나. 제가 그때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노인호 선수 영상을 지금 네. 못 찾았습니다.
1: 제가 운동할 때는
0: 네.
1: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은
0: 네.
1: 제가 플레이하는 게 우리 차범근 선배님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0: 정말 좋은 거잖아요. 차범근 네. 선배님과 네. 비슷한 플레이.
1: 네. 네. 좀 스타일이 많기도 크고 우리가 빨랐기 때문에
0: 네.
1: 리드가
0: 네.
1: 그런 체격도 좀 자체도 좋고 이래가지고 제가 운동할 때는 헤비 헬스자분께서
0: 네.
1: 저서 차범근 선수 좀 닮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후배 누구를 이렇게 나와 플레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들으셨던 말 그대로 해설진에서
1: 네.
0: 차범근 선수하고 비슷하다. 키도 크고 빠르고 또 하체가
1: 네.
0: 그래서 파워풀한 슛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선수 생활이 일찍 끝난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아쉬울 때가 그동안 있었나요? 어떠세요?
1: 그런 시절은 있었지만은 이제
0: 네.
1: 뭐 다 세월도 가고
0: 네.
1: 이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사업 쪽에 더 이제 그걸 잊으려고
0: 네.
1: 사업 쪽에다가 전념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 35년 정도 멕시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네. 멕시코 시티에서 자리 잡고 살아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차로 한 5시간 거리에 과달라하라 예, 우리 대한민국 첫 경기 체코 경기를 가서 응원하시려고 가 계십니다. 노인호 옛날의 선수 노인호 선수라고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그 옛날에 축구 스타들도 그렇고 또 많은 낯익은 얼굴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과달라하라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나요?
1: 네, 지금 김학범 감독 우리 한국에서 지도자로서 유명하신 김학범 감독님은
0: 네.
1: 저하고 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0: 네.
1: 한 2주 전부터 와가지고 저희 집에 같이 생활하면서
0: 네.
1: 멕시코 게임을 세 겸을 같이 보러 다녔어요.
0: 아.
1: 그래서 감독님께서 분석도 하고
0: 네.
1: 뭐 게임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오늘 정도에 첫 게임 끝나고 나면 우리 홍 감독 만나가지고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0: 네.
1: 선수들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그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하시더라고.
0: 아.
1: 그러니까 두 분이 아마 만나셔가지고 그 전력 분석 팀들한테 아마 전달을 하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학범 감독님은 뭐 조금 시간이 나고 대대로 선수들
0: 네.
1: 북중이나 남미 쪽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저희 이 멕시코를 지금 아마 한 다섯 번째
0: 네.
1: 방문하는 저 상태고
0: 네.
1: 오늘도 지금 저는 일어나가 있는데 아마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여러 네. 지인들하고
0: 네.
1: 같은 호텔에서
0: 네.
1: 지금
0: 계시는 거예요?
1: 오늘
0: 네.
1: 응원하려고 힘찬 응원하려고 준비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체력을 지금 이렇게 보충하고 비축하고 계시는 네, 김학범 감독님께서 이번 오늘 1차전 일단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 이렇게 만나셔서 멕시코 그동안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전력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인포메이션을 주실
1: 예, 예.
0: 줄 압니다. 그러면 또
1: 예.
0: 언젠가 한번 김학범 감독님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 청취자들께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분석 면에서요.
1: 예.
0: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이제는 노인호 대표님, 사장님, 회장님,
1: 예.
0: 스페니쉬로 예. 뭐라고 부르죠? 노인호.
1: 저는 뭐, 축구는 이제 은퇴를 한 지 한 35년 됐으니까.
0: 네.
1: 뭐, 아무 이름이나 다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곳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1: 대표님도 적고.
0: 네, 노인호. 그 옛날에 20대 초반에 겪었던 스카우트 파동의 그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 이렇게 과다라하라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우리 대한민국 경기를 앞두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시니까 더 좋고요. 오늘 시간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노인호 선수님. 또
1: 예.
0: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예,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움 축구 공격수에 못다한 그 스토리가 완결되는 걸 느낍니다. 선수 생활은 짧았지만 그 축구선수로서의 비운의 주인공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 후배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 잘한다 얘들아 이렇게 소리치며 박수와 탄성을 지르면 다리에 저절로 힘이 불끈 들어가서 오늘 체코전 승리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호 선수의 마음과 함께 응원하는 새로운 기쁨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기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숙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딱 하나의 공을 바라봅니다. 48개국 104경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오늘,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되네요. 생각해보면 축구는 참 신기한 스포츠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밥상도 다른 사람들이 딱 하나의 공 앞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오늘만큼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도 뉴저지에서 열리는 만큼 월드컵이 아주 가까이 우리 곁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이 뜨거운 한 달여간의 시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는 오늘, 투데이 시작합니다.

0: 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의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입니다.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루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이죠.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2: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0: 스토리. 담배 한 갑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놀랍습니다. 바로 7천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발암 물질만 해도 70가지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확인한 숫자입니다. 청산가리, 비소, 방사성 물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불붙이는 그 작은 담배 한 개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간호대학 정교수이신 김선 교수와 함께 금연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들께 인사와 소개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저는 지금 그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의 그 간호대학에서
0: 네.
1: 정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선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0: 네.
1: 그 성공적인 금연 방법을 알기 위해
0: 네.
1: 그걸 개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마 저 2009년
0: 네.
1: 에서 2013년까지 제가 뉴욕에서
0: 네.
1: 대대적으로 사무실, 플러싱의 사무실을 얻어가면서까지 금연 연구를 했는데
0: 네.
1: 지금도 계속 금연 연구를 하고

0: 학습을 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면
1: 네.
0: 미국 어디에 살든지 그 본인의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1: 네.
0: 하지만 앞으로 1년 정도는 적어도 미국에
1: 네.
0: 거주하고 계실 계획, 계획이신 분을
1: 그렇죠.
0: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 바쁘신데 잠깐 이렇게 모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의 목적이 될 텐데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0: 네. 실은 저희들이 그 미국
1: 네?
0: 암 연구센터, 그러니까 National Cancer Institute라고 하는데
1: 네.
0: 미국 암 연구센터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서 이 연구를 하는데
1: 네.
0: 지금 연구 지원금이
1: 네.
0: 이걸 사용 안 하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겠죠.
0: 미국은 철저하게 모든 네. 걸 다 이렇게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그 모집 인원수가
1: 네.
0: 한 100명이라면
1: 네.
0: 지금 30명 정도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너무
1: 네.
0: 많은 분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 네.
0: 이 인터뷰 방송을 듣고 지금까지 그 흡연을 하시면서
1: 네.
0: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반 네.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0: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롭고
1: 네.
0: 단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1: 네.
0: 주위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그 불쾌감을 야기시키고
1: 그렇죠.
0: 또 그 버린 담배를 대부분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렇게 버리십니다.
1: 맞아요.
0: 그 꽁초를.
1: 네.
0: 그래서 뭐 화재 위험도 있을 뿐더러
1: 네.
0: 이 담배 꽁초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발암물질로 인해서
1: 네.
0: 그게 완전히 클리어 이 우리 그 환경에서 이렇게 완전히 클리어하는 데는
1: 네.
0: 몇십 년의 세월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예,
1: 네.
0: 환경을 파괴하는 하나의 그 주 요인이기도 한 이 담배.
1: 네.
0: 예, 이 담배를
1: 네.
0: 꼭 이렇게 저희 연구에 참여해서
1: 네.
0: 끊기를 바라는 그런 그렇군요. 마음으로
1: 네.
0: 이번 이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1: 네. 지금 뭐 담배를 피고 계시는 분들 금연을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금연을 연구해 오셨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0: 예, 이제 실은
1: 네.
0: 제가 어렸을 때
1: 네?
0: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폐결핵으로 아무튼 옛날 한국에서 저는 좀 시골에서 좀 그렇게 그 많이 가지 않는
1: 네.
0: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약간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1: 네,
0: 시골에서.
1: 네.
0: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떻게 그 폐결핵을 앓으셨고
1: 네.
0: 결국은 그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폐병 환자라면 상당히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1: 맞아요.
0: 병입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실제하고.
1: 네.
0: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제가 그 아버지한테 폐결핵을 옮아서
1: 네.
0: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지금도 이렇게
1: 네.
0: 그 체스트 엑스레이라 그러죠.
1: 네네.
0: 이 흉부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허옗게 제가 폐결핵 그 알은 그 자국이 나옵니다.
1: 아, 그런 적이
0: 그래서
1: 있으시군요.
0: 제가 항상 느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 네.
0: 호흡이 항상 조금만 뭘 해도 딸리는 걸 느끼는데
1: 네.
0: 이런 그 폐가 정말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데
1: 네.
0: 이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
1: 그렇죠.
0: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런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1: 네.
0: 이걸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1: 네.
0: 너무 마음이 아프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물론 담배가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고
1: 네.
0: 남이 담배를 피던 말던 개인 취향인데
1: 네.
0: 왜 이렇게 돈이 돈, 제 돈은 아니지만
1: 그렇죠.
0: 정부에서 돈까지 이렇게 주면서
1: 네.
0: 제 3자가 왜 흡연의 그 나쁜 맛, 폐단을 지적하며
1: 네.
0: 금연 연구를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렇죠. 네, 자유인데 이렇게. 네.
0: 예, 예, 예, 예.
1: 네, 네.
0: 하지만 이걸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 네.
0: 그 스칼러리, 그러니까 약간 연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편,
1: 네.
0: 헤로인, 아니면은 뭐 대마,
1: 네.
0: 뭐 이렇게 코카인 이런 흥분제 이거와 똑같은 마약에 중독된 그 중독 증상 그 이상 아닙니다.
1: 그렇군요. 중독이죠, 이것도.

0: 네, 중독, 네. 아주 심각한 중독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흡연을 하면 이제 니코틴이라는 그 마약 물질에 중독된 그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담배를 많이 이렇게 지금 피우시는 분들은, 지금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네. 상담한 분들이 한 거의 천여 명에 달하는데, 예, 상담한 많은 분들이 네. 자꾸 습관이라고.
1: 습관.
0: 그거는 중독이 아니라 본인의 습관.
1: 네.
0: 그냥 하나의 취미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 그렇죠.
0: 그게 아닙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담배 연기를 쭉 빨아들였다가 내뿜는 그게 좋아서
1: 네.
0: 그렇게 담배를 하고 계신다고 흡연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 담배 속 안에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7천여 개의
1: 네.
0: 화학 그렇죠. 물질 성분들 중에 니코틴이라는 네. 이 그 화학 물질이 있는데
1: 네.
0: 이것 때문에 계속 담배를 피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연구에서도 그게 입증됐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은
1: 네.
0: 제가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 포스닥 네. 펠러로 그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그
1: 네.
0: 2년 박사후 과정 연구 그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1: 네.
0: 그때 듀욱 많은 사람들이 알죠. 듀욱 유니버시티라고
1: 그렇죠.
0: 거기에 금연 연구의 대가인 제드 로즈라는 박사를 알게 됐습니다.
1: 네.
0: 그분은 이제 메디컬 닥터는 아니고 네. 사이콜로지스트인데 그 임상
1: 네.
0: 그 심리학자인데 그 특히 이 금연 그 니코틴 중독의 대가이십니다.
1: 그러세요.
0: 그분이 한번 이제 그 니코틴 성분을 쫙 빼고
1: 네.
0: 니코틴이 없는 딴 건 다 똑같아요. 근데
1: 네.
0: 니코틴만 뺀
1: 네.
0: 그걸 이제 영어로는 디니코티나이드 시가렛이라 그러는데
1: 네.
0: 그러니까 니코틴이 없는 비니코틴 담배를 이렇게
1: 네.
0: 만들어서
1: 네.
0: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펴보라고 하면
1: 네.
0: 100이면 100명이 거의
1: 네.
0: 한번 피고는 아 이거는 못 피겠다 그래요.
1: 오, 니코틴이 없는 담배를.
0: 니코틴이
1: 오,
0: 없으니까.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얻어다가 한인분들한테 저한테 계속
1: 네.
0: 나는 니코틴 때문에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피는 거다.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나눠줬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져가서 그
1: 네.
0: 담배를 피더니 다음 날 와갖고 이건 도저히 담배도 아니고 예
1: 네.
0: 담배 맛이 전혀 없다는 거죠.
1: 역시 니코틴이 문제였군요.
0: 니코틴 맛이에요.
1: 그러네요.
0: 입안에 마치 그냥 낙엽을 입안에 낙엽을 이렇게 집어넣고 불태는 그런 느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와 이게 니코틴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막상 실험을
0: 네.
1: 해보니까 이게 니코틴 때문이었네요. 피우시는 이유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또 한 분은
1: 네.
0: 전자담배를 지금 요번에 이제 뉴욕에서
1: 네.
0: 이 K라디오 광고 듣고
1: 네.
0: 전화 저희한테 참석하신 분인데
1: 네.
0: 그분은 이제 본인이 담배를 끊고자 그 전자담배로 옮겨가신 분입니다.
1: 네.
0: 담배는 가끔 친구들하고 뭐 가끔씩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이
1: 네.
0: 피는 걸 이렇게 얻어서 피시면서 주로 이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1: 네.
0: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그 건강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은 게 맞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1: 네네.
0: 조금 더 전자담배에 대해서
1: 네.
0: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아무튼 그분이 자기는 니코틴이 없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웃기시길래
1: 네.
0: 저희들이 그 니코틴을 검사하는 그 검사 키트가 있어요.
1: 네.
0: 그거를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전자담배를 하고 계시니까
1: 네.
0: 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니코틴이 나오는 거로
1: 그렇죠.
0: 그게 검사 결과가 되면 인정하셔야 된다고. 니코틴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0: 그 전자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이 전자담배를 계속 하시는 거라고.
1: 네.
0: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1: 어떻게 됐어요?
0: 양성 반응으로 나오죠.
1: 아, 그렇군요.
0: 당연히 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1: 네.
0: 계속 하는구나
1: 그렇군요.
0: 하시면서 인정하셨습니다.
1: 네.
0: 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1: 네.
0: 전자담배도 지금은 끊으셨어요. 완전히.
1: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마약 제품들, 아까 말씀해 주셨죠. 헤로인이나 뭐 코카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쉽게 마약성 물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담배는 딱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약간 그것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조금 더 이 니코틴 중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이 니코틴이 이렇게 중독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어떤 네. 증상을 좀 보이게 되나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네. 그 생각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2002년도인가
1: 네.
0: 그때 이제 제가 뉴욕에서 또 2002년도 그 박사후 과정 때인데 2002년도 네. 여름에 제가 그 그룹 그 소규모
1: 네.
0: 그룹 그 이렇게 디스커션 그러니까 포커스 영어로 말하면 포커스 네. 그룹이라고 하는데
1: 네.
0: 소규모 이렇게 그 그룹 의논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소규모의 그 의논하는 한국 발음들 안 좋습니다.
1: 의논하는 네.
0: 예, 소규모의
1: 소규모
0: 그 네. 의견을 교환하는 그 네. 연구 모임을 제가 했는데 그때 한 분이
1: 네.
0: 그분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못 뜬답니다. 담배를 피워야지만 눈이 띄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침대 옆에 그 사이드 테이블에
1: 네.
0: 담배와 라이터가 구비되어 있어서
1: 아유.
0: 아침에 눈을 뜨면
1: 네.
0: 아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지 않고서는
1: 아.
0: 그렇게 심하게 중독된 그냥 모든 아. 일상이 그 네. 담배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차 가스 없으면 못 가듯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완전히 니코틴에 중독돼서 니코틴이 어느 정도 몸에 그 니코틴 양이 어느 정도
1: 네.
0: 그 있어야지
1: 네.
0: 이분이 제대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 아, 어떡합니까?
0: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분뿐만 아니라
1: 네.
0: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이
1: 네.
0: 많이 이 니코틴 중독 증상에 의해서 저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네. 2016년에서 22년까지 2020년까지 그 제가 널스 프랙티셔너로
1: 네.
0: 한 5년 걸쳐 제 개인 건강 클리닉을
1: 네.
0: 보스턴에서 운영했었는데
1: 네.
0: 그때는 니코틴 이외에 다른 마약 제품을 중독된 사람도 제가 치료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은 널스 프랙티셔너가 그 MD 메디컬 닥터 못지않게 똑같이 그 진단을 내리고
1: 네.
0: 약을 처방할 그런 자격을 주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1: 네.
0: 거의 증상이 비슷해요.
1: 그래요.
0: 이 진짜 미국에서 많이 아까 말한 뭐 헤로인, 코카인 그런 것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나
1: 네.
0: 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상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들어보면.
1: 네.
0: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맨 처음 아는 분들이 담배 피울 때
1: 네.
0: 한 개비 딱 한 개비만 피니까 머리가 띵 하고 돌고
1: 그렇죠.
0: 어지러지려서
1: 네.
0: 그 약구연이 거의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서
1: 네.
0: 다음 그 담배를 피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1: 그렇죠.
0: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담배를 이렇게 매일 피게 되시면
1: 네.
0: 1년도 채 안 돼서
1: 네.
0: 하루에 한 개비가 아니라 하루에 10개비, 20개비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1: 네.
0: 몸이 니코틴이라는 물질의
1: 네.
0: 내성, 톨러런스, 영어로는 톨러런스인데
1: 네.
0: 이 내성이 생긴 건데 이
1: 네.
0: 내성을 그 마약 중독을 진단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증상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와, 이렇게 진짜 점점 나도 모르게 나의 몸을 잠식하고 정말 이렇게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니코틴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에 좀 참여해서 이제는 좀 담배를 끊어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정말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1: 네.
0: 이 흡연이
1: 네.
0: 흡연이 주는 그 패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1: 그렇죠.
0: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지만 아무튼
1: 네.
0: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1: 네.
0: 지금 여기 K 라디오 광고에서 안내하듯이
1: 네.
0: 전화번호 857 215-4940.
1: 네.
0: 그니까, 4940. 근데 여기 앞에 857-215. 이 번호가 좀, 외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1: 교수님, 잠깐 그러면 이 얘기, 시간만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원무수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0: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1: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1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1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1: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정문
10: 새 매장에서 AI

0: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금연 연구를 하고 계신 우리 김선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조금 전에 중요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외우기가 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2: 네, 네 정말 이게 우리가 흔한 뭐 201이라든가 네. 뭐 그런 번호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뭐 815를 생각하든지 아, 857
1: 857
2: 예, 215
1: 네,
2: 네 그다음에 49 40.
1: 네.
2: 그러니까 여기 85721로 하면 815. 그러니까 572만.
1: 어, 그러네요. 어, 네. 85721로.
2: 예, 네. 85721로. 네. 그 다음에 4940.
1: 네.
2: 이렇게 전화하셔서, 본인 이름과,
1: 네.
2: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1: 네.
2: 저희들이 이걸 트래킹 할 수 있어서 전화번호를 잘못 남기셔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이름만, 본인 네. 이름만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1: 네.
2: 이 연구는 그 저와 하버드 대학교 내 그 암 연구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 다나 파버
1: 네.
2: 다나 파버 암 센터는 미국에 여러 가지 그 암 전문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2: 아무튼 명망이 있는 그런 암 센터인데
1: 네.
2: 거기서 일하고 있는 닥터 메리 크리와 공동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전화를 하실 때 내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네. 이렇게 네 뭐 남겨 놓으시고 네. 바로 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 놓으시면 전화를
2: 메시지를
1: 다시
2: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거는 자동 응답 전화기 때문에
1: 그렇죠.
2: 뭐 주말이나 뭐 네. 밤 그냥 밤 12시 지나서도
1: 네.
2: 전화하셔도 되고 언제 네. 어디서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2: 자동 응답기인데 거기 네. 이제 보이스 메시지를 남겨 그러니까 음성
1: 네.
2: 음성 그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네. 그걸 듣고 전화를 보통 24시간 안에 좋아요. 이내에 전화드립니다.
1: 네, 감사하고요. 지금 이 진행하고 계시는 금연 프로젝트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른 금연 프로그램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 먼저 그 다른 금연 프로그램은
1: 네.
2: 그 보통 이렇게 간단한 상담과 그냥
1: 네.
2: 그 니코틴 패치 보통 뭐 2주에서 4주
1: 그렇죠.
2: 그렇게만 줍니다.
1: 네.
2: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뉴욕이지만 캘리포니아는 네. 그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라고 샌디에고가 그 주립대학에서
1: 네.
2: 그 에이지안 스모커즈 퀼라인 그래서 아시안을 위한 그 금연 그 핫라인이
1: 네네.
2: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거기는 계속 나가는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1: 네.
2: 연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그 메리클이라는 그 박사와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거고.
1: 그렇죠.
2: 그리고 또 저희들은 보통 금연 패치만 주는데.
1: 네.
2: 저희는 금연 패치 외에.
1: 네.
2: 금연 사탕.
1: 네.
2: 니코틴 로젠지스라고 금연 사탕과.
1: 네.
2: 그 다음에, 금연 껌을.
1: 오. 이것도 주세요.
2: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그렇군요.
2: 제가 이번에 정말 한인들을 위해서는.
1: 네.
2: 미국 사람들하고는 이전에도 해봤지만, 한인들을 위해서는.
1: 네.
2: 과거에는 패치만 썼는데.
1: 네.
2: 이번에는 껌과 사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공했더니.
1: 네.
2: 남자분들이.
1: 네.
2: 그 사탕에, 그 니코틴 로진 주스에 대한 그 반응이.
1: 네.
2: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패치는 좀 꺼리감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1: 그렇죠.
2: 사탕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반면
1: 네.
2: 여성분들은 많지 않아요.
1: 네.
2: 저희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1: 네.
2: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 5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1: 네.
2: 그분들은 껌을 또
1: 더 좋아하시고
2: 캔디보다는 껌을 더 좋아하시대서
1: 네.
2: 확실히 이게 또 성별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그걸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2: 네. 자료가 미비해서 더
1: 네.
2: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모아야 되겠지만
1: 네.
2: 그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상담을 통해서 이 약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1: 네.
2: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양리 과정을 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저한테 설명을 듣고 아니면 또 저한테 그 트레이닝을 받은
1: 네.
2: 저희 또 제 2 상담사가 있는데
1: 네.
2: 그 박소연 씨라고
1: 네.
2: 그분도 이제 그 박사 과정 거의 끝나고 좀 있으면 이제 박사가 될 겁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저한테 많은 치료 그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2: 많은 분들이 그 저희들의 그 설명을 듣고
1: 네.
2: 이 약을 약품들을 잘 이렇게 사용하셔서
1: 네.
2: 거의 지금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1: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를 설문조사하고 이러면은 상품권까지 보내주신다고 예, 들었어요.
2: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1: 네.
2: 작년 8월부터 이제 거의 10개월이 넘었죠.
1: 네.
2: 작년 8월부터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1: 네.
2: 벌써 한 5분인가 8분 정도가
1: 네.
2: 6개월 그 마지막으로 하는 6개월 재 검사까지 다 끝내서
1: 네.
2: 마지막으로 하는 그 아우. 각각 그 검사심 맞는 그 어떤 간단한 설문조사 시마다 저희들이 30불
1: 네.
2: 상당의 그 아마존 상품권 카드를 주는데
1: 네.
2: 30불 그러니까 30불 그 상품카드를 네 번에 걸쳐 받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2: 처음에 기초 검사,
1: 네.
2: 1개월 재검사, 3개월 재검사, 그리고 네. 6개월 재검사. 그래서 네 번이니까 120불을 받는데
1: 그렇죠.
2: 마지막에
1: 네.
2: 6개월 재검사 때는 한 번도 그걸 그 안 빠지고 검사를 다 하시면은
1: 네.
2: 100불을 그냥 보너스로 드려서
1: 네.
2: 그때는 130불을 받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때는. 네. 그래서 지금 100불 받으신 분들이 지금 총 한 8분 돼요 벌써.
1: 그러셨군요.
2: 며칠 전에 한 번은 제가 이거를 이제 그분은 상품권
1: 네.
2: 그 다 합해서 150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1: 네네.
2: 받았냐면 30불 그 설문조사 그다음에 또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셔서
1: 네.
2: 팀검사 20불
1: 네.
2: 그다음에 100불 보너스 해갖고 150불을 받으니까
1: 네.
2: 상당하잖아요.
1: 그 그렇죠. 이거 나를 위한 건데 이런 것까지 주시고.
2: 예, 그러니까
1: 네.
2: 나를 위한 건데 이렇게 돈까지
1: 네.
2: 주시니
1: 네,
2: 아까
1: 말이에요.
2: 어떤 그 분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1: 네.
2: 제가 그 마치 천사가 됩니다.
1: 너무 감사하죠.
2: 자기 몸에 해로운 담배도 끊게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돈까지 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천사
1: 네.
2: 같다고 이렇게
1: 너무 감사하네요.
2: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1: 네.
2: 이거는 아. 미국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제가 물론 저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1: 네.
2: 안 썼으면 못 받았죠.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 참여해야지
1: 네네.
2: 저희들이 계속 이런 연구 지원금을 또 신청해서
1: 네.
2: 이게 한인 사회리에서 이렇게
1: 네.
2: 저 라디오 광고도 하고
1: 그럼요.
2: 또
1: 네, 좋습니다.
2: 그 박소연 씨 같이 한인 학생들을 제가 또 그
1: 네.
2: 연구 보조원 이런 걸로 또 하이어다 고용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2: 이게 우리 한인 사회에
1: 네.
2: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조그만 거지만
1: 네.
2: 그 어떤 그 재정적으로 도움이
1: 네.
2: 되는 일입니다.
1: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에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내 건강도 지키고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연구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사실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1: 네.
2: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시는
1: 네.
2: 그 한 여성분이었는데.
1: 네.
2: 그분은 그 위암 수술을 하셔서 담배를
1: 네.
2: 피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담배를 재발해서 담배를 폈는데
1: 네.
2: 그분은 이 니코틴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거의 한 갑을 피시는 분입니다.
1: 네.
2: 그런데 자기가 그 한국에
1: 네.
2: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국 가서 한번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친척도 만나고 싶은데
1: 네.
2: 그 10시간 넘어가는 그 장시간 비행
1: 그렇죠.
2: 동안
1: 네.
2: 담배를 못 핀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1: 아유, 자기가. 그렇군요.
2: 왜냐하면 자기가 1시간이 지나면 꼭꼭 담배를 폈군요.
1: 네.
2: 피기 때문에 지금.
1: 네.
2: 그래서 그만큼 담배, 그러니까 담배가 만든 그 세창사 같은 곳에 갇힌 거죠, 이분은.
1: 그렇죠. 그랬군요.
2: 그래서
1: 네.
2: 그런 분들을 보면서
1: 네.
2: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1: 네.
2: 꼭 이 연구에 참여하시고 또 한
1: 네.
2: 가지 마지막으로 그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폐암은
1: 네.
2: 정말 너무 무서운
1: 맞습니다.
2: 암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인데
1: 네.
2: 예, 저희 연구에 참여하셔서
1: 네.
2: 어떤 폐양 검진을 해야 되며
1: 네.
2: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1: 네.
2: 그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또 교육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흡연자라면 꼭 이 연구에 관심 갖고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857-215-4940번 857-215-4940번으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교수님 오늘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네네 정말 이런 기회 주셔서
1: 네.
2: 저 우리 우진식
1: 네.
2: 부장님뿐만 아니라 네. K라디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네.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저녁에 목을 좀 아껴뒀다가 소리를 좀 질러야 되니까 전 소리를 많이 지르는 편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더라고요.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 오늘 너무 떨립니다. 기분 좋고요. 월드컵에 관한 정보는 너무 많으니까 저는 지금 일정 얘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 스포츠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뿌리를 살짝 짚어보려고 해요. 축구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중국의 추슈, 우리나라와 일본의 축곡처럼 공을 차는 이 놀이는요.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실제로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남아있는데요. 김춘추와 김유신이 젊었을 때 함께 축곡을 즐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이게 무려 삼국시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을 차는 놀이가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탄생한 것은 영국 때문이죠. 1863년 10월 런던의 프리메이슨 테이번이라는 선술집에 11개 클럽 대표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이 통일된 경기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영국 축구협회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팀마다 규칙이 달라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어떤 규칙으로 할까 이렇게 매번 협의를 해야 됐었는데 이때 뭐 손을 금지하자 손 사용을 금지하자 이런 규칙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손을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던 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요. 그게 바로 이 축구와 럭비가 공식적으로 갈라서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규칙이 생긴 지 불과 한 50년 만에 축구는 전쟁터에서도 공이 굴러갈 만큼 온 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1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그 벨기에 전선에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그 참호 속에서 아주 긴장 팽팽한 그 참호 속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그날 밤 독일군 참호에서 고요한 밤 하면서 캐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략인 줄 알았던 영국군도 결국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두 나라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무인지대로 걸어나와 악수를 나눴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배도 나눠주고 뭐 서로 이렇게 일부 전선에서는 축구공을 차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6년 후죠. 1930년에 첫 번째 월드컵이 또 열렸고요. 그때는 공 때문에도 또 싸웠다고 하네요. 서로 우리나라 공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뭐 거의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데요. 일단 저녁에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태극 전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좀 힘차게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파이팅 외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똑똑똑 우리 동네 기분 좋은 소식
2: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을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오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애들은 가라. 자식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가 모르는데 귀찮아요. 아니 다 알아서 한다더니 완전 실수했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아들보다 나은 그가 왔습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한 달 네. 동안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많이 바쁘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1: 아, 요즘에도 지금 보험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성심껏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이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0: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 그렇죠. 예, 네.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친구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당연히 65세가 안 됐고 네.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도 안 받기 때문에 뭐 네. 전혀 이제 헷갈리지만 역시나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들을 때마다 헷갈린다고.
0: 네. 네. 저도 그렇거든요.
1: 그렇죠. 예,
0: 한번 짚어드릴게요.
1: 사실 저도 그 보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헷갈렸었는데 네. 뭐 이제는 전문이 됐지만 메디케어는 대개 65세가 되시면서 받는 게 메디케이드입니다. 아, 메디케어입니다.
0: 네. 65세가 되면서
1: 맞습니다.
0: 혜택을 받게 되는 게 메디케어.
1: 맞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변수가 메디케어를 65세가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익셉션이 있긴 있습니다.
0: 아, 네. 예,
1: 그러나 이제 대개 소득과 자산이랑 관계없이 내가 65세가 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기 신부전
0: 네.
1: 투석하시거나 아니면 말기 신부전과 ALS 루게릭병
0: 네.
1: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 소셜국이나 레일로드 보드로부터 철도청으로부터 디서빌리티 인컴, 장애인 연금이라고 말해야 되죠.
0: 연금,
1: 장애
0: 네.
1: 수당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예. 그걸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65세가 안 됐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예. 제가 이렇게 짚었습니다.
1: 예.
0: 몇 가지
1: 그게 메디케어입니다.
0: 네. 예.
1: 그리고 메디케어는 그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0: 메디케어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1: 플라스틱이 아니고 카드가 메디케어 카드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빨간 줄, 파란 줄, 하얀 거 해가지고 쫙 해서 오는데 우리 소셜 카드도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소셜국이나 뭐 메디케어 연방정부에서는 항상 그 종이를 좋아하는지 우리 시민권증서도 다 종이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예.
1: 종이로 다 발행을 하더라고요.
0: 네. 예. 경비를 줄이기 위한
1: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자연에도 좋고 네. 종이로 하니까
0: 아, 네.
1: 플라스틱
0: 자연 친화적인 메디케어예요.
1: 네, 그렇죠. 네.
0: 자, 메디케어 이 자격증에 대한 거는 이제 종이에다가 조그맣게 신분증 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 예.
0: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1: 예, 그렇죠. 이제 네. 65세까지 우리 기다려야지 볼 수 있는데 저도 네. 빨리 그걸 받고 싶기도 하고 이제 메디케어는 그래서 대개 65세가 돼서 받는 보험 그리고 자산과 인컴의 관계가 없습니다.
0: 아, 다 똑같이요?
1: 맞습니다. 받는 조건은 자산과 인컴이 관계없이 무조건 65세로 물론 그 외 자격 요건이 또 있습니다. 방송 중에 네. 제가 또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일단 브리핑에서
0: 네.
1: 오픈부에서 도입부에서 간단하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연관하자면 자산과 소득으로 가는 게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이 받는 게 메디케이드
0: 네.
1: 그리고 65세가 받는 게 메디케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65세를 포함해서
1: 그렇죠.
0: 이제 그
1: 예.
0: 이상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것들이고 뭐 자산 상관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신 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1: 메디케이드는 못 받고 네. 메디케어밖에 못 받죠.
0: 네.
1: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전 인구를 다 봤을 경우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보험 시스템에
0: 네.
1: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미국 보험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네.
1: 예, 제가 뭐 다른 나라 보험을 일일이 다 리서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대개 봤을 경우에 내가 미국에서 뭐든지 보험 하나 들고 있으면 그러면 꽤 준수한 편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0: 네.
1: 그 좋은 나라에서 보험 하나 갖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의료 보험 그 보험 시스템이 항상 공격을 받다기보다는 좀, 뭐 장단점이 어느 나라나 다 있기 때문에,
0: 네.
1: 미국 보험의 단점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2: 그런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보험을 혜택을?
1: 그래서 보험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저소득층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어서 내가 메디케이드는 안 되는 경우에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 네.
1: 그다음에 65세가 넘었는데 메디케어는 받았는데 소득도 없다. 그럼 메디케이드까지 두 개를 다 받으니까 뭐 더 좋고.
2: 네.
1: 예. 그 다음에 이제 65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못 받잖아요. 65세가 네. 안 됐기 때문에.
2: 거기다 아까.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그렇죠.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1: 그렇죠. 근데 65세가 안 됐는데 저소득일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고.
2: 네.
1: 저소득보다 조금 더 높으면 또 뭐 이센셜 플랜이라든지 오바마 케어 쪽에서 이제 혜택 받으면서 받을 수가 있고.
2: 네.
1: 그 다음에 직장에서 보험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뭐 은행에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우체국에 다니신다든지
2: 네.
1: 아니면 병원에 다니, 많은 직장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2: 네.
1: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사각지대인데
2: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내 보험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2: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 그렇죠. 예.
2: 네. 그런 사각지대에 놓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대충 얼마 정도 낼까요? 뭐 혜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사실은 제가 이제 65세 메디케어 쪽으로 네.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 오바마케어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뭐 뉴욕인 경우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로 들어가셔가지고
2: 네.
1: 보시면은 그 가격표가 대충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네.
1: 뭐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어디 사시는 요즘에는 그 인터넷 AI로
2: 네.
1: 들어가서 이제 오바마케어의 가격을 좀 알아보시면은 뭐 큰
2: 걔네들이 정확하던가요?
1: 글쎄요. 정확한 경우 있고 또 좀 틀린 경우 있는데
2: 네.
1: 일단 내가 전혀 모르는 지식인 경우에는 큰 그림 잡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2: 네.
1: 뭐 세부한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셔가지고 상담을 해서 검증을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2: 네. 전문가야 만나고 싶지. 근데 전문가 만났다가 괜히 꼭 가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담했으니까 네. 수술료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1: 네.
2: 짚고 넘어가야 돼요.
1: 맞습니다.
2: 네.
1: 뭐 65세 미만은 전체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2: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1: 제가 이제 65세 되시면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은 제가 전 수술료 없이
2: 네.
1: 상담 가입 관리까지 평생
2: 네.
1: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만약에 보험료가 붙으면 보험료는 내셔야 됩니다. 보험료 제가 대신 내드리는 게
2: 네.
1: 아니고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 들어갔는데 모 회사 보험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보험료가 없는 거다. 보험료 안 내는 보험이다. 그러면
2: 네.
1: 뭐 문제 없고
2: 네.
1: 보험료 조금 내야 된다. 10불 보험료 있다 그러면 그거 돈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2: 네. 아니 돈 안 내도 된다면 이거 아니고요.
1: 제가 상담해드리고 그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A, B 소셜국에 신청해드리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상담해서 보험 골라서 가입하는 거 그 외 그런 제가 이제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거죠. 손님한테
2: 네.
1: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료는 내셔야 됩니다.
2: 자.
1: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파트 B는
2: 네.
1: 현재 202불 90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네.
1: 그거는 소셜국에서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올해는 2026년에 정해놨기 때문에 소셜국의 연방정부에서 내라는 보험료는 내셔야 됩니다.
2: 네. 예. 자, 지금 메디케어, 플랜 B 얘기 나왔는데요. A는 뭐고, B는 뭐고, 기타 등등 자세한 이야기는 광고 듣고 나서
1: 네.
2: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요,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것,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없고,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평생 관리해드리는 꼼꼼하게 관리해드리는 라이언 킴 에이전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카카오톡은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면 생방송 중에 언제든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서. 라디오 생활 백서는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대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화음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드디어 오늘입니다.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우리의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 가슴 벅찬 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 응원해요. 대한민국. 외칠 준비 되셨다면 꼭 모이세요.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라니 출시.

0: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0: 네. 네.
1: 어쨌든 저기 많이 바쁘시고 일도 네. 많으시지만 네. 예, 경기도 좀 보시면서 네. 자 오늘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뭐고 한번 짚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좀 메디케어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메디케어는 이제 A, B, C, D 서플리먼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는데
1: 네.
0: A하고 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에서 주는 카드입니다. 네, 발행해주는 보험이고.
1: 종이카드?
0: 맞습니다. 네. 종이카드로 나오고. A는 inpatient hospital이라고 해서 입원하는 것을 담당해주고, 그 다음에 파트 B는 outpatient, 외래를 담당합니다.
1: 네.
0: 근데 뭐 A하고 B를 굳이 나누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보통은 A하고 B를 둘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물론 특수 케이스에 이제 하나를 딜레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 아니고 난 메디케어를 프라이머리를 쭉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1순위 보험으로 다른 보험 없이 메디케어 쓰는 경우에는 A하고 B를 반드시 두 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직장 보험으로 좀 더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특수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메디케어 65세 됐는데 메디케어로 넘어가지 않고 직장 보험으로 가야 되는 경우 그것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파트 B를 좀 미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뭔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귀찮고
1: 네.
0: 귀찮은 것보다는 좀 뭐 불안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직장 보험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직장에서 이제 그 혜택이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보험이 그러면서 메디케어로 이제 소문이 났는지
1: 네.
0: 한꺼번에 이제 많이 바꾸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1: 바꾸게 되면 직장 보험은 혜택을 안 받는 건가요?
0: 그렇죠. 직장 네. 보험을 캔슬하고 이제 메디케어로 넘어가는 거죠.
1: 네.
0: 그럴 때 이제 페널티가 없게끔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
1: 네.
0: 이제 근데 이제 직장 보험을 꼭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예, 네. 어떤 메디케어 경우죠?
0: 직장 보험이 너무 좋은 경우인데,
1: 아, 네.
0: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직장 보험이 있는 분이 메디케어로 넘어갈 때는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직장 보험을 꼭 유지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메디케어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 벌금 없이
1: 네.
0: 메디케어로 넘어갈 수 있게끔.
1: 네.
0: 예, 있는 벌금을 제가 없애드리는 게 아닙니다. 벌금을 안 물리게끔 미리 예방을 해드리는 거지.
1: 네.
0: 메디케어를 65세 때 안 하면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직장 보험을 퀄리파이드가 된 거. 그러니까 메디케어의 기준에 맞는 크레디터블 커버리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네. 기준에 맞는 직장 보험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메디케어 페널티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추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 모든 걸 다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바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 뭐 그냥 메디케어로 내가 바꿀게 이러다가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메디케어로 네. 본인이 직장 보험에서 메디케어로 바꾸신 분들은 사실 한 번도 제가 못 받고
1: 네.
0: 이제 아주 복잡하고 힘들면 에이전트를 찾으시더라고요.
1: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아유 나는 입원할 일은 평생에 없었어 하고 파트 A를 안 하고 파트 B만 하시는 분도 있나요?
0: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게 파트 A는 세금 보고 10년 미국에서 하셨으면
1: 네.
0: 그 보험료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1: 무료구나.
0: 네, 네.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파트 A를 안 하실 이유가 없고.
1: 네.
0: 그러나 이제 세금 보고 10년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파트 A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고
1: 네.
0: 손님 청취자분들이 지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1: 네.
0: 오늘의 교육은 레슨은.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담당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보험을 네. 바꾸거나 가입을 할 때 그 정확한 상담을 하신 다음에 플래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자 파트 A는 무료, 파트 B는 이제 어느 정도 페이를 내야 되는
0: 파트 B는 네. 202불 90센트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인컴이 높아지면은 차등으로 올라갑니다.
1: 네,
0: 인컴이 뭐 75만 부부 합산 75만 불까지가 넘어가면은 거의 600 200불이 넘어갑니다. 한 대 보험료가. 네. 200불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20몇만 불, 뭐 30만 불 올라갈 때마다 그게 이제 또 인터넷에 차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제가 뭐 그 구간별로 다 외우지는 못하고
1: 네.
0: 회계사님도 구간별로 그 텍스 몇 퍼센트인지 못 외우시듯이

0: 될지 저도 네. 구간별로는 못 외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인컴이 올라갈 때 대다수 중산층들은 네. 대다수 중산층들은 202불 90센트입니다.
1: 네.
0: 그러나 이제 가끔씩 비즈니스 크게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연봉이 아주 높은 고액 연봉
1: 상류층
0: 네. 인컴 상류층 예. 네. 인컴으로 상류층인 경우에 그 메디케어 파트 B 값을 더 내고 있습니다.
1: 네. AB는 근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0: A하고 B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벌금이 있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뭐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나중에 늦게 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뭐 의무적으로 안 하면은 큰일 나고 뭐 끌려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안 할 이유도 없고
1: 네.
0: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 같은 게 없었고 그다음에 아 있었나요?
1: 모르겠습니다. 네. 네.
0: 뭐 한 3, 40년 전에 방송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한국 방송이. 그때 이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손님들이 몇 년 늦게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파트 A, B 얘기를 나눴고요. 이게 C, D, E, F, G 계속 가나요?
0: 네. 이제 A하고 B는 연방정부에서 발행해주는 보험이고, A하고 B에서 안 해주는 커버가 여러 가지 있는데,
1: 네.
0: 뭐, 치과, 안경, 보청기, 그 다음에 침 맞는 거, 이런 게 이제 안 됩니다.
1: 네.
0: 손님들 중에서 침 맞으러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1: 네.
0: 뭐, 허리 아프시고, 목 아플 때 결리는 거, 잘, 혀를 잘 뚫으면은, 그렇게, 네. 잘 돌아가고,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커버들이 메디케어 AB로는 안 되는데, 이제 파트 AB만 있는 경우에 이제 추가로 또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민간 보험회사 보험들인데, 뭐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메디캡 이런 보험들이 연방정부 보험이 아니고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을 추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0: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플랜인데, 추가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마다 사실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회사들끼리도 경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보험회사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방송 특성상, 한 회사를 광고하러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저는 그, 인디펜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랑 다 계약을 맺어서, 여러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손님한테 적합한 보험으로 골라드리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뭐, 한 보험회사를 제가 광고는 안 합니다만, 못 합니다만,
1: 네.
0: 그러나 이제, 보험회사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기본적으로 병원 가서 심장 수술하는 거,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안 될 수가 없겠지만
1: 네. 이제
0: 어쨌든 근데 보험을 할 때는 그 약관을 한번 네. 꼭 읽어보시고 아니면 에이전트한테 상담을 좀 왜냐면 네. 처음 보는 약관 뭐 10장, 20장짜리 베네핏 다 보기
1: 싫잖아요.
0: 힘들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게 그 인터넷에서 다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거 다 읽어보고 가입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고
1: 네.
0: 그냥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누르라면 누르잖아요.
1: 다 동의하고.
0: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아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픈 건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를 꼭 만나셔가지고 브로셔를 혜택을 좀 이제 들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혜택을 코페이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혜택이 좀 다른데 요즘에는 OTC 혜택도 많이 인기인데
1: 네.
0: OTC 그로서리 쇼핑 해가지고 뭐 모든 보험회사에서 다 제공하는 플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플랜 중에서는 그 슈퍼마켓에서 장 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플랜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혜택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안경 그리고 보청기 그리고 치과에서 뭐 틀니가 필요하신지 아니면 크라운을 하셔야 되는지 신경치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험 혜택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나한테 올해 맞는 보험으로 적합하게 골라놓으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나한테 딱 맞는 보험으로 고르고 그리고 보험 약관이 어떤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려면 사실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0: 불가능하죠, 사실.
1: 네, 사실 저한테는
0: 네,
1: 너무 불가능한 네. 일이고 뭐 영어를 너무 잘하신다 하셔도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에
0: 영어의 가깝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1: 네. 네.
0: 뭐 본인의 분야가 아닌 경우 그걸 다 공부해서 하는 거는
1: 네.
0: 좀 쉽지 않죠.
1: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당연히 그 회사를 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 회사와 계약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 플랜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할 때는 말이죠.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1: 자, 파트 C 얘기 나눴고요. 파트 D도 있나요?
0: 예, 파트 D는 이제 처방약 플랜인데 파트 C에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1: 네.
0: 파트 C 했는데 처방약 플랜 포함 안 된 걸로 하면 약을 못 받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참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변수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에이전트를 신뢰 있는 에이전트, 신뢰감 가는 에이전트를 정하셔가지고 쭉 상담을 받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따로 안 받기 때문에
1: 네.
0: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너무 수시로 바꾸시는 거는 뭐 저는 네.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감 있는 에이전트 한 명을 정해 놓으셨으면은 쭉 이제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사실 오늘 방송에 나오셨으면 나한테로 다 오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이제 너무 이유 없이 바꾸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물론 네.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경우는 뭐
1: 괜찮죠.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예, 예. 뭐 나랑 도저히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1: 믿을 수 없고 이럴 수도 있고
0: 네. 예, 뭐 그런데 이제 믿을 만한 에이전트 이미 만났는데 더 믿을 만한 뭐 여기도 한번 쇼핑을 해볼까? 글쎄, 그게 네. 과연 큰 도움이 될지는.
1: 네. 예. 아닐 것 같다.
0: 그렇죠, 예. 예.
1: 어차피 이거 딱 정해진 거고,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인데.
0: 그렇죠, 예. 예.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분하고 이제, 그래야지 또 내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0: 그렇죠.
1: 있을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세월이 흐르면서.
0: 예.
1: 자, 아직까지, 누구를 찾아야 될지, 믿음이 가는 에이전트를 찾지 못하셨다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킴 에이전트 기억해 주십시오. 문의 전화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516-456-2805번입니다.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 가입, 그리고 모든 절차에 대한 서비스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성격도 꼼꼼하시죠?
0: 엄청 꼼꼼합니다.
1: 네.
0: 사실 그게 좀 약간 단점일 수 있는데 너무 꼼꼼하니까.
1: 에이전트로 쓰면 좋네요.
0: 그렇죠. 일은 뭐 정확한데 네. 꼼꼼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고
1: 네.
0: 쓸데없이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1: 예를 들면 일을. 어디까지?
0: 예를 들면은 글쎄요 제가 한번 방송 중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아, 저 재밌는 게 나올까 해서
0: 네, 자. 재밌는 거 많은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특히 꼼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잠시 후에 네.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꼼꼼하나 싶은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1부에서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끝으로 조금 덧붙여야 될 얘기들이 있을까요?
0: 예, 이제 서플리먼트 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플리먼트 보험은 대개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밴티지나 아니면 서플리먼트하고 파트 D나 이제 이 중에서 고르는 건데 이제 내가 상담을 좀 들어보고 아 나한테 맞는 보험 파트 C도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혜택을 비교해서 골라놓으면 됩니다.
1: 네.
0: 변경 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골랐다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연말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1: 네. 자,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들 쭉 나눠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플리먼트 플랜은 FGN 이렇게 돼 있는데 E는 어디로 갔나요?
0: E는 없습니다. 네, 서플리먼트 플랜 F, G, N, A도 있고 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다 6-7개 있는데
1: 네.
0: 제가 알기로 E는 없습니다.
1: 네. 네.
0: 또 타 주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뉴욕 뉴저지 커넥팅 말고 또 다른 주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 뉴욕 뉴저지 커넥트 그새 서플리먼트 플랜이라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1: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메디케어 A, B, C, D 그리고 서플리먼트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 아, 그렇구나. 대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까진 이해했지만 사실 이걸 내가 꿰뚫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자리 옮겨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o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세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 그럼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입니다. 아니 저기 왜 그쪽으로 훅 가셨어요?
1: 네, 이쪽 에어컨이 앞에서 나와서 네. 혹시라도 좀 감기 걸릴까봐 네, 옆으로 나왔습니다. 네.
0: 방송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옆으로 가시면서 마이크도 챙겨가시고
1: 네, 그렇죠. 네,
0: 다 챙겨가시네요. 네. 자, 오늘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플랜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로 풀어볼까요?
1: 이제 메디케어 변경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1: 변경 기간은 제가 광고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공식적인 변경 기간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느 카운티, 어느 주에 살던 무슨 보험을 갖고 있던 한 번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추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중간중간에 또 있습니다. 스페셜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내가 갑자기 지금 보험을 변경해야 되는데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지금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이 변경 기간이고 그 중간중간에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변경 가능한 기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딱 요 기간에만 변경.
1: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0: 네.
1: 그 다음에 보통은 보험 플랜 혜택이 1월 1일부터 또 좀 리뉴가 그 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코페이의 변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상담을 하시고 내년 혜택으로 보험을 1년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제 생각에는 변경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왜 변경 기간을 연중 수시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게
0: 그러니까요.
1: 해놓지 않았을까 편리하게.
0: 네.
1: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너무 뒤죽박죽 될 가능성도 있고, 뭐, 글쎄,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0: 제 생각에는 자연 친화적인 네. 이유에서 네. 종일 또 바꿔줘야
1: 되네요. 그러네요, 예.
0: 자, 어쨌든, 연중 변경기간 딱 한 번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이다. 그럼 지금 변경기간 아니니까 지금은 가입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1: 가입은 됩니다.
0: 네.
1: 65세가 되면서 가입하시는 것은 사실 변경기간이랑 관계가 없고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가입이 변경하면서 새로운 보험 가입하냐고 문의하신 거, 그 질문 주신 것 같은데
0: 네.
1: 그거는 이제 공식 변경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변경 기간으로 변경은 안 되고
0: 네.
1: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 뭐 메디케이드를 새로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셨다든지 그 변수가 한 열댓 개가 넘기 때문에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적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 자,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문의 라이언 에이전트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516-456-2805번입니다. 사실 저도 메디케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금쯤 청취자라면 이 번호가 궁금할 거야 하는 타이밍에 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경기간 말씀 나눴고요.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로 가면 좋을까요?
1: 네, 그러면 네. 다음에는 이제
0: 가입은 아까 이제 65세가 되면 생일되면 가입.
1: 네. 가입하셨으니까 이제 갱신. 갱신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갱신이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메디케어는 갱신이 없습니다. 한 번 네. 받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0: 네. 네.
1: 메디케어. 아까 메디케어, 메디케어도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네. 메디케어는 65세 돼서 받는 게 메디케어고 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 받는 게 메디케이드입니다.
0: 네.
1: 메디케어는 갱신할 필요가 없고 왜냐? 65세가 한 번 됐는데
0: 뭐 다시 63세가
1: 그렇죠.
0: 되진 않죠.
1: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65, 66, 67 이제는 메디케어는 어차피 한 번 받은 거니까 나이가 65세 돼서 이제 쭉 가는 거죠. 네. 어차피 소득이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소득이 낮아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고 대신 너무 높으면 한 달 200이불이 추가로 올라간다는 것. 네.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도 뭐 돈 많이 벌어서 돈 더 내는 게 낫죠 사실 적게 벌어서 적게 내는 것보다 네.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훨씬 남는 거죠.
0: 인컴 상류층에게 202불은 뭐 큰 부담 아닐 것 같네요.
1: 그렇죠 뭐 이제 20만 불 이상 벌으시는데 202불보다 조금 더 내면은 뭐. 그게
0: 네,
1: 낫죠.
0: 그게 낫죠. 밥 한 번 안 먹지.
1: 그렇죠.
0: 네네.
1: 3만 불 벌어서 200이불 내는 것보다.
0: 아유, 힘드네요.
1: 제가 알기로 그 부부 합산 20만 불 이상이, 20만 불 몇천 불, 20만 몇천 불 이상이면은 이제 그 202불보다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0: 네.
1: 예. 싱글일 경우에는 10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차트를 본 지가 조금 오래돼서
0: 네.
1: 어쨌든 그거는
0: 차이가 있겠습니까?
1: 예,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그 차트를 좀 보고서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는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네. 저소득층이 받는 메디케이드는 소득에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자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소득과 자산을 기입을 해 원래 메디케이드 가입하려면 소득하고 자산에 쓰게 되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네. 리뉴할 때도 갱신 1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소득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만 불 벌어서 메디케이드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8만 불 벌었다. 그럼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한 번에 넣으면 평생 내가 2만 불 받을 때 메디케이드 받아놔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1년 쉬고 네. 메디케이드 받는다면 평생 이제 가는 건데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컴과 자산을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메디케이드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메디케이드 네. 갱신할 때 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과 인컴이죠.
0: 근데 전 조금 헷갈리는 게 그 자산과 네. 인컴이라는 게 지난해 무슨 그게 아니더라고요.
1: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현재 인컴으로 가는 네. 물론 보통은 인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만 보통은 올해 인컴을 제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메디케이드 갱신하는 담당자한테 네. 한번 더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세세하게 안 했던 것 같아서
1: 네.
0: 네 자격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나이는 일단 자격이 된다.
1: 예, 네. 맞습니다.
0: 네.
1: 나이는 65세가 이제 되는 것과 그 다음에 65세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나 레일로드 리타이먼트로부터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2년 24개월 받으시면 25개월째부터 나옵니다.
0: 네. 네. 그냥 뭐 첫 달 한 번 받고는 안 되는
1: 안 됩니다.
0: 거군요.
1: 예. 근데 이게 또 저도 궁금한 게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받다가 그만 받는 사람도 있나? 이게 디서빌리티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닌가 저도 헷갈리는데 또 그런
0: 가겠죠?
1: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0: 있어요?
1: 그 디서빌리티를 네. 받았다가 또 완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0: 네.
1: 뭐 메디케어 안 받더라도 디서빌리티 완치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0: 그럼요.
1: 예.
0: 네.
1: 그러나 뭐 긍정적으로 디서빌리티면 메디케어 받고 베네핏도 네. 받고 디서빌리티 완치되면 몸이 건강해져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0: 아 좋은 쪽으로 가시네요.
1: 예, 그렇죠. 그다음 옛날에 그 속담인가 이솝 우화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네. 두 명인데 자녀가 두 명인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하고
0: 네.
1: 그거 아시죠? 예. 작은
0: 네.
1: 아들은 부채 장사 그 반대였나? 그 어쨌든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네.
1: 부모님이 비 오는 날에는 부채 장사 안 될까봐 걱정.
0: 네.
1: 그다음에 해 짱짱한 날에는 우산 장사 안 될까봐. 그래서 어떤 길 가는 사람의 지인이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0: 네.
1: 비 오는 날에는 작은 아들 우산 장사 잘 되니까
0: 좋고.
1: 해피하고.
0: 네.
1: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해 짱짱한 날은 그 반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인드로 가기로 하지만 항상 또 바뀌죠.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이소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야. 긍정적으로 가는 거죠.
0: 네. 네. 긍정의 힘 거기서 얻어 올 줄이야.
1: 네.
0: 사실 진짜 한끗 차이거든요. 긍정과
1: 그렇죠,
0: 부정은.
1: 사실, 예. 네. 뭐 미국에서 일단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사시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0: 맞아요.
1: 네, 근데 네. 이제 사람이 초심을 잃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또 여기서 맞아요. 더 바라고
0: 네.
1: 뭐 더 바라야지 더 열심히 하니까 그건 맞지만 이제 뭐 굳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긍정의 에너지까지.
1: 제가 뭐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0: 아니, 저는 근데 그걸 제 마음에 챙기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장애연금을 24개월 이상 받으시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받으실 수 있다 하셨고요.
1: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좋은 곳이 그렇게 많은가 저는 오늘도 지금 또 놀랐는데 제가 네. 하면서도
0: 네.
1: 물론 이제 유럽의 좋은 복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뭐 미국보다 복지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0: 네.
1: 뉴스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정도 베네핏이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신 분, 그걸 네. 이제 어떻게 그건 항상 이제 그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뜨거운 감사로 항상
0: 아,
1: 올라오는데
0: 네. 네.
1: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하거나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잃을 경우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 돈 받을 수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보험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메디케이드도 받을 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디서빌리티 걸리면 디서빌리티 베네핏에 메디케어 받을 수 있고 65세 넘었는데 소득이 없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 받고 그다음에 SSI까지 받을 수 있고
0: 네.
1: 기초생활수급비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장치가 잘 되어 있,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이
0: 그러네요.
1: 예.
0: 참 거기까지 이렇게 일일이 체크는 못해봤네요.
1: 그렇죠.
0: 들어보니까 괜찮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미국에 일단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0: 네.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 있죠?
1: 그렇죠. 예.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하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0: 네. 네. 이제 요 장애연금이랑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말기 신부전 아니면 루게릭병이 있으시면 또 가입이 가능하다 하셨고요. 자, 이제 65세가 되셨다. 그러면 생일이 6월이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1: 이제 생일이 네. 6월, 지금 6월이면은, 3개월 전에서 후까지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 7개월 기간, 내 생일달, 그리고 앞뒤로 3개월씩 해서, 예를 들어 6월달 생일이다 그러면 543, 3월 1일부터 오픈이 돼서 메디케어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예, 실제로 이번 주에도 제가 9월달 생일이신 분들을, 신청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 아주 좋습니다.
0: 그러네요.
1: 항상 3개월 전에 해서 미리 플랜을 해놔야지 소셜국에서 혹시라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장점이 그건데
0: 네.
1: 항상 변수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0: 제 마음이 네. 쏙 드네요.
1: 네.
0: 항상 변수가
1: 맞습니다.
0: 발생하는 사람이 항상... 집에 있거든요.
1: 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그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결과 변수가 항상 있더라고요.
0: 네.
1: 어느 일이나.
0: 맞아요.
1: 그것 때문에 예전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항상 다 그렇게 변수를 당하고 살길래 아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고 이제 최대한 방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메디케어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0: 네.
1: 생일달이 지금 9월 달이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메디케어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6, 7, 8, 9, 10, 11, 12 까지 미루실 필요가 없고 진짜
0: 네.
1: 12월 달까지 미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왜 그런 걸까요?
1: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방송을 미스하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0: 네.
1: 가끔씩 들었다 안 들었다 하시는 건지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미스를 안 하는데 가끔씩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미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65세가 되는 달에 전후 3개월이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냥 내 생일이 1월이 아닌 이상 해가 바뀔 때
1: 그렇죠.
0: 나 이제 생일이 돌아오는 해인데 그럼
1: 맞습니다.
0: 그때 벌써 문의하는 게 좋겠어요.
1: 그렇죠. 예, 예.
0: 네.
1: 그래서 지금 만약에 3월달에 생기셨으면 4, 5, 6 지금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빨리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0: 네. 예. 아직 노출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겠지가 아니라 아까 벌금도 있다고 그랬고요.
1: 그렇죠. 벌금도 있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인데
0: 네.
1: 2월 달이셨던 분들 생일이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내년에 벌금 물리면서 보험을 올해 말까지는 못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0: 네.
1: 직장 보험이라도 다행히 들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직장 보험도 내가 65세가 되는 해에는 그 상담을 하셔가지고 직장 보험하고 메디케어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 네. 아까 메디케어는 202불 90센트잖아요. 인컴이
0: 네.
1: 오버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뭐 그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돈이.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게 아예 없는 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1: 네. 네. 아예 진짜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0: 그냥 월급 받는 거 예. 금액만 생각하고.
1: 그렇죠. 거니까. 월급이 네. 예를 들어가지고 3,000불 들어온다 그러면 3,000불에서 보험료 300불에 빠지고, 원래 내 월급이 3,300인데 300불 빠지고 들어오는데 10년, 20년은 그냥 3,000불씩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 300불 빠지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안 들여다보시니까
0: 네.
1: 마지막 넷 나한테 들어오는 돈만 보시고 거기서 빠지는 걸 안 보셔가지고 뭐 401k로 좀 넣고 그다음에 경강보험료로 빠지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알고서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0: 이거를 미리미리 챙기면 좋았는데, 그죠?
1: 근데 65세 되실 때 챙기면 됩니다. 그전엔 네. 어차피 뭐
0: 그러네요.
1: 다른 보험 할 것도 없기 때문에.
0: 메디케어도 할 수
1: 맞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직장 보험이 있더라도 한번 비교를 해서 꼼꼼하게 어느 편이 더 나은지 보시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뭐 직장 보험 말고 이거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1: 직장 보험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0: 네.
1: 경우에는 메디케어로 옮기는 것보다 직장 보험으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아, 그냥 꼼꼼하니까.
1: 그럼요. 예.
0: 네. 자, 그리고 또
1: 그리고 상담할 때
0: 네.
1: 제 말에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베네핏 서머리 그거를
0: 네.
1: 책자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무조건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가세요. 저걸로 가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실 분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0: 네.
1: 그리고 그 뭐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럼요. 네. 네. 자, 책자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일일이
1: 아니 제가 만든 책자가 아니고
0: 네.
1: 다 그 보험회사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책자가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0: 네. 네.
1: 또 이게 굉장히 룰이 강력하기 때문에
0: 네.
1: 물론 뭐 보험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세금 뭐 다 미국은 룰이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험 쪽도 룰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내용은 절대로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개를 해주신 경우
0: 네.
1: 지인분이나 친구 아니면 형제 동생을 아니면 자녀를 소개해 주신 경우 자녀가 65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90세인데 그런 경우 자녀를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 간이라도 그 저한테 상담한 내용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야 사실 근데 그 보험할 때요.
1: 네.
0: 내 정보를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1: 근데 사실은 뭐 쓸데없는 정보를 저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제 손님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0: 그렇죠. 인생사를.
1: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거는 항상 컨피덴셜.
0: 네.
1: 그래서 지인이라도 소개해 주신 분한테도 저는 절대로 그 정보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0: 네.
1: 특히나 인컴. 그리고 뭐 사는 지역 이런 거
0: 네.
1: 그다음에 생년월일
0: 예,
1: 생년월일도 또 친구들끼리 네. 일부러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생년월일은 본인의 PHI 그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그 보호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국에서도 그 개인 정보, 손님들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게 이제 미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0: 네. 믿고 혹시나 이 얘기가 또 내 친구한테 들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그럼요.
0: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이전트를 고를 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전트로 활동하다 보니까 나쁜
1: 네.
0: 에이전트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다른 에이전트 상담하는 걸 못 봐서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0: 솔직하시니까. 네. 자, 좋아요. 그러면 네. 왜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해야 하는가?
1: 뭐 꼭 저랑 함께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뭐 다른 에이전트도 또 이거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맞는 에이전트를 꼭 고르셔가지고 경험 많고 그 다음에 네. 신뢰감 가고 일단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 그쵸? 분야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편하고 그런 사람을 네. 골라셔가지고 다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에이전트를 너무 뭐 매년 바꾸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뭐 꼭 바꿔야 되는 경우에만 바꿔야 되고
0: 네.
1: 뭐 에이전트가 그만두고 갔다 그러면 바꿔야죠.
0: 아, 네, 그래야 예. 되겠네요.
1: 에이전트가 은퇴해버렸는데 도저히 뭐 물어볼 길이 없다 그런 경우
0: 네.
1: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0: 일도 그냥 과장이 없으니까 솔직하니까
1: 맞습니다.
0: 진솔하니까
1: 예.
0: 믿을
1: 예.
0: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네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언 에이전트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서비스 정확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라이언 에이전트 문의 전화입니다. 516-456-2805번입니다. 516-456-2805번입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그 꼼꼼한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 아, 제가 다음번까지 한번 또 생각을 해갖고
0: 네.
1: 시나리오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0: 매번 올 때마다 네. 내가 이 정도 꼼꼼했어요. 에피소드 네. 하나씩 알려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재미날 것 같네요.
1: 네.
0: 오늘 덕분에 긍정적인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메디케어의 라이언 킴 에이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가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와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죠.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내일 오전 11시 우리 축구 국가팀이 체코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합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첫 경기 전망과 이번 월드컵 전반에 대한 얘기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4: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세요.
1: 어유, 서 변호사님 얼굴 아니 한층 밝아지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8월 17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고, 지금 이제 개파 갈등이랄까요? 굉장히 당내 내홍이 지금 과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선 후 첫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이 또 파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민주당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 그렇게까지 확대해야 할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들어요? 일단 3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윤석 대통령 어떻게 들으셨어요?
6: 네. 김영진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례적인 발언이어서 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1: 야당 대표가.
6: 예, 그렇죠. 야당에서 여당 또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 예.
6: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인데 예. 그걸 민주당에서 잘 소화를 하셔야죠.
1: 네. 자, 소화해 주세요. 강성필 대변인.
3: 예, 물론 정권 짧죠. 근데 이제 당권은 더 짧죠.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당장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보면
1: 어제 메시지 보면
3: 저는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메시지 작성하는 게 제 역할이어가지고 근데 사수들한테 계속 배울 때 예. 글을 쓸 때 연설문 쓸 때 이 예. 인트로하고 클로징에 항상 예. 승부를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트로는 예. 멋진 격언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 말 그렇게 풍자로 시작하고 예. 마지막 클로징은 예. 주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 주장은 예. 나 출마하겠다 라고 이제 해석되는데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좀 출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시는 예.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 잘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묻는다고 하면 예. 많은 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1: 예.
3: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1: 그렇죠.
3: 1인 1표제 뭐 특검 추천 합당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1: 예.
3: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와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올라갔던 그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 상승이 안 됐거든요.
1: 네.
3: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1: 예.
3: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 가셨으니까
1: 예.
3: 한 10일 정도는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뭐 말씀을 드립니다.
1: 811일 이틀 지났으니까 한 8일 남긴 했네요.
3: 예. 어려우셨죠.
1: 예. 예. 서 변호사님.
5: 뭐 저는 완전히 영린을 건드렸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했는데
1: 예.
5: 뭐라냐면 나도 탄핵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pretty high. 아주 꽤 높다. 탄핵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1: 예.
5: 이재명 대통령 지금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재판에 간다고 구속될지 탄핵될지 이런 와중에 정권이 짧다? 이 말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는 추미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한 다음에 저는 정청래가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레드라인을 많이 넘은 거예요.
1: 아하.
5: 그러니까 저는 정면 충돌하니까
1: 예.
5: 넘은 게 이제 또 친명계가 계속 반격하니까
1: 예.
5: 오늘은 약간 이렇게 꼴이 내리는데
1: 그러니까 통합. 뭐
5: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그런데
1: 예.
5: 화해는 안 돼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1: 예.
5: 끝까지 아마 대충돌로 파고로 갈 겁니다.
4: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1g이라도 있다면 가로가 될 겁니다.
1: 네,
4: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1: 네.
4: 그다음에 제가 전체 맥락을 봐도 함의는 알겠어요. 본인의 취지는 자 이렇게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하지 말자. 잘해야 된다. 다음 정권 자동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바짝 숙이고 열심히 합시다.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나서 사실 당원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책임 통감과 연임 시도를 하지 않겠다. 내가 연임을 시도하는 순간 또 당내에서 파워게임이 시작되니까 당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지겠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 예.
4: 뭐 뜬구름 잡는 공자님 말씀을 하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군. 이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1: 예.
4: 사실 워딩도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무슨 우리가 법정에서 뭐 선거를 진 인과관계 정확하게 당신의 규칙 사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특정하는 그런 책임 묻는 게 아니고 지난 당대표 임기를 되돌아봤을 때 처음 법사위원장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시작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지나온 발자국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면 당은 지금 완전히 당권 경쟁 속에 빠져들어가 있고 정권 초기에
1: 예.
4: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서로 감정의 골은 매우 깊어져 있어요.
1: 예.
4: 대통령은 빛나야 될 순간순간마다 그런 당의 분란 때문에 다 가려져요. 국정 동력은 자꾸 떨어져 있어요.
1: 예.
4: 그게 본인의 오롯이 정치적 책임인 거예요. 뭐 근데 내가 뭘 했다 그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권을 받았기 때문에
1: 예.
4: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당을 위해서라면 당을 위해서 뭐가 됐든 내가 물러나는 것이 이 무한 당권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 이 당원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인식은 있어야 공동체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4: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1: 아, 절망스럽다.
4: 네.
6: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드는 것은
1: 예.
6: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관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을 그러셨듯이 전당대회 한 두 달 전쯤에는 대표직을 사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퇴를 곧 하실 거 아닙니까? 8월 17일에 전당대회 하니까.
1: 예.
6: 그럼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퇴 뭐 그 이후로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나 똑같은 건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뭐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3: 그 두 가지가 있죠.
1: 네.
3: 그러니까 오늘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 최선 의원인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할 거면 먼저 빨리 사퇴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전준위를 꾸리고 이런
1: 전당대회
3: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으니
1: 아.
3: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그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이 있고.
1: 심판이, 네. 선수가 심판이 될 수 있겠느냐. 네.
3: 아니, 뭐, 우리 그랬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도 뭐 전현희, 뭐 한준호 이런 분들 다
1: 최고야.
3: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1: 예,
3: 네. 지도부니까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1: 저는 안 그랬죠.
3: 근데 저는 그 장청민 의원과는 조금 의견이 다르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도부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냥 사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저는 그래요. 아니 정청래 대표께서 뭐 능력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뭐 미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시대가 요구하는 상들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저는 야구에 비교하면 정청래 대표는 강속구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되고 여당은 그릇이 넓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강속구 투수보다는 변화구를 잘 던져가지고 뭐 20, 30대도 좀 포옹하고 좀 국민의힘하고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1: 예.
3: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1: 아유, 굉장히 선명하게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3: 좀 두렵긴 하네요.
4: 조금 더 선명하게 얹을게요.
1: 아, 예, 네, 더
4: 여기서 더 진하게 얹는다면 그 강속구 투수가 지금 던지는 곳이 미트여야 되는데 지금 본인 그 팀에 라커룸으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아, 라커룸으로?
4: 네. 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1: 아, 제구가 전혀 안 되는. 네. 더가웃으로 던져요?
4: 네, 더가웃으로 더, 네. 라커룸 더가웃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1: 그 이유가. 감독을 향해 던지고
4: 있어요. 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정청래 대표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정치적 이력과 그 메커니즘을 보면 항상 적을 분명하게 규정해놓고 네. 피하 식별을 선명하게 한 다음에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기제를 작동할 것 같아요. 적을 규정하고 예. 근데 지금 한 식구들인데 당내에 한 식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네거티브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1: 아.
4: 지금 벌써 온라인에서는 많이 돌아가는데 예. 김민석 총리가 가장 큰 대항마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4: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전 총리가 뭐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1인 아. 1표제 무너질 거고 당원 주권주의 무너질 거고
1: 아하.
4: 과거에 동교동계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보수 정치가 부활할 거다.
1: 아,
4: 김민석 총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앉혀가지고 당을 사당화 시킬 거다.
1: 아,
4: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되면은 당원 주권주의가 살아나서 우리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당이 될 거고
1: 아.
4: 김민석 총리가 되면 구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 있어요. 벌써.
1: 아,
4: 이게 아주 악의적인 공격인데
1: 예.
4: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의 어떤 다른 문제들 막 엮어가지고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자기 정치적.
1: 예.
4: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라서
1: 아.
4: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
1: 어.
4: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 그런데 계속 뭐 연임 하는데요.
1: 예.
5: 일반적인 연임하고 좀 다르다 봐요.
1: 예.
5: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만 연임했죠. 그런데
1: 예.
5: 정청래는 보궐로 들어가 임기를 얼마 못했거든요.
1: 임기를 채운
5: 한병도 들기 그 다시 이번에 원내대표 됐지 않습니까?
1: 예. 예.
5: 그러니까 제 말은 2년 다 채웠으면 모르겠지만
1: 예.
5: 1년 한 사람인데 나오지 마라. 이거는 가혹하다. 뭐 선거라는 게 저는 거의 무선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못 놀 정도 참패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하는 게 보면 옛날에 꼭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1: 그런
5: 게 이지은 옛날에 총경 그분이 네. 마포갑에 이야기했지만 대변인요.
1: 네.
5: 아니 옛날에 우리 그때 김기현 빌 때 막 연판장 돌리가 나경원 넣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1: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민주당하고.
5: 지금 이게 네. 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1: 아, 그렇게 돌리기 원하시는구나?
5: 예, 지금 정청래 대표의 압력이
1: 예.
5: 전방위주 들어오고,
1: 아.
5: 이 패널들이 갑자기 정청래 잘 나갈 때는 정청래 눈치 보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 붙은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연판장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아래 지지율 안 되는 사람 올리기를 했습니까? 안 맞잖아요, 비대위원장이.
5: 뭐 윤석열도 연판장 돌리라고 말은 안 했죠, 알아서. 그때 여러 사람이 알아서 돌리지.
1: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교는 상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을 하겠다. 정청래 당대표가 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의원총회 생중계한다. 국회 생활을 하신 우리 윤석 대변인. 요거 해도 되는 거예요?
6: 저 국회 생활을 안 해봤는데요.
1: 아, 그런가요?
6: 저는
1: 아,
6: 국회 끝에서.
1: 아, 그렇죠.
6: 언저리에서.
1: 언저리에서.
6: 본회의장 빼고 다 가봤습니다.
1: 네.
6: 그런데, 그거는 좀, 그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이?
1: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쇼츠를 위해서 또 이렇게
6: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네. 상임이 공개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되면
1: 네.
6: 의원총회를 찾아서 보실 분들이 누구단 말이에요.
1: 아.
6: 일반적인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1: 네.
6: 정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실 텐데 그런 네. 분들의 성향은 대충 아실 거고.
1: 신용상객제는 보시고.
6: 한파승부도 보고.
1: 한파승부도 보시면서.
6: 하루에 몇 시간씩 네. 보실 네. 텐데 네.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는 발언을 10개 할 걸 한 2개도 안 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 할 거를 막 100개 할 수도 있고 좀 왜곡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논의가 될까 싶어요.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원 총회를 이제 뭐 생중계한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그 의원 총회를 생중계를 하냐 안 하냐에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3: 제가 알기로는 그건 원내대표의 권한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 이거 상의된 거 아니다.
3: 네. 그리고
1: 이렇게 이제 진화했습니다.
3: 두 번째는 이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라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1: 네.
3: 국무회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1: 네.
3: 예, 대통령으로서 장관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의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1: 예.
3: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도 뭐 생중계로 더 빨리 알 수도 있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는 의결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정청래 대표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런 수를 두신다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전당대회로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태를 뭐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라고 하면 어 장철민이가 그런 얘기

0: 유튜브로 중계를 한다는 거고. 네. 그걸 보고 좌표를 찍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 좌표 찍어라.
0: 공격하라.
1: 아, 공격하라.
0: 우리의 적이 여기 있다. 예, 나에 대해서 비토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보세요. 뭐 또 특정 채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신 분들이 가령 보면은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수영 아웃.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아직 오늘 댓글은 없어요.
0: 예. 우리가 당원이고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네. 너 정치 못하게 만들게. 아. 왜냐하면 공천함에 있어갖고 당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우리의 뜻에 거스르고 대의에 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웃시킬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껏 계속 눈치 보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찍히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 공천 안 받게 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의원총회가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비공개인 건 생중계가 안 되니까 좌표가 덜 찍히다는 생각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된단 말이에요. 공개되면 당연히 역효과가 나겠죠. 그걸 노린다고 봐야죠. 정통의 대표는.
2: 그런데 본질은 저는 국무회의 중계부터 이게 잘못됐다 봐요.
1: 본질은?
2: 우리가 판사들이 판결문은 낭독할 때는 공개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비밀로 하거든요.
1: 예.
2: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 중에 외교안보나 이런 것도 있을
1: 그렇죠.
2: 수 있고
1: 네, 국정원.
2: 뭐 법안도 중요한 게 동시에 알아야 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1: 예, 예.
2: 더군다나 이렇게 중계를 하니까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뭐 한마디 쓴소리 하겠습니까? 하다가 개딸들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그거부터 국무회의도 원칙은 이게 발표만 하고
1: 예.
2: 비공개 맞고요. 의원총회도 비공개 맞는 거예요. 둘 다 지적해야 돼요.
3: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진 않아요. 저 국무회의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해적원 할 때.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1: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3: 그럴 수가 없어요.
1: 아,
3: 예.
1: 비공개라고 해도.
3: 아, 예. 그렇죠.
1: 아, 예. 그러니까. 임명권자 앞에서.
3: 박원순 예. 시장 들어와서도 조용히 계셨는데.
1: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적합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에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대표 적합도 물었어요. 3명을 했을 때는 김민석 18.2%, 정청래 15%, 송영길 14.3%로 오차범위의 경쟁인 구도로 나왔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을 물었을 때는 김민석 47.3, 정청래 31.6, 요건 좀 격차가 벌어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흐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요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정말 또, 한판, 치열한 한판을 벌이면, 물론, 있겠죠? 엎치락뒤치락.
3: 이제, 룰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네.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6대4 정도로 진다 하더라도,
1: 예.
3: 민주당 그 룰이 제가 알기로는, 권리당원 56? 맞아요?
4: 70.
3: 그러니까 그리고 대의원 14에서 70,
4: 아, 예.
3: 당이 70,
4: 맞아요.
3: 맞죠?
4: 예.
3: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30이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1: 예.
3: 내가 당심에서 앞선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여요.
1: 예.
4: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건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면 하고 불출마하시면 본인도 불출마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하도 여론조사에 뛰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
1: 믿을 수 없어.
4: 믿지 않고 오직 피부미터로 가겠다.
1: 피부미터.
4: 네, 내가 느끼는
1: 악수미터,
4: 어떤.
1: 악수미터.
4: 악수미터. 뭐 네. 제가 악수는 안 하니까. 여튼 저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런진 모르겠지만 제 희망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가 믿거나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흐름인데
1: 예.
4: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으로 조금 좀 당원들이 좀 모아질 것 같다라고 예. 생각하고
1: 아하.
4: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1: 예.
4: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도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많은 당원들이나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1: 예. 예.
4: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에게 져버린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그럼 메인도 오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혹여 이긴다고 한들
1: 이긴다.

0: 총선과 대선에 우리 민주당에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정청래 대표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국회의원 직 말고는 뚜렷이 뭐 최고위원 정도,
1: 법사위원장.
0: 말고 법사위원장 빼놓고는 좀 아직 정치 경력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시니까
1: 예.
0: 저는 이제 대표직 책임지고 내려놓으시면
1: 예.
0: 거기에 대해서 당원과 지자가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뭐 적정한 시기가 되면 또 내각에 들어가서 또 본인의 경험을 좀 쌓으면
1: 지금
0: 다양한 또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의견을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2: 그래요. 그래요.
3: 그리고 훈수를 두면 잘 보이잖아요.
1: 예.
3: 저는 정청래 대표 100% 놓고요.
1: 예.
3: 100% 출마한다 보고
1: 예.
3: 왠지 유리하다 봐. 이길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러게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나 이건 의원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1: 예.
3: 그래서 조정식을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됐죠. 예. 그러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이번에도 선거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찍은 사람 다 떨어졌거든요. 정원 후부터 해가지고.
1: 명픽 후보 떨어졌다.
3: 예, 다 떨어졌고요. 국민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원들한테도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드입니다. 변방에 그냥 뭐 성남시장 변방에 사또 정도 사이드인데
1: 아니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3: 저는
1: 비주류다
3: 그렇죠.
1: 비주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사이드 뭐
3: 왜냐하면 이해찬 총리가 좀 피해가지고
1: 예, 예.
3: 밀어줘가지고 후보까지 됐지만
1: 예.
3: 뿌리 깊은 민주 진영의 적자는 아니거든요.
1: 예예. 예.
3: 거기다가 그 김민석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해가지고 정몽주라는 간 이 트라우마가 당원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1: 뉴 정청래시네 서정욱 변호사.
3: 아니 그래서 저는 정청래 고향이 원래는 호남이에요.
1: 예.
3: 거기 행정구역이 금산으로 충청으로 바뀐 거죠.
1: 예.
3: 거기 뿌리가 있어요.
1: 아.
3: 그래서 그 전통적인 민주 진영은 그래도 정청래다.
1: 아.
3: 김민석보다는.
1: 야.
3: 저는 그게 유리할 걸 봐요.
0: 아, 누가 뭐 서정욱 TV에
1: 여기서 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3: 아니, 옆에서 보면 이게 딱 보여.
4: 민주당 권린당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1: 예.
4: 계속 곱씹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1: 네?
4: 아니, 정말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취급을 당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없답니다. 어쩌다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정말 비참합니다, 진짜.
1: 예.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론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무선 전화 100% 자동 응답 방식 ARS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지율이 이제 KSOI가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ARS 역시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직전 조사보다 9.4% 떨어진 50.4% 이런 흐름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MBS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5: 예. 예. 유의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1: 예.
5: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원인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워낙에 지지율이 좋으니까 그냥 지지한다고 답을 했다가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선거에서 그래도 선전했다고 생각하시는 보수 유권자가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1: 예, 예.
5: 어쨌든 한 번 더 해봐야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아마 이게 오버슈팅한 느낌은 들어요.
0: 네. 근데 뭐 다른 여론조사 오늘 또 나온 걸 보면 회복한 것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저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일단 결론적으로 선거에 패배는 아니었지만 실패했기
1: 예.
0: 때문에 당원들이 허탈한 거예요. 특히 서울시장.
1: 예.
0: 저도 진짜 허탈하더라니까요.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부실 선거의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1: 선관위.
0: 선관위가 대통령과는 분리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1: 예.
0: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게 있다고 보고 마지막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민주당의 이 갈등 상황이 걱정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 예.
0: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과거에 종동영
1: 예.
0: 이 열린우리당 의장도
1: 예.
0: 당대표 하시다가
1: 예.
0: 통일부 장관 가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또 추미애 대표도
1: 예.
0: 대표 끝나시고
1: 법무장관
0: 또 법무장관 가시고
1: 예, 예. 네,
0: 다들 잘 되셨잖아요.
1: 예. 청문회 어떡하냐고.
0: 우리 청정 대표가 얼마나 이 청문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5: 아, 그 네. 얘기 안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는 선출직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0: 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아시네요.
3: 아, 저는 완전히 분석을 많이 달래요.
1: 예.
3: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안 봐요.
1: 아, 대통령에?
3: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다가 갑자기 왜 지지 안 하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다.
1: 예.
3: 다만 이제까지 여론조사가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보수가 응답을 좀 안 하고,
1: 아.
3: 그리고 이 진보 진영이 과표집 돼가지고,
1: 예.
3: 좀 이게 실제 지지보다 높게,
1: 아.
3: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화 돼가, 이게 정상적인 지지율 된 거죠.
1: 아.
3: 갑자기 이재명 지지하다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1: 오늘 유난히 서 변호사 목소리가 이제 힘이 실려 있는데, 자, 강 변호사님 반론 짧게 듣고.
4: 예, 네. 뭐, 왜 없어요. 선거 졌잖아. 선거 지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짜증나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을 낮아지는
1: 예,
4: 거고
1: 예.
4: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튈 수 있죠. 하여튼 속상한 건 대통령께서는 정말 죽어라 국정 운영하는데
1: 예.
4: 당이 주관해서 운영한 선거에서 잡음 때문에 실패 때문에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이
1: 예.
4: 여당 대표로서 아, 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나 살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집중해도 조태훈 대표는 정말 뉘우칠 게 많습니다.
1: 예, 현재도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이 SNS에 또 결과를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 경호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포스팅까지 올린 상황인데 자, 아무튼 요 조사까지 전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승부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오전 11시에 축구, 체코와의 경기. 11시에 있는데, 나자비 서용 해설위원께 전망할 테니까, 가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2: 서용.
1: 예. 고맙습니다, 네 분.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루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파 다섯 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 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 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정책을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개막이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A조에 편성이 돼서 내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월드컵 이야기 또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또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원래는 현지에 가셔야 되는데.
1: 네, 뭐 아쉽게.
0: 엠보부가 중계권을 안 사서.
1: 그렇죠. 제가 2002년부터 현장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제가 이번에는 뭐 중계권 확보에 실패를 해서.
0: 네.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네. 가시게 됐는데. 저도 그래서 오시네 했는데 왜 안 가셨지 생각하다 중계권 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월드컵에 꼭 가실 수 있기를.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지난번이 카타르 월드컵이었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인데 단일 개최국이 아니에요.
1: 네.
0: 하나의 대륙에서 하는 또 특별한 월드컵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2002 월드컵이 첫 공동 개최였고요.
0: 네,
1: 그 뒤
0: 네.
1: 처음으로 공동 개최인데 이번에 네. 무려 3개 나라에서 나뉘어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이 월드컵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0: 네.
1: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0: 네.
1: 본선 진출 그리고 무려 48개의 나라를 네. 늘렸고
0: 네.
1: 그 과정에서 경기 수를 대폭 확대를 해서 지난 경기에는 64경기였는데 예. 이번 대회는 104경기입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개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여러 나라가 할 수밖에 없었고
0: 예.
1: 네, 이렇게 지금 3개 나라에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0: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3개 나라에서 네. 하는 것이고
1: 다음 대회도 3개 나라에서 스페인,
0: 그러면?
1: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0: 유럽에서?
1: 네.
0: 이렇게 많이 하면 더 좋은가요?
1: 뭐 일단 FIFA 입장에서는 축구의 그 폭을 좀 넓히고
0: 예.
1: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재미를 느끼고 축구에 빠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0: 예.
1: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0: 예.
1: 또 보면 또 그 다음 대회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하거든요.
0: 아, 네. 네네.
1: 결국에는 이제 돈의 흐름에 좀 몸을 맡기는 네.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0: 예.
1: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0: 예.
1: 미국 쪽에서 여러 나라에 뭐 특히 제3세계 나라의 선수나 뭐 또 심판이나 이런 분들 입국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 이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경기 당일날 그 도시에 와서 경기 당일날 떠나라고
0: 그
1: 체류를 못하게만 입국 허가를 해줘가지고
0: 예, 예.
1: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0: 그런 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1: 그렇죠. FIFA에서도 예. 나름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잘 좀 얼르려고
0: 예.
1: 이번 대회 앞두고 뭐 평화상도 주고 했는데
0: 예.
1: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0: 그러네요.
1: 네.
0: 또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또 종래는 원래 한 달 정도 월드컵이 진행됐는데 또 국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일주일 더. 그래서 한 달 플러스 일주일, 한 5주 정도
1: 네.
0: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는데 자, 규정도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로 말미로 가면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면서 침대 축구 같은 게 종종 있었는데 어떤 게 좀 더 네. 달라집니까?
1: 근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는
0: 예.
1: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축구를 4쿼터로 좀 바꾸는 느낌으로 전반 20분, 후반 20, 전반 22분,
0: 예.
1: 후반 22분에
0: 예.
1: 각각 3분씩 선수들이 이제
0: 쉬어요.
1: 수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합니다. 원래 이제 예. 쿨링 브레이크라고 날씨가 32도가 넘어간다거나 하면
0: 예.
1: 감독관의 어떤 결정하에 진행이 되는 1분의 시간들은 있었는데
0: 예.
1: 이거를 아예 날씨 상관없이 전경기에 다 도입을 했고요.
0: 그래서
1: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상업화 때문에 축구를 바꾸는 거 아니냐.
0: 광고 타임을
1: 그렇죠.
0: 위해서.
1: 또 1분 잠깐 쉬는 것하고 3분 쉬는 것은 경기 흐름에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0: 몸이 식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예.
1: 시간도 그만큼 지연이 되고.
0: 예.
1: 그래서 이번 때에는 그 보조를 맞춰서 시간 지연을 최대한 좀 막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정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0: 예.
1: 골키퍼가 볼을 잡고 8초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있던 건데 이번엔 좀 그 적용을 강화해서 보통 시간 지연하면 옐로 카드 주고 끝났거든요.
0: 예.
1: 이제는 코너킥을 줍니다. 상대팀한테.
0: 절대적인데요?
1: 그렇죠. 골킥도 이제 5초 이상 지연을 하면
0: 예.
1: 그렇게 되고 스로인 같은 경우도 지연을 하면 공격권을 바꾸게 되고
0: 예예.
1: 또 선수 교체할 때 선수들이 좀 늑장 부리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박수치면서
1: 그렇죠.
0: 나가고
1: 괜히 막 주장장
0: 예.
1: 뭐 이렇게 전해주고
0: 예.
1: 하면서
0: 예.
1: 그런 경우에는 나가는 선수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예. 선수가 최소 1분 이상 못 들어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식으로 시간 지연 뭐 흔히 얘기하는 침대 축구를 하게 되면
0: 예.
1: 크게 좀 핸디캡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규정으로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0: 예.
1: 아마 선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좀 쓰게 되지 않을까.
0: 네. 그동안도 못 봤던 또 장면들을 축구 경기에서도 많이 월드컵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네. 하네요. 또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에서 경기할 것 같아서 네. 미국으로 이적했다는지
1: 그렇죠. 네.
0: 멕시코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던데
1: 우스개 삼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좀 했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그 LAFC 뛰면서 네.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아. 그 대회 때문에 멕시코 원정을 두 번 또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곳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서 경험을 또 했었기 때문에 예, 예.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아. 동료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네요. 다 뭐 또 큰 틀에서 북미에서 했던 거니까 그쵸, 그 경험이 네.
1: 시차 같은 것도 그렇고요.
0: 예, 네. 그렇죠.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월드컵을 하면 항상 16강 진출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거의 16강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인데 그분도 바로 32강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16강이라는 게 예전부터 우리 한국 축구의 좀 꿈이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처음에 16강이 꿈이던 시절은 본선 진출팀이 24개였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32개로 늘어나면서 어쨌든 조별리그를 통과해야 그때부터 16강이었는데 이번 대회는 좀 다릅니다. 16강이 굉장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대회가 됐어요.
0: 이상 8강
1: 그렇죠.
0: 이상까지죠.
1: 예. 이번엔 조별리그 통과하면 32강을 한 번 더 거쳐야 16강을 가기 때문에
0: 아.
1: 16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목표가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금 A조인데.
1: 네. 저는 32강 통과는 저는, 아, 물론 축구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지만
0: 예.
1: 저는 뭐 32강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요.
0: 예.
1: 32강 대진도 우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 1이나 2위를 하고 올라갔을 경우에 이번 때는 조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0: 예.
1: 꽤 그래도 대진 운이 좋은 편이어서 저는 16강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도 좋지 않나.
0: 16강까지는?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죠. 우리 경기는 네, 체코와의 경기고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가 새벽 4시에 있고 이제 A조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 체코와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체코가 사실 한때 그 피파 랭크 2위까지 올라갔었던
0: 잘했던
1: 동유럽의 축구 강호죠.
0: 네.
1: 네. 네. 그리고 우리가 2002 월드컵 앞두고 우리가 유럽 원정 가서 5대 0으로 졌던 팀이에요.
0: 잘해요.
1: 네. 네. 그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까도 앞에 게스트 오신 분들하고 잠깐 짧게 네. 얘기를 나눴는데 아, 체코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하시던데
0: 예.
1: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피파 랭킹도 40위로 우리보다 많이 낮고요.
0: 예.
1: 월드컵 본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뭐 페로제도라는 약체한테도 졌었고 크로아티아한테도 막 다섯 골 내주고 지고 중간에 감독도 경질이 되고
0: 예.
1: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가치나 레벨을 봤을 때도 우리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때문에 체코에 온 그 선수들 보니까 이제 해외 리그 뛰는 선수들 별로 없고 한 17명은 네. 체코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 나라 축구로 봤을 때 전성기는 확실히 아니고요.
0: 예.
1: 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수들의 어떤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BBC에서 이 팀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0: 예.
1: 워크맨 라이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자 수준으로 많이 뛰어다닌다.
0: 체력이 좋다.
1: 그렇죠. 게다가 이 팀이 선발 11명 평균 신장이 190인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인의 팀이에요.
0: 키가 크군요.
1: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예선하고 네. 플레이오프 치를 때 절반 예. 이상을 예. 세트피스로 득점을 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한 특장은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전력이 앞선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가 너무 상대의 어떤 그 강점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저는 뭐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예. 첫 경기를 스웨덴이랑 했는데
0: 예.
1: 그때 우리 대표팀이 상대의 그 체격적인 조건
0: 아, 예.
1: 뭐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할 걸 안 하고 좀 수동적인 그런 전술로 나갔다가 아쉽게 졌었거든요.
0: 아, 예.
1: 우리가 잘하는 거 해보지도 못하고
0: 예, 예.
1: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네,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체코에 보면은 파트리크 시크라는 선수 191cm,
1: 네.
0: 그 토마시 홀이라는 선수가 199cm예요. 거의 네. 2m, 그 배구 선수, 농구 선수 같은 느낌이네요.
1: 그렇죠. 그렇게 신장이 큰데
0: 네.
1: 또 그 중에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을 모은 팀이다 보니까 발기술도 좋고
0: 2m인데 축구를 잘해.
1: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선수들이죠.
0: 에.
1: 다만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다.
0: 에.
1: 네. 그렇게 보시면 상대가 뭐 강하다고 해도
0: 어허.
1: 우리가 뭐 이기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0: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이 과달라라는 곳인데 해발 1570m요. 네. 고지대인데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더 높은 데서도 했기 때문에 적응 네. 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선수들도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연습 경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적응에 이제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고지대라는 곳이 네. 각 개인마다 적응 정도라든가 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각각이라고 해요.
0: 예.
1: 좀 일찍 가서 적응을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우리가 또 이번에 A조에 속하는 바람에 가장 일찍 경기를 하잖아요.
0: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1: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일찍 나갔습니다. 출정식도 안 하고 나가서 네. 안 그래도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좀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들었지만 네. 고지대 적응을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 5월 18일에
0: 예.
1: 유로파를 제외한 선수들이 출국을 했고요.
0: 예.
1: 반면에 체코는 6월 1일에 이제 현지에 갔고요.
0: 예.
1: 그 고지대 적응을 아예 안 했습니다.
0: 아하.
1: 경기 하루 전에 마달라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0: 예.
1: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용한 사이에 좀 준비를 많이 한 거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본인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예. 월드컵 앞두고 그때 이제 저희 중계진이나 기자들도 브라질 가능하면 이제 황열병 주사 같은 걸 미리 맞았거든요.
0: 아.
1: 대표팀 선수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도 뭐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걸 늦게 맞아서
0: 예.
1: 소경기 때 그
0: 주사 후유증.
1: 그렇죠. 아. 후유증 때문에 경기력 영향이 있었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올 만큼 예. 준비 과정에 좀 서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네 분 게스트가
1: 네.
0: 월드컵 하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1: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적이 없어. 원래 있는 게 한 달 전부터 날개 나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너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제 홍명보 감독도 지금 이제 뭐랄까, 전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부족하다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1: 네.
0: 우리 해설위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경기를 좀 보완되었을까, 이 부분들.
1: 네. 뭐,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이 정말 사회 문제화 될 정도로 큰
0: 감독 선임이면서. 예, 예, 예.
1: 일단 대표팀의 힘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0: 예.
1: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저는 대표팀 감독을 맡지 못할 수준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예, 예.
1: 국내 감독들 중에서 가장 뭐 좋은 커리어와 뭐 업적을 가지고 있는 K리그를 또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0: 예.
1: 다만 이런 논란 뭐 선임 과정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대표팀의 비난이 엄청나게 가해졌고
0: 그러니까요.
1: 감독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추스르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어야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0: 딱 인터뷰 하시면 이분도 이제 어두워졌더라고요.
1: 그렇죠.
0: 많이 힘이 없어요.
1: 약간 어눌해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정도 되는 팀은 예선전 네. 때도 뭐 소폭의 혹은 뭐 큰 폭의 변화를 좀 시도하면서
0: 예.
1: 기술적인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0: 예.
1: 우리는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본선 진출 확정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4백 위주의 전술을 쓰다가 3백 바꾸면서
0: 예.
1: 경기력도 안 나오고 브라질,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들한테 막 대패하고
0: 예.
1: 이러면서 좀 걱정의 시선들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0: 예.
1: 그리고 대표팀 축구는 무조건 응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졌잖아요.
0: 예.
1: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대표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는 선수들 내부 선수 내부에서 역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잘해서 다시 팬들의 사랑을 되찾아오자, 보여주자 이런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0: 체코전에 그럼 이제 4백이냐 3백이냐
1: 네.
0: 일단 이제 2002 월드컵 때는 이제 3-4-3 전술이었고 이제 3백을 그래서 최근에 했던 카타르에서는 4-2-3-1
1: 네.
0: 포메이션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3백인 거죠?
1: 그렇죠. 이번 네. 월드컵은 3백 쓰는 팀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전술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 우리도 3백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예.
1: 그래서 3백 기반으로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지를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과거에는 적어도 뭐 수비
0: 뭐 누구다.
1: 주전 누구 예. 누구라든지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줘왔고
0: 예.
1: 또 이런 3백으로 전환을 하고 경기를 몇 경기 안 치렀기 때문에 예측들이 다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대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네.
0: 애써 긍정적인 걸 찾는 느낌인데요.
1: 네. 뭐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0: 예. 사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랄지 이강인 선수랄지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그렇죠. 때 팀에도 있었고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한 팀의 네. 그 수비수이기도 하고 황금 세대인데 네.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리 선수들 중에.
1: 일단 선수들의 커리어는 역대 최고인 그러니까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해당 선수들 모두가 소속팀에서 좀 기회를 꾸준히 못 얻는다든지 부상도 좀 있었다든지
0: 맞아요. 네.
1: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한 단계 좀 다른 리그에서 네, 뛰고 미국에서. 있기도 하지만 네. 생각보다 미국에서 LAFC가 대륙 대회랑 병행을 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0: 아 체력적인 소모가 좀
1: 네.
0: 아.
1: 휴식을 많이 못 취하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0: 예.
1: 일단 선수들 스스로 내부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또 준비가 이전 대회들보다 잘 됐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좀 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0: 해설위원 보시기에 좀 누구를 좀 기대하시는지.
1: 이번 때 저는 뭐 여러 유명 선수들은 네. 일단 모든 분들 기대하시니까 네. 옌스 카스트로프 이 선수가 이제 그 한독 혼혈
0: 그래요?
1: 청소년 대표를 독일에서만 쭉 했던 선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독일 축구 국적을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해서
0: 그래요.
1: 한국 대표팀 소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0: 예.
1: 근데 그동안 홍명광도 잘 안 썼는데
0: 예.
1: 분데스리가 일부 주전이거든요. 맨앤글라드바흐라는 팀에서
0: 안 쓸 수가 없는데.
1: 네. 근데 수리백으로 바뀌면서 공교롭게도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0: 예.
1: 왼쪽 윙백으로 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표팀의 왼쪽 윙백 자리에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 또 우리 대표팀이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지만 좀 유순한 편들이거든요. 반칙 잘 안 하고.
0: 또 싸움 땅이 없고
1: 그렇죠.
0: 상대가 반칙해오면 같이 또 막 그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1: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점잖은 선수들이 많은데 윈스
0: 예.
1: 선수가
0: 예.
1: 뭐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예. 지난 시즌에 퇴장도 한 두 번 당하고 굉장히 터프합니다.
0: 아 수비하면서.
1: 네. 예. 체코 선수들도. 체격 조건도 그렇습니다만
0: 예.
1: 상당히 터프한 면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그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온다고 하면
0: 예.
1: 체코는 오른쪽 윙백인 초우팔 선수가 공격의 핵심인데
0: 예.
1: 이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또 격전지거든요. 그래서 옌스 카스트로프가 선발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0: 예.
1: 나오게 되면 고지점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독일 청소년 대표 현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 예.
1: 본인도 독일의 대표팀 가능성이 없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한국 대표팀 하고 싶다고 자청을 해서
0: 좋네요.
1: 왔다는 것도
0: 예.
1: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또 수비수의 핵심 중에 하나인 김민재 선수와 또 같은 리그에 뛰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소통도
1: 네.
0: 좀 잘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1: 네. 본인이 한국말이 그 어눌하긴 하지만
0: 예.
1: 거의 아라는 듣고요. 네, 그래서 본인 성격적으로도 약간 아이라고 하는데
0: 예. 내향적이다.
1: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동료들하고도 빠르게 친해지고
0: 예.
1: 팀의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 월드컵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또 좀 새로운 얼굴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보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측면. 또 이제 많은 축구 팬들도 이승우 선수가 좀 이번에 같이 승선했으면 네.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까지
1: 네.
0: 그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우 선수의 탈락.
1: 있었다면 저 굉장히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워낙 그 이승우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조커 위주로 뛰면서 들어갈 때 그렇죠.
0: 예.
1: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고
0: 예.
1: 또 담이 큰 선수니까
0: 예.
1: 큰 경기 때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다만 뭐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선수냐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대체할 만한 선수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 예.
1: 이번에 뭐 이동경 선수 들어갔지만
0: 예.
1: 또 분데스리가 1부에서 꾸준히 베를린에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갔고
0: 네. 그렇군요.
1: 감독의 예. 선택을 일단 믿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감독의 선택. 자, 일단 뭐 대한민국만의 경기가 아니고 또 전 세계에 가장 축구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조 중에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1: 네.
0: 주목하는 조가 어디이실지.
1: 일단 일본조죠.
0: 일본조. 네. 일본.
1: 이게 그 시청률 면에서도 일본 경기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방송사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경기인데 일본이 지난 대회 때도 스페인 독이라고 한 조였거든요.
0: 야,
1: 근데 그 조에서 1위로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편성이 좀 수월하진 않습니다.
0: 예.
1: 네덜란드, 튀니지, 스웨덴 이렇게
0: 강팀이 있기
1: 때문에 일본조가 예측도 어렵고
0: 예.
1: 재밌는 그런 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0: 예.
1: 또 예측이 어려운 조를 죽음의 조라고 한다면 예. B조.
0: B조.
1: 여기가 이제 개최국 캐나다가 시드를 받은 조인데요. 예.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 그러니까 우승 후보는 없어 보이지만
0: 한 팀 한 팀 다 탄
1: 그렇죠.
0: 카나다.
1: 아. 누가 조별리그 통과할지 예측이 쉽지 않은. 네, 그런 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일본 팀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는데 일본 감독은 우리 일본 대표팀의 목표는 우승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합니까?
1: 우승 좀 꿈은 크게 풀 수 있는 거니까요.
0: 아, 근데 우리는 목표가 우승이라 얘기 쉽게 안 하니까.
1: 우리는 홍명 감독이 이제 32강이 목표라고 얘기를 해서 팬들이 좀 실망을 하긴 했었는데
0: 예.
1: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일단 32강을 가야 예. 그다음을 풀 수 있으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가 있는 게 최근에 그 유럽 팀 상대로 8경기 무패고요.
0: 와.
1: 무려 7승 1무예요.
0: 아니, 뭐, 지지 않는 팀이네요.
1: 네, 뭐 독일, 뭐 티르키,
0: 잉글랜드.
1: 뭐 잉글랜드 타고 또 유럽 가서.
0: 와.
1: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근데 또 아시아에서는 또 그렇게 또 압도적이진 않았었거든요.
0: 아, 예.
1: 네, 그런 양면성이 있는 데다가 또 주요 선수 두 명이 또 빠졌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0: 예.
1: 아무튼 일본이 그 유럽이나 해외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좀 강팀으로 분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0: 유럽에서 또 활약하는 선수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런 면에서도.
1: 늘 그렇지만, 톱은 늘 한국에 있고요.
0: 예.
1: 왜냐면 양적으로 정말 그 우수한 선수들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중간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팀의 어떤 능력이 좀 기대치가 높다는 점인데. 자, 또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이냐. 아까 일본 본인들이 우승하고 싶다. 전통적인 강호들이 또 우승 후보겠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두 개 대회 연속 우승할지
0: 예.
1: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0: 예.
1: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0: 예.
1: 늘 좀 비슷한데 좀 관건은 저는 이제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0: 아.
1: 브라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역대 월드컵에서 재밌는 징크스가 그 외국인 감독이 맡은 팀을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이 카를로 안첼로티라고 그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이 지휘를 잡았어요.
0: 예, 예.
1: 이분이 클럽 레벨에서는 뭐 챔피언스 리그만 감독으로 5번, 선수로도 2번 우승을 했었고, 엄청난 명장인데 이분이 예. 이제 브라질 대표팀으로 가게 되면서 브라질이 최근에 약간 하락세였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4-2-4 전술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팀을 재편을 해가지고 주목을
0: 예.
1: 많이 받고 있어서
0: 예.
1: 브라질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그 징크스를 깰 것인지 좀 많이 주목이 됩니다.
0: 자, 끝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표님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월드컵 끝으로 사임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좀 다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들 그만두라고 할 때는 꿋꿋이 버텼고
0: 그쵸.
1: 결국에는 작년에 사선에도 성공을 하면서
0: 예.
1: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어요.
0: 예.
1: 선거 방식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적법한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0: 예.
1: 이번 임기까지는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0: 예.
1: 시기적으로도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이게 축구적인 축구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또 본업이 있잖아요.
0: 예.
1: 고기업이나
0: 예.
1: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굉장히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고 나서
0: 왜 갑자기?
1: 그렇죠.
0: 그런
1: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부터
0: 예.
1: 축구계 안팎에서 또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발표한 대로 월드컵 직후에 사임을 하게 된다면 9월 정도에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래서 좀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선수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잘 휩쓸리지 않고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본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겁나 안 맞네.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아입니다.
0: 드디어! 드디어
1: 그날이
0: 왔어요. 그날이에요.
1: 그날이에요.
0: 아, 정말 전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조준 되어 있는 그런 대서사시의 첫 페이지가 열리는 대한제국이 열리고 오늘 드디어 10시에 네, 대한민국 월드컵 초별리그 1차전 체코의 역사적인 일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39일간의 월드컵의 위대한 대장정. 이제 곧 시작돼요. 2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1: 아니, 성우 씨, 근데 벌써부터 네. 목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0: 아, 좀 조금 쉬었어요.
1: 네. 네. 아니, 누가 보면 지금 성우 씨가 이 멕시코 위에 올라가가지고 전대바 네. 뛰고 있는 줄 알겠어요.
0: 어제 그 또 농구 때문에
1: 아 그래서 지금
0: 난리 났었죠. 또 어젯밤에
1: 그랬죠.
0: 네. 아 어떻게
1: 아주 아슬아슬하게
0: 1.2초 남겨놓고 탭슛이 나오면서 완전 들으셨나요? 전 뉴욕이 그냥 우와 아 정말 미친 밤이 결대고 있습니다.
1: 아, 오늘도 오늘은 그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말고요.
0: 그렇죠.
1: 마음 편안하게 네. 네, 초반부터 이렇게 확 휘어잡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0: 그러면 얼마나 좋아.
1: 좋아요. 그러니까요.
0: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손흥민도 안 되는데.
1: 아니, 어제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은 네. 보다가 막 정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0: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이게 또 이게 축구 또 MH다 보니까 네. 월드컵이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벌써부터 지금 손톱 물어뜯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네 아무튼 오늘 3시부터 네. 벌써 또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1: 그쵸.
0: 그룹 A에 속해 있는 멕시코하고 남아공 경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지금 그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일정은 바쁘고 막 몸은 한계인데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1: 아 진짜 그렇죠. 2시간 남았네요.
0: 네, 2시간 네.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개막전이 네. 이제 또 이제 화려하게 또 수놓아서 시작이 되고 오늘 또 우리 골든을 불렀던 우리 이재가
1: 네.
0: 또 주제가에 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오늘 또 개막식에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1: 야,
0: 참 뿌듯한.
1: 그러니까요. 네. 네. 올 한 해, 작년 한 해부터 올 한 해까지 이재 씨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0: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1: 야, 네. 어떻게 월드컵 개막식에 오르냐고요.
0: 다시 한번 이재 씨 축하드리고요.
1: 저희는 한 시 음악다방 문을 좀 열어봐야죠.
0: 문을 열어봐야죠. 네. 신나는 응원곡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축구 응원곡이 아니면 어때요? 네, 우리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자. 우리 코리아나의 응원을 앞세워서 우리 승리의 열기를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0: 이 방송을 안 하고 완전히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 반드시 깊이 읽고 무참하게, 예, 굉장히 쉬운 안정적으로. 경기는 아니겠지만, 네. 네, 오늘 반드시, 네, 첫 승을 오늘 거두는 게 이번 월드컵의 향배를 가를, 마찬가지로 뭐 체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좀 체코한테는 정말 미안하네요. 하필이면 대한민국을 만나가지고, 오늘 상당히 고전하면서 후반전에 헥헥거리다가, 예,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밤 12시쯤에.
1: 와우, 정말 꼭 보게 되기를.
0: 아, 네. 체코, 저 미안,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아, 우리 체코 교민들, 또 특히 또 우리 체코인데 한국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분께는 제가 진심 어린 사과를 미리 드립니다. 오늘 정말 죄송해요.
1: 제발 내일에 네. 성훈 씨가 와서, 거 봐요! 제 말이 맞았죠? 막 이러면서 막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0: 그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를 믿습니다. 자, 월드컵 경기로, 거의 혼수 상태에 있는 이성훈. 빨간 옷도 안 입고, 혹시 체크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우리 성령아 씨와.
1: 네,
0: 성령아 씨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자, 오늘 밤 10시죠? 미동부 시간으로 10시. 오늘 치러질 체코와의 오늘 일전 때문에 네. 손에 땀을 쥐고 계신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했죠? 이번 주 금주 주간 베스트 주제 몇 대 몇인데요? 네. 몇 대며?
1: 오늘 밤에 열리는
0: 예상 스코어를 네. 네, 오늘 배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경기 스코어를 오늘 몇 대 몇으로 한국이 이길 것인지를 네. 네, 예상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0: 주간, 네, 야일. 네. 네. 주간 베스트, 장원 한 분 뽑아서.
1: 예, 후보가 되시죠. 네. 예, 주간 베스트 후보가 되시죠. 뽑아서. 네. 맞추신 분들 모아서 그 중에서 한 분께.
0: 야일 상품권 50분짜리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1: 네, 드리고요. 네.
0: 주간 베스트.
1: 이번에는 이제 보너스 문제가 있죠.
0: 네.
1: 네. 바로, 누가 골을 넣느냐, 그 선수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0: 네.
1: 네. 내가 만약에 2대1이다 이렇게 예상 점수를 했다면 그 두 골을 누가 넣을 났거든? 것인지 네. 그 선수가 그 골을 네. 넣는 스트라이커 네. 선수까지 함께 맞춰주시면 네.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네. 두 장 보내드립니다.
0: 네. 혹은 뭐 황희찬 두 골, 이강인 두 골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1: 네.
0: 여러분의 예상,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마트 묶어 더블로 두 장을 더 얹어서 90불을 선물로 드릴게요.
1: 네.
0: 참여 방법은요?
1: 저희 카카오톡에 K-Radio US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이번 그 축구 경기, 이 축구 경기에 세계적으로 지금 스포츠 배팅이 이거 합법적입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 다 합법적으로
1: 네.
0: 스포츠 배팅이 이제 어느 팀이 이길 거냐에 따라서 이제 배팅을 하는데 돈을 걸고
1: 그렇죠.
0: 지금 이번 월드컵에 걸린 돈만
1: 네.
0: 한 78, 76조 원이 된대요.
1: 와우.
0: 달러로는 500억 달러인데 500달러만 해도 제 수중에 500달러가 없는데 500억 달러가 배팅을 걸리고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76조 원이랍니다.
1: 야, 그 수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네.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네요. 네.
0: 1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국에서 제일 높은 그 아파트 빌딩을
1: 네.
0: 만 원짜리로 쌓을 수 있는 돈이 1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가. 그러니까 76조 원이라니까 그거의 76배인 거예요.
1: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0: 할 수가 없죠.
1: 네.
0: 근데 그 정도 만 원짜리가 쌓이면 그게 또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1: 그렇죠.
0: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포츠 이벤트가 바로 이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한민국은 11번을 연속해서 지금 본선에 지금 진출한 나라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1: 아, 네. 자랑스럽네요.
0: 세계적으로도 6개 나라밖에 안 돼요.
1: 네. 네. 네. 그 기록만으로도 정말
0: 대단한
1: 자랑스럽습니다.
0: 거죠.
1: 네. 네.
0: 그러나 오늘 또 이 어려운 체코를 딛고 덴마크를 겨우 이기고 올라왔더니 네, 한국한테 짓밟히는 네, 이런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의 네. 예상 스코어 저에게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네. 아,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1: 목욕 퀴즈쇼
0: 기다리시는
1: 그렇죠.
0: 네, 목욕 퀴즈쇼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퀴즈쇼. 네, 재미있는 축구 문제들 많이 준비해봤으니까요.
0: 다요. 그런데 월드컵 전국이니까요.
1: 네.
0: 오늘은 축구에 관련된 퀴즈로 여러분 세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1: 오늘 문제를 다 맞추신
0: 네.
1: 목욕 퀴즈 장원에게는 어떤 선물을 드리나요?
0: 오늘
1: 네.
0: 새로운 선물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1: 들어왔습니다.
0: 자, 여러분 뭐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1: 네.
0: 이 건강 왜 예전에 그 개소주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네. 좋은 것들 막 갈아 넣어서 네. 막 그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도 그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 즙을 막 하루에 하나씩 먹고 막 이랬잖아요.
1: 그랬죠. 그 개소주가 네. 개소주가 개
0: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아닌데. 왜 이름이 그냥 개소주인지
1: 그러게 그걸, 말이에요. 네,
0: 그랬었는데 네. 자. 요즘에는 또 이 야채나 몸에 좋은 거를 즙으로 내갖고 즙으로 많이 드시는데
1: 그렇죠.
0: 이 건강 야채 오늘 특별히 붉은 양배추즙
1: 양파즙
0: 양파즙 네. 양파즙을 붉은 양파즙. 한 달 정도 드실 수 네. 있는 박스 분량을 우리 어디서 제공해 주셨죠?
1: 네 플러싱 올가닉 원에서 네. 유기농 식품을 파는 올게닉 원에서 네.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0: 무려 한 달 동안 드실 수 네. 있는 분량을 오늘 목욕해 주시오. 한 분께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붉은 양파즙은요. 그냥 양파보다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대요. 네. 그리고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요. 면역력을 확 올려준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이 빨갛기 때문에 우리 대표 선수에게도 하나씩 좀 박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1: 아, 그러고 싶네요.
0: 한국하면 또 빨강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아, 진짜 어떡하니. 어쩜 이렇게 딱딱 맞니.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욕 퀴즈쇼 오늘의 장원 1등을 하시는 분께는 이 한 달치 분량의 붉은 양파즙을
1: 네, 받으실 수 있는 네, 네, 드립니다.
0: 드릴 수 있는 저희가 패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1: 네.
0: 축구 용어 퀴즈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1: 축구에서 공격수가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받을 때 상대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가 있으면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0: 네, 특히 네. 이 반칙이 났을 때 네. 그 선심이라 그러죠. 선심이 양쪽에 두 분이 계신데 아, 추심이 가운데 있고요.
1: 네.
0: 밖에 선 밖에서 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깃발을 촥 들어요.
1: 그렇죠.
0: 네, 이렇게 됩니다.
1: 너 너무 앞에 가 있어. 뒤로 나와.
0: 네.
1: 할 때 부르는 이 반칙 네. 용어.
0: 네.
1: 과연 무엇일까요?
0: 네. 자, 힌트를 좀 드리면.
1: 네.
0: 바람이 이렇게 옷 사이로 막 들어올 때.
1: 네.
0: 옷 사이로 막 들어오죠? 옷 사이로.
1: 아, 이거.
0: 네. 옷 사이로. 요런 아, 이거. 거에 상당히 비슷한 어감이 있어요. 이 아, 정답에.
1: 아, 이거 좀, 이거 네. 좀 힌트가 더 어려운데요?
0: 옷 사이에. 옷 사이에. 예, 뭐 바람이 숭숭 들어오네. 요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단어입니다.
1: 아, 이 힌트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0: 네. 영어를 차용했기 때문에
1: 네.
0: 한국 분들은 보통 네 음절로 발음을 하시는데
1: 네.
0: 다섯 음절일 수도 있고 네 음절일 수도 있어요.
1: 네, 그렇죠.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벌써 정답이 올라오네요. 그 저 두 번째 문제는
1: 네.
0: 우리 아주 시그니처죠. 전주 듣고
1: 노래 제목 맞추기. 네.
0: 아마 월드컵 특집이기 때문에
1: 네.
0: 월드컵과 관련된 노래일 수 있다는 힌트를 드립니다. 저 전주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 주세요. 자, 들려드릴게요.

0: 듣기만 해도 아주 전율이 돋네요.
1: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0: 네, 전율이 돋아. 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1: 네.
0: 전주를 듣고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0: 가슴을 막 두드리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애국심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진짜 만드신 그런 노래인데요.
0: 이런 응원가는 정말 듣기만 해도 네. 우리를 다 함께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1: 맞습니다.
0: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네. 한 12시쯤 끝나면 이 노래를 다 틀어놓고 같이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극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아니고요. 음악이 네.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축구 경기를 제가 같이 보고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머, 저 체콘지 호랑 말콘지 하는 것들이 저것들이 그냥 뒤에서 딴슛하면 바로 골이 날 판인데 워메, 우리 흥민이를 뒤에서 발을 걸어버렸으면 음이 저 발이 홈이 다니고 흥민이 다리를 갈아버렸어. 어째서까?
1: 어휴, 저 호랑 말콘지 체콘지 저 멀대같이 키는 커갖고 흔다는 짓이 뒤에서 발이나 걸어불고 아따 그럴라면 씨름판에 나오제. 왜 축구장에 왔는가? 저것이 씨름이여 축구여.
0: 아 글쟁이 글쟁이, 이것이 씨름이여 축구여.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여.
1: 아유, 저럴 때는 어쩐디야. 대급박을 그냥 콧 조사분 나가.
0: 아따 우리 할머니 그냥 파이팅에 그냥 넘쳐불고만. 네. 이렇게 골키퍼가 있는데 니 뭐랄까 금을 쳐놓은 저 박스 안에서 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예? 집단식으로다가 이 상대팀 선수를 예? 뒤에서 조사불문 이 골키퍼랑 1대1로 붙여본단께.
1: 오메 그려? 아니 그런 룰이 다 있는가?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을 때 골키퍼랑 1대1로 맞붙여서 혼꾸녕을 내주는 코걸코걸 축구용어로 뭐라고 합디요?
0: 아 우리 할머니 그냥 굉장히 화끈하시네요. 대급박을 그냥 조사함을.
1: 아 근데 이 할머니가요. 아, 네. 전라도 출신이시긴 하신데요. 미국에서 네.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요. 전라도 사투리를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구사를 하고 계세요.
0: 성훈이가 아주 그냥 네. 밤새 고민해갖고 원고를 써 불었는데 완전히 원고를 조사 불었어요. 네. 아, 우리 이 할머니 마음이 딱 우리 동포들 마음일 거예요. 반칙을 하면 아주 홍구령을 내줘야
1: 그렇죠,
0: 되죠.
1: 그렇죠. 네.
0: 이 골키퍼와 1대1로 맞붙는 이 짜릿한 상황,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게 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벌써 아주 그냥 카톡창에 정신없이 바쁜데요.
1: 네,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답, 네. 정답
0: 올려주세요. 우리 신해철과 함께 신나게 한번 응원해봐요. 그대에게!

0: 신해철 씨의 노래를 들어본 그대에게로 오늘 대한민국을 한껏 한번 응원해 봤습니다. 우리 멕시코 현지 오늘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저희가 과달라라 연결해서 여러분께 생생한 그 분위기를 전해 드렸는데요. 뭐 이곳 교민들 잠시 후부터 이제 개막식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아주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싶고 어제 10시가 되면 이제 정말 한인타운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 수렁수렁 할 거예요. 네. 자, 저희 탐구선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월드컵 응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야엘 화장품. 피부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피부를 리셋합니다. 천연 발효의 힘으로 완성한 야엘 화장품. 피부 본연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프리미엄 발효 화장품입니다. 파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전 제품 2 플러스 1 골드 3종 세트 구매 시 특별 선물을 증정해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아버님의 피부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세요. 야엘 화장품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4: 뱅크업홉 홈모기지.
5: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1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네, 월드컵 오늘 1차전이 있는 날이고요. 저희는 잠깐 시간 맞추고 다시 돌아올게요.
1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저녁 10시부터 있을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 때문에 오늘은 퀴즈 세 가지가 다 축구에 관련된
1: 그렇죠.
0: 네, 네, 그런 퀴즈로 저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맞춰주셨는데 두 번째 퀴즈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1: 그러니까요. 네. 지금 2번을 어떤 분이 맞춰주시냐에 따라서 네. 오늘 이 목요 퀴즈쇼의 장원의 향방이 갈리나.
0: 네.
1: 아.
0: 네, 우리 체코분들이 듣고 계시면은 오늘 손흥민을 잘 잡아야 된다. 그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너의 승패가 달려있다. 자, 오늘 월드컵 특집인 만큼 퀴즈도 축구 하는데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퀴즈는 축구 용어였죠?
1: 그렇죠. 네, 네.
0: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 네, 퀴즈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축구 경기 용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축구에서 공격수가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받을 때 상대 수비수보다
0: 네.
1: 골라인에 더 가까이에 가서 서 있으면 반칙이 네. 선언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럴 때, 야, 너 너무 앞에 와 있어. 뒤로 가. 할 때 쓰는 이 반칙 용어는
0: 네.
1: 과연 무엇일까요?
0: 가끔씩 요 반칙이, 주심이 호각을 불기 전에
1: 네.
0: 골이 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그
1: 그러면 그건 무효가
0: 되거든요. 네.
1: 그래서 근데 이 반칙이요
0: 네.
1: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반칙이 그때부터 있었나요?
0: 그때는 축구를 네. 그렇게 네.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래요.
1: 아,
0: 네, 원래 축구가 생기면서부터 늘 있었는데. 네.
1: 그런가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역사와 그러면 전통을 자랑하는 이 반칙. 네, 이 반칙은 무엇일까요?
1: 네.
0: 이 반칙이 딱 나는 순간 갑자기 선수들이 그냥 뛰다가 갑자기 멈춰서고 반대쪽에서 선심이
1: 네.
0: 깃발을 탁 듭니다. 네, 그런 반칙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오늘의 승패를 가늠하게 돼. 아, 여기 손흥민 퀴즈네요.
1: 네,
0: 두 번째 음악 퀴즈. 전주를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축구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축구의 응원곡과 관련된 음악이에요.

0: 자, 이 노래는
1: 제목이 무엇일까요?
0: 네. 힌트를 조금만 주세요.
1: 힌트. 힌트는 세 글자.
0: 세 글자.
1: 네. 노래 제목이 세 글자입니다.
0: 세 글자.
1: 네.
0: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너무, 너무 직접적인 것이
1: 그렇죠.
0: 되려나요?
1: 거의 뭐 노래 네. 제목을 알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0: 과언이
1: 아니죠.
0: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래서 노래 제목이 세 글자다. 네. 여기까지.
0: 이 가수가 성악가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가수가 성악가예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1: 네.
0: 싸이 씨가 갖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1: 들리네요.
0: 싸이 씨가 갖고 있어요.
1: 오늘 성원 씨가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0: 오늘 네. 축구가 있는 날이니까요. 네.
1: 아주 힌트를 팍팍 주고 계시네요.
0: 네. 네. 강남 스타일 아니라고요. 강남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1: 네, 세자예요, 세자.
0: 세자입니다. 네. 싸이 씨도 같은 제목의 노래를 갖고 있고 이 유명한 성악가분도 이 제목을 노래를 갖고 있어요.
1: 뭔가를 알고
0: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1: 맞춰주세요.
0: 오늘 이 향배를 가릴 네. 또 세 번째 퀴즈, 상황극 퀴즈를 한번 여러분께 또 한 번 더 연기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요, 네. 그 개인 교사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사투리?
1: 네. 전라도 사투리 잘하시는 분 연락 좀 주십시오.
0: 연락 좀 주세요.
1: 제가 개인적으로 네. 개인 레슨을 좀 받고 싶습니다.
0: 네. 네. 시간당 얼마인지 적어서 성령아 씨에게 연락 주세요.
1: 네, 미니멈 차지해드릴게요.
0: 자,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둘이 보고 있는데 이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퀴즈를 내주세요. 그 퀴즈의 정답 마찬가지로 축구 용어입니다. 아따 할멈, 저 채콘지 호랑 말콘지 하는 것들이 그 저것들이 뒤에서 아따 슛하면 바로 골이 날 판인데 워메 우리 흥민이 뒤에서 발을 걸어버렸네. 아니 저 발이가 호미도 아니고 흥민의 다리를 갈아버렸어요. 아따 어쩌을까.
1: 아이고 저 호랑 말콘지 채콘지 저 멀대같이 키는 커 같고 흔다는 짓이 뒤에서 발이나 걸어불고 아따 그럴라면 씨름판에 나오지 왜 축구장에 왔는가.
0: 그라제
1: 저것이 씨름이여 축구여.
0: 아따 그라제 이것이 씨름이여 축구여 저것이 말이 되나 말이여.
1: 저럴 때는 어떤디야 저 태극박은 그냥 콱 조사 분단가.
0: 여러분 이 콱이라는 말은 대본에 없습니다. 아, 지금 한껏 물이 올랐네요. 우리 성령아 씨가. 네. 아, 이렇게 골키퍼가 있는데, 니모나게 금을 쳐놓은 박스 안에서, 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예? 짓단 식으로다가 상대팀 선수를, 예? 뒤에서 조사불면 골키퍼랑 1대1로 붙여본단 게.
1: 오메, 오메, 1대1로다가.
0: 그러자.
1: 아니, 그런 룰이 다 있는가?
0: 그러자.
1: 예? 상대가 페널티 박스에서
0: 예?
1: 예?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을 때 골키퍼랑 1대1로 맞붙어서 예? 홍꾸녕을 내주는 그걸 축구 용어로 뭐라고 합디요?
0: 네, 요게 퀴즈입니다. 자, 상대방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네. 골키퍼가 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죠. 금을
1: 네.
0: 걸었어요.
1: 네네.
0: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걸 이제 페널티 박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공격하는 선수에게 반칙을 했을 때 골키퍼와 1대1로 붙여주는 네, 요거를 축구용으로 뭐라고 할까요?
1: 저는 이때 좀 궁금한 게요. 페널티 안에서 그냥 어떤 반칙이라도 상관없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네네. 이루어진 모든 반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이걸로 이렇게 맞붙여주나 1대1로 네. 이렇게 맞붙여주나
0: 가장 많이 이제 범하는 번칙 같은 경우에 네. 핸들링이에요. 그 안에 이제 이 어깨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팔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되면 이게 페널티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축구를 보실 때 잘 보세요. 축구 선수들이
1: 네.
0: 우리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다 열중쇼를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팔에 붙으면 무조건 페널티킥이거든요. 그래서
1: 팔에 붙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0: 공이 팔에 맞는 경우.
1: 아하.
0: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1: 네네.
0: 슛으로 또 네. 찬스로 이어질 만한 공을 의도에 상관없이
1: 네?
0: 예, 간접적으로 그게 공격을 막았다고 주심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게 페널티킥이 돼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꼭 골을 넣는 그런 순간이 아니어도
0: 네.
1: 어떤 반칙이라도 그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반칙에
0: 그렇습니다.
1: 대해서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리고 흥분한 성훈이가
1: 네.
0: 방금 여러분께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화 중에 정답이 나왔었어요. 조금 전에 훅 스쳐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또 다른 월드컵 응원가
0: 한 번 더 들어야죠.
1: 네.
0: 자, 역시 또 대한민국 또 응원하면 바로 또 이 밴드인데요.
1: 윤도현 밴드 빼놓을 수 없습니다.
0: 자, 오펜스 코리아는 너무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네. 한번 아리랑 한번 가보죠.
1: 가자. 네.
0: 가자.

0: 여러분은 한시의 음악다방 목요 퀴즈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이, 그 성량 씨가 갑자기 대본 없는 질문을 하다가 아, 제가 설명을 하다가
0: 정답을 네. 딱 스포일을
1: 해버렸죠. 스포일 해버려가지고
0: 네, 그랬더니 로버트님이 크크크 정답 감사 개꿀 하고 보내주셨어요.
1: 아니 이게 그 MTA계 드라이버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걸 또 안 놓치시고 그걸 캐치를 또 하시나요?
0: 네, 꽉 보셨어요.
1: 아 지금
0: 네.
1: 대단합니다. 우리 로버트님 같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선수들이 상대공을 가로채가지고
0: 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냥 그럼요. 딱 잡아서
1: 그래서 네. 골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0: 네.
1: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정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퀴즈가 됐네요.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함께 우리 월드컵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죠. 자, 바로 오늘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 무료고요. 가슴 벅찬 순간에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 전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1: 아, 그럼요. 축구 얘기가 모여서 보면 정말 재밌어요.
0: 아, 그럼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묵치는 오직 클러스터,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쉬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 닭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을 덤으로 얹어드린다고 합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정말 멋지네요.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로실께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New York.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번입니다.
1: 네,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월드컵 개막일을 맞아서 오늘 목격실쇼 특별히 축구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6: 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7: 맞아요.
6: 목요 퀴즈쇼로 오늘 여러분과.
7: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6: 자, 첫 번째 퀴즈는 오늘 축구 용어였죠.
7: 네, 네, 수비수가 공격, 아니죠.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먼저 가면.
6: 먼저 가게 되면, 네. 네.
7: 바로 안 정답, 되는 정답은? 이 반칙 용어. 바로 오프 사이드였습니다. 네,
6: 정확하게는 OFF 오프
7: 네,
6: 사이드, 사이드 SID 두 개 합치면은 오프 사이드.
7: 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업사이드라고 해요. 네. 아니, 업사이드라고 답을 주셨어요. 업사이드.
6: 업사이드.
7: 네, 네. 위로 뭐, 간다. 업사이드.
6: 업사이드.
7: 네, 네.
6: 뭐 상관없어요.
7: 네. 그래요? 업사이드도?
6: 많은 통화니까.
7: 네. 네.
6: 정답을 해 드릴게요. 업사이드도.
7: 네, 좋습니다.
6: 원래 업사이드는 업사이드 다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7: 그렇죠. 다운사이드, 업사이드.
6: 네. 네. 비웃받침이 정답이었어요. 옵사이드가 정답입니다.
7: 네. 네.
6: 혹은 비웃받침. 혹은 정확하게는 오프사이드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밤에 이제 축구 보시다 보면은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맡기다가 갑자기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7: 네.
6: 멈춰서게 되는 경우를 자주 오늘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공격수가 공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공격수에게 공이 전달돼서 발에서 공이 딱 떠나는 시점을 보거든요.
7: 네.
6: 그때 최종 수비 라인보다 공격수가 몸의 반 이상이 더 나가 있으면 네, 옵사이드가 돼요.
7: 네.
6: 네. 그러니까 조금 나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반 정도 이상이 나가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아마 이번 피파랭 이번 월드컵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저럴 때 보시면서 옵사이드 보실 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많이 항대가 많이 갈렸는데
7: 그렇죠.
6: 성악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고 오늘 안타깝게도 이 공식 주제가를 부른 샤키라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서 샤키라가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7: 네, 세자라고 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6: 네. 저희가 사이시 얘기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정확하게 제목은 챔피언즈가 맞는데 저희가 챔피언이라고 올리신 모든 분들 다 정답으로 저희가 해드리도록
7: 네, 저희가
6: 하겠습니다.
7: 저희가 세자라고 했으니까
6: 네.
7: 챔피언이라고 하신 분들 다 정답 처리해드릴게요.
6: 가수는 누구였죠?
7: 조수미 씨였죠.
6: 네, 그 유명한 조수미 씨였습니다. 네. 네. 이 노래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조수미 씨가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 또 얼마나 바빴어요. 20년 25년 5년 전이니까
7: 그쵸.
6: 전성기 시절일 때 이 오페라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고국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는 소식에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일념만으로 그 빡빡한 일정을 쪼개서 녹음실로 달려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7: 아, 혹시 이 세계적인 프리 마돈나는 애국심도,
6: 애국심도 클래스가
7: 네,
6: 달라요.
7: 클래스가 다르네요.
6: 네. 네.
7: 아니 가사 하나하나에요. 이 영혼을 갈아 넣으셨다고
6: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7: 저희가 이렇게 막 소름이
6: 돋잖아요.
7: 네, 네. 것 같습니다.
6: 네, 계속 지금 스코어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7: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퀴즈. 할머니가 그냥 혼꾸녕을 내준다고 했던 골키퍼와 1대1 찬스. 바로 그 정답은?
6: 네, 정답은 뭘까요?
7: 이성훈 씨가 바로 스포를 해주신 페널티 킥이었죠. 네.
6: 바나나 킥이 아니고 페널티 킥이었습니다. 페널티 킥.
7: 페널티 킥은 골대에서 딱 11m 떨어진 곳에서 네. 차는 거죠.
6: 그 페널티 네. 박스 안에 또 보시면은 조그마한 네. 박스가 또 있고요.
7: 네.
6: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크게 굵게 하얀색으로 점이 딱 있어요.
7: 그 거기다가 점에 서서
6: 네, 거기다가 네. 공을 갖다 놓고 차게 됩니다. 그게 딱 11m예요.
7: 네.
6: 네.
7: 그런데 키커가 슛을 딱 했는데 골키퍼가 손으로 딱 쳐냈다.
6: 네.
7: 그런데
6: 그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7: 그걸 이렇게 튕겨 나왔어요.
6: 네.
7: 그런데 그걸 받아서 다시 쳤어요.
6: 네.
7: 그래서 골대로 들어갔어요.
6: 네.
7: 그러면은 이 골은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6: 여러분 되나요, 안 되나요? 축구 좀 아시는 분들.
7: 네.
6: 페널티킥인데
7: 네.
6: 황희찬 선수가 네. 찼어요.
7: 네. 네.
6: 상대방 체코 골키퍼가 쳐냈어요.
7: 네.
6: 근데 황희찬 선수가 다시 쇄도하면서
7: 네.
6: 그 공을 차서 골대에 넣습니다. 이 페널티킥이 될까요, 안 될까요?
7: 저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골이 됩니다.
7: 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쳐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끝까지 쫓아야 네. 되겠네요.
6: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자,
7: 네.
6: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페널티킥 찰 때
7: 네.
6: 양쪽에 페널티 라인 뒤쪽으로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려고 서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7: 아,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네. 차도 괜찮은 거군요.
6: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욕 퀴즈죠. 오늘 정답자 한 분에게는 양파즙 한 달 동안
7: 양파즙.
6: 드실 수 있는 걸 드릴 텐데
7: 네.
6: 저희가 카톡으로
7: 오늘 장원하셨습니다
6: 네,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밤 10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함께 마지막 우리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힘차게 한번 응원하자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7: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바로 김무열 주연의 참교육. 비영어권 시청 1순위 상위권에 오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봤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이 드라마가 인기인 이유가 단순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신 속 시원하게 한마디를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장면이 주는 통쾌함 때문인데요. 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바로 쳐고야 하면서 속이 뻥 뚫립니다. 자, 오늘 밤 우리에게도 그런 통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경기 전인데요. 평소에는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태극기를 찾게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외치게 되죠. 뭐 애국심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긴장하는 그 마음 아닐까요? 오늘 밤 답답한 일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대한민국의 시원한 골 소식이 우리 모두의 속을 뻥 뚫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6월 11일 기분 좋은 목요일 2시 비타민 목청 높여 부르짖을 대한민국의 응원전 그 뜨거운 함성의 기운으로 시동 걸고 시작할게요. 부릉부릉 부릉.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오늘은요 2시에 고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녁 10시에 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뉴욕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아이디를 추가 클릭 후에 K-Radio US, K-Radio US, 저희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로 치시고 검색하신 거예요. K-R-A-D-I-O US. K-Radio 카톡 창이 짠 하고 뜨면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전 직원의 레드화인데요. 저도 오늘 찾아 입었어요. 뭐 별로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레드색이.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부터 축구가 조금 달라졌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누워있으면 손해본다. 야, 그동안 축구 보면 이기고 있는 팀 선수들이 이렇게 슬슬 걸어나오고 골킥 한번 차는데 세워라 내어라 하던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요 피파가 참다 참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첫 번째 골킥 스로인 5초 룰. 이제 공 들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5, 4, 3, 2, 1 세기 전에 안 던지면 공이 바로 상대팀으로 넘어갑니다. 골킥도 마찬가지. 시간 끌다가 상대팀 코너킥 선물해주게 생겼고요. 두 번째, 교체도 빨리 해야 합니다. 선수 교체할 때 일부러 천천히 걸어 나오던 장면 이제 못합니다. 10초 안에 안 나오면 들어올 선수도 1분 동안 못 들어온다고 하네요. 한 명 없는 상태로 경기를 해야 하는 거죠. 축구도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도입된 셈입니다. 세 번째, 아픈 척도 조심. 예전엔 살짝 부딪혀도 한참 누워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경기장 안에서 치료받으면 밖에서 1분 대기 후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피파가 진짜 아픈 건지 시간을 끄는 건지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축구도 이제 사실상 4쿼터. 농구처럼 작전 타임 비슷한 시간이 생겼는데요. 전반, 중반에 한 번, 후반, 중간에 한 번. 3분 동안 물도 마시고 전술 지시도 받습니다. 감독들 머리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죠? 자, 다섯 번째는요. VAR이 더 똑똑해집니다. 이제 코너킥 판정 같은 것도 비디오 판독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니, 그게 왜 코너킥이야? 이러했던 억울한 장면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입 가리고 욕을 하면 퇴장! 이건 정말 신기한 규정인데요. 선수끼리 싸우면서 입을 가리고 욕설이나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퇴장까지 가능합니다. 일명 비니시우스 룰. 이제 축구장도 투명한 소통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포츠도 시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배달도 빨라야 하고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이제 월드컵도 느릿느릿 시간 끌기는 안 통하는 시대. 과연 새로운 규정에 가장 먼저 적응하는 팀이 어디일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0: 최강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만의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의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로바드 929-845-0958, 929-845-0958.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무 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0: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베 추월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최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아이 진짜요? 빨강색 참 잘 어울리는 지연 씨, 빨강색 참 잘 어울리는 지연 씨. 묻고 따블로 갔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바디 수령동지 생각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월드컵 이야기 안 하는 곳 없겠죠. 자, 이번에는 또 시작부터 규모가 다른 월드컵이잖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답게 개막식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열린다고 하고요. 자, 오늘 멕시코에서는 샤키라와 제이발빈이 무대를 꾸미고, 내일 캐나다에서는 엘리아나와 메게드림이, 또 미국에서는 블랙핑크 리사까지 월드컵 축제에 함께 한다고 하니 정말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인들의 관심은 공연보다 다른 거에 있잖아요. 샤키라가 나와도 리사가 나와도 오늘 밤 10시가 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대한민국 몇 대 몇. 요거죠.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에는 케이팝 팬, 트로트 팬, 야구 팬, 심지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한마음이 되는 오늘. 벌써 몇 대 몇 예상해 보시는 분들 많아요. 달라진 경기 규정들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공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교체도 느리게 했다가는 팀이 손해를 봅니다. 한마디로 피파가 선수들에게 말하는 건 눈치 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빨리 승부를 보자 이거죠. 자,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기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골을 넣게 될 이번 월드컵. 자, 오늘 밤 대한민국 대표팀도 또 새로운 월드컵의 첫 페이지를 씁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0: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 재밌는 전망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축구 통계 전문 업체가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해봤대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결과는요, 기분 좋게 대한민국의 승리로 나왔어요. 확률도 나왔더라고요. 체코를 이길 확률이 43%. 오, 무승부는 26%라고 하네요. 오, 쉽게 말하면 슈퍼컴퓨터도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월드컵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누가 대한민국이 4강 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월드컵은 늘 재밌습니다. 통계는 과거를 계산하지만 기적은 미래에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고 황희찬도 있고 김민재가 있고 이강인이 있습니다. 오늘 밤 체코전 슈퍼컴퓨터의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 예상보다 더 큰 역사 드라마를 쓸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아마 이 드라마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바로 김무열 주연의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인데요. 이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돼가지고 교육에 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을 드라마한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목만 들으면 교육 드라마인가 싶은데요. 사실은 액션에도 가깝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고 또 학교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때 김무열이 연기하는 나화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하는 말. 아, 그대로 답답한 현실에 맞서서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교육권 보호국, 교육권 보호국 사실은 없죠. 특별 조직이 학교 현장에 투입돼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설정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으로만 했던 그런 말들을 대신해주고 또 그건 아니지, 또 눈에는 눈, 거기까지 하면서 시원하게 선을 그어주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거 핵사이다, 핵사이다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도 비슷합니다. 이 피파가 새 규정을 들고 나오면서 축구계가 참교육을 시작했거든요. 시간 끌면 공 뺏기고, 교체 늦게 하면은 손해보고, 또 입 가리면 욕하면 퇴장까지, 입 가리고 욕하면 퇴장. 한마디로 피파가 전 세계 선수들에게 꼼수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세요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오늘 밤 10시. 아우, 부릉부릉 하시죠? 대한민국과 체코의 첫 경기, 넷플릭스에서는 김무열이 참교육을 하고, 월드컵에서는 피파가 참교육을 하고, 또 오늘 밤에는 우리 태극전사들이 체코를 상대로 시원한 축구 참교육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0: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세이지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늘 점심 고민되신다고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로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꼭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99, 시험논수박 5불99, 도넛복숭아 파운드당 4불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6: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달을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월드컵이 시작되면 우리는 흔히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같은 경기를 보고 또 같은 골 장면에 환호를 하고 같은 감동을 나누니까요. 아,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조금 씁쓸한 뉴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일부 나라 팬들은 미국의 비자 규제와 입국 절차 때문에 월드컵 관람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월드컵 티켓은 구매를 했는데 비자가 문제이고 또 비자를 신청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에 인터뷰까지 거쳐야 하고 또 어떤 나라 팬들은 사실상 비자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국경을 넘었는데 사람은 아직 국경을 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월드컵은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축제인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드컵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90분 동안 만큼은 그런 차이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고요. 오늘 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교민들도 있을 겁니다. 사는 곳 달라도요. 같은 순간에 대한민국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경기가 끝나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아쉬워하겠죠? 점수는 기록은 않겠지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아마도 선수들의 땀방울일 겁니다. 자신의 나라 이름을 가슴에 달고 국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온 힘을 다해 뛰는 선수들의 모습 말이죠. 오늘 밤 결과가 어떻든 대한민국 선수들 그리고 월드컵 무대에 선 모든 선수들이 후회 없이 뛰어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어쩌면 월드컵의 진짜 감동은 승패보다도 그 뜨거운 도전 자체에 있는 거 아닐까도 싶어요.

10시 체코전 승리를 위해 우리 한인들이 뭉칩니다. 자, 지금 메모 준비하시고요. 뉴욕 뉴저지 합동 응원전 장소 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뉴욕 퀸즈 플러싱 지역은요. 프라미스 교회 대예배당. 시간은 오늘 밤 10시입니다. 이어서 뉴저지 필세지팍 지역은요. 필팍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 시간은 똑같이 오늘 밤 10시 되겠습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가비요? 어우, 당연히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승리의 기운을 담은 붉은색 옷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그리고 필박 파인플라자에서 대한민국을 함께 외치시죠. 오, 필승 코리아. 소식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을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오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더워라.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을 맞아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동사란 사람 혹은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아무리 고귀한 이름도 동사 없이는 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사랑도 해야 사랑이고요. 별도 반짝여야 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야 내 것이죠. 그래서 여름은 동사의 계절이 맞습니다. 땀 흘리며 움직인 만큼 의미 있는 무언가 하나쯤 남을 겁니다. 징검다리가 부릅니다. 여름

0: 있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이 글귀는 아닌 지인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요게 살짝 바뀌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가 길어서. 학창시절 땐 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갈 궁리만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은 너무 길어서 8시가 넘어도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은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하고 왠지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부터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어두운 것도 싫고 또 너무 추운 것도 싫고 더더군다나 눈이 오고 나면 이 여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비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것이 좀 나은 것 같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더운 것도 싫어. 추운 것도 싫고. 예, 이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절대 나오기 싫죠. 진짜 너무 더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덥진 않으신가요? 어쩌겠어요. 이제부터 여름인데 내일은 더 덥다고 하네요. 예.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아보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란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제 이야기. 2026 북중미 월드컵.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일부 경기가 위험 수준의 폭염 속에 열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6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열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가 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기 기간인 6월 11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 16개 도시의 기온과 습도 등을 분석해 선수와 관중이 실제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평가한 결과 미국 남부와 내륙 지역,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지역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로 북미 전역에 걸쳐 경기가 분산되는 만큼 도시별 기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요. 국제축구선수협회는 80도를 넘으면 선수에게 실제 열 스트레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기 중 휴식을 권고하고 있고 82도를 넘으면 경기 연기를 고려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26 월드컵에서는 약 26경기가 80도를 넘는 환경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9경기는 냉방시설이 없는 경기장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특히 마이애미와 캔사스시티, 필라델피아, 뉴욕 멜라이프 스타디움, 덜러스 등이 위험지역으로 언급이 됐고 일부 지역은 과거보다 위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캔사스시티에서 열리는 일부 저녁 경기 역시 82도, 섭씨 28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같은 수치라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실제 체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해 몸에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방호복이나 스포츠 장비를 착용할수록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위원 도시로 꼽힌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등도 높은 습도를 동반하는 지역으로 역시 습도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더위는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여름 폭염 문제로 역사상 처음 겨울에 열렸고요.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른 종목에서도 경기 시간을 새벽이나 야간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FIFA도 폭염 위험을 의식해 이번 월드컵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각각 3분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보충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죠. 기존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쉬는 쿨링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지만 2026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위치나 지붕, 냉방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FIFA는 경기장별 평균 기온, 냉방 인프라, 또 대중교통, 보안 조건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에서 기온이 80도 이상이면 경기 연기나 지연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FIFA의 공식 규정은 32도를 넘을 때 경기 연기를 검토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대표팀 격전지도 95도에서 100도, 섭씨 35도에서 40도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서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 대표팀은 환경 적응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본선 3차전이 열리는 과달루페에는 6월 낮 최고 기온이 그야말로 100도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는 무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했고 경기 흐름이 전반 후반 두 개로 나뉘어 급격히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환경에 맞춰 22분 경기 후 3분 휴식 패턴을 훈련에 적용하는 등 변수에 대비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니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앞으로 국제 스포츠가 경기력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경기장 안에 냉방시설이 있더라도 경기장 밖 거리 응원, 또 대기줄, 이동 과정, 야외 운영 인력의 폭염 노출은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에어컨이 설치된 경기장은 경기 중 위험을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야외 응원과 이동, 도시 축제 등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환경이 남는다며 앞으로 북방구 여름철 스포츠 행사를 안전하게 지속하려면은 냉방 인프라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등 근본적인 기후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DMV 지역도 드디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더웠었나 싶을 만큼 더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진짜 덥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목요일 오후 낮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무난히 100도 넘어갔고요. 국립기상청은 DMV 지역 대부분에 걸쳐 심각한 폭염 위험을 예보하고 있고요. 이는 적절한 냉방이나 수분 섭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지금부터 밤 10시 사이에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뇌우는 강풍, 큰 우박, 폭우를 동반한 심각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폭풍예측센터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해 악천후 위험 2단계, 약간 위험을 발령했습니다. 덜러스 공항은 1일 최고 기온 기록인 95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레이건 국제공항은 최고 기록인 101도에는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도 72도, 섭씨 22도로 역시 덥습니다. 특히 오늘 밤 10시에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지는데 다행히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위는 느낄 수 없지만 열기만큼은 100도를 훨씬 웃돌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주의보까지 떴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7도, 섭씨 36도 이상으로 치솟겠고요. 습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체감온도는 90도 후반에서 100도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함께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랭전선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대서양 중부지역에 다소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습도도 눈에 띄게 낮아지겠지만 최고 기온은 여전히 90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이슬점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으로 떨어져 그나마 오늘보다는 쾌적한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낮은 습도 그리고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의 최고 기온으로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훨씬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온은 여전히 차갑겠지만 폭풍우 발생 가능성이 낮아 해변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는 다소 안정된 기온이 되겠지만 주말로 접어들면서 기온은 다시 오르다가 주말 지나면서부터 기온은 80도 중반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4분이고요. 내일 금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지역과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해변의 여인, 나훈아입니다.

0: 옴니 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러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우 더워졌어요.
1: 그러게요. 이번 주 내내 화창하긴 한데 온도가 올라가서.
0: 그러니까 더위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위 잘.
1: 저는 원래 더위를 엄청 싫어했는데 오. 이제는 또 추운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드는
0: 야, 이 나이 핑계 없었으면 뭘 됐을 거야.
1: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 제가 네. 하는 말 중에 이 나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요, 이 나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건물도 해당이 되겠죠?
1: 그렇죠. 네.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되고 하니까.
0: 맞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마모되고 어떤 뭐 갑자기 생긴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리스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 하지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모가 되거나 세월이 지나서 뭐가 잘못됐어. 그럼 그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1: 아우, 정말 보험으로 커버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보험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보상 범위 밖이에요. 아. 그래서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실제로 최근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갑자기 마당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게 있다 이러고 네. 클레임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는 노후화 때문에 네네. 일어났던 케이스라 주택보험으로 클레임은 했었지만 디클라인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0: 안타깝네요.
1: 네. 그 안에 상하수도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부러지거나 터졌을 때
0: 녹슬거나
1: 그렇죠.
0: 이래서
1: 그런 일이 생기는
0: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땐 그것도 집보험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1: 보통 사람들은 집보험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0: 그쵸, 그쵸.
1: 뭐 카운이나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데서 담당하실 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내 집안의 프로퍼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아하.
1: 그래서 이거는 카운이 책임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로 인한 것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그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1: 아니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저희 지역 페어팩스
0: 네네.
1: 카운티도 그렇고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도 그렇고 네. 몽고메리 카운티도 그렇고 학군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오래된 지역일수록 또 그런 땅 밑에 묻혀져 있는 상하수도관이 오래될 수 있는
0: 있죠.
1: 찬스가 예, 많기 예. 때문에 이런 클레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들이 요즘에 유틸리티 라인 특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 커버리지를 애드하시면 그 상하수도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0: 네.
1: 또 파손 부위를 찾기 위한 뭐 이런 조사 과정에서도 드는 비용들을 커버하고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조약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집보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최근에 생긴 거라면은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1: 모르셔서 애들을 못하셨을 수도 있고
0: 아, 그렇군요.
1: 그냥 자동으로 리뉴얼이 되니까 이제 신경 쓰지 못하시고
0: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집이 뭐 30년이 됐거나 좀 오래된 집이라면은 땅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
1: 모르잖아요. 그럼요. 신경도 못 쓰고 사실은
0: 예, 예, 예. 그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1: 근데 더 희소식은
0: 네.
1: 저희 한 잔 정도는 커피 하루에 드시잖아요.
0: 한 잔이라서 저는 술을 왜 갑자기
1: 머릿속에 뭐
0: 아, 참, 예, 한 잔 정도. 커피.
1: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이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오.
1: 우리 보통 하루에 한두 잔 그냥 먹잖아요. 한 달에 그 커피 두 잔 정도 값만 세이브 하시고,
0: 네.
1: 이 보험, 이 특약을 애드하시면,
0: 와.
1: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커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니, 그렇게 프리미엄이 적나요?
1: 네. 그러니 이렇게 애드 해놓으시고 네. 진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셨을 때 커버 네. 받으실 수 있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터지기 전에 아니면 뭐가 아까 삭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런 거는 이제 되진 않죠. 보험으로 아. 알아보거나. 근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걸로 커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 네. 매니지먼트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0: 오늘도 귀한 정보 갖고 오신 강고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메릴랜드
1: 410-465-2700
0: 다시 한번 전화번호 주세요. 버지니아
1: 703-642-2225 멜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보험 들 때만 꼼꼼히 알아보셨지만 또 시간 지나면 와 이게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에이전트와 함께 상의하시는 거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국 대학 졸업자 중 절반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국가 중간 연봉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졸업생의 11%는 5년이 지나도 연봉 2만 4천 파운드, 한화로 한 달에 약 22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영국의 21세 이상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학 졸업 후 15개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자는 57%에 그쳤으며 대졸자 3명 중 1명은 학력이 필요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학위가 보장하던 경제적 이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국 대학생의 연간 평균 부채는 5만 파운드로 약 1억 가까이 달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려면 최소 1억이 넘는 연봉을 더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학, 치의학과 경제학 졸업생들은 높은 소득을 올린 반면 공연예술이나 디자인, 시각예술, 미디어, 저널리즘 분야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정부가 대학 정원 제한을 폐지하며 생긴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대학이 강의 비용이 적게 드는 계열의 정원을 늘려 등록금 장사에 치중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최고 학점 취득 비율이 18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학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띵크탱크 보고서 작성자들은 대학 정원을 30% 감축하고 고교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국가 입학시험을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고용시장 전망은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정부의 세금 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올해 영국 내 실업자인 20만 명 증가를 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대학도 요샘 별 볼 일 없이 유튜브 하나 지대로 터지면 떼부자 된다니까. 아이 뭐들라고 비싼 돈 주고 힘들게 공부야. UVA 나와도 요샘 별 볼 일 없이 괜히 부모들 욕심에 UVA 하는디 무슨 선크린 이름도 아니고 말이오. 그래도 김 집사 딸내미 UVA 다니는디 부럽기는 하더만. 다음 소식. 금을 맡기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한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 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같은 내용의 고소 10건을 추가로 접수받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도 최소 20억 원이지만 추가 접수되는 건에 따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금은방 업주의 말을 믿고 금이나 현금 등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에는 지인들과 개 형식으로 돈을 모아 업주에게 전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접수되는 건을 포함해서 병합 수사하는 한편 자세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개파동이 난대요. 돈이란 건 말이오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내 돈 아니오. 돈은 내 주머니 속에 있을 때나 내 돈이란 말이죠. 돈은 냄새만 맡고 준다고 여도 안 줘야요.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남녀 커플이 껴안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도덕성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종교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독립광장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잔디밭에 누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온 것인데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놀이꾼들은 두 사람이 키스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주장과 이들의 신원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66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종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뻔뻔하다, 어리석다를 시작으로 호텔에 가라, 당국이 나서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제지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반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냥 두면 안 되느냐. 촬영자가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먼저 경고했어야 했다며 과도한 비난 분위기를 지적했는데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공공장소 애정 표현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A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외설적 행위를 할 경우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샤리아법 또한 무슬림의 공공장소 부적절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대 1,000 링깃, 약 37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지들 몸뚱이로 비비고 지지고 한다는데 아니 왜 국가가 나선대요? 코로코럼 할 일이 없는가? 예? 아니 그리고 얘들도 그렇지 지들 나라가 무엇던 나라인지 알면서 공공장소에서 먼저 거리래요. 잡혀가고 싶어 안달놈들 아니면 예? 술 처자셨나? 게이의 앞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연구진은 해당 검사를 통해 개가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뿐만 아니라 선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연구진은 개의 앞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인 도겐버그 인벤토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손잡이 성향을 측정하는 이든버그 손잡이 검사에서 착안된 것으로 검사는 총 4가지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는 개가 간식을 꺼낼 때 어느 앞발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검사는 계단이나 턱을 내려갈 때 어느 앞발을 먼저 내딛는지를 측정합니다. 연구진이 47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컷 개들은 암컷보다 왼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보통 인간은 약 90%가 오른손잡이인 반면 개에게서는 이처럼 뚜렷한 집단적 평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체별로는 특정 앞발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가 앞발을 사용하는 과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1: 참나, 이 연구원들이 할 일들이 없으시나 비싼 돈 받으시면서 개발을 연구야. 이 개 판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인디 몰로 이 개발 세발. 아이고, 개가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알아서 무엇에서

일본에서 산부인과 실습 중이던 20대 전직 수련의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출산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26세 남성인 전 수련의를 경찰은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시가현의 한 병원에서 출산 중인 여성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산부인과 실습 과정에서 분만에 입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공부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한 상업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여고생의 치마 안을 촬영하라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이 된 전력을 갖고 있는 이 남성은 현재 종합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잘린 것이겠지. 이런 패라먹을 놈 같은 이라고 말이오. 이런 놈들은 말이오. 이 거세하세요.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최하층인 달리트, 일명 불가촉 천민 출신인 청년 두 명이 절도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마을에 끌려다닌 사건이 발생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인도 북부 펀자브주 인근 한 마을에서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주민들에게 붙잡혔고 주민들은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어낸 뒤 줄로 묶고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마을 곳곳을 강제로 돌아다녀야 했는데 일부 영상에서는 피해자들이 발길을 따라 끌려가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 현지에서는 군중 재판식 폭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직후 정식 사건으로 등록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4명이 사건 관련자로 특정이 됐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도 함께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인도 형법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했으며 또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공격 및 대량 총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다수의 총기 휴대자들이 심야에 총격을 가해 12명이 사망을 하고 최소한 9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요. 10명이 넘는 총격 용의자들이 미니버스 한 대를 타고 와 비공식 집단 거주지 사람들을 향해 총질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살인 등 폭력 범죄가 심각한 남아공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두 건의 대량 총격 살해 사건으로 20여 명이 죽는 등 대량 살해 목적 총격이 최근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총격은 종종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활동하는 불법 광산갱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망자는 남자 9명과 여자 3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남아공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보통 오두막이나 판잣집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거주 지역이라고 하네요. 에, 사실적으로다가 말이오. 불법 체류자 편만 들 수도 없는 것이 아 요상한 짓 하는 종자들 보면 말이오. 대체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더라고요. 그게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담 넘어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미 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워찌워찌 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다가 다르니까 같이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지 말은 법도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법을 지킬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본인도 불어놓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어가가고 마뇨. 그냥 조용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오릅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는 유럽의 복병 체코로 32강행에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체코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선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합니다. 공개된 훈련에서 밝은 표정으로 몸을 푸는 선수들 중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월드컵은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나가든 네 번을 나가든 항상 마음가짐은 같은 것 같다.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과를 다짐했는데요. 조별리그 1차전 승리 시 월드컵 여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만큼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에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특히 솔트레이크 시리부터 진행해온 고지대 적응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막차를 타면서 베이스 캠프를 미국으로 배정받고 경기를 하루 앞두고 과달라하라에 입성한 체코는 190cm 대 장신 선수들의 세트피스 공격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1571m에 위치한 과달라하라 적응 시간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체코는 이런 환경과 높은 고도에 대비하기 위해 팀 차원에서 여러 준비를 해왔다며 고지대 변수를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체코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홍명보호의 32강 진출을 가름할 체코와의 경기는 선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응원전에 전념해야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모두 한인 커뮤니티에 모여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응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라랜드 1부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블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요, 라이언의 그 집 앞. 오랜만에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제니퍼님의 신청곡입니다.

0: 드디어 오늘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최전선에서 늘 선구자 역할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 정말 열심이신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이시죠. 우리 김동원 회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바쁘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몇 개월 전서부터 네. 오늘을 위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1: 네네.
0: 예,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준비는 네. 어떻게 다 마치셨나요?
1: 네,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태국전사의 그 경기 시작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준비위원회는 응원전에 참석하시는 우리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 몰입감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스크린을 통한 라이브 한국 방송으로 준비했으며 화질, 음향, 설비 점검을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0: 박수, 박수, 박수!
1: 고맙습니다.
0: 근데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을 텐데, 특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요?
1: 네,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단체 및 개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고,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특히, 근본 그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을 위해서 교회의 본당 및 개방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또 2차전이 예정되어 있죠. 아일랜드에 소재한 메시아 장로교회 한세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양쪽 그 교회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0: 그렇다면 응원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도 뭔가 준비된 게 있을 것 같은데.
1: 네, 기본적인 그 응원 컨셉은 네. 차수별로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루어진 1차전의 응원 컨셉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 전통 공연단이 신명나는 가락과 퍼포먼스로 현장의 기운을 돋운 후에 이제 화려한 K-POP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서 세대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댄스와 노래로 응원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0: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응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회장님으로서 같은 동포로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1: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응집해서 응원전을 벌이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이 그 안전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 그 준비위원회 준비 요원들의 그 안내나 지침에 좀 잘 따라주시고 또한 교회의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을 좀 미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오물 내지는 음식 이런 측면은 좀 절대적으로 반입할 수도 없고 하니 우리 응원단 참석하신 동포들께서는 좀 잘 좀 협조해 주셔서 청결한 가운데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장소와 시간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오늘 열리는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리는 곳은 센터비에 위치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입니다. 주소를 말씀드린다면은 15451 리 하이웨이 센터입니다. 리 하이웨이 센터입니다.
0: 뭐 각계각층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장사도 많은데 어쨌든 오늘 거기로 가면 우리 회장님도 보고 많은 분들 볼 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저 시간 좀 늦지 않게 일찍 그걸 서둘러서 좀 와주셨으면 합니다.
0: 예, 미리미리 와서 자리를 잡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어디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뵙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회장님 꼭 오세요.
1: 그러면요. 저는 뭐 6시부터 가 있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자, 지금까지 버지니아 한인의 회장이시죠. 우리 김동만 회장님과 짧게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 결전의 날 이제 채 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응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모두 빨강색 티셔츠 착용해 주시고요. 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입니다. 모두들 한 곳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에요. 일찌감치 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노래를 들려드릴 분은 바로 늘 2부 첫 곡 책임져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이고, 인생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다. 놀자, 쓰자, 웃자, 걷자, 베풀자, 속지 말자 하시면서 황정자의 노래가락 차차차 신청해 주셨네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 우리 국가 대표들이

두렵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폭별님. 아우, 여우 턱 밑이 이렇게 하얗나요? 아니면은 이 친구만 다른 건가요? 여우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오, 대단하신데? 숲속의 여우들과 나눔을 가진 지 벌써 2, 3년 됐다고 하십니다. 여우들도 나눔의 시간을 지키려 그 시간에 항상 와서 기다리네요. 처음엔 경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다가와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사람도 이같이 꾸준히 노력하면 사랑도 진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근데 왜 여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동물도 다 습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이 여우 사진에 눈을 보니까 이 여우는 좀 착한 여우 같아요. 너무 그윽하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우가 오면은 먹을 거를 좀 주시나 봐요. 아무래도 동물들은 이 먹는 거에 좀 약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누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이 꼬리 흔드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사람들도 뭐 잘 사주고 베푸는 사람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청곡 보내주시면 전 열심히 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 신청곡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가끔가다 또 참여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면은요 뭐라도 하나 생겨요. 예,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가끔가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그런 좋은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혼자만 갖고 계지 마시고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별님께서 조용필의 정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정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10시입니다. 중앙장로교회 모두들 모여주시기 바래요.

먹잇값이 꽤 들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주인공은 아이들의 엄마라고. 그러네요. 먹이를 주면 물고 가서 아기들 나눠주고 잽싸게 또 온답니다. 야, 여우도 이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나 봐요. 복별님, 너무 정주지 마세요. 여우예요, 여우. 왜 여우라고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괜히 복별님 마음 상처받을까봐 은근 걱정되는데요. 남자 여우는요, 먹이를 물고 혼자 먹는데요. 아니 근데 남자 여우인지 여자 여우인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엄마 여우는 물고 가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잽싸게 다시 오는데 남자 여우는 먹어서 지 혼자만 먹는데요. 아,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VJ님. 요즘 인기 많은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신청해 주셨어요. 더운 날씨에 라라랜드에서 시원함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수무강에 아유 내 나이 다 뽀록났네. 네. 쭉 100세 되실 때까지 라라랜드 지켜주시달라고 하셨는데, 아, 요새 방송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막 씹히고 버벅대고, 아, 그래서 이 방송을 그만해야 되나, 아이고 옛날에 총명함이 다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요새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그때까지 라라랜드 지키겠습니다. 자, 악동 뮤지션의 곡 소문의 낙원, 우리 VJ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잘 잤냐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좋은 아침이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고 즐거운 하루 되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의 근원이 되고 맛있는 점심 먹었느냐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에너지가 솟아나고

커피 한잔 놓고 간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몰랐던 피곤은 도망가고 노래 한곡 올리고 간다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수고했다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일의 꿈을 볼 수 있고 잘자라는 당신의 이쁜 멘트에 좋은 꿈을 꿔서 행복해지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라는 친구들 간의 말 한마디가 고운 꿈길 자리로 이어지고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 라는 위로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은 이유 불문하고 산이든 바다든 그냥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이런 노래와 함께 오늘 저녁 10시에 한국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죠. 여기저기에서 응원의 소리가 높을 텐데 미리 응원가라 생각하고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지금 연민님께서 카톡으로 계속 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멕시코하고 사우스 아프리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좀 전까지만 해도 1-0으로 이기다가 현재 스코어 2-0 그러면서 아유 멕시코가 잘하네요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글쎄 어느 팀 응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유, 멕시코 너무 잘하면 우리 안 좋아.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오늘도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 짤면, 비빔밥, 바삭한 닭 강정까지 리 김밥에서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역시

첫 번째 곡 이수만의 행복에서부터 마지막 곡 박재범의 좋아해 이르기까지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좀 어렵나요? 방금 전에 한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눈치 빨라요. 모든 것이 좋아 정답은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그 전에 또 좋은 퀴즈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라라랜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2026 그랜드 오프닝 세레머니. 와, 너무 멋있네요. 자, 슬슬 달아올라야겠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외쳐보자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중앙 장로교회에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성을 질러보자고요. 그 함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대표 우리 축구 선수들 하나하나에게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답니다. 멕시코, 아이, 멕시코도 사람이 사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체코, 아이, 아무것도 아니죠. 독일, 뭐, 우리 이겼었잖아요.

나라랜드 목요일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집에 가서 밥 좀 든든히 먹고 함성 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이 목소리 쉬면 어떡하지? 이해해 주시겠죠? 자, 라라랜드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의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좋은 소식을 안고 여러분 앞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키움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 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에스겔 20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CBS 장로합창단과 최인혁 함께 부른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송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의 찬양, 소리엘의 나의 하나님. 정말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초창기의 소리엘 버전이죠. 아,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의 하나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잔잔한 찬양을 듣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차분하게 불러주시는 조수아 씨 음성도 참 좋아합니다. 홍래님도 말씀 묵상과 또 들려주신 최인용 목사님의 찬송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은영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다샤님도 오랜만에 여유가 되어 문을 두드리네요. 경주에서 대구까지 부모님 계신 병원 다니니 가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첫 곡 참 위로를 주는 좋아하는 곡이라 감동되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옵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한 길 오고 가시길 응원하고요. 또 한 분 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짱가님께서 오늘 큰아들이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그쵸?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는 기도 제목 써주셨어요. 이쁜이님께서는 찬송가 늘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초롬의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해드리고요. 또 믿음 따라 오늘 커피한기님께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사이플스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우리 지난 주일날에는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우리 그 2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앞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두 번째 산헤드린 옥에 갇히게 되는 두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번에 한번 투옥되었고,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투옥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낸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이 무슨 모습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인도해낸 그 사건과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과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했던 그런 경험과 아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둬놓았던 사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공회 앞에서 심문하고 재판하려고 밑에 군사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받았던 이 부하들이 이 군사들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될, 당면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옥문은 계속 그대로 든든히 갇혀, 그러니까 옥문은 그대로 닫혀져 있고 그 옥문을 지키는 보초들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사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갇혀있던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도들이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죠? 10명이 넘는 사도들인데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감옥문은 든든히 있고 보초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사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초들은 든든히 지키고 있었고, 감옥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이 철저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어야 될 내용물,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잘 알면은,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세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내려서 감옥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신을. 그리고 미안합니다. 감옥 무덤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든든히 막았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앞에 보초를 든든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다음날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내용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감옥 안에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초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었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여전히 그 앞에 보초들은 지키고 있었고 그 문은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그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은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하고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매칭되지는 않지만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2차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돼서 두 번째로 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절, 31절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그 경험을 사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부활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낯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 부활 때 아마 이런 내용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래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서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아니 부활이란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죠.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똑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뭐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반쪽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당연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미래의 부활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 그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그 부활에 더 훨씬 더 강력한 부활을 보여줬던 게 뭡니까? 그거는 현재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살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지요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시신이 있는 무덤가에 그 나사로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그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해서 불러 일으켜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식으로 말하면은 그 현재에서 나사로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좀 더 참자, 우리 믿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소망도 있지만 지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를 현실에서 일상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부활이고 반쪽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현재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부활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거죠. 왜? 부활하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무덤에 있어도 바닥을 쳐도 그때부터 부활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24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달력에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뭐죠? 동지 아닙니까? 동지. 동지가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죠? 자, 이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뭐 주역이니 뭐 동양 철학하는 사람은 이 동지를 가지고 음이 가장 세고 양이 가장 작다라고 말합니다. 왜? 음은 어둠이고 밤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동지는 밤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음의 세력이 제일 강하죠. 대신 양기가 제일 적습니다. 낮이 제일 짧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밤이 많고 가장 어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24절기 가운데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가 이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아주 신학을 많이 했고요. 동양 철학에 아마 한국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던, 그러니까 신학을 했고 동양 철학을 같이 했던 김홍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24절기를 보면서 동지가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춘이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라고 생각되죠. 왜? 입춘 되면은 봄이 시작되니까, 겨울이 다 지나갔고 봄이 시작되니까, 야, 이 꽃이 피는 거 봐라,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부활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진짜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동지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동지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사건이 스타트,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지부터. 그래서 가장 바닥을 치는 거죠. 가장 어둠이 많고 가장 밤이 길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바닥은 없어. 나 이제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최저점, 가장 최저점부터 부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가장 부활의 전제조건 1번이 뭐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은 모든 인생의 가장 바닥입니다. 그거보다 더 바닥은 없죠. 죽음의 끝이니까. 그러나 그 가장 최저점 바닥에서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절기로 보면 동지죠. 가장 어둠이 많고 밤이 길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낮이 길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규생이 600명인데 시험을 친데 내가 600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야, 너는 600등이 되니까 공부에 안 돼, 너 포기해 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최고 바닥이니까 이제부터 성적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약간만 더 해도 600등이 599등이 되고 598등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최저 바닥점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제 부활이 시작되니까. 축구선수가 7번 연속 패배했습니다. 난 축구 안 되는가 봐. 난 포기해.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했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빚도 있고 막 인생이 괴롭습니다. 막 매일부터 사람 데려와서 빚 갚으라 그러고 막 이 사업 망했는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완전 인생이 최저 바닥이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다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어떤 체조점을 찍어도 바닥을 쳐도 땅속에 들어가도 부활을 믿는 현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부활을 믿지 않고 미래 부활만 믿는다면요. 아니 나 인생 이 현재 인생은 끝나서 미래로 갈래. 그래서 현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미래 부활은 미래 부활만 믿으면요. 미래에서 부활할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된 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감옥에서 나온 말만 부활을 경험했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동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 인생 최하 바닥점이라 최저 바닥점이라고 생각해도 현재 부활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좋아지고 부활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사내들인 공의가 1차 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옥에서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줬습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놓아줬습니까?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내어줬습니다. 1차 때. 자, 그런데 2차 때 투옥됐다가 다시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말했잖아. 이 이름으로 절대로 증거하지 말라고 엄금했다. 엄하게 금지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너희들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일체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2차 투옥 때 감옥에서 이끌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주의 천사는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왜 핍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 보니까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놓고든 다 죽여라. 여자아이를 놓고든 살려라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보니까 어느 한 집에 갔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 그러니까 이 히브리 3편은 애굽 왕 바로 사람에게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3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3파가 하나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이 히브리 3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 공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래서 히브리 3파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두려움함의 그 안에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불편하잖아요. 애써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조롱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처럼 크게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내가 출교당하고 손해보고 불편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면은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뭡니까? 이 가치는 모든 우주의 어떤 물질을 다 빼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오죽했으면 진시 황제가 뭘 찾으려고 했습니까? 불로초를 가져오라. 내가 영생하고 싶다. 최고 가치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불로초 없이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출교당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보다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치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해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 저 공회원들이 우리를 계속비하고 핍박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번 법정 영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살인 누명을 덮어서 살인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막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살인 그 누명을 써서 아무리 변호를 해도 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만한 정황과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저 사람이 살인자가 맞다 하는데 변호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누명을 썼거든. 그런데도 법정 논리를 하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나타나느냐? 그 현장에서 살인 현장을 다 봤던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증인을 설득시켜줘. 당신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해줘라. 증인해줘야 된다. 설득시키니까 이 증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겠다라고 법정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럼 판이 다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명도 증인도 없고 뭐 이 누명 선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었는데 이 증인이 나타나니까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검사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증인이 법정에서 증거하면은, 증인 선서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몰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런 드라마를. 그래서 이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 뒷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해보니까 몇 가지가 걸려.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정신병원에 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보험 사기를 쳤고 지금도 보험 사기에 연루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증인은요 법정에서 증거를 해도 검사 측에서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요 몇 년 전에 정신병원 가가 있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 옛날에 보험 사기를 쳤고 지금도 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증인 능력이 없습니다. 끝. 그런데 증인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이 사람이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정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못 살면은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우리 삶이 엉망이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먼저 봅니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아까 그 법정 드라마처럼 그 증인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이 엉망이니까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를 믿자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해도 내 말과 행실이 엉망이면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말하는 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증인,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증인의 삶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때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 목사님, 나는 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증거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효력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자꾸 효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삶에 살아가서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주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하기 전에 증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정말 증인의 삶이 이 증인의 삶이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말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예상 수준에 그쳤지만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기술 패권을 넘어 자본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를 제한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거리도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시절 두 차례 받았던 탄핵 기록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DC 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연방정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선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업계 강자로 떠오른 엔트로픽이 이번에는 기존 고객사들과 경쟁관계에 놓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였던 기업들이 엔트로픽의 사업 확장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촌에 강력한 폭염을 몰고 올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탄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성사될 경우 머스크의 재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적 공간인 내셔널몰 잔디밭에 트럼프 대통령 반대 의미로 해석되는 8647 숫자 표식이 등장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업체가 출시한 스마트폰 T1이 사실상 중국산 기존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위치한 내셔널몰 잔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구호인 8647이 대형 표식 형태로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찍은 웹캠 영상에는 내셔널몰의 넓은 잔디 구역에 고사한 잔디가 8647이라는 숫자 형태를 이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일에 걸쳐 잔디가 변색되며 해당 숫자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표식이 언제 처음 나타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촬영된 사진에는 해당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미국 공원 경찰은 잔디 변색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647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외식업계에서 86은 주문이나 손님을 없애다 또는 내보내다는 의미의 은어로 사용되며 47은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셔널몰에 나타난 8647 표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워싱턴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발견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표식을 정신나간 기물훼손 행위라고 규정하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위협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공원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숫자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전 연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가 조개 껍데기로 8647을 만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대통령 협박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데이비스 잉글은 CNN에 정치적 폭력이나 암살을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 가치가 약 41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회사는 범용 AI 엔지니어 개발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베이조스 본인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가 기업 가치를 41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최근 12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이같이 평가됐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공식 설립한 이후에 불과 6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금융사들과 함께 이 회사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베이조스 본인도 참여했습니다. 베이조스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로봇이 아니라 범용 인공 엔지니어, 즉 AI 공학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념을 수십 년간 생각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말부터 작업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프로메테우스의 목표에 대해서 세간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온 것과 관련해 베이조스 CEO는 우리가 뭔가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현재 인력은 약 150명이며 구글 X 출신의 비크 바자즈 박사가 베이조스와 함께 공동 CEO를 맡고 있습니다. 비크 바자크 박사는 AI가 유발하는 실업 문제와 AI에 대한 규제 사안에 대해 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AI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 AI는 생산성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맞벌이 가정의 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외벌이 가정이 되고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초과 근무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전과 제품 품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건전한 규제는 가치가 있다면서도 칼이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칼 자체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을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11일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남편 리처드 홀리데이와 아내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장남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 총격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등 이민자 학부모 대표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이벤트 담당자로 근무해왔습니다.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10일 성명을 통해 따뜻한 심성과 친절로 상공회의소와 지역사회를 도왔던 고인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 북쪽에 위치한 존스크릭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해 덜루스에 이어 조지아주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구촌 축제 서막을 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 행사가 11일 오전 11시 42분께 멕시코시티 스테디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시티 스테디움에서 월드컵 폐막식이 끝나고 다시 개막식이 재개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멕시코는 1970년, 198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2026 월드컵은 공동 유치이긴 하지만 세 번이나 월드컵을 유치한 건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멕시코의 전통 사운드와 랩,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개막식 무대에는 멕시코 가수 아레한드로 페르난데스, 벨린다 페레그린, 릴라 다운스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의 데니 오션, 콜롬비아의 제이 발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타일라 등 각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저녁 멕시코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클레이치에게 먼저 실점했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입니다.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 IPO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 투자자들은 이번 열풍에서 배제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중국과 홍콩 투자자의 IPO 참여를 제안한 데 이어 챗GPT 개발사 OpenAI도 향후 상장 때 유사한 방침을 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당국 역시 최근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기술 통제를 넘어 자본시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간의 돈의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가 135달러로 최종 책정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억 5,5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됩니다. 2019년 아람코가 세운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기업 공개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배제된 겁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과 홍콩의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를 제치고 인공지능 공룡으로 주목받고 있는 엔트로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11일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이민 경로의 목적지가 된 스페인 섬을 찾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들고 사회 통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은 이주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단순한 숫자나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집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며 누구도 경멸할 권리가 없는 꿈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에는 여권이 없으며 국경을 넘는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바다에는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절망에서 이익을 취하는 마피아, 여성과 어린이를 노예화하는 인신매매범, 무관심으로 빈자들이 착취나 망각에 먹히도록 내버려두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스페인 방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테네리페로 이동해 난민 수용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친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6: 703-354-1950, 703-354-1950.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업체 트럼프 모바일이 지난달 미국 조립이라며 내놓은 황금색 스마트폰 T1이 2년 묵은 구형 중국산 스마트폰과 거의 똑같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업체 트럼프 모바일이 지난달 미국 조립이라며 내놓은 황금색 스마트폰 T1이 2년 묵은 구형 중국산 스마트폰과 거의 똑같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조금 더 고용량으로 놓고 외장을 금빛으로 바꾼 등 사소한 차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제품 수리 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 iPixit은 10일 컴퓨터 단층 촬영과 실제 분해를 통해 확인한 결과 T1의 내부 구조가 2024년 6월에 나온 HTC의 U24 Pro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HTC의 본사는 대만에 있지만 U24 Pro는 중국 광둥성에 위한 창전차가 만드는 주문자 개발 생산 제품입니다. iPixit은 분해 전 CT 촬영 단계에서 이미 두 제품의 내부 배치가 거의 똑같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메라

0: U14%는 SK하이닉스 부품을 썼으나 이런 부품 조달처는 똑같은 모델에서도 수급 상황이나 관세 등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iFixit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부품의 모양, 배치, 나사 위치, 변조 방지 스티커 위치도 거의 모두 똑같았습니다. 두 모델 다 이른바 펜타일 방식으로 1080x2436 OLED 디스플레이를 썼으며 현미경으로 비교해 본 결과 픽셀 밀도와 배열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크기는 T1이 6.78인치, U24%는 6.8인치라고 문서상 표시돼 있긴 하지만 유효 숫자 표기만 달리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부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내장 배터리 용량은 약간 달랐습니다. T1은 필리핀제 뉴릭스 매뉴팩처링이 공급한 5000mAh 용량 모델을, HTC U24%는 중국제 휘저우 하이파워 테크놀로지의 4600mAh 용량 모델을 각각 썼습니다. 배터리 차이로 인해 T1은 최대 30W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U24%는 그 두 배인 6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딸려오는 충전기의 용량도 다릅니다. iFixit은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있는 이 매체 사무실로 공중파 방송 MBC의 뉴스 제작팀을 초대해 CT 촬영과 분해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을 종합하면 트럼프 모바일 T1은 HTC U24 Pro와 비교해 외장에 금빛 칠이돼 있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크고 충전 속도는 절반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iFixit은 이런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제품은 중국에서 설계되고 중국에서 제조되고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기기를 미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데 대해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매우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미국 조립이라고 표시하는 데에는 정책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은 T1이 미국 조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차례 출시 지연을 겪은 끝에 5월 중순에 출시됐으며 가격은 499달러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해 일단 안도감을 줬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실제로 더 주목하는 물가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발표된 CPI, 생산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5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올라 4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근원 PCE 지수를 핵심 준거로 삼습니다. PCE는 CPI, PPI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4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2% 각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5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두 달 연속 고점을 경신하는 셈입니다. 연준의 목표치와 격차도 그만큼 더 벌어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 CPI 가격지수가 표면적으로는 시장 전망에 부합해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오히려 가속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물가가 진정 추세에 있다는 연준의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추정이 현실화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근거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체제에서 시장은 연내 금리 동결이나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이 구름이 지나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과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와 강한 뇌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랜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7: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캐리디오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9: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시절 하원에서 가결된 두 차례의 탄핵 기록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의회를 통해 과거 탄핵 기록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에는 공화당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 기록 삭제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결의안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소추안을 없었던 일로 처리해 관련 기록을 말소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했다는 권한 남용 등의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은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유죄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의안이 처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오점으로 남아있는 탄핵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미 헌법에는 이미 이루어진 탄핵 절차를 되돌리는 규정이 없어 실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와 물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탄핵 논란을 다시 꺼내는 건 여당 공화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 성향인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이미 역사로 기록된 일을 되돌리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통화에서 결의안 통과에 대해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탄핵은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아시안 여성 사회봉사센터에서 시니어 리소스 센터 런칭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뉴저지 최초의 한인 비영리 기관인 아시아 여성 사회봉사센터 AWCA에서 11일 오전 AWCA Age Friendly Resource Center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AWCA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런칭한 리소스 센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원스톱 허브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12가지 카테고리를 미 전역의 통계와 수치를 기반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한국어로 설명해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드 멤버이자 사우스폴 파운데이션의 최경희 교수는 1세대 한인 부모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2세, 3세가 많이 있다며 이들은 타주에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리소스센터 런칭은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진 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한인 2세, 3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And as you saw the video, there's a lot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are living far away from New Jersey. And they're worried about their parents, aging parents. Living in New Jersey, and where do they start?
2: 이번에 런칭한 리소스센터 웹사이트에는 미국 노인복지법, 재정보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스페셜, 만성질환, 롱텀케어, 병원케어, 은퇴플랜과 시니어 권익보호 등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총 12가지 카테고리가 담겼습니다. 소셜 웰페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랭클린은 이번 리소스 센터 런칭을 위해 12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6명의 직원들에게 인당 2개의 카테고리를 조사하고 만들도록 전담시켰다며 이번 프로그램 제작과 런칭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4: 이 시니어 센터, 리소스 센터가 필요한 거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다시피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리소스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은 전부 자기 프로그램,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미국 전체 전역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포메이션을 알고 바로 찾아서 그런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셋 여섯 명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1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랭귀지 센터가 그 랭귀지 배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보겐 카운티에서는 유저지 스테이트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의 리소스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돼.
2: AWCA 보드 멤버들 역시 직원들이 야간 근무까지 감행하면서 1년 만에 시니어 리소스 센터를 런칭했다며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AWCA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든 자체 제작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5: 딱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오버타임도 많이 하시고 많은 시간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다른 데서 퍼와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프랭클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은 지난 25년간 경험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두 가지 저기 아젠다를 가지고 스터디하게 하고 또 그거를 다시 우리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우리 커뮤니티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가 6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주 어사인을 해가지고 스터디하고 연구해와라.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하느라고 저기 많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다시 또 감사하고.
2: 이번에 런칭한 시니어 리소스 센터 웹사이트는 www.awcarc.org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스캇 발선트 재무장관은 11일 이란이 전쟁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이란 자금으로 상쇄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6: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걸프 지역 우리 동맹국에 입힌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배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납부된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명분으로 이란이 설치한 기구입니다. 베산티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감행하는 어떤 공격도 이란이 직면한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압박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군은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을 내세워 이란을 이틀간 공습했으며 이날도 강도를 더욱 높여 공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이란 계좌에서 압류한 자금은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보다 포괄적 의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 자산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베산트 장관이 이번 전쟁에서 걸프 지역 미 우방국들이 이란 탓에 입은 손해 규모를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당시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란 자산이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결된 이란 자금은 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 중 240억 달러에 대한 해제를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12일 머스크의 순자산은 9,71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지수는 스페이스X 보유 지분 가치를 공모가로 평가함에 따라 순자산이 전날보다 2,740억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보유 지분은 공모가 기준 약 6,900억 달러, 테슬라 보유 지분은 약 2,790억 달러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차등 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84%의 의결권을 유지합니다. 머스크는 성과 조건 등이 붙은 제한부 주식을 제외하고 테슬라 지분 약 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머스크는 조만장자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그래서 그 단어조차 생소한 조만장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는 당연히 달러화 기준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스페이스X 상장 전에도 세계 1위 부자로 명성을 날려왔습니다. 2위인 오라클 창립자 래리 엘리슨, 3위인 알파벳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4위인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의 자산을 다 합쳐도 머스크 1인에 못 미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 겸 CEO로 유명하지만 터널링 스타트업인 보링 컴퍼니와 뇌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뉴럴링크 등도 창업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도 설립해 최근 스페이스X와 합병했습니다. 2022년에는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 인수로 수억 명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고 정치와 이민, 정부 지출,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머스크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초부유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악화한 시기에 워렌 버핏과 같은 소탈한 모습 없이도 두터운 지지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이들은 거침없는 스타일을 매력으로 여기지만 반대편에선 이들은 그가 과두정치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며 회사 지배구조도 문제가 많고 점점 더 편향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계 진출, 특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행보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시위와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지난해 미국과 해외 여러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캐나다인 어머니와 남아공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고성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을 결합한 전기차가 세계 자동차 산업을 재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08년 테슬라의 CEO가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성공과 1조 달러를 넘는 시가총액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을 자극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스페이스X를 설립했지만 이 회사는 아직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해지기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서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전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인 밥 루츠는 머스크는 자동차 공학 분야에서 미국인의 독창성에 대한 세계 존경심을 되살렸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종종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하지만 야심찬 아이디어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로 탈바꿈시킨 역량이 이런 단점을 상쇄한다고 평가합니다. 과거 머스크와 오랜 법정 공방을 벌였던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에디슨이라고 말했고 작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드디어 6월 11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2026 FIFA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북미 3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 뒤편에는 복잡한 정치적 긴장감과 씁쓸한 현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월드컵 주최 3개국 개원 기고문을 통해 이번 대회를 바라보는 솔직하고 날카로운 비평을 실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시사 표현이 가득한 기사의 주요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대회가 치러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This year's tournament, jointly hosted by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will play out against the backdrop of endemic FIFA corruption, President Trump's depredations, and severely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host nations.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올해 대회는 FIFA의 고질적인 부패,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언행, 수탈, 그리고 개최국 간의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Play out against a backdrop of 무언 무엇이라는 배경 속에서 전개되다 또는 벌어지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건이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 쓰입니다. Endemic, 원래 의학용어로 특정 지역의 풍토병을 뜻하지만 여기에선 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박힌 고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demic corruption이라고 하면 고질적 부패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depredations,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파괴 행위, 수탈, 해악을 뜻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규범을 흔들거나 이웃 국가들을 압박한 행위들을 비판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미국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32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이번 대회에 대해 미국의 기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ince 1994, the reputation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FIFA have taken some profound dings. 1994년 이후 미국과 FIFA 양측의 명성은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Take some profound dings. 큰 타격을 입다 또는 깊은 상처를 입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ding은 원래 자동차 차체에 콕 하고 생기는 작은 흠집을 의미하지만 앞에 profound, 깊은, 엄청난 이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명성이나 평판에 큰 타격을 입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펠레와 마라도나를 탄생시킨 축구 종가 자부심의 멕시코는 이번 104개 경기 중 고작 13경기만 배정받은 것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Our collective feeling is that we've been reduced to a bit player. A humiliating downgrade when you consider how much football means to Mexicans. 우리가 느끼는 공통된 감정은 우리가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멕시코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고려하면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e reduced to 직역하면 무엇무엇으로 줄어들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안 좋은 상태나 부정적인 어떤 처지로 전락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Bit player 연극이나 영화에서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 배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멕시코는 세계적인 행사 무대에 주최국으로서 주역이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 들러리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서운함을 비춘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역사상 최고의 전력을 갖추었지만 최근 미국과의 거친 정치적 갈등 때문에 마냥 신나게 웃을 수만은 없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The result is that even as Canadians gear up to cheer on the greatest collection of soccer talent the country has ever produced, there is a decided reluctance to join our North American cousins in a happy, continental kumbaya of sporting amity. 그 결과 캐나다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자국 축구 선수들을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미 이웃 국가들과 함께 스포츠 우호라는 행복한 대륙적 화합의 노래 쿰바야에 동참하는 것에는 분명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Gear up, 장비를 갖추거나 기어를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Decided reluctance, decided가 결정된 란 의미보다 여기에서는 분명한, 단호한 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reluctance는 꺼림, 거부감이란 의미여서 확실하게 내키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쿰바야 원래는 흑인 영가 노래 제목으로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뜻이었지만 기사에서는 대책 없이 평화와 화합만을 외치는 분위기를 다소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과 깔끔하지 못한 관계인데 스포츠라고 해서 억지로 우리는 하나를 외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인 것이죠. 오늘 다룬 복잡 미묘한 북미 3개국의 월드컵 전야 분위기를 요약하면 While the 2026 World Cup brings thrilling soccer to North America, host nations remain deeply divided by political tensions and commercial interests. 2026 월드컵이 북미 대륙에 짜릿한 축구 열기를 가져왔지만 개최국들은 여전히 정치적 긴장감과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펼쳐질 경기들을 보며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유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프론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말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예상 수준에 그쳤지만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기술 패권을 넘어 자본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를 제한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거리도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시절 두 차례 받았던 탄핵 기록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DC 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연방정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선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업계 강자로 떠오른 엔트로픽이 이번에는 기존 고객사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였던 기업들이 엔트로픽의 사업 확장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촌에 강력한 폭염을 몰고 올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탄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성사될 경우 머스크의 재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적 공간인 내셔널몰 잔디밭에 트럼프 대통령 반대 의미로 해석되는 8647 숫자 표식이 등장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업체가 출시한 스마트폰 T1이 사실상 중국산 기존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마저 제치고 인공지능 공룡이 된 엔트로픽이 기존 고객사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4월 내놓은 AI 도구 클로드 디자인을 놓고 그간 협력 관계였던 디자인 플랫폼 피그마와 갈등하고 있다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해당 도구를 내놓기 몇 주 전 피그마의 출시 발표에 파트너가 되달라고 요청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피그마는 출시 발표를 통해 자사 제품이 엔트로픽의 도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그마는 출시를 며칠 앞두고 참여를 철회했고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 크리거 엔트로픽 최고 제품 책임자는 피그마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클로드 디자인이 나온 직후 딜런 필드 피그마 CEO는 한 비공개 행사에서 청중들에게 엔트로픽이 소통 과정에서 솔직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긴 원인은 엔트로픽이 계획을 변경해 자사 도구가 피그마나 캔바의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특정 서비스와 경쟁이 유발될 도구를 내놓기 전에 해당 기업에 미리 귀띔을 해줬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관행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엔트로픽은 지난 1월 클로드 코워크 등 에이전트 도구를 선보였을 때도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을 대체하리라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우려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그래픽, 법률, 금융, 사이버 보안,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내놓은 엔트로픽은 연환산 매출이 5개월 만에 5배 늘어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이 된 엔트로픽은 장기적인 연산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들과 총 1기가와트 이상의 시설 임차 계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향후 수년 내 10기가와트 규모의 자체 연산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습니다. 1기가와트는 원전 한 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10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엔트로픽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온 그간의 정책에서 선회한 겁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라이벌인 오픈 AI를 겨냥한 듯 일부 플레이어들은 욜로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며 너무 많은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면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과 10일에 이어 이날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예고하면서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러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식의 일시와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해상 봉쇄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해온 미국과 이란은 최근까지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았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약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예정된 공습 취소를 발표하고 하고 나아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 사실까지 공개하며 상황은 급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논의가 관련국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서명식 일시와 장소를 곧 발표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서 양국 간의 종전 및 이란 비핵화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이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의 협상은 최종 서명만 남겨둔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 언론에 따르면 종전 MOU 초안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이란 비핵화에 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뉴욕시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추가 교실 확보와 교사 채용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들이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조란만다니 뉴욕시장과 카말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10일 저녁 뉴욕시 학급당 학생 정원 감축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뉴욕주가 의무화한 학급 규모 축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뉴욕시의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행정부는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 예산 계획에 15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또 2027 회계연도에는 2억 4,400만 달러를 별도로 투입해 신규 교사를 채용하고 보다 작은 규모의 학급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그동안 학교 공간 부족으로 학급 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정원 축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국과 뉴욕시 교육건설위원회는 시 전역 학교들의 공간 수요를 전면 조사해 교실을 신설하고 건물 재배치에 들어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더 작은 학급 규모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환경이라며 필요한 교실을 확보하고 교사를 추가 채용하며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뉴욕주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엘스 교육감도 안전하고 학업적으로 우수하며 통합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학급 규모 감축은 그 비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교육국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감 이메일 주소는 press@schools.nyc.gov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뉴욕주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식당과 바의 주류 판매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캐피 호컬 주지사는 7월 20일까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식당과 바가 새벽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월드컵으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야간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 경기장인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조별리그 5경기를 포함해 32강전, 16강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총 8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폭염에 대비해 냉방센터를 운영합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과 보건정신위생국은 6월 11일, 12일 이틀간 시 전역에 냉방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냉방센터는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시립시설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쇼핑몰과 도서관, 문화시설, 카페 등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원과 공공수영장, 물놀이 시설 등 야외 냉방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가까운 냉방센터 위치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3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 기상정보는 Notify NYC를 692-692로 문자 전송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6월 20일 버지니아 지역 한인들을 위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 영사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버지니아주 한인 커뮤니티 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 상실, 국적 이탈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관련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지출용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필요 서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다음 소식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시장 예비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제인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이 승리할 경우 연방 정부가 DC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를 자치권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실시되는 워싱턴 DC 시장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가 DC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후보인 제인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한 기자는 루이스 조지 후보의 선거운동이 뉴욕시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와 유사한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주 예비선거에서 루이스 조지 후보가 승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쩌면 우리가 워싱턴을 다시 가져와 연방정부 체제로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DC 사지구 시의원인 루이스 조지 후보는 지난해 12월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1998년 힐다 메디슨 이후 DC 시의회에 진출한 첫 민주사회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루이스 조지 후보가 승리할 경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연합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요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루이스 조지 후보의 최대 경쟁자인 캐년 맥더피 후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낼 수 없다며 주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C 자치권을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차기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DC 주민들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자치권을 지키고 있는 마가 진영의 연방정부 권한 남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책으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리니 삼페스 역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페스 후보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DC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자치권을 악화시킬 명분을 찾고 있으며 이미 교통단속 카메라 운영부터 도시미관 사업, 지역정책결정권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삼페스 후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기 시장의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입할 명분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조달 시스템을 정비하며 각 정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DC가 스스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년 맥더피와 제인스 루이스 조지 모두 오랫동안 시의회에서 활동해온 정치인들이라며 지금은 의회 연설이 아니라 실제 행정

0: 최종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시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치권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보면 미국과 이란 간 MOU 서명은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시점에 대해 이번 토요일인 13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명이 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됩니다.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는 것인지 묻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핵 보유와 관련해선 MOU 문서에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와 핵시설 해체, 농축 프로그램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세부 핵 협상은 MOU 체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에 동의했다며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갖지도 구매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U 이후 이란과의 핵협상이 이루어지는 기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핵협상이 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시한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인 MOU라면서도 다소 개념적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MOU는 주요 사안의 향후 타결을 내다보며 최종 합의에 들어갈 내용의 요지와 얼개, 방향성 등을 담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이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했던 MOU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며 그 기간에 이란 비핵화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란의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하며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타결 임박 관측이 나온 MOU에는 당초 합의에 근접했던 기존 안과 비교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나 추가 농축 중단 등에 대해 일부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 가운데 60억에서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MOU 체결 직후 미국이 이란 동결 자산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이란은 최종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MOU를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이란의 이견이 좁혀졌다면 대이란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나마 유화적 조치를 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네줬다고 비난해온 터라 인도적 물품 구매 용도로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서명식을 하게 되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사위 제러드 쿠시너,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요일인 14일이 생일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관람하고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떠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며칠 내로 MOU 최종 조율이 이뤄져 이르면 주말에 서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이란 외무부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 매체에서는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MOU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과 이란의 논의를 승인한 당사국 중 하나로 이스라엘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MOU의 서명 당사국에서는 빠지되 MOU 내용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의 당사국이나 MOU 지지국 또는 이행 보증국으로 관여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전날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 테헤란을 찾아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가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카타르와 이란이 회담을 통해 미국도 수용할 만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이 구름이 지나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과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퇴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와 강한 뇌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의 투자자들은 이 열풍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중국과 홍콩 투자자의 기업 공개 참여를 제한한 데 이어 ChatGPT 개발사 OpenAI도 향후 상장 때 유사한 방침을 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최근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이 기술 통제를 넘어 자본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며 양국 간 돈의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홍콩의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됐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5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발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이날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최종 책정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억 5,5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됩니다. 2019년 아람코가 세운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기업 공개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배제된 겁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과 홍콩 투자자들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 AI도 올해 상장할 때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오픈 AI가 이미 비공개 자금 조달에서 중국 투자자의 참여를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기업이 이러한 방침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미 정부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픈 AI를 제치고 인공지능 공룡으로 주목받고 있는 엔트로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약 20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인 상권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에비뉴 일대에서 10일 오전 연방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은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사복 요원들이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거리에서 신원 확인과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식이 없는 차량이 사용됐으며 일부 대상자는 현장에서 바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정에서 약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의 단속 대상은 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이민자로 한인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과 2월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거리 단속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에도 지역 상권 위축과 주민 불안이 이어진 바 있어 이번 재개로 한인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특정 대상자 를 겨냥한 것인지 혹은 광범위한 불법 체류자 단속의 일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추가 단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는 당분간 상권과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승인으로 뇌진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불!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5: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4: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5: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4: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5: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0: 다음 소식입니다.
1: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 폭염을 일으킵니다. CNN 방송은 11일 미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엘니뇨 현상이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확률은 63%에 달하고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또 올해 엘니뇨가 가을까지 지속할 확률은 100%이고 겨울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엘니뇨로 간주하려면 열대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야 합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바람 방향의 변화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해수가 서태평양에서 동부 열대태평양으로 대량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뜨거운 해수는 해수면 아래 600에서 1000피트 깊이에서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이동해 남아메리카에 가까운 해역에서 해수면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기후예측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슈퍼 엘니뇨 현상은 2015년에서 2016년, 1997년에서 1998년, 1982년에서 1983년에 있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이미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내년은 2014년 기록을 넘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닉스가 NBA 파이널 4차전에서 29점 차로 뒤지던 열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승리하는 역사적인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53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는데요. 하지만 도시 전체가 축제와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극성 팬들의 폭력과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사입니다.
2: 뉴욕 닉스는 10일 저녁 맨해튼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26 NBA 파이널 4차전에서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107대 106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겨우 1.2초 남기고 아누노비가 결승 득점을 하면서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닉스 팬들은 그야말로 기쁨과 흥분으로 열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닉스는 파이널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우승까지는 단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10일 치러진 4차전 경기는 닉스로서는 힘든 경기였습니다. 전반을 49대 76으로 마치며 20점 이상 뒤져 있었습니다. 3쿼터 초반에는 52대 81까지 뒤지며 무려 29점 차의 열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결국 NBA 파이널 역사상 최대 점수 차의 역전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최대 점수차 역전 기록은 2008년 NBA 파이널에서 보스턴이 24점 차의 열세를 뒤집은 경기였습니다. 닉스 승리의 영웅은 아누노비였습니다. 아누노비는 경기 막판 1초를 남겨두고 런슨이 던진 3점 슛이 골대 림에 맞고 튕겨나오는 순간 아누노비가 손을 뻗어 공을 살짝 건드려 골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번 시즌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에 복귀한 닉스는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전역은 연일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티켓 가격도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의 과열된 열기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지난 3차전 때는 닉스가 패하자 스퍼스 유니폼을 입고 있던 팬을 집단 구타하는가 하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분노를 표출한 데 이어 이번 4차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자 일부 극성 팬들은 이동 중인 차량 위로 올라가 춤을 추고 택시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군중 속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병을 직접 던지고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 위에 올라가는가 하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10일 저녁 61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경관 폭행, 무기 소지, 위험 행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흥분한 무리를 진압, 체포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한 경관은 머리에 유리병을 맞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차전 당시 2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이자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 설치됐던 야외 응원전도 전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만여 명의 팬들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으로 몰려들어 거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부 극성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스펄스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찾아가 소란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극성 팬들 중 일부는 스펄스의 간판 스타인 웬반야마에게 물건이나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뉴욕 닉스 팬들 적당히 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패했다는 분노로 또 이기면 승리의 기쁨으로 기물 파손과 물건 투척, 정관 폭행 등 무질서한 닉스 팬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질서에 대한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닉스와 스펄스의 NBA 파이널 5차전은 오는 토요일 13일에 샌 앤토니오에서 열립니다. 뉴욕 닉스가 5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닉스가 먼저 4승을 거두며 53년 만에 NBA 챔피언 등극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NBA 파이널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위치한 내셔널몰 잔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구호인 8647이 대형 표식 형태로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찍은 웹캠 영상에는 내셔널몰의 넓은 잔디 구역에 고사한 잔디가 8647이라는 숫자 형태를 이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일에 걸쳐 잔디가 변색되며 해당 숫자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표식이 언제 처음 나타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촬영된 사진에는 해당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미국 공원 경찰은 잔디 변색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647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외식업계에서 86은 주문이나 손님을 없애다 또는 내보내다는 의미의 은어로 사용되며 47은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셔널몰에 나타난 8647 표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워싱턴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발견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표식을 정신나간 기물훼손 행위라고 규정하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위협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공원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간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검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은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섬모의 기능은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세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위치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이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며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 13941 브로드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 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담임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세리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보던 아침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뉴욕 우치한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뉴저지로 가서 또 세상에 보던 아침을 방송합니다. 금요일 6월의 주말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비를 내릴까 조금 더 더운 이 사우나 같은 온도를 유지할까 깊이 생각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 뉴욕과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연결하는 거대한 함성의 띠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이래 최대의 진동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북중미 월드컵 첫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전승이었습니다. 체코의 선수들의 평균 신장 급히 확인해 보니까 6피트 2인치 거기에 거의 10cm 정도 작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뛰고 부르고 밀쳐져서 나가 떨어지는 100분 정도 시간의 경기에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경기장의 홈 구장인 듯한 한국팀 응원의 대한민국 소리가 중계 화면을 가득 메워서 너만 빼고 모두 저길 갔나? 남겨진 우리를 의아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 그곳에서 직접 후배들의 경기를 오랜만에 응원하고 승리의 현장의 기쁨을 만끽했던 전 국가대표 대한민국 프로축구 현대대우 스카우트 파동의 주역 비운의 주인공 노이노 선수 그다음 멕시코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이 노이노 선수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정말 4만 5천 명의 과달라하라의 멕시코 관중들까지 한국팀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우리 K라디오가 이제 차에서 운전하실 때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만 의존하는 방송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디오를 떠나서도 우리 웹사이트로 오시면 골라서 보고 혹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kradio.us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새로워진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시게 됩니다. 거기에 on air,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글자 두 글자를 누르시면 여기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 수, 금에 또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화목은 우리 또 뉴저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때는 제 얼굴을 못 보시겠지만 제가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한번 볼까요?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허슨강을 마주하고 있는 뉴욕 일대의 날씨는 9시 무렵에 비가 잠깐 지나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공기가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다? 어젯밤에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기 전이었나요? 경기 열심히 보고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끝나고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는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약간 온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오늘 오후 퇴근 무렵에 지금 아주 짙은 이렇게 비구름 표시와 함께 번개 그리고 비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저녁 그러니까 오후 7시 무렵에 약간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되면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미동부 시각 8시 26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온이 좀 내려간다 싶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온도가 낮아진 그런 토요일은 되겠습니다. 아주 맑은 토요일. 그 다음날 썬데이는 6월 14일인데요. 내일이 6월 13일이니까 뉴욕 주의 예비선거 6월 23일에 있을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인펄슨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우편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내일까지 도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직접 가셔서 해야 되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뉴욕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 이번에 투표하시려면 내일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썬데이는 6월 14일 80th birthday 잔치를 크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80회 birthday인데 보니까 비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뉴욕과 그 일대가 그런데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쪽도 이번 썬데이에는 거의 90% 비가 내릴 찬스라고 하는데 비와 함께 또 birthday UFC Watch Party 멋진 생일 축하 잔치 될 수 있겠죠.

0: 역시 어제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축구 첫 번째 경기 체키아 체코와의 경기를 못 보셨나요? 그러실 수는 없겠죠. 지금 이때쯤이면 이맘때쯤이면 다 경기 결과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도 찾아서 몇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키아 체코를 맞아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대한민국이 본선 월드컵 본선에서 그러니까 역전승을 개막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첫 번째 역전승이 아닌가 뭐 이렇게 첫 경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1: 원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냥 나는 다 갖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있다.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모르고 이것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다.
2: 그럼 알아야죠. 이제. 네.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수용. 네. 이 수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1: 수용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네. 긍정.
1: 네. 네. 사실은 수용, 긍정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봤을 때 긍정의 참뜻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2: 받아들이는
1: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수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들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수용하라 그러면 포기를 떠올리세요. 너 힘들잖아.
2: 아, 포기하라는 거구나.
1: 네, 포기하라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이 좀 시원치 않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짜증이 나고 뭐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구나 괜찮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초 우리가 볼 때 수용이라고 하는 기초 없이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변화를 배워요.
2: 뭔가 더 알고 더 성취해서 네. 더 나아지는 네. 것으로 네. 변화하는 그렇죠. 걸 배우죠. 네.
1: 사실 이 책도 읽으시면서 아, 나 이 책 읽고 변화해서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 자기개발서가 사실 그런 거예요. 너는 그렇죠. 지금은 글러먹었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2: 그렇죠. 어제보다 나은 나.
1: 그런 식으로 슬로건.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뀌는 거 맞아요. 제가 두 번째 화두가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 맞습니다.
2: 아, 그래서 수용을 맨 앞에 주신 거군요. 네.
1: 수용이 먼저다.
2: 먼저다.
1: 그래서 수용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변화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수용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건 그래서 포기와 다르다.
1: 포기는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용은 포기랑 뭐가 다르냐 할 때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남편하고 지내면서 팍 싸우고 전쟁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래 좀 잘 지내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기로 했어? 그러면 야, 우리 남편 포기했어. 그런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리고 포기한 거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하여튼 안 보면 더 좋고 완전히 남의 편이죠.
2: 그러니까 외면하고
1: 있습니다. 포기했어. 나는 이제 안 봐가 아니라 수용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도 이런 남편과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사실 포기면 내 편이 아닌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수용하게 되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말 삶이 달라지죠. 똑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포기와 수용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겁니다.
2: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변화가 다음인데 이 성장과 변화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변화 네.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해내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 좋을까요?
1: 변화를 할 때 자꾸 남처럼 되려고 그래요. 남이 잘하니까.
2: 롤모델.
1: 그렇지. 세바 씨의 많은 걸 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2: 만처럼.
1: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고 따라해요. 좋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뭐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책도 열심히 읽으시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템포라든지 어떤 질 같은 게 내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힘들어진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나와 맞지 않는
1: 나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는 항상 이전의 나보다 달라지는 거.
2: 아, 변화의
1: 기준은
2: 기준을 남이 아니라
1: 이전의 나.
2: 이전의 나로 삼아라.
1: 네. 이전의 나보다 좀 달라지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하고 어제보다 나은 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지만 사람이 하는 변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면 변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프레임의 변화예요.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어떤 틀, 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거든요.
2: 그렇죠.
1: 뭘로 통해서 볼까요?
2: 나.
1: 나의 틀로 통해서 본다. 그런 증거는 너무 많아요. 뭐 과학적인 증거도 너무 많고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착시라든지 내 믿음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오류예요. 우리가 선택 편향이라고 그러고 그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모든 것들도 내가 내 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변화는 사실은 틀의 변화입니다. 우선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틀을 가진 사람인가. 이 틀이 네모나게 이렇게 보면 네모난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틀은 한번 고정돼서 영원히 가면 선입견이라고 그러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고정된 틀로 살게 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여는 꼰대, 옛날 어른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젊은 친구들도 자기 틀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틀을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내 틀의 변화가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느냐. 내 틀을 뭐 그러면 뭐 줏대 없는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줏대라고 하는 틀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내 틀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가변해지고 그럴 때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2: 이전의 나보다는 더 나아지는 변화인 건 분명한데 그 시작은 내가 갖고 있는 그렇죠. 틀의 변화.
1: 네, 이전에 가졌던 틀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한다.
2: 책에 보면은 긍정 자원을 변화하려면 뭐 긍정적인 주의 전환 이게 바로 프레임의 변화.
1: 그렇죠. 말씀하셨죠? 내가 어떤 틀을 가졌는데 부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하신 분하고 건강하신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울하신 분들은 행복한 얼굴을 보고 행복하다고 인식을 잘 못해요.
2: 그러니까 틀이 다른 거죠.
1: 틀이 다른 거죠. 틀 자체가.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는 병들은 부정적인 거를 잘 찾아내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과거에 힘들었던 거, 미래에 안 좋은 거, 나의 현재 안 좋은 것들을 잘 찾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정적이 된다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맞으면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예요. 그 틀이 여기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내 삶에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어요.
2: 있어요.
1: 네. 있는데 요걸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 전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죽하면 그게 치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치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는 거. 딱 한 대의 카메라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를 쓰고 바꾸는데 잘 안 바꿔져.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카메라를 여러 대 두면 돼요. 플랜 A, B, C, D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정적으로 잘 빠지고 변화가 잘 안 되고 프레임이 굳어지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길이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그냥 즉시 요 답밖에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같은 데 보면 이 길 안 되면 저 길 여러 그렇죠. 길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또는 내가 하이패스가 안 될 때 돈이 없을 때 어디로 가요? 다른 길을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20분이 더 걸려. 더 걸리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는 숲도 볼 수 있는 거고
2: 풍경도
1: 볼 수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 요금도 덜 들어요. 이런 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고속도로만 고집하죠. 고집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한 번 부정적인데 딱 걸리신 분들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대안을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전환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2: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계기. 그게 또 쉽지 않죠.
1: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기 어려운 게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이라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추죠.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이죠.
2: 수용.
1: 첫 번째 키워드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2: 아, 그래야지 그다음 변화를.
1: 그렇죠. 이어지는. 그래서 제가 수용을 먼저 하는 게 내가 부정적이구나. 근데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난 받아들일 수 있구나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건 잘못된 그렇구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부정적인 거지. 아. 부정적인 것뿐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대인관계가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행복하게 잘 존재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걸 솔직히 말하면 바꿔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싫으면 피해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내가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싫지만 내가 싫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다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과 변화는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겁니다. 약간 꽈배기 같이 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아주 교묘하게 잘 짜놓으셨네요.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게. 세 번째, 연결이라고 네. 말하셨습니다. 수용 변화는 어느 정도 약간 짐작이 가긴 하는데 연결은 좀
1: 연결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된 건데요. 인간은 그 소위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 사람을 강하게 지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거기서도 결국은 인간의 행복과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의 관계다. 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은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부터 흐르는 나의 의식 속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했던 걸 그대로 저희 한국에서 적용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고.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뭘까? 당신 인생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
2: 딱 하나만.
1: 하나만.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해요. 나의 성취, 성공, 무엇인가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 나의 종교적으로 뭐 완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거의 45%의 분들이 관계적 가치.
2: 나의, 아니, 저도 지금 그걸
1: 나의
2: 생각했어요.
1: 가족, 아내, 남편, 아이 거의 관계적 가치가 과반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2: 저는 전형적인 한국인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최근에 와서 우리의 관계가
2: 깨지고
1: 있다. 우리가 사실은 원래 집단에 모여 살고 그런 쪽으로 문화가 있었는데 정말 나라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를 지켜왔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과 연결이 제일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서로 내 옆에 사람들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없어.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애인도 없고 모태솔로야. 난 친구도 없어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하고도 연결이 필요해요. 애완동물 키워도 되고 아, 나 우리 애완동물 키우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원룸인데 주인이 못 키우게 해. 그럼 식물 키워야 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없으면 애완돌이라도 키워.
2: 애완돌 하는 분 있어요. 네. 무슨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러네요.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그 사랑과 사람과 또 관계와 이런 것들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무너진 연결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리가 수용과 변화는 나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 연결은 타인의 테두리까지 네. 넓어지는 정말 중요한 거죠. 자신의 강점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1: 제가 말하는 강점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격 강점이거든요. 나의 성격의 강점.
2: 아니, 뭘 네.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1: 그렇죠. 잘하고 말고는 장점이죠.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는 장점일 수 있지만 나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꾸준히 연습해요. 성실해요. 이런 것들은 강점이라고 그러죠.
2: 할 수 있군요.
1: 장점을 갖지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고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강점이라는 건 내가 가진 그렇군요. 내 안의 강점이거든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0: 충실한 저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성격 강점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한번 한 판을 뒤집어 보겠다. 네. 그래갖고 없는 걸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냄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 그럼 어떻게 들어요? 냄비를 바닥부터 들 수는 없잖아요. 손잡이를 드는 거죠. 예. 손잡이가 뭘까요? 내가 가진 강점인 거죠.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이걸 들면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바닥부터 들어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
1: 근데 냄비는 대부분 손잡이를 먼저 잡긴 하죠.
0: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손잡이를 안 잡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수용이었잖아요. 네네. 수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내가 가진 강점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1: 그렇죠. 나는 성실한 게 아니라 친구를 잘 사귀고 싶어.
0: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다시 친구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 성격 강점하고도 연결이 된다. 수용은 사실 다 연결되죠. 네. 그물망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은 이제 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게 뭐 써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0: 강점 검사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강점을 찾아주는 게 스트렝스 파이브라고 강점 검사 대한민국 표준화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쉽고요. 여러 가지 외국에서 만든 강점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점을 나 혼자 난 이게 강점이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 배우자, 나 아는 사람. 나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1: 물어봐라.
0: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점을 한 25가지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해서 나의 대표 강점, 그다음에 후보 강점, 잠재 강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5가지의 대표 강점을 살아라. 뒤에 있는 건 좀 개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25번째 거. 그것도 25번째 강점이라고 봐요.
1: 25번째 강점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0: 그러니까 25번째 강점이니까 나의 후보 강점이 될 수 있죠.
1: 우린 약점이 없는 사람이네요.
0: 강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일종의 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기 덕이죠. 공정 덕이죠. 뭐 감사 덕이죠. 이런 게 다 덕이잖아요. 그런 덕들의 나의 성격 중에 좋은 점들이거든요. 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 아, 이건 해보고 싶네요.
0: 확실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네, 스트렝스 파이브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1: 아, 그거 무료예요?
0: 아, 돈 내셔야죠. 많이는 안 받습니다.
1: 자, 이제 지혜. 네. 아, 이 지혜가 쉽지 않아요.
0: 지혜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이름 정도로만 최지혜, 박지혜, 김지혜, 이지혜 지금도 이 중에 지혜 많으실 거예요. 네. 지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지혜는 마치 무슨 철학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혜롭다는 게 단순해요. 심리학과 과학에서는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푸는 능력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1: 아, 대처. 푸는 건 아니네.
0: 못 푸니까. 못 푸는 문제를 못 풀어요. 풀 수 없는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걸 심리학적 정의예요. 과학적 정의. 문제가 어려울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떠오르시고 가족이 지혜로우시면 그분 인생은 대박이에요.
1: 행복한 사람이네요.
0: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처할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죽음이죠.
1: 맞네요. 해결할 수 없는.
0: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결혼 생활의 끝이 뭘까요? 이혼 아니면 사별이에요. 헤어지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행복한데. 자녀하고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거나 걔가 먼저 죽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어떻게 하냐고요?
0: 그게 대처잖아요. 뭐 철학자나 뭐 신선이나 훌륭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면 다 필요한 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 치료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1: 뭐, 지혜 치료.
0: 네, 이름이 좀 멋있죠.
1: 지혜 치료는 지혜를 있게 만들어주는.
0: 그렇죠. 치료. 말하자면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네. 약간 우리가 하는 뭐 인지행동 치료 그런 것들처럼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 독일 분이거든요. 미하엘 린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직종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뭐 목사, 뭐
1: 있는데.
0: 이런 분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0: 제가 봐도 저 자신도 별로 지혜롭지가 못하고 아,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하크에서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혜도 충분히 개발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작년보다는 좀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변화. 네. 변화의 원칙에 따지면 제가 지혜로워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작년보다는 지혜롭거든요. 재작년보다 지혜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죠. 뭐 사실. 많은 분들한테도 조금씩 우리가 이전보다는 지혜로워지자. 그래서 뭐 지혜로워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 책에 좀 해놨습니다.
1: 자르기가 어려운 네. 사회이긴 한데 네. 잘 있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뭔가를 막 붙여야.
0: 그렇죠.
1: 얻어야. 네.
0: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죠. 우리가 보면 초전도체 이슈 많이 나왔잖아요. 초전도체가 뭐예요?
1: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없는 거지,
0: 그렇죠. 저항이 없는 무저항. 그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무저항이 오거든요. 붙은 게 없어야 저항이 없는데 뭐든지 저항이 생기면 열이 납니다.
1: 열이 나죠.
0: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나를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100% 쓰지 못하고 열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다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좌절 겪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정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 네.
0: 인간의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죠.
0: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금 내가 보면 그럴 수 없다, 너무 괜찮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나는 정말 끝났다, 난 너무 힘들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노력을 다해서 안 되면 그냥 받아드시는 거예요. 이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하고 변화하고 다시 7가지 돌려보고 그렇게 또 살아보는 거죠. 정말 힘들어도 정말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오늘 가치 있는 말씀 해주셨고 되게 많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의 저자 우리 최정호 교수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 이야기 들으신 모든 분들감사합니다.
2: 세금 문제, SB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3: 스페이스X 얼마라고 하죠? 이렇게 돈을 다 모아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최대
2: 킬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아웃시업 703-539-8377 703-539-8377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자, 오늘 만나는 분은 세바시의 대표 강연자이고 구글러로서 굉장한 큰 인기를 모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구글을 나와서 자신만의 업으로 또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테크 기반의 혁신가로서도 유명하고요. 인공지능 기업을 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혁신 기술 전문가. 이분이 오늘 이번에 Unlock AI라는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AI 시대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 되게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언바운드 책도 그랬지만
5: 네네.
1: 또 이 Unlock AI라는 책도
5: 네.
1: 진짜 우리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5: 네.
1: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담겨서 좋았는데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목이 다 마음에 들어.
5: 아.
1: 언바운드도 타이틀만으로도 뭔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언락 AI. 이것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듯한 이름이거든요. 예. 왜 언락이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5: 언바운드 그때 너무 우리 세바시에서 소개도 해주셨고 언리시도 소개해주셨고 그래서 언을 맞춰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었고요.
1: 이게 맞춰진 거구나.
5: 예, 언 뭐야 언 뭘 해야 되나 언중유골 언 뭐 뭘 해야 되나 계속 언 이걸로 계속 생각하다가 아 진짜 좋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언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진짜 너무 큰 굉장히 좋은 도구가 우리 인류한테 딱 주어져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제 산타모니카랑 논현동에서 AI 투자하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그걸 좀 더 언락시키는 내용들을 많이 좀 전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언을 맞추기는 하면서 요걸 한번 의미를
1: 담아 너무 좋다. 뭔가 이게 언락이라는 건 영어인데 네. 잠긴 걸 푸는 거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1: 그죠? 맞아요. 잠긴 네. 걸 푼다. 네. AI에 잠긴 걸 푼다. 예. 네.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운율을 맞춘 것도 있지만 네. 언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5: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요새 저희가 투자한 P 투자사분들을 뵐 때도 그렇고 우리 피투자사분들이 실제 기업에 도움을 줄 때도 그렇고 AI 자체 와 AI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했던 분들은 아 요걸 가지고 요 잠재력을 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면 정말 AI를 풀로 쓰는 거다. 요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AI를 완전히 열어놓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 주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락이라는 동사가 가장 알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이게 네. 그 풀 거는 잠재력이군요.
5: 네, 네 그렇죠. AI는 지금도 진짜 많이 풀어야 되고 사실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기 아니면 인터넷 이런 약간 그거보다 더 큰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우리 전기 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뭐 마이크로웨이브 돌리고 그런 것처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짜 360도로 될 건데 이걸 누가 잘 언락하느냐의 게임이 이제 시작될 거다. 라지랭귀지 모델은 그냥 코모도타이즈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요거를 잘하는 언락커들이 이제 그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맞아요. 않을까.
1: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를 사용한다라는 동사가 사용이라는 동사보다는 네네네. 그죠? 언락이라는
5: 네네네.
1: 뭐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명한 도구잖아요.
5: 그렇죠. 그
1: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네. 협력하는 도구다 AI는. 그렇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5: 너무
1: 왜 이걸 협력하는 도구로 표현하셨는지.
5: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번역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그런 한국 기사를 접했거든요. AI 때문에 번역 업무가 많이 줄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자리가 힘들어졌다.
1: 그렇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5: 예, 예. 그거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기사를 읽고 참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진짜 잘 번역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번역을 하고 계셨는데 자기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웃긴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이 다 빵 터졌대요. 어떤 순간에. 그게 로맨틱한 장면에서 어떤 남성분이 뭔가를 막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게 왜 웃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평소에는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이분이 AI한테 이거 왜 웃었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음악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이렇게 한 연주한 음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에서 1950년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예를 들면 전원일기에 라라라라라 아시죠?
1: 타이틀곡.
5: 네, 전원일기 보셨잖아요.
1: 알아요.
5: 네. 그거를 이제 로맨틱한데 연주를 해서 웃긴 상황이 벌어졌던
1: 근데 이
5: 건데.
1: 한국인은 모르는 거군요.
5: 한국인도 모르고, 미국의 젊은 친구도 젊은 모르고, 이거를 그 AI 아니었으면 다시 계속 앞에서 앞부터 보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 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AI는 이거는 엄청난 툴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그 한 달 반 전에 본 기사는 분명히 번역 업무 때문에 일자리가 침해받고 있다. AI 때문에 번역 업무 일자리가. 근데 이 제일 일 잘하시는, 번역 분야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분은 그분이 딱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AI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1: 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네,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5: 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유키즈에 나오셨던 스탠포드 이진영 교수님도 치매, 간질, 그 다음에 자폐, 어티즘, 시저 뭐 이런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는데 AI를 쓰시더니 이거 AI 없었으면은 이 증상을 파악하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 언락하는데 언락 AI가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을 저희 올해 3월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투자 심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도구로서 어떻게 이런 도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은 자연적인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고 전기도 발견을 한 거고 반도체도 발견을 한 건데 AI는 만들어내버린 거여서 굉장히 특이한 도구가 우리 인류에 이렇게 찾아왔다.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2025, 26, 27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위권 국가지만 빨리 더 잘 언락해가지고 정말 좋은 도구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네. 막 아까 그런 것처럼 AI가 다 해버리니까 네. 우리가 네. 이래서 먹고 살 자리들이 점점 뭐 협박받고 있다. 네, 사라질 네,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대체해야 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의 개념이네요. 네, 오히려 그렇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의 협력도구로서 예.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가 아니라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5: 예, 태도. 예.
1: 우리가 이 시대를 AI의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5: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책에서는 Unlocking Mindset이라는 이게 또 이제 Gross 예. Mindset과 예. 뭔가 조금, 경쟁하는 그런 용어인가요?
5: 예, Unlocking 약간 Mindset.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성장하는 마인드셋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나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언락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여의도의 그 벚꽃길의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빨리 이쪽 CBS로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방금 양손에 짐이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공영 주차장이니까 그게 영수증이 이제 껴있고, 이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를.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차 수금하시는 분이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 번호가 거기 있었거든요, 영수증에. 이 번호로 출차할 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요새 저는 이제 AI를 웬만한 검색 툴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딱 찍고, 왜냐면 그럼 회사에 비용 청구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영수증을 찍고, 그 영수증 이미지 안에 있는 번호로 전화 걸어줘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삶을 효율화시키는.
1: 아, 그래도 되게 효율적이네요.
5: 네, 나름 효율적으로 쓰고 혼자 되게 뿌듯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락킹 마인드셋은 잠깐만 또 더 쓸 게 뭐가 있을까까지 이제 가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1: 그래 언락킹이라는 게 예, 예. 나의 잠재력을 그래서... 끌어올리고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5: 네.
1: 덜 노력해서 더 많이 해결하는.
5: 그렇죠. 이 안에 열쇠가 다 있다. 열쇠가. 아니요. 매트릭스처럼.
1: 그러니까 잠재력은 다 이미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네네네. 안에. 그거를 풀기만 자꾸, 하면 되는 거군요.
5: 네, 자꾸 자기를 그런 긍정적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그 미국의 GPU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 우리가 GPU가 미국은 되게 많잖아요. AI를 이제 돌리기 위한 GPU가 진짜 몇만 장 있는 데도 있고 학교에도 막 몇만 장 있어요. 연세대학교에는 몇천 장 있고요. 카이스트에도 몇천 장 있고 서울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학교는 몇만 장씩 있어요. 근데 중국 학교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있대요. 이게 태도랑도 좀 연결되는 건데 GPU 3장 줄 테니까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GPU 한 장 2천만 원짜리도 있고 6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3장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예전에 그 미국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학생들은 3장 더 주세요. 6장으로 풀어볼게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국 학생들 중에 일부는
1: 안 좋은 건가 보다.
5: 그거를 딱 듣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수님 뵙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스탠포드에서 6장으로 풀었다고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우리도 6장 있어야 풉니다. 3장 가지고 못 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1: 아, 미국처럼 3장 더 주세요.
5: 3장 더 주세요. 혹은 지금 요거 가지고 못 풉니다. 이런 내러티브. 근데 중국의 그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교는 3장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이게
1: 걔네는 3장 갖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5: 풀어버린 게 딥시크.
1: 딥시크죠.
5: 그래서 그걸 푼 게 GRPO, MHL, MTP, 뭐 MOE 이런 기술 자체는 누더기 기술, 더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 자체는 미국이 다 만든 거예요. 논문으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다섯 개를 다 한꺼번에 쓰는 더티 엔지니어링, 누더기가 예술적으로 만든 거죠.
1: 그 조합을 한 거군요.
5: 예, A800, H800 100 수준이 아니고 8배 떨어지는 칩 가지고도 그냥 만들어버린 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에 계신 그 허깅 페이스 담당자가 GPU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한테 독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너무 럭셔리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도.
5: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게임이 GPU 게임 또 중요한데 태도 게임 그리고 인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1: 네. 뭔가 풍족한 환경보다는 결핍되고 부족한 네. 환경에서도 내가 이걸 좀 풀 수 있다라는 네. 태도를 가지고 예, 내 일을 하는 것.
5: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대표 PD님이 말씀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리소스건 좀 결핍된 리소스건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풀 거냐.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부자 나라 미국이 만약에 이걸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독함이 있었다면 진짜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태도는 모든 곳에 필요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1: 방점이 어디 있냐고 딱 설명해 주시니까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5: 네네. 그러니까 막 곳간이 좀 부족한 데서 창의력이 터진다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럭셔리 하더라도 방점을 어디 찍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멋진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다. 그거에 좀 집중을 우리나라가 했으면 좋겠다.
1: 그게 언락킹 마인드셋의 핵심이군요.
5: 네. 진짜 되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선진국 되기 전에부터 왔었던 그 머슬 중에서 꼭 퇴화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머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때부터 이제 쭉 그렇죠. 살아왔잖아요. 그때 퇴화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견지해도 될 머슬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살아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좀 그게 퇴화된 분야가
1: 약해졌죠.
5: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리뱀프하고 좀 그런 쪽의 얘기로 이 책을 한번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례들이 그거를 너무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례 위주로 좀 담으려고 했는데 다 읽고 나시면은 조금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피디님처럼 아 이거 약간 사람 얘기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예,
1: 그러니까 태도에 관한 책이다. 이런
5: 그러니까요.
1: 결론을 딱
5: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례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 예.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예. 그래서 인도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는 부의 편중이 되게 양극화가 심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인도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손 들고 여쭤본 게 2% 5% 안에 구성원들의 변화까지 네 개 국가를 다 보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1: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5: 예. 그 부자들의 성분이 혹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업들의 이름이 바뀌는 비중 2% 5% 안에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거의 안 바뀌었는데요. 안 우리나라는 재벌 몇 개 빼놓고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막 이런 거 사모펀드 중에 몇 개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를 2주 후에 이 인도 교수님이 그거를 나 그때는 안 봤었는데 내가 해올게 하고 나서 딱 나오셔서 그러니까. 주장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셨냐면 4개 국가 중에서 양극화는 있는 것 같으나 이 안에 회전율로 보면은 한국은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대충 어느 선에서 그냥 타협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양극화 국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안에 모수들을 조금 더 집요하게 보면은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네.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니까 립스틱이 안 팔릴 거야. 그러면은 립스틱을 그러면은 코로나 때 못 팔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1: 다른 거 해야지.
5: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레비뉴가 매출이 깎인 거가 70%뿐이고 30%는 시착을 못하게 해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대면 시착 솔루션이거든요. 화장품 회사들이 쓰는. 구글에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 30%를 못 먹을 뻔했잖아요.
1: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바르게 하는 거를 다
5: 금지해서. 네, 금지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면 매출 꺾어진 것 중에 30%는 먹을 수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립스틱 안 살 거야라는 그냥 대충대충 문제 해결을 하고 성의 없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대충대충 짜면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완벽한 레벨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정말 종교 빼놓고요. 종교는 개인의 어떤 영역이니까 그거 빼놓고 그 두 가지만 빼놓고 자연현상과 종교 빼놓고 바꾸실 수 없는 신념 같은 게 뭐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걸 되게 추천드려요.
1: 그걸 바꾸라는?
5: 그거를 바꾸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는 B다. 이거는 무조건 A는 B다라고 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레셔널들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인 레셔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A는 B야. 이건 무조건 이번에는 A는 B여야 돼. 이렇게 딱 하면은요. A는 C인 이유, B가 아닌. A는 B가 아닌 이유를 여섯 가지를 생각해보는 훈련이에요. 세 가지가 아니고. 원래 생각했던 세 가지, A는 B인 세 가지 말고 A가 B가 아닌 이유 여섯 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지 편향이 덜 생기는 굉장히 다른 생각에 대해서 듣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들을 들으면서 내 논리를 강화시키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다른 논리를 안 듣고선 안 듣고 자기 논리만 강화. 계속 세 개에서 한두 개씩 더 늘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도구를 다양하게 쓸 확률이 점점 그 머슬이 퇴화되실 거다. 아하, 그 부분을 좀 말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설사 내가 지키는 것이 있더라도
5: 네네.
1: 우리가 이 반대의 진영에서 네. 이야기되는 그런 논리들이나 생각들을
5: 들으면서
1: 예, 뭐 강화될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5: 그 유연함을
1: 맞아요.
5: 우리나라가 진짜 잘했죠 원래. 그리고 굉장히 그쪽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강함을 드러내던 국가였죠. 요새 실리콘밸리에서 저희는 산타모니카 베이스로 일하지만 자주 갑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한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킹 세종 더 그레이시라고 세종대왕이에요.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 킹 세종 더 그레이시라는 분이 만드신 게 되게 많지만 되게 재밌는 게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제일 잘하는 AI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2TB만 학습시키면 되거든요, 한국어는. AI한테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학습시켜봤더니 뭐가 제일 쉬웠다라고 AI가 빡 얘기해줬냐면 한글.
1: 그러니까 2TB는 되게 작은 양이네요.
5: 사실은 AI 측면에서는 되게 작은 양. 그 엄청난 데이터긴 한데요. 굉장히 작은 양.
1: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 세계를 향해서 주장하던 바를 AI가 증명해준 거네.
5: 와,
1: 한글이 최고야 이랬는데.
5: 정확히 그 표현을 진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글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이분이 그 세종대왕 그 초상화 있죠. 그치. 제가 그거 띄운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다. 그때 이 사람 누구냐.
1: 광화문에 앉아 계시다.
5: 광화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이거를 딱 만들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랭귀지는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네이버가 구글을 디펜스 했잖아요. 한글이라든지 그치. 여러 로컬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없어.
1: 없어졌네요.
5: 쑥쑥 들어올 겁니다. 카카오 우리 정신아 대표님 너무 멋지신 분 대표님과 샘 알트맨과 포옹했잖아요. 이제 데이터 다 이제 주고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세종대왕님처럼.
1: 그러네요.
5: 예, 그런 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우리 유기권 국가라서 제가 조금 오늘 자극적인 말씀 드리면은 유기권 국가 수준에 우리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3위권 국가의 눈높이로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없어질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한국형 웹 사용자 경험은 프리첼 싸이월드 이때 시절이고요. 한국형 AI 사용자 경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글로벌로 나가서 빡빡 이기고 다녀야 되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거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가 창의성인 거예요.
1: 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출제를 한다. 네,
5: 해결이 사실 AI가 다 해버릴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혹시 최근에 매매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엄청 저희 직원들 뽑을 때나 예, 그래서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약간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12: 김준옥 QT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QT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마음이 들뜨고 또 발걸음이 가벼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젯밤 대한민국 축구팀의 기쁜 소식 때문이겠죠. 네, 어젯밤에 열심히 또 응원하시고 또 소리도 지르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또 밤늦게까지 주무시지도 못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가져다준 이 기쁜 소식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멕시코 가달라라에서 펼쳐진 2026 FIFA 월드컵 조별 예선 A조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 초반 선제골을 내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계속 잘 팀을 이끌었지만 굉장히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도 어제 소리를 정말 많이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황인범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로 또 초반에 선제골을 내주었지만은 나중에 또 동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체 투입된 오현규 선수가 결승골을 꽂아 넣으면서 2-1 승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느 배우가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어젯밤 아름다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까지 골문을 든든히 지켜낸 김승규 선수의 선방까지 정말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였죠. 멀리 떨어진 미국 땅에서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로 응원을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젯밤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에서 함께 모여서 응원을 하면서 또 경기를 관람하셨을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큰 또 기쁨을 주고 그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한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FIFA 북중미 월드컵은 역사상 최초로 3개국,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만큼 개막식 또한 총 3회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어젯밤 개막식 보셨습니까? 멕시코 시리에서 첫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고, 네, 6월 12일이죠.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와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화려한 오프닝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1차 개막식 멕시코 시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명과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지요. 저는 어저께 그 공연을 보면서요. 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자랑이죠. 골든으로 올해 노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드레아 보첼리 두 사람의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제와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무대에 올라서 공식 주제가 DNA를 듀엣으로 열창을 했지요. 특히 노래 중간에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라는 가사가 울려 퍼져서 정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샤키라, 버나보이 월드컵 공식곡 다이다이를 함께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이발빈, 타일라, 데니오션, 마나, 벨란다 등 라틴 및 글로벌 팝스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공연도 참 멋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의상이 굉장히 또 한국의 예전에 그 우리 패션 디자이너 네,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앙드레김 선생님 의상의 느낌이 좀 나서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의상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전 세계에 불러준 우리 이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 2차 개막식은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6월 12일 열리지요. 주요 라인업으로는 마이클 부블레, 알라니스 모리세트, 알리시아 카라, 제스 레이즈 여러 가수들이 함께 하실 거고요. 무대를 아주 멋지게 또 장식할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대되는 또 3차 개막식이 미국 이곳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영향력과 다채로운 팝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라인업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또 오프닝을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K-POP의 아티스트 대표로 메인 오프닝 무대에 올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인 가수가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리사가 보여줄 그 노래와 퍼포먼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 케이티 페리, 래퍼 퓨처, 브라질 팝스타 아니타, 아프로비츠 스타 레마 등이 함께 헤드라이너로 나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개막식뿐만 아니라 결승전 7월 19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도 사상 최초로 슈퍼볼 스타일의 초대형 하프타임 쇼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 무대 누가 오르는지 궁금하시죠? 이 무대에 또 대한민국의 자랑 방탄소년단 BTS가 오릅니다. 방탄소년단 마돈나, 샤키라가 공동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려서 벌써부터 전 세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또 퍼포먼스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지요. 그리고 워싱턴 DC 이곳에서 경기가 펼쳐지진 않지만요. 또 축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DC 상징인 내셔널몰에서 월드컵 팬존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 소식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드컵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과 함께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제 오프닝에서 불려졌던 노래를 저희가 듣고 가야지요. 어젯밤 오프닝 공연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 이제의 모습과 또 안드레아 보첼리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열심히 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월드컵 공식 노래지요. DNA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드레아 보첼리의 그리고 이제가 함께 부른 노래, 월드컵 공식 노래죠. DNA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물가, 관세, 중동 정세, 그리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계속 유지에 관한 소식인데요. 어제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관세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또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국들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반면 또 비판 론자들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 세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품들을 저희가 갖고 오지요. 근데 이 들어오는 전자제품에 10% 관세가 만약에 붙으면은 사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건데요. 현재 법적 다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인사에 의미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한인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식당, 뷰티 서플라이, 세탁소, 건축업, 온라인 판매업 등은 대부분 수입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부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지요.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분야에서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관세 뉴스가 사실은 단순한 정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비용과 연결되는 경제 뉴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달러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가죠. 여러 가지 작은 파티 같은 걸할 때도 뭐 학교도 그렇고 여러 단지에서 달러 스토어에서 그런 소품들을 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스토어, 원 달러 스토어가 얼만큼 그 유지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네, 인플레이션. 요즘 여기서 여기저기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한인 비즈니스 식당 같은 데 가도 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이 PPI에 따르면 미국의 도매 물가는 지난 3년 반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연간 상승률은 6.5%를 기록을 했고,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한달 만에 2.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3%가 아니라 23%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전체는 10% 이상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럭 운송비가 오르게 되고 또 트럭뿐이겠습니까? 항공료. 요즘 여름이 되면은 또 이제 한국도 미국 오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공료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장 전기요금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에 마트 물가와 식당 가격까지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이게 계속 악순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몇달 안에 생활비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값, 기름값이 오르고 있죠. 배경에 중동 위기가 있고요. 현재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MOU를 체결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통로가 막히면은 한국도 영향을 받고 미국도 영향을 받게 되죠. 미국은 사실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 경제는요, 하나의 나라에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이익만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복잡한 그 경제 구조를 가진 지구촌 경제로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니 속히 경제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법원, 네, 슈퍼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회기 종료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판결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시민권 문제, 총기 권리, 연방정부 권한, 성별 및 스포츠 참여 문제 등 미국 사회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가 수십 년간 미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입니다. 낙태 문제를 뒤집은 도버스 판결도 대법원 결정 하나로 미국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어 놓았지요. 이 도버스 판결, 2022년이었죠.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버스 판결은 연방 차원에서 인정되던 낙태권을 각 주가 결정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이었죠. 이 판결, 단순히 낙태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미국 사회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기 규제, 교육, 이민, 시민권 같은 여러 이슈 속에서도 연방정부가 결정할 것인지, 주정부가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 총기폭력 인식에 또 이번 달이 지금 6월이 미국 총기폭력 인식의 달로 되어 있고요. 레드 플래그법, 이 법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총기 관련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기 규제를 강화해서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네, 결국 미국 사회는 자유와 안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둘 것인가를 놓고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동안 나올 판결들은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2028년 대선 분위기에도 확실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오늘 미국 주요 뉴스를 보면서요,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물가, 몇 년 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듯 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다시 압박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 중동에서 발생한 갈등이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기름값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분열, 관세 정책, 총기 정책, 이민 정책, 대법원 판결까지 미국 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250주년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오늘의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6월은 미국에서 총기폭력 인식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026년 6월을 공식적으로 총기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달은 총기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을 하고 생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지역사회과 총기 관련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4만 6천 명 이상의 총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요. 여기에는 살인뿐만 아니라 자살, 우발적인 사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매년 1,200명 이상이 총기 관련 부상이나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페어팩스 카운티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요. 최근 카운티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이라는 알려진 긴급 위험 보호 명령 제도를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총기 비극을 막으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이 제도가 누군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총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네, 페어팩스 카운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481건의 ESRO가 발부가 되었고 위험 상황에서 947건의 그 총기가 일시적으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조치가 잠재적인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그 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은 이 총기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곳에 서서 지지를 하시고 또 반대를 하십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네, 총기 문제 단순히 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 헌법, 경제, 치안, 지역 환경, 개인의 자유와 생명 보호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단순히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를 없애야 된다고,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또는 좀 더 법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총기 휴대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는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법적 제도를 마련해서 누구나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 않도록 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또 이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방어권입니다. 특히 경찰서나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 농촌, 산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위급 상황이 생겨도 경찰이 몇 분 안에 도착하기가 어렵지요. 어떤 지역은 신고 후에 경찰이 오기까지 20분, 3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 외딴 곳에서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이렇게 가도 도로만 있고 그리고 농작물들은 보이지만 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곳에서 경찰서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서 막아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족과 나의 소유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굉장히 일리가 있죠. 또한 총기 찬성론자들, 미국 헌법, 수정헌법 2조를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총기 소유권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결국 개인의 자유가 약해지고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죠. 이들에게 총기는 단지 무기가 아니라 자유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총기 산업, 미국에서 제조업, 판매업, 사격장, 사냥, 스포츠, 안전교육, 보험 등과 연결되어서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총기를 규제를 하게 되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네,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분들은 생명보호와 공공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 총기 자살, 가정폭력, 학교폭력, 학교총격, 대량총격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요. 잊을만 하면 총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보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정말 총기 휴대에 대해서 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나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거나 폭력 전력에 있는 사람이 총기에 쉽게 접근을 하면은 순간적인 분노나 또 절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언조의 강화, 대기 기간, 공격용 무기 제한, 안전 보관 의무, 레드 플래그법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 위기 상태. 요즘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니까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있죠. 그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총기가 자유롭게 휴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면요. 예전에 어떤 그런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냥 총기를 휴대했을 때 그 분노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총기를 휴대하고 싶어하고 엄청난 비극이 사회 전체에 퍼지는 것들을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은 사실 국민의 반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죠. 우리 군대를 남성분들은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총기를 정말 가지고 직접 너무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총기 휴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계속해서 좀 보수 진영.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대체로 총기 소유권과 개인 자유를 강조를 하고 진보 진영은 총기 규제와 공공 안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게 사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농촌에 사는 민주당 지지자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공화당 지지자도 정신질환자나 범죄자의 총기 접근 제한에는 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경찰 문제도 양쪽 논리가 다릅니다. 총기 찬성 측은 경찰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첫 몇 분은 내가 나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 규제 찬성 측은 총기가 너무 많으면 경찰도 더 위험해지고 일상적인 신고 상황도 총격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아니면 다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결국 총기 소유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인가,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양쪽 우려를 모두 인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딴 지역 주민의 신변 보호 필요성, 헌법적 총기 소유자의 권리, 사냥과 스포츠 문화는 존중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범죄자, 가정폭력 가해자, 심각한 위험 신호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총기는 쉽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찾아야 할 균형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는 보호를 하되 위험한 상황에서는 총기 접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제안을 어떻게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총기 논쟁 목표, 이념 싸움이 아니라 결국 자유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는 길을 찾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지역에서 축구 경기가 월드컵이 열리진 않지만요, 축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6 피파 월드컵 개막과 함께 워싱턴 DC의 상징인 내셔널몰의 대규모 월드컵 팬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행사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단순히 대형 스크린 몇 개 설치한 응원전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운영되는 월드컵 축제 공간입니다. 네, 기간은 6월 11일부터고요. 네, 어제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7월 19일까지 월드컵 개막 전부터 결승전까지입니다. 장소는 내셔널몰 3번가와 4번가 사이 연방의사당 US 캐피탈 앞 잔디 광장이고요. 입장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볼거리는 초대형 전광판이고요.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특히 미국 대표팀 경기와 토너먼트 경기는 모두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의사당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월드컵을 보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요. 특히 경기장이 아닌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각국 문화 전시 어린이, 축구 체험 프로그램, 푸드트럭과 음식 부스, 라이브 음악 공연, 가족 체험 공간, 인터랙티브 축구 게임,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DC에서 크게 행사를 할까요? 경기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와 월드컵을 결합해서 전 세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축구를 통해서 세계를 미국의 수도로 초대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경제 효과 기대할 수 있죠. DC 관광업계는 올여름이 수년 만에 가장 큰 관광 시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팬존,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콘서트, 네, 또 8월에 인디카 레이스까지 이어지면서 호텔, 식당, 상점들이 상당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DMB 지역, 한국,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컵이 또 시작이 되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세계인의 축제가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내셔널몰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축구 이야기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나라는 달라도 또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함께인 것 같고요. 이번 주말 특별히 어디를 가실까 계획하시는 분들요. 네, 워싱턴 지역의 내셔널몰에 대규모 월드컵 팬존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네 김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맛, 한국에서도 이미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난 네 김밥, 이 워싱턴 지역 페어팩스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단체 도시락,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고 창업 원하시는 분, 네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03-563-0971. 그리고 또 방송 저희 K-Radio.us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요. 함께 20불 상당의 네 김밥 쿠폰 드리겠습니다. 김밥도 드실 수 있고요. 이 20불 쿠폰으로 네, 사이드로 함께 또 떡볶이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요. 네, K-Radio, K는 대문자고 Radio, DC, R-A-D-I-O, DC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특수 기호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요. 바로 친구 추가하셔서 노래 신청도 하시고 또 사연도 전해주시고요. 또 쿠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Radio 청취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저희 방송 라디오로뿐만 아니라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항상 생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kradio.u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K-Radio 웹사이트가 뜰 겁니다. 그 kradio.us 그 웹사이트를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이렇게 옮기셔서요. 바로 전화를 켜셔서 클릭하시면 항상 K-Radio AM1310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신나는 노래를 계속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도 신나는 금요일에 듣기 딱 좋은 노래 Fame을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김승교가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으로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린 후에 2부에서 저는 또 오늘 크리스찬 오 우리 MC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와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학창시절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첫사랑의 시간을, 또 누군가는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화양연화, 직역하면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할 가곡은 곡 제목 자체가 화양연화입니다. 아름다운 시간들을 따뜻하게 배웅하는 노래, 오늘은 시인 김사연의 시에 작곡가 박건욱의 선율이 얹어진, 그리고 바리톤 김건의 목소리로 들어볼 화양연화와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첫 줄부터 우리를 붙잡습니다.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주홍 머리핀처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도 아픈 표현일까요? 누구에게나 좋은 날들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절, 꿈만 꾸어도 행복했던 시절,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보였던 시절, 하지만 좋은 날들은 늘 지나갑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좋았던 날들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어쩌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그 보편적이었던 저녁이, 친구와 웃으며 걷던 길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던 시간들이, 어쩌면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화양연화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나간 시간을 사랑하지만 대신 그 시간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고맙게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걸어볼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참 솔직한 문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익숙한 존재가 되어가는데요. 젊은 날처럼 모든 것이 새롭지도, 누군가의 시선을 한몸에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에서 놀라운 따뜻함을 보여주는데요.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보통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사인 시인은 말하죠. 잘 가렴.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인사입니다. 내게 와주어서 고맙고, 함께 해주어서 고맙고, 이제는 편안히 떠나가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참 아름다운데요.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겪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 치며, 마치 어린 시절의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시인은 지나간 날들을 슬픔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환한 기억으로 떠나보냅니다. 우리는 종종 화양연화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화양연화는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훗날 돌아보면 오늘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나간 좋은 날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이라는 날도 사랑하라고. 언젠가 오늘 역시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자, 그럼 이제 김사인 시인의 깊은 시선과 박건욱 작곡가의 섬세한 선율이 만난 가곡 화양연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간 아름다운 날들을 떠올리면서도 지금 이 순간 또한 여러분의 화양연화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지금 굉장히 반가운 분이 언제나 금요일이면은 청취자 여러분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네, MC 크리스찬 오, K-Culture on K-Radio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네, 반갑습니다.
0: 좋은 아침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1: 진짜 좋은 아침이죠. 진짜 어저께 저기 월드컵에서 네. 한국하고 체코에서 뭐지 매치했는데 어저께 이겼어요. 너무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체크 먼저 스코어하고 그걸 네. 먼저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다 바로 또 스코어하고 네. 또 걱정은 어떤 체크 스코어 했는데 저기 네. 오프사이드 됐어요.
0: 그렇죠.
1: 오프사이드 되고 네. 한국 하나 더 스코어 하고 이겼어요. 네. 기분 너무 좋아요. 다음 주도 우리 뭐 멕시코하고 그렇죠. 이겨야 되면 우리 뭐 1등 안 되면 2등 or 3등도 괜찮은데 네. 저기 라운드 32한테 들어가야 되죠.
0: 네, 그렇죠. 네. 어,
1: 아니 혹시 뭐 2002년까지 똑같게 진짜 좋은 뭐죠? 라냐면 네. 뭐 세미 파이널한테 들어가면 네. 진짜 좋을 거죠.
0: 2002년 4강 신화를 정말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때
1: 그래요.
0: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네.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002년 이 월드컵 주역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1: 아, 정말 아니 뭐 프레셔는 손흥민한테 네. 진짜 무겁죠.
0: 네.
1: 혹시 안 정하고 네. 똑같게 네. 할 수 있으면 아, 봐야 되죠.
0: 네. 어제 저도 보면서 예. 고함을 좀 많이 질러가지고
1: 예.
0: 저희 남편이 딴 일 하다가 저 고함 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목에 쉴 정도로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1: 예,
0: 쉴 정도로 응원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아무래도 이제 곳곳에 모이셔서 함께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도 그 밤에 늦게 10시였으니까요. 뭐 어제 예. 굉장히 늦게 또 끝났잖아요.
1: 예. 아니 뭐 되게 엑스텐드 시간은 없었어요.
0: 네.
1: 되게 짧고 뭐 6분만 남았고.
0: 그렇죠.
1: 되게, 아, 뭐 진짜 걱정 많았어요.
0: 걱정 많았죠. 저도 막 가슴에 쿵쾅쿵쾅하면서 어쨌든 좋은 소식을 이제 들려줘서 편하게 네. 주무셨을 것 같고요.
1: 예예. 예. 골리도 네. 좀 너무 대단했어요. 골리도 우리 네. 블락하는 거, 세이브하는 거
0: 네.
1: 너무 잘했고.
0: 네, 맞습니다. 네.
1: 애썼어요.
0: 애썼어요. 네, 이렇게 참 우리 모두에게 한인 동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다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이게 지금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경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 경기가 지금 6월 18일에 이제
1: 맞아요.
0: 강적이죠.
1: 예,
0: 멕시코랑
1: 멕시코 지금. 네. 지금은 멕시코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이겼죠.
0: 네, 네.
1: So 지금 1등이고 우리는 스코어는 2-1.
0: 2-1. 예.
1: 저것 때문에 우리 포인트도 있는데
0: 네.
1: 멕시코는 2-0 했는데 조금 더 있을
0: 조금,
1: 거고.
0: 네.
1: So 우리는 멕시코 이기면 then 진짜 좋을 거야.
0: 아, 이게
1: 사우스 아프리카는 혹시 또 이거 힘든 거는 누구 이기면 누구 누면
0: 네.
1: 어떻게 포인트로
0: 네,
1: 되면
0: 계산하는 게 또 예. 있으니까.
1: 예.
0: 네.
1: So 다음 아. 주는 아, 뭐죠? 저기 뷰잉 파티 두 개 있어요.
0: 아,
1: 하나는 저기
0: 네.
1: 하나는 저기 애넨데일 교회에서 있고.
0: 네, 맞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1: 예.
0: 네.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6월 18일
1: 예.
0: 오후 9시에 예. 모여서 함께 하고요.
1: 우리는 제가 저기
0: MCO가 또 예, MCO 보시는
1: MCO하고 아니 제가 MC 하고 또 DJ 해야 되는데
0: 네.
1: 아, 저 똑같은 날에는 Crescendo Studios World Cup Watch Party 있는데
0: 네.
1: Admission은 공짜고 들어올 수 있고 다 뭐지 Family Friendly 하고
0: 네.
1: 또 우리는 조금 더 재밌게 만들 거예요. 6시 반에서
0: 아,
1: 시작하면
0: 네.
1: 우리 K-pop Dance Contest 하고 Raffle Prizes 주고
0: 와, 네.
1: 또 음식하고 저기 뭐 술도 팔 거예요.
0: 네.
1: So 뭐 먹고 싶으면 뭐 술도 마시고 싶으면 저기 Crescendo Studios는 바로 HMR 뒤에
0: 네.
1: 저기서 Music School인데
0: 네.
1: 우리 Theater 쪽에 있을 거야. 저기 Black Box Theater.
0: 네.
1: And then 뭐 Raffle Prizes도 있고 뭐 혹시 K-pop 춤 컨테스트 같은 것도 해주고
0: 네.
1: 또 뭐 봐야 되죠. 재밌게 할 거야.
0: 아, 네.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Family Friendly라고 하셨으니까
1: 네, 다 올 수
0: 네,
1: 있죠.
0: 오셔가지고 함께 뭐 K-pop 공연도 보시기도 하고 또 참가해서
1: 예.
0: 또 상품도 주죠.
1: 상품은 봐야 되죠. 혹시
0: 아,
1: 줄 수 있을까요?
0: 네. 그리고 이제 래프를 한다니까 네. 거기서 이제 프라이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네. 일단은 들어가시면 무료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월드컵 공연을 함께 재밌게 음식과 또 노래와 춤과 또 MC를 보시면서 하시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예, 재밌을까요? 네.
0: 젊은 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1: 혹시 뭐, 예, 혹시 네.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또 네. 혹시 한국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고 혹시 멕시칸 사람들 나오고
0: 그렇죠.
1: 재밌게
0: 같이 재밌게
1: 뭐 싸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 네, 재밌게 네. 보고 같이 볼 수 있고. 네. 예.
0: 저는 어제 그 공연을 아니, 어제 그 경기를 보는데 이제 네. 사람들이 챗해서 막 울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제 그 중계하시는 분이 체코가 잘 막아내는 부분에는 아 체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막 격려를 하니까 그 책트에 그 한국 분이 적어 놓으신 게 아니 중계하시는 분은 한국 분이세요. 잘코 분이세요. 그렇게 막 하는 것들도 예. 보면서 저는 좀 웃었습니다.
1: 아이 봐 어저께 봤는데 네. 저기 체크 팀은 키도 더 크고 네. 덩치도 더 크고 진짜 덩치가. 진짜 너무 많이 밀린 거 뭐 네. 부정 진짜 너무 네. 많았어요.
0: 근데 정말 근데 경기를 진행하는 건 한국 선수들이 월등히 좋았죠. 예. 계속 골을 리더하면서 했는데 예. 그 사실은 그 실력에 비해서 골수가 예. 좀 적었다는 게 좀 안타깝죠.
1: 아니 네. 뭐 시간 때문에 I mean 진짜 네. 걱정도 많았어요.
0: 아 네.
1: 아니 first half는 우리 you know,
0: 정말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1: 안 됐고, 네. I mean 맨날 chance 많았어요.
0: chance 너무 많았죠.
1: 송민도 chance도 많은데.
0: 맞아요. 아, 송민 선수가 좀 안타까웠죠.
1: 그래서 다음 주 혹시
0: 또 기대해봐야죠.
1: 예 다음 주 더 재미있게 나오고 또 혹시 스코어 할 수 있죠.
0: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어제 보는 것도 굉장히 그 노래 소리 아,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얘는 사람들도 다 빨간 거 티셔츠 입고
0: 맞아요.
1: 너무 좋. 기분 저기 뭐 National Pride로 네, 기분 네. 너무 좋았어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제 이재가 노래하는 것도 예. 오프닝에서
1: 예.
0: 네, 아,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았어요. 네.
1: 아니 오늘은 4시 반에서. 네. 저기 오프닝 세리머니 멕시코 시티에서
0: 네.
1: 블랙핑크 리사
0: 네,
1: 노래 부른대요.
0: 아, 네.
1: So TV에서 보고 싶으면 4시 반 여기 Eastern Washington
0: 네,
1: DC
0: 네,
1: time.
0: 네.
1: So 꼭 보세요.
0: 그렇죠.
1: 저기
0: 네, 네,
1: 우리 처음 저기 뭐죠? 리사는 타이 사람인데 but 한국
0: K-pop
1: 네, 네. 진짜 너무 인기 많고요.
0: 네.
1: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0: 맞습니다.
1: 재밌을 거예요.
0: 오늘 또 이제 개막식 예. 2차, 3차가 또 예.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있고
1: 예.
0: 또 미국에서도 있고 하니까 네.
1: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멕시코 가는
0: 아는 분이요.
1: 제 친구는 갔는데
0: 아, 가셨어요.
1: 아, 뭐 티켓표는 엄청 비싸고
0: 아, 맞습니다.
1: 혹시 한국 파이널 되면
0: 네.
1: 티켓표는 LA인데 제일 싼 거는 8,000불.
0: 8,000불.
1: 제일 비싼 거는 앞에서 네. 39,000불이요.
0: 그러니까
1: 너무 말도 안 돼요.
0: 그게 사실 이제 티켓값 가지고 좀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 뭐 아무 비행기 타고 예. 오셔서도 보시기도 하지만 그 돈이 예. 특히 이제 남미에서는 1년 연봉에 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1: 네. 네. 아니, 뭐 옛날에는 네. 이렇게 티켓표 이렇게 비싸게 안 했는데,
0: 네.
1: but K-pop도 보세요.
0: 그렇죠.
1: 뭐 BTS 콘서트 같은 것도
0: 네.
1: 제일 싼 거는 뭐 한 200불, 300불,
0: 네.
1: 제일 비싼 거는 2,000불 넘어요.
0: 그렇죠. 또 그때 보수하면 시간이 지나서 또 그걸 판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 예, 예,
0: 또.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참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1: 아니, 뭐 BTS 오는 것도 진짜 재밌을까요? BTS는
0: 네. BTS가 이제 볼티모어에
1: 볼티모어 예, 9월 아니 8월
0: 8월에
1: 예, 10하고 네. 12일 같은데.
0: 네.
1: 아, 티켓표는 다 팔고.
0: 네.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1: 예.
0: 뭐 좀 싼 티켓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 모르겠어요.
1: 너무 높이 뭐지?
0: 이제는 뭐 너무 가격대가 높아게 적겠죠.
1: 아니, 뭐 자리도 너무 네, 높고
0: 너무 높고 멀리
1: 너무 멀리서 잘 못 보죠.
0: 아, 그쵸. 사실은 그냥 참여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1: 아니, 나중에 저기 유튜브에서 봐야 되죠.
0: 아, 네. 그쵸. 따로 봐야 되죠.
1: 예, 예.
0: 네. 그렇습니다. 아, BTS 어떻게 공연을 가실 건가요?
1: 아니요, 쟤는 못 갈까요? 저기 아, 혹시 다른 예약이 있는 것 때문에
0: 네.
1: 봐야 되죠. 저기
0: 스케줄
1: 웬스데이, 더스데이 같은데
0: 네.
1: 위켄드 아니고요?
0: 네, 맞아요. 주중이었어요.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저도 네. 사실은 이제 BTS를 보는 것도 보내지만 공연 문화를 좋아하니까
1: 아,
0: 어떤
1: 맞아요.
0: 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최근에 정말 그런 저는 K-POP 공연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연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이제 열광을 하고 좋아하는지 좀 호기심도 있고 네. 어떻게 무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1: 아니 BTS 아미 사람들 많이 나올 건데 네. 볼티모어도 지금 준비하는 거는요. 네. 가게, 식당, BTS 미리 혹시 티켓 못 찾는 네. 사람들 네. 뭐 BTS 파티 같은 거 만들 거예요.
0: 아.
1: 그쵸. 우리도 네.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 혹시 크리션더 스튜디오에서 못 가는 사람, 우리 BTS 음악 파티, 뭐 네. 댄스 파티 같은 거, 그다음 어떤 식당은 BTS 스페셜도 붙죠. 네. 뭐 그렇죠. 해피 아워 같은 네. 거, 뭐 음식 파는 거, 진짜 저것도 이카노미도 많이 도와주는 네. 거죠. BTS 오는
0: BTS
1: 거.
0: 공연하는 곳마다 지역 네.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죠.
1: 네, 맞아요.
0: 이번에 볼티모어에 왔을 때 볼티모어랑 뭐 저희가 여기 다 DMV 지역이니까
1: 네.
0: 좀 경제 활성화가 되면 좋겠고 우리 또 크리스티아누 MC께서 그런 공연을 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1: 생각 지금 생각하는데 준비해야 되죠. 준비돼야
0: 돼서 지금 이제 조금 실제로 공연을 가시는 건 어려우실 것 네. 같아요. 네.
1: 얘는 다음 이번 위켄드 요즘에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거 인기 엄청 많이
0: 네.
1: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0: 네.
1: so 요즘 요번 위켄은 13일날 하고 14일날
0: 네.
1: 저기 National Harbor 쪽에 Stars and Smiles Foodie Festival
0: 네.
1: 애들 들어온 거는 다 공짜고 티켓표는 한 12불, 14불인데 이벤트브라이트에서 가면 다 살 수 있고
0: 네.
1: 11시에서 시작하고요, 7시까지. And Foodie Festival은 뭐 Thai food, 뭐 Mexican food, 뭐 혹시 한국 음식도 다 팔을 거예요.
0: 네.
1: So 꼭 나와야 되면 재밌을 거예요. 저기 National Harbor 바로 옆에 바로 저기 어디죠? 저기 파크 있는데 또 MGM 바로 옆에 있는데.
0: 네.
1: So 저기 저 Ferris wheel 있죠?
0: 네. 저 위에, 네.
1: 위에 저기서도.
0: 아 그렇죠. 네.
1: 예. 저기서 이번 위켄은 조금 더 더울 건데,
0: 아, 네.
1: 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0: 바로 이번 주말이네요.
1: 예, 예.
0: 13일, 14일이고
1: 예, 예.
0: 내셔널 하버에서
1: 예, 예.
0: 하고
1: 맞아요.
0: 내셔널 하버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깝잖아요. 사실.
1: 예, 별로 안 멀어요.
0: 버지니아에서도 예. 멀지가 않고 하니까 가시면 좋겠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1: 예, 맞아요. 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제가 MC도 할 거예요.
0: 와, 여기서도 하시네요.
1: 예, MC도
0: 해요.
1: 저기 좀 바쁘고.
0: 네.
1: But 다음 주 꼭 18일 날은 꼭 나와세요. 저기 월드컵 멕시코 한국하고 대한민국
0: 네, 네.
1: 예 저기 6시 반에서 11시까지 and then 요즘에 K-pop 콘서트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는 거야.
0: 네.
1: J-Park도 DC에서 올 거고.
0: 네, 그래요. 네.
1: 또 Epic High 조금 옛날
0: 네,
1: 그룹인데
0: 네.
1: and then M 저기 어디죠? 저기 Capital One Center에서는 에스파 여자 그룹 오고
0: 네.
1: and then La Seraphim October 10월달 올 거고요. 또 저기서 다 구글하면 꼭 가고 싶으면
0: 아.
1: 티켓표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0: 네.
1: 지금 솔드아웃 아직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서 티켓을?
1: 아니 네. 뭐 구글하면 뭐 티켓마스터에서 네, 뭐 다 네. 찾을 수 있고
0: 아, 네.
1: 또 J-Park는 어디죠? 저기 다운타운 DC 하워드 아이 기억 안 하는데 but 다운타운 DC에서 있고 또 에픽 하이는 메릴랜드 쪽에 실버
0: 네.
1: 스프링 쪽에
0: 네.
1: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저기 구글하면 티켓표 뭐 링크는 다 찾을
0: 그렇죠,
1: 수 있고.
0: 찾을 예. 수 있죠. 아니 저희 아들이 대학생인데요.
1: 예.
0: 여기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죠.
1: 예.
0: K-pop에 관심이 그렇게
1: 없어요?
0: 뭐 많지 그냥 뭐 좀 아이유를 좋아하더라고요.
1: 아이유는 요즘에는 아이유는 저기 뭐죠? 아이유 여기 DC에서 왔어요.
0: 네.
1: 제가 봤어요.
0: 아, 네.
1: 아이유 왔는데 아이유는 뭐 연극하는 것도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0: 네, 그렇죠.
1: 인기 드라마. 엄청 많아요.
0: 네.
1: 또 아이유, 제도 아이유 되게 좋아하고
0: 네.
1: 누구 또 봤죠? 트와이스도 보고 세븐틴도 봤는데 이 그룹은 인기 엄청 많고
0: 그래요.
1: 또 비싸요.
0: 네, 그래서 저희 아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K-POP에 관심이 있나 그랬는데 롤세라핌 공연을 보고 왔더라고요.
1: 오케이.
0: 네, 타주에 사는데
1: 네.
0: 그래서 학생 이제 그 학기 중에 가서 이제 거기를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그 그룹을
1: 몇 살이요, 아들은?
0: 아들이 이제 지금 20살이에요.
1: 아, 그래서 지금
0: 대학생,
1: 지금 네. 인기 여기 티네이저는 뭐 혹시 진짜 젊은 사람들 K-pop 디먼 하늘 때문에
0: 네.
1: K-pop 때문에
0: 네.
1: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0: 막 네.
1: 한국 사람한테만 말고. 미국 사람 다 와요.
0: 네, 그렇죠.
1: 뭐 엑스포 같은 거, 뭐 K-Con 같은 거 LA에서 하면 인기 엄청 많아요. 제 다음 프로젝트는 혹시 K-뷰티 화장품 해놓은 거. 화장품 해놓은 거.
0: 프랑스를 지금 앞섰죠?
1: 예. 아니, but LA는 올리브영 가게 열고 진짜 난리 났어요.
0: 맞아요.
1: So 혹시 누구 스폰서십 뭐 혹시 인베스트먼트 돈이 있으면 올리브영 하나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DC에서.
0: DC에서
1: 만들면 아, 사람 엄청 많이 좋을 거고 네. 또 물건 엄청 많이 팔 거고.
0: 아마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겠죠. 뭐
1: 예.
0: LA 쪽에 했으니까
1: 예.
0: 이제
1: 이스트 코스트 해야 되고.
0: 워싱턴 쪽에도 시간이 좀 언제 들어오느냐가
1: 예. 예,
0: 먼저 언제 좀 투자를 하시는 분이
1: 제조했으면 돈도 잘 만들 수 있고.
0: 아, 참 이 돈이 모자란다는 게 아쉽네요.
1: 아,
0: 네. 그래서 그 BTS 공연도 젊은 분들이 사실 이제 좋아하지만 부모 세대들도
1: 맞아요.
0: 자녀들 때문에 함께 하셨다가 더 좋아하게 된 경우고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또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 제 네. 어머님도 네. 지금 제 어머님 80 넘었는데
0: 네.
1: 너무 뭐지 BTS 보면 가슴이는 제 아들 같은데
0: 네.
1: 다 저렇게 뭐 기분 엄청 프라이드 많아요.
0: 네, 프라이드 많고.
1: I mean 진짜 생각하면요, K-pop 처음에서 80년 뭐 90 아니 even 더 옛날에는
0: 네.
1: Kim Sisters도 있었어요.
0: 네,
1: 50년.
0: 오, Kim Sisters.
1: 예, 맞아요. 네,
0: 패티 킴.
1: 예, 세 명인데 저기 다 영어로 불렸어요.
0: 그렇죠.
1: 한국말도 아니었는데. 진짜 처음 K-pop이죠.
0: 그렇죠. 저는 그 Kim Sisters 영상이 지금 있잖아요. 찾아보면은
1: 예. 예.
0: 정말 놀랍더라고요.
1: 예.
0: 그 열정과 그 춤과. 근데 이제 한국에서
1: TV에서도 나오고 미국 TV에서
0: 그쵸,
1: 나오고
0: 미국 TV에서
1: 또
0: 나오고.
1: 뭐 military base 군대 베이스 다 가서
0: 예. 또 이제 워낙 예. 활동을 했었고.
1: 예. 아, 진짜 저것 때문에도 조금 마음도 너무 행복하고 저기 proud인데.
0: 네.
1: 근데 나중에는 뭐 누구죠? 2PM, Solid, 뭐 서태지, 뭐 H.O.T 다 나오고.
0: 그렇죠.
1: 지금은 인기 뭐지? K-pop 어떻게 올라가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 말고 글로벌.
0: 네.
1: 글로벌. I mean, K-pop 디맨 하늘에서는 BTS는 저기 뭐죠? American Music Awards
0: 받았죠.
1: 엄청 많이
0: 네,
1: 이겼죠.
0: 그렇죠. 올해 또 노래로도 또
1: 예.
0: 이제 또 골든과 함께 또
1: 예, 예, 예.
0: 여러 가지 상도 받고.
1: 네. And then 생각하면 싸이도 많이 도와줬죠. 강남
0: 그렇죠.
1: 스타는 진짜 문 열었어요.
0: 맞아요. 싸이가 실질적으로 문을 연 거죠.
1: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싸이도 인기 많아요. 저기 뭐 유튜브에서 콘서트 비디오 봤는데 타이완에서 솔드아웃 되고 인기 아직도 많아요. 싸이는.
0: 그리고 또 이제 싸이 공연이 굉장히 신나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흠뻑쇼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이제 뭐 그 물을 그 가뭄 때 물 많이 쓰는 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1: 네.
0: 그래도 어쨌든 그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흥있게 재미있게 공연을 하는 걸로 좀 잘 알려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요즘에도 저것도 있어요. 저기 K-드라마도
0: 네.
1: 엄청 많이 인기 있고요.
0: K-드라마
1: 예,
0: 그렇죠.
1: 지금 제가 끝난 거 보는 거 참교육
0: 조금
1: 너무 재밌었어요. 미국 말로는 teach a lesson.
0: 맞아요.
1: 이거는 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뭐 문제 많은데 한국에서 또 여기도 미국에서
0: 네.
1: 문제도 비슷한 것도 있고 뭐 bullying 하고 뭐 다른 거 해놓은 거 이 쇼는 진짜 웹툰인데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0: 네. 저도 그래서 오늘 그 참교육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제부터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밥 먹으면서 좀 봤는데 정말 이 한국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예.
0: 보면서 굉장히 좀 웹툰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상
1: 예.
0: 카메라 찍고 하는 것들이 웹툰이었군요.
1: 예, 네. 맞아요. 아니 웹툰 네. 요즘에 한국에서 웹툰도 한국말 있는 거 웹툰도 영어로 translate 하고
0: 네.
1: 미국 사람도 많이 봐요.
0: 아 웹툰을요?
1: 예. 그 쉽죠. 저기 뭐 웹툰은 뭐 AI 하고 뭐 다른 것도
0: 그렇죠. 네.
1: translate 다 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웹툰 인기 또 뭐지 넷플릭스에서 훌루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0: 네.
1: 거는 다 웹툰 때문에
0: 그렇죠.
1: 뭐 저기 쇼 만들었어요.
0: 그렇죠.
1: And then 요리 하는 거 저기 쿠킹 쇼도 엄청 많이 인기 엄청 많고,
0: 네.
1: so 다른 프로젝트 제가 생각해놓은 거는 셰프 부르는 거
0: 네,
1: 여기서
0: 셰프,
1: 혹시 미팅 그리드 하고 뭐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야 되고,
0: 네.
1: 봐야 되죠. 혹시 지금도 너무 덥고 혹시 뭐 출석 시간에서 네. 혹시 부를 수 있으면 불러줄까요? 네.
0: 아 우리 MCO님께서는 네. 굉장히 그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세요.
1: 너무 많아요.
0: 어떻게 여기 DMB 지역에서 네. K-POP과 K-컬처를 좀 알리고 싶은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1: 예. 네. 아니 쟤는 네. 여기서 언제 왔죠? 1990년에서 왔는데 네. 아, 조지 메이슨에서 학교 다녔고, 네.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다 다녔어요. 네. 다 조지 있는 거, 네. 유니버시티 다 다녔는데, 아, 원래는 제 일은 IT로 들어갔는데,
0: 네. 지금도 IT 일을 하시잖아요.
1: 예, 예.
0: 네.
1: 저기는 메인 잡이고, 네. 이거는 할리우 해놓은 거는 다, 뭐지, 패션이에요.
0: 패션이죠.
1: 패션이고 돈은 안 만들고.
0: 돈을 쓰시죠, 오히려.
1: 저거는 조금 아깝은데 네. 돈 좀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네. 뭐 이것도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뭐 페스티벌에서 나온 거, 뭐 이거 해놓은 거는 다 욕심 있는 거는 다 제가 뭐지?
0: 좋아하는
1: 거, 막 프라이드 있는 거.
0: 저는
1: 네. 저는 뭐 젊었을 때 한국 K-pop 뭐 K 음식도 조금 네. 창피했어요. 그래서 학생, 아니 뭐 학교에서 다니면 다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에이전 네. 사람도 별로 그렇죠. 없고 네. 저기 때문에 김치도 뭐 도시락에서 가져오면 점심 시간.

0: 모래시계. 아,
1: yeah.
0: 네, 그럼요.
1: 모래시계 기획이, and then 인기가요 top 20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네. 해주고요.
0: 네.
1: 어머님은 뭐, 여기서 우리 3시간 운전하고,
0: 네.
1: H-Mart or Lotte에서 비디오 카세트 빌려는 거, 저거 기억나요?
0: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 결혼을 해서 왔을 때, 네. 우리 어머님께서 비디오 빌리셔서 보시더라고요.
1: 아니, 지금은 다 스트리밍인데.
0: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1: 야, 야, 네. 지금은 다 쉽죠. 저기 스트리밍에서 네, 다 나왔는데.
0: 그렇죠.
1: 저것 때문에 이 한류 제가 패션 때문에 어떻게 저기 K-pop 그룹 여기서 뭐죠? 부를 수 있는 거.
0: 네.
1: 처음 거는 누구죠? 저기 DJ Doc, 옛날 DJ Doc고, and then 2PM, Wonder Girls, 소녀시대 뭐 다른 걸 많이 불렀어요.
0: 네.
1: 뭐, 또 BAP, 누구죠? GOT7 이거는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I mean 작년에는 1년 전에는 저기 누구죠? 빅오션 불렀죠. 빅오션은 네. 뭐지? 데프 사람도 저렇게 K-pop 그룹 불렀죠.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것도 잘 됐고 크리션더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So anyway 이 네. K-pop은 프라이드 많고 또 계속 올라갈까요?
0: 네. 지난번에 예전에 여기 스튜디오에 또 SKM.
1: 예, SKM도 네, 불렀죠. 네, 예, 예.
0: 불러서 여기 예. 스튜디오에 함께 저랑 예. 또 인터뷰도 했었죠.
1: 맞아요. 네. SKM은 여기 메릴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보스턴 저기 어디죠? 싸이 똑같은 학교,
0: 네.
1: Berkeley Music에서 다녔는데고, 근데 나중에 한국 가서 지금 프로듀싱 하고 뭐 음악도,
0: 네.
1: You know, songwriting도 많이 하고, 저것 때문에 you know, 기분 좋아요. So,
0: 네.
1: 아, 우리 시간은 조금만 남았는데, 우리 네. 마지막으로, 저기, 드라마 얘기 좀 조금 할게요.
0: 네.
1: 이 드라마도 있고, 또, 다른 드라마, 새로운 드라마 나오는 거는, 뭐죠, 저기, My Royal Nemesis. 저것도 지금 인기 있고, 또, 아이유 나오는 거,
0: 네.
1: Perfect Crown.
0: 아, Perfect Crown. 예. 네, 네,
1: 아이유 나오는 거는 지금 조금 좀 문제 있는데.
0: 아, but, 역사를 왜곡했다는 뭐 이런 말도
1: 있어요. 아, 저거는 너무 웃기는 말인데, 네,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historical fact
0: 아,
1: 아니고,
0: 그렇죠, 네.
1: 이거 fantasy.
0: 네, 네.
1: So 왜 기분 나빠요?
0: 네.
1: 기분 안 나빠야 되는데, 뭐, Marvel 영화, 뭐, 다른 만화 영화
0: 네.
1: 보면, 뭐, 기분 나빠야 돼. 이거는 진짜 아닌데.
0: 네.
1: So 저것 때문에 조금 짜증난 거 있는데
0: 네, 네.
1: 아이유하고 저기 뭐 아이유는 너무 잘 나오고 또 이쁘게 나오고
0: 네.
1: 저것도 있고 그래서 이 teach a lesson 저거 다시 생각하면 OST 요즘에
0: 네.
1: 음악 들어가는 거는 너무 잘 골라요.
0: 아 그렇죠.
1: 아니 원래 인기 있는 거 음악 아니고 뭐 independent artist 같은 거
0: 네.
1: 고르고 진짜 너무 잘 맞아요. So, 지금 있는 거, 우리 혹시 조금 이따 들어보는
0: 네.
1: 거는, 누구죠? 저기, Fade into Forever by 임중원.
0: 아, 네. 임중원의,
1: 예.
0: 네. 이 OST죠?
1: 예.
0: 참교육에 나오는 OST를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재밌는
1: 예.
0: 이야기들,
1: 예.
0: 우리.
1: 예, 다음 주는
0: 네.
1: 대한민국 파이팅!
0: 아, 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1: 예.
0: 그 이야기 또 나눠드리고요.
1: 예.
0: 맞습니다. 6월 18일이죠.
1: 예.
0: 6월 18일
1: 예.
0: 월드컵 뷰잉 와치 파리가 있습니다. 네, H-Mart 그 뒤쪽에 있는 크레센트 스튜디오에서
1: 예.
0: 함께 하고 있고요. 네, 함께 노래와 음악과 춤도 또 그리고 DJ, 네, MC
1: 예.
0: 크리스찬 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Thank you, everyone. Good morning.
0: 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오님께서 MC께서 굉장히 또 요즘 잘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보기 시작한 네, 참 교육을
1: 감사합니다.
0: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또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시간은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를 모시고 초여름 건강을 위협하는 한타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디 매니저.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한타 바이러스를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한타 바이러스 관련 사망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6월 초여름에 이 바이러스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요?
1: 네, 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신증후군 출혈열은요, 주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소변, 타액 등이 건조되면서 이 공기 중에 퍼진 입자를 우리가 호흡을 할때 감염될 수가 있는데, 초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캠핑이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설치류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설치류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감염 후에는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나 이 출혈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또 기온이 오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기 쉬운 초여름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건강 관리가 중요할까요?
1: 아무래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이제 면역 균형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6월 초여름은 아무래도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우리가 이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이 쉽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로감하고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성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면역 건강하고 신장 등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0: 네, 그렇군요. 몸에 평소 기초 체력과 면역력을 키워두는 게 가장 좋은 방어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일상적인 컨디션과 또 면역 관리를 돕는 자연 유래 성분인 후코이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코이단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입니까?
1: 일단 후코이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나 아니면은 회사 이름이 아닌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후코이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주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 모짓구 같은 그 미끌미끌한 해조류.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바다의 거센 파도하고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해조류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진액 속에 들어있는 핵심 건강 성분이 바로 후코이단입니다.
0: 그렇군요. 이 해조류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귀한 진액이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특히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 나는 게 최고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럼요. 일단 이 해조류는요, 바다가 깨끗해야 건강하겠죠. 특히 이 오키나와 섬은요, 바다가 맑고 깊어서 바로 고품질 후코이단 원료가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은 원료가 이 자란 환경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다에서 자란 원료를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바로 오키나와 원료를 사용하시는군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 그러니까 28년 전에 후코이단 성분을 연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자라는 그 해조류에서 후코이단을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요, 이 오키나와 지역의 자체 관리 양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원료를 관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확을 해서 후코이단을 만드는데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은 단순히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후코이단 회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키나와 섬에서 재배 환경부터 수확, 가공 과정까지 전반적인 품질 관리 기준을 두고 저희가 25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결국 원료 관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요, 어떤 원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요즘 소비자분들은 방사능 검사 같은 안전성을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오미노 시즈쿠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 일단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오키나와 온 양식장을 저희가 이제 비디오나 이런 거로 다 보여드리면 오키나와는 원전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 가장 깨끗한, 지리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일단은 방사능 원전에 우려하시는 그 해류가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0: 네.
1: 하지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는 그 까다롭다는 미국 FDA 품질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먼저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내드린 이유도 그 이유였는데 그 보시고 계신 자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0: 네. 와, 이 인증서를 또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가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1: 일단은 오미노시즈 굽고이라는요.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FDA를 통과를 하면서 알약 껍데기죠. 바로 캡슐, 그리고 약병, 심지어 스티커 라벨 하나하나까지 생산 전에 전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포장하는 그 포장재가 부실해서 이동 중에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생산 전에 이 검사를 먼저 하고 고객님이 뚜껑을 열어 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신선함을 보존하겠다는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 회사의 고집이기도 하죠.
0: 네, 약병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검증을 한다니까 정말 깐깐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액상 드링크 제품을 보면 유독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럼요. 일단은 액상으로 된 제품은요. 보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드링크 제품 특히 이제 유독 진한 갈색병을 고집하는 이유가 빛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외선과 빛 노출을 줄여서 내용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드링크가 이제 아무래도 유리 용기에 들어있어서 보기 좋은 용기가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드시는 순간까지 저희가 최상의 품질 상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한 섬세한 품질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용기 하나도 디자인이 아니라 품질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캡슐에 병 포장재까지 이제 모든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원료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FDA 기준에 맞춰서 이동하는 모든 창고의 온도를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컴퓨터로 24시간 기록하고 확인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온도까지 저희가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하는데요. 일단은 눈에서 멀어지면 대충 관리하기 쉽다는 우려를 완전히 없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성분을 검증하는 기술도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저희가 이 매번 만드는 제품마다요. 후코이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 구조를 정밀하게 찍어서 똑같은지 일단 대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그래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0: 네, 그렇죠.
1: 보시는
0: 네.
1: 그래프가 그 결과이기도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달에 드신 제품하고 다음 달에 드실 제품이 언제나 똑같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이제 성분의 본질까지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네. 앞서서 이동하는 온도까지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탄이 나오는데요. 캡슐 하나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과학적인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세계적인 브랜드는 다른 것 같아요.
1: 일단 요즘에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0: 네.
1: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그 제품이 검증을 받았는지 정말 FDA를 통과하는지 원료는 파우더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같이 양식장을 두고 양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베스트를 하는지 이런 거를 소비자 스스로가 다 검증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리고 후코이단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나 저희 오피스에 후코이단을 보관할 때도 항상 바닥에서 10cm 이상 떨어뜨리고 그 제품을 보관하는 곳에 매일매일 습도를 기록해서 저희가 그거를 고객분들한테 공유하기도 하고 그 FDA가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검사하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0: 네.
1: 저희가 일단은 제가 서두에 아나운서님이 한타바이러스 언급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 한타바이러스는요. 일단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신장까지 위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해한 외부 환경이나 질환에 우리가 맞서려면 결국 내 몸의 면역력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이 바로 그런 면역력하고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을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버텨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또 방어벽을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꾸준히 드셔보신 분들은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같은 좀 병에 걸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먹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특히 간이 그리고 이제 한타바이러스가 콩팥을 아무래도 어택하기 때문에 콩팥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시고 이제 관리가 절실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유독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0: 네, 그렇군요. 네, 특히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참 관리하기가 까다롭잖아요.
1: 맞습니다. 신장은요. 일단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장이 약해지면 늘 몸이 붓고 몸이 굉장히 천근만근 무거워요. 그런데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붓기가 덜하고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병원을 갈 때마다 검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장 수치 굉장히 유독 이제 가슴을 줄였는데
0: 네.
1: 검사 후에 보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이제 살 것 같다는 희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0: 네, 그렇군요. 피로감 또 몸의 붓기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체감을 하셨다니까 신장 관리가 급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같아요.
1: 맞습니다. 일단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 신장, 간 굉장히 좀 이런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은 더더욱 검증된 건강보조식품 드셔야 하는데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연구소에 NPO 후코이단하고 연계를 해서 매년 그 연구 데이터를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더욱 이제 신뢰감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입맛도 없고 또 더웠다 추웠다 또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고 일단 기운이 먼저 나는 거를 체감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희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직접 드셔보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진짜 알맹이가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네, 방송 들으시고 후코이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거나 또 일상 건강관리와 컨디션 유지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1866-566-9191 1866-566-9191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웰빙모아 703-256-5500 엘리코시리 약국 410-750-1951 콜롬비아 히코리아쿡 410-964-6409 네, 전화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검증된 오리지널 후코이단 우미노 시즈쿠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샘플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니까 네,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디 매니저님
1: 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시는 이번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Stars and Smiles Foodie Festival이 이번 주말 내일과 모레 13일, 14일 내셔널 하버에서 네,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셔널 몰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네, 3번가 4번가 잘 연방의사당 앞 잔디 광장에서 네, 월드컵 팬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고요. 축구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가족들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주변에 우리 DMP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공연과 문화행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조금은 덥지만 그래도 마음껏 여름을 느끼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월요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그리고 오늘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Commercial Property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모,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정 내 사건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말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예상 수준에 그쳤지만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기술 패권을 넘어 자본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를 제한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거리도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시절 두 차례 받았던 탄핵 기록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DC 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연방정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선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업계 강자로 떠오른 엔트로픽이 이번에는 기존 고객사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였던 기업들이 엔트로픽의 사업 확장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촌에 강력한 폭염을 몰고 올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탄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성사될 경우 머스크의 재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적 공간인 내셔널몰 잔디밭에 트럼프 대통령 반대 의미로 해석되는 8647 숫자 표식이 등장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을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11일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남편 리처드 홀리데이와 아내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장남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 총격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등 이민자 학부모 대표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이벤트 담당자로 근무해왔습니다.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10일 성명을 통해 따뜻한 심성과 친절로 상공회의소와 지역사회를 도왔던 고인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 북쪽에 위치한 존스크릭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해 덜루스에 이어 조지아주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아시안 여성사회봉사센터에서 시니어 리소스 센터 런칭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뉴저지 최초의 한인 비영리 기관인 아시아 여성 사회봉사센터 AWCA에서 11일 오전 AWCA Age Friendly Resource Center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AWCA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런칭한 리소스 센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원스톱 허브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12가지 카테고리를 미 전역의 통계와 수치를 기반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한국어로 설명해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드멤버이자 사우스풀 파운데이션의 최경희 교수는 1세대 한인 부모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2세, 3세가 많이 있다며 이들은 타주에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리소스센터 런칭은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진 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한인 2세, 3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And as you saw the video, there's a lot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are living far away from New Jersey. And they're worried about their parents, aging parents, living in New Jersey. And where do they start?
1: 이번에 런칭한 리소스센터 웹사이트에는 미국 노인복지법, 재정보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스페셜, 만성질환, 롱텀케어, 정원케어, 은퇴플랜과 시니어 권익보호 등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총 12가지 카테고리가 담겼습니다. 소셜 웰페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랭클린은 이번 리소스센터 런칭을 위해 12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6명의 직원들에게 인당 2개의 카테고리를 조사하고 만들도록 전담시켰다며 이번 프로그램 제작과 런칭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 이 시니어 센터, 리소스센터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다시피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리소스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은 전부 자기 프로그램,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국 전체 전역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포메이션을 알고 바로 찾아서 그런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셋, 여섯 명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1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리소스 센터가 그 랭귀지 배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보겐 카운티 또는 문제지 시대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의 리소스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돼요.
1: AWCA 보드 멤버들 역시 직원들이 야간 근무까지 감행하면서 1년 만에 시니어 리소스 센터를 런칭했다며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AWCA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든 자체 제작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4: 딱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오버타임도 많이 하시고 많은 시간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다른 데서 뽑아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프랭클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은 지난 25년간 경험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두 가지 저기 아젠다를 가지고 스터디하게 하고, 또 그거를 다시 우리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우리 커뮤니티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가 6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주 어사인을 해가지고 스터디하고 연구해와라.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하느라고 저기 많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다시 또 검사하고.
1: 이번에 런칭한 시니어 리소스 센터 웹사이트는 www.awcarc.org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스카팔센터 재무장관은 11일 이란이 전쟁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이란 자금으로 상쇄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걸프 지역 우리 동맹국에 입힌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배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납부된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명분으로 이란이 설치한 기구입니다. 베산트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감행하는 어떤 공격도 이란이 직면한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압박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군은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을 내세워 이란을 이틀간 공습했으며 이날도 강도를 더욱 높여 공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이란 계좌에서 압류한 자금은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보다 포괄적 의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 자산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베산트 장관이 이번 전쟁에서 걸프 지역 미 우방국들이 이란 탓에 입은 손해 규모를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당시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란 자산이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결된 이란 자금은 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 중 240억 달러에 대한 해제를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업체 트럼프 모바일이 지난달 미국 조립이라며 내놓은 황금색 스마트폰 T1이 2년 묵은 구형 중국산 스마트폰과 거의 똑같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업체 트럼프 모바일이 지난달 미국 조립이라며 내놓은 황금색 스마트폰 T1이 2년 묵은 구형 중국산 스마트폰과 거의 똑같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조금 더 고용량으로 놓고 외장을 금빛으로 바꾼 등 사소한 차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제품 수리 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 iPixit은 10일 컴퓨터 단층 촬영과 실제 분해를 통해 확인한 결과 T1의 내부 구조가 2024년 6월에 나온 HTC의 U24 프로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HTC의 본사는 대만에 있지만 U24 프로는 중국 광둥성의 위안 창전차가 만드는 주문자 개발 생산 제품입니다. iPixit은 분해 전 CT 촬영 단계에서 이미 두 제품의 내부 배치가 거의 똑같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메라 플래시 위치와 스피커 그릴 구멍 패턴이 서로 약간 달랐으나 플래시는 내부 부품 위치는 똑같은 상태에서 플렉스 케이블만 늘린 것이었고 스피커 부품과 배치는 똑같았습니다. 핵심 기판도 완전히 동일했으며 두 제품 모두 필컴 스냅드래곤 7의 3세대인 SM7550 시스템 온칩 SOC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U24 프로의 기반을 빼서 T1의 기판과 바꿔치기하는 실험을 해보니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iPixit은 전했습니다. 램과 스토리지를 담은 멀티칩 패키지는 비교 대상 제품의 경우 T1은 마이크론 부품, U14 프로는 SK 하이닉스 부품을 썼으나 이런 부품 조달처는 똑같은 모델에서도 수급 상황이나 관세 등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iPixit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부품의 모양, 배치, 나사 위치, 변조 방지 스티커 위치도 거의 모두 똑같았습니다. 두 모델 다 이른바 펜타일 방식으로 1080x2436 OLED 디스플레이를 썼으며 현미경으로 비교해본 결과 픽셀 밀도와 배열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크기는 T1이 6.78인치, U24 프로는 6.8인치라고 문서상 표시돼 있긴 하지만 유효 숫자 표기만 달리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부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내장 배터리 용량은 약간 달랐습니다. T1은 필리핀제 뉴릭스 매뉴팩처링이 공급한 5000mAh 용량 모델을, HTC U24 프로는 중국제 휘저우 하이파워 테크놀로지의 4600mAh 용량 모델을 각각 썼습니다. 배터리 차이로 인해 T1은 최대 30W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U24 프로는 그 두 배인 6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딸려오는 충전기의 용량도 다릅니다. iPixit은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있는 이 매체 사무실로 공중파 방송 MBC의 뉴스 제작팀을 초대해 CT 촬영과 분해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을 종합하면 트럼프 모바일 T1은 HTC U24 프로와 비교해 외장에 금빛 칠이돼 있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크고 충전 속도는 절반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iPixit은 이런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제품은 중국에서 설계되고 중국에서 제조되고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기기를 미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데 대해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매우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미국 조립이라고 표시하는 데에는 정책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은 T1이 미국 조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차례 출시 지연을 겪은 끝에 5월 중순에 출시됐으며 가격은 $499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7: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약 20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인 상권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에비뉴 일대에서 10일 오전 연방이민당국의 기습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은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사복요원들이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거리에서 신원 확인과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식이 없는 차량이 사용됐으며 일부 대상자는 현장에서 바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정에서 약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의 단속 대상은 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이민자로 한인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과 2월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거리 단속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에도 지역 상권 위축과 주민 불안이 이어진 바 있어 이번 재개로 한인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특정 대상자 를 겨냥한 것인지 혹은 광범위한 불법 체류자 단속의 일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추가 단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는 당분간 상권과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시절 하원에서 가결된 두 차례의 탄핵 기록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의회를 통해 과거 탄핵 기록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에는 공화당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 기록 삭제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결의안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소추안을 없었던 일로 처리해 관련 기록을 말소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했다는 권한 남용 등의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은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유죄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의안이 처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인생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탄핵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미 헌법에는 이미 이루어진 탄핵 절차를 되돌리는 규정이 없어 실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와 물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탄핵 논란을 다시 꺼내는 건 여당 공화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 성향인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이미 역사로 기록된 일을 되돌리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통화에서 결의안 통과에 대해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탄핵은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 폭염을 일으킵니다. CNN 방송은 11일 미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엘니뇨 현상이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확률은 63%에 달하고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또 올해 엘니뇨가 가을까지 지속할 확률은 100%이고 겨울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구촌 축제 서막을 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 행사가 11일 오전 11시 42분께 멕시코시티 스테디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시티 스테디움에서 월드컵 폐막식이 끝나고 다시 개막식이 재개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멕시코는 1970년, 198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2026 월드컵은 공동 유치이긴 하지만 세 번이나 월드컵을 유치한 건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멕시코의 전통 사운드와 랩,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개막식 무대에는 멕시코 가수 아레한드로 페르난데스, 벨린다 페레그린, 릴라 다운스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의 데니 오션, 콜롬비아의 제이 발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타일라 등 각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저녁 멕시코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클레이치에게 먼저 실점했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입니다.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 IPO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 투자자들은 이번 열풍에서 배제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중국과 홍콩 투자자의 IPO 참여를 제한한 데 이어 챗GPT 개발사 OpenAI도 향후 상장 때 유사한 방침을 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당국 역시 최근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기술 통제를 넘어 자본시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간의 돈의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가 135달러로 최종 책정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억 5,5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됩니다. 2019년 아람코가 세운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기업 공개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배제된 겁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과 홍콩의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를 제치고 인공지능 공룡으로 주목받고 있는 엔트로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기 왕이 11일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이민 경로의 목적지가 된 스페인 섬을 찾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들고 사회 통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은 이주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단순한 숫자나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집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며 누구도 경멸할 권리가 없는 꿈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에는 여권이 없으며 국경을 넘는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바다에는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절망에서 이익을 취하는 마피아, 여성과 어린이를 노예화하는 인신매매범, 무관심으로 빈자들이 착취나 망각에 먹히도록 내버려두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스페인 방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테네리페로 이동해 난민 수용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사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이 구름이 지나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과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퇴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와 강한 뇌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11일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버지니아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인 에비게일 스팬버거가 서명한 이민 단속 관련 새 법률들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원법안 352호와 하원법안 1482호는 이민세관 단속국 등 법 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위반 시 해임과 강등, 정직, 전보 또는 자격 박탈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법을 어길 경우 1급 경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SB783과 HB1441입니다. 이 법안들은 이른바 2A7G 협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A7G 협정은 지방 및 주경찰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해 이민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내 지방정부와 주정부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협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으며 연방 이민작전에 협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단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소환장, 구금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협조가 허용됩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미 모든 주기관에 대해 2A7G 협정 종료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들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고 요원들의 신원보호를 범죄화해 안전을 위협한다며 도킹과 괴롭힘, 폭력 증가 속에서 요원들의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건 수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연방법집행방해법률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법무부 민사국이 각 주의 법과 정책을 검토해 연방법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요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할 수 없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까지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민단속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금지와 협정 제한이 실제 현장 단속과 정보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욕 닉스가 NBA 파이널 4차전에서 29점 차로 뒤지던 열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승리하는 역사적인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53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는데요. 하지만 도시 전체가 축제와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극성 팬들의 폭력과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사입니다.
4: 뉴욕 닉스는 10일 저녁 맨해튼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26 NBA 파이널 4차전에서 샌 앤토니오 스퍼스를 107대 106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겨우 1.2초 남기고 아누노비가 결승 득점을 하면서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닉스 팬들은 그야말로 기쁨과 흥분으로 열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닉스는 파이널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우승까지는 단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10일 치러진 4차전 경기는 닉스로서는 힘든 경기였습니다. 전반을 49대 76으로 마치며 20점 이상 뒤져 있었습니다. 3쿼터 초반에는 52대 81까지 뒤지며 무려 29점 차의 열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결국 NBA 파이널 역사상 최대 점수 차의 역전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최대 점수차 역전 기록은 2008년 NBA 파이널에서 보스턴이 24점 차의 열세를 뒤집은 경기였습니다. 닉스 승리의 영웅은 아누노비였습니다. 아누노비는 경기 막판 1초를 남겨두고 브런슨이 던진 3점 슛이 골대 림에 맞고 튕겨나오는 순간 아누노비가 손을 뻗어 공을 살짝 건드려 골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번 시즌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에 복귀한 닉스는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전역은 연일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티켓 가격도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의 과열된 열기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지난 3차전 때는 닉스가 패하자 스펄스 유니폼을 입고 있던 팬을 집단 구타하는가 하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분노를 표출한 데 이어 이번 4차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자 일부 극성 팬들은 이동 중인 차량 위로 올라가 춤을 추고 택시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군중 속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병을 직접 던지고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 위에 올라가는가 하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10일 저녁 61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경관 폭행, 무기 소지, 위험 행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흥분한 무리를 진압, 체포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한 경관은 머리에 유리병을 맞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차전 당시 2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이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 설치됐던 야외 응원전도 전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만여 명의 팬들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으로 몰려들어 거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부 극성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스펄스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찾아가 소란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극성 팬들 중 일부는 스펄스의 간판 스타인 웬반야마에게 물건이나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뉴욕 닉스 팬들 적당해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패했다는 분노로 또 이기면 승리의 기쁨으로 기물 파손과 물건 투척, 정관 폭행 등 무질서한 닉스 팬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질서에 대한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닉스와 스펄스의 NBA 파이널 5차전은 오는 토요일 13일에 샌 앤토니오에서 열립니다. 뉴욕 닉스가 5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닉스가 먼저 4승을 거두며 53년 만에 NBA 챔피언 등극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NBA 파이널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 가치가 약 41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회사는 범용 AI 엔지니어 개발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베이조스 본인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가 기업 가치를 41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최근 12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이같이 평가됐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공식 설립한 이후에 불과 6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금융사들과 함께 이 회사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베이조스 본인도 참여했습니다. 베이조스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로봇이 아니라 범용 인공 엔지니어, 즉 AI 공학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념을 수십 년간 생각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말부터 작업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프로메테우스의 목표에 대해서 세간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온 것과 관련해 베이조스 CEO는 우리가 뭔가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현재 인력은 약 150명이며 구글 X 출신의 비크 바자즈 박사가 베이조스와 함께 공동 CEO를 맡고 있습니다. 비크 바자크 박사는 AI가 유발하는 실업 문제와 AI에 대한 규제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AI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 AI는 생산성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맞벌이 가정의 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외벌이 가정이 되고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초과 근무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전과 제품 품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건전한 규제는 가치가 있다면서도 칼이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칼 자체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미 근로자들의 16개월간 임금 상승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미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5월 실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하며 2023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뛰어오른 데 반해 같은 달 시간당 평균 임금이 3.4% 오르는 데 그친 데 따른 겁니다. 치솟는 물가가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내며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의 실질 임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했던 작년 1월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른 건 4월에 이어 두 달째입니다. 물가 상승을 견인한 주범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지목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아울러 임금 상승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높아진 물가를 따라잡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휘발유 가격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5로 5월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 평균 가격인 $3.12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정도로 6월에도 실질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공보 담당 쿠시 데사이는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소득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행정부의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시장 예비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제인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이 승리할 경우 연방 정부가 DC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를 자치권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실시되는 워싱턴 DC 시장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가 DC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후보인 제인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한 기자는 루이스 조지 후보의 선거운동이 뉴욕시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와 유사한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주 예비선거에서 루이스 조지 후보가 승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쩌면 우리가 워싱턴을 다시 가져와 연방정부 체제로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DC 사지구 시의원인 루이스 조지 후보는 지난해 12월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1998년 힐다 메디슨 이후 DC 시의회에 진출한 첫 민주사회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루이스 조지 후보가 승리할 경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연합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요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루이스 조지 후보의 최대 경쟁자인 캐년 맥더피 후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낼 수 없다며 주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C 자치권을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차기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DC 주민들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자치권을 지키고 있는 마가 진영의 연방정부 권한 남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책으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리니 삼페스 역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페스 후보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DC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자치권을 악화시킬 명분을 찾고 있으며 이미 교통단속 카메라 운영부터 도시미관 사업, 지역정책결정권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삼페스 후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기 시장의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입할 명분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조달 시스템을 정비하며 각 정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DC가 스스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9: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홉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며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 13941 브로드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 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담임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세리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Yigangmin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4, 5선 타고 대학 생활하며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과 캠퍼스 커플이셨죠?
1: 그렇습니다.
0: 부럽네요.
1: 예. 근데 마지막 1년만이어가지고 예. 조금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또 그 정도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0: 복합적인 감정.
1: 주변에 이제 시기 질투도 많기도 했어서 예. 그런 것들을 또 피할 수 있었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0: 그렇군요. 네. 예. 오늘도 박광일 역장님께서 누구보다 할 말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들의 출퇴근길 길동무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제의 컨텐츠죠. 박광일의 역사타 뭔데. 어느덧 네 번째 시간 4호선에 얽힌 역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올해가 마침 서울 지하철 3, 4호선 개통 40주년이라고 하던데요. 지난 시간 역장님께서 그 3호선, 4호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계획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3호선 같은 경우는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그다음에 4호선 같은 경우는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0: X형태로
1: 네. 2호선을 가운데 끼고 지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상계 이제 사당 방면 30.3km가 1차적으로 만들어진 4호선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당곡에 그다음에 남양주 진접까지 연결이 됐었고 남쪽으로는 훨씬 더 길죠. 그래서 과천 그다음에 안산을 지나서 최근에는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4호선 지하철을 보면은 이제 서울 도심 영역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거주 영역과 그다음에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1: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성신여대 입구부터 이어지는 기름미아 여기 이제 지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주거지가
0: 주거 영역이죠.
1: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남쪽으로 보면은 삼각지 이촌 동작 지나가면 물론 동작이 좀 중요한 그 허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주거지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운데 있는 뭐 충무로라든지 명동 그다음에 서울역 네. 이 일대는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복잡함과 복잡하지 않음이 확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뭐 데이트를 네.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은 대학로로.
0: 그렇죠.
1: 조금 나이 네. 있으신 분은 명동으로.
0: 명동으로
1: 가고요.
0: 4호선이네.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0: 대공원이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야 된다. 서울역.
0: 서울역.
1: 이제 그런 어떤 수요들이 이 공간에 있어서 또 평일과 주말의 격차가 또 금방 그러니까 어떤 탑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4호선이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차 간격이 4호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긴 편이라
1: 네.
0: 그 역에 따라 인파로 붐빌 때가 많은 노선인데 4호선도 2호선 못지않게 정말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은 노선인 것 같아요.
1: 네. 서울은 진짜 대학의 도시인 것 같아요.
0: 대학이 많긴 많죠.
1: 많긴 많습니다. 네. 그래서 4호선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교 이름이 뭐 성신여대, 한성대, 숙명여대, 총신대 아예 직접 역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0: 네.
1: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숨겨져 있죠.
0: 성균관대.
1: 네, 해화역에.
0: 그렇죠.
1: 숨겨져 네.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톨릭대랑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린 시절에 대학로를 갈 때, 그리고 이제 성대를 가면서 역시 성대 앞을 대학로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 대학 많아서.
1: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서울대 물리대 자리잖아요.
0: 아, 서울대 물리대 자리에서
1: 네, 그래서 관악 캠퍼스로 옮겨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를 이제 대학로라고 불렀는데
0: 지금은 뭐
1: 예, 인근에 있던 저희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땡겨서 쓰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히스토리 역사를 가질 곳으로 딱 이름만 들어도 흥인지문, 동대문역, 그다음에
0: 그렇죠.
1: 해화문, 해화역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0: 해화문이 있군요.
1: 네. 네. 그래서 북소문 해화역이어서 이게 이제 당시 함경도 연해주 일대로 가는 길을 간다. 그럼 해화문을
0: 통과해서.
1: 나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호선 이제 무학재를 통해서 넘어가면은
0: 이제
1: 중국
0: 의주로?
1: 쪽으로.
0: 예,
1: 네.
0: 예.
1: 그래서 중국 쪽으로 서북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0: 느낌이네요.
1: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0: 뭘 놓치고 있죠?
1: 뭔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어디냐?
0: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향?
1: 이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0: 충남 아산 아닌가?
1: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0: 전 충남 아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1: 근데 우리가 동화책처럼 어렸을 때 위인전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건천동, 남산 아래 건천동에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동네 일대를 충무공이 살았다고 해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붙였고.
0: 윈, 제가 읽었는데 안 나오던데, 그럼.
1: 어, 그런. 어, 예,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계몽사 어. 위인전.
0: 아, 건천, 남산 아래 건천동에 살았다.
1: 예, 마른내라고 하는 길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고향을 많은 분들이 아산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는 처가와 외가. 처가도 아산이었고, 외가도 아산이었습니다. 아,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시대에는 처가 외가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덤도 여기에 이제 만들면서, 현충사가 생기면서, 아산을 어떻게 보면 태어나신 곳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뿐이라는 거.
0: 서울뿐이시죠.
1: 네, 충청도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바위역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0: 우리 선바위역이 있죠, 4호선에.
1: 네, 예. 그냥 바위가 서 있어요. 개울가에.
0: 어, 선바위역 조형물이라고 나오네요.
1: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선바위가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아. 이제 보여주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마을 입구에 이정표라든지 수호신 역할을 하는 길쭉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입성마을, 이런 아. 이름들을 가진 마을들이 있고,
0: 예, 예.
1: 참고로 이제 이 선바위 하면은 이제 3호선 영역에 있는 분들이, 아, 그거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인왕산 위에 네. 선바위가 있거든요.
0: 아, 다른 선바위?
1: 예, 근데 여기서 선바위는 참선하다 할 때 선바위여서, 아.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두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자가 선이라는 걸 썼고, 우리가 보통 선바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0: 스탠딩 바위.
1: 서 있는 바위라는 예, 예. 차이점이 있다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선바위역까지 알아봤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역의 내력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4호선역 중에서 선생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골라주신 역이 서울역, 명동역, 동장역 세 곳을 꼽으셨군요.
1: 네. 모든 역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역, 예. 물이 넘쳐서 수유. 그다음에 미아역, 미아사라는 절이 있어서 미아. 근데 또 여기가 미아리 고개로 유명한 곳이고 그렇죠.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미아리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공동묘지잖아요.
0: 공동묘지?
1: 예, 서울 전체가 공동묘지였어요. 연희동, 그다음에 서강대에 있는 노고산,
0: 아, 그래요?
1: 그다음에 미아리 이런 데 있는 곳들이 나중에 서울이 확장하면서 택지로 만들면서 망우리라든지 벽제 이런 곳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미아리 하면 이제 6.25 때 뭐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가 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저규령, 되너미. 그리고 되너미가 붙은 말이 도남. 뭐 이런 곳곳의 역들이 저를 불렀으나
0: 예, 예, 예.
1: 부득이 몇 군데를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역, 명동역, 동장역을 골라봤고요.
0: 서울역부터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네. 서울역은 사실 이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지하철 4호선의 서울역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0: KTX 타고
1: 이제 어디론가를 떠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기차의 역으로서의 서울역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서울역은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역은 아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1899년에 경인선 철도가 처음 개통했을 때 종점은 지금의 이화여고 있는 곳의 서대문역이 종점이었어요.
0: 경인선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면 서대문까지만 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와서 이제 그 한강철교가 생기면서 강북으로 오게 됐고
0: 네네.
1: 그러면 서울역은 슬쩍 지나가요. 임시정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역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이 적십자병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1899년에 다시 놓였던 서울 안을 관통하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전차가 있어요.
0: 아, 더 안으로 가려면 전차로 갈아타서.
1: 그렇죠. 환승 공간이 서대문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0: 그러네.
1: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부선, 경의선이 놓였을 때도 중심역이 용산역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서울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네. 강북의 주역 거점에 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용산역의 역할, 서대문의 역할을 모두 아울러서 네. 지금의 서울역, 당시에는 남대문 정류장이라고 불렀던 서울역이 이제 네.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이 과정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철도는 근대의 산물인데
0: 예.
1: 한편으로 이제 일제의 침략 도구로서의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알아가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역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0: 네.
1: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철로의 폭이죠.
0: 철로의 폭이요?
1: 네.
0: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1: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는 그냥 궤도, 레일 위에서 이제 그 객차를 타고 가니까 네. 그 밑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철길의 이 궤도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있습니다.
0: 아, 통해야 되니까요.
1: 네, 그래서 이게 1435mm, 어. 1.43m가 435m가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표준 궤라고 합니다.
0: 1435mm가 표준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표준궤가 가장 일반적인데, 예. 아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커서 객차가 커야 돼. 예. 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중국?
1: 대표적으로 러시아.
0: 러시아.
1: 어.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거보다 큽니다. 그래서 아. 1435mm보다 큰 궤도를 갖고 있으면, 예. 이거를 광궤.
0: 아, 넓을 광자.
1: 네. 그래서 보통 한 1520mm 정도를 광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아니,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그 다음에 길이 좁아서, 예. 좁게 써야 돼.
0: 협궤?
1: 협궤. 오.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0: 일본은 협궤를 써요?
1: 네. 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철도나 경의선이 원래는 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가 그 부수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예. 그럼 일본이 놓으면은, 예. 자신의 기술과 표준화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를 협궤로 놔야 돼요.
0: 그게 자연스럽죠. 협궤는 참고로 1067mm입니다.
1: 네. 예. 협궤는 이제 여러 개인데 대표적인 게 1067mm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인선이 협궤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협궤를 놔야 되는데 표준궤를 놓은 거예요.
0: 아, 일본 자국에는 협궤를 놓고 우리 땅에는 표준궤를 놨다?
1: 표준궤를 놓은 거죠.
0: 일본이?
1: 그래서 그 의도가 아니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인가? 라고 봤더니 이 철도를 나중에 만주철도랑 연결하려고 하는데 만주철도가 이미 영국이 손을 댔는데 표준궤로 놨던 거죠.
0: 그거랑 이으려고.
1: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부산에서 의주, 우주에서 나중에 이제 심양으로 연결하는 그 철도를 염두에 두고. 아,
0: 그림이 보이네.
1: 네, 그래서 처음부터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네. 더불어서 당시 일본이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게 러시아인데, 네. 러시아는 광궤를 쓰잖아요.
0: 거기랑은 안 이어지는 거죠.
1: 그럼 거기랑은 또 끊어지잖아요.
0: 아, 노림수.
1: 시베리아
0: 노림수.
1: 철도랑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철도를 표준궤로 만들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그러네요. 근데 아까 이제 서울역보다도 용산역이 처음엔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의 뭐 서울역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 누가 지은 거예요?
1: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관할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만주 일대 철도를 이제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에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를 관할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보통 만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만들어져. 일본 전체 그 세금 수입의 3분의 1을, 네. 한 회사에서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큰 회사가 됩니다.
0: 만철.
1: 네,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네. 한반도에 있는 철도를 총독부에서 잠시 한 위탁을 맡긴 적이 있어요. 아, 예. 만철에다가. 예. 그러니까 만철이 볼 때는 서울역 중요한 허브야. 우리 큰 기차역을 지어야 돼. 네, 네. 라고 하면서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는, 네. 서울역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막 사람들이 그래. 일본 에서 지었으니까 이거 도쿄역을 본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쿄로 놀러 갑니다. 네. 안 닮은 거예요.
0: 아, 도쿄역 본던 게
1: 아니야. 도쿄역은 그냥 길쭉해요. 아. 우리나라 서울역은 도움이 이제 여러 개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뾰족한 지붕하고 둥그런 지붕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이제 만철에서 도쿄대 이제 건축학과 교수 스카모토라는 사람한테, 네. 용역을 줬나 봐요. 네. 이거 설계 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귀찮았는지, 네. 아니면은 뭔가 그때 바빴는지, 네. 어느 도시의 역을 그대로 본떠서 지었습니다.
0: 아, 어느 도시요?
1: 네,
0: 일본
1: 스위스의
0: 도시. 아, 스위스?
1: 루체른역.
0: 아, 루체른역이요?
1: 네. 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옛 스위스 루체른역. 지금은 모습이 달라졌어요. 아, 그런데 옛 스위스 루체른역을 보면 서울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0: 그러네요.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역은 사실은 암스테르담역을
0: 본다나요?
1: 똑같습니다.
0: 아, 암스테르담.
1: 길쭉해요. 길쭉해요.
0: 아, 그렇구나.
1: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고 온 그 역이기도 한데.
0: 예, 예, 예. 다녀오셨죠.
1: 똑같기도 합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오해가 풀렸네요.
1: 네.
0: 자, 서울역을 탐방해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역사를 알아볼까요?
1: 네, 명동역.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타고 내리게 되고, 이제 내리는 순간 여기가 한국인가.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그렇죠. 동네. 예.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아, 경제가 살아나서 다행이다.
0: 그렇죠.
1: 라고 느끼는 곳이 이제 명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동이 희한하게도, 예. 외국인과 관련된 역사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0: 아, 중첩되어 있다.
1: 네.
0: 역사가 좀 긴가 보네요.
1: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가 명례방이라는 조선시대 지역명은 여기 수양대군이 잠깐 머물렀던 집 명례방,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0: 아, 수양대군이요?
1: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명례궁에서 이름을 따서 명례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예. 이제 밝을 명자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기억을 하기가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여기 이제 외국인이 처음 등장했던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 임진왜란 때입니다.
0: 임진왜란 때 외국인이 등장했다? 왜군들이 들어왔겠죠?
1: 일본군이 여기에 주둔한 거예요.
0: 아, 주둔을 했어요?
1: 네, 명동 일대하고 아, 예. 정동 일대.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 임금이 나중에 피란을 갔다 돌아왔는데 예. 집이 남아있는 동네가 아, 지금의 정동 일대였잖아요.
0: 예.
1: 그게 그런 연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0: 아,
1: 거기가 불에 타지 않은 거예요.
0: 아, 외군이 썼으니까.
1: 네, 그게 나중에 이제 경운궁, 덕수궁으로 변하게 되는데 명동 일대도 아, 비슷한 모습이었고
0: 예.
1: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명 연합군이 만들어지잖아요.
0: 네네.
1: 조명 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명나라 군도 가만히 보니까 명동이 좀 높잖아요.
0: 네.
1: 한양 일대를 이렇게 쭉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0: 아, 입지가 좋아.
1: 그럼 우리도 여기에 주둔한다.
0: 명나라 군대도.
1: 그러면서 여기다가 종을 걸어갖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도 알려주고 군사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종을 걸었던 동네 이름이 종현.
0: 종현이라고 불렀군요.
1: 그래서 아. 명동 성당의 다른 이름이 종현 성당.
0: 종현 성당이라고 했었군요.
1: 예, 종이 걸려 있는 고개라는
0: 아,
1: 뜻입니다.
0: 예.
1: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미 조선 시대 때 외국의 흔적이 두 번.
0: 오래됐네요, 진짜.
1: 네,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대사에서도 명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 아니었나요?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 조미수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0: 네.
1: 요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미수 통상 조약 말고 같은 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임오군란.
0: 임오군란. 예,
1: 예, 이때 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을 하면서
0: 그렇죠.
1: 청나라 군이 들어오잖아요.
0: 예.
1: 외국인들은 주로 어디에 사냐면은 이제 그 공사관들 있는 정동 일대에 살고. 근데 정동에서 가까운 곳이 명동이거든요. 한블록 바로 옆이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살고 있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0: 아.
1: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 이제 흔적들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사관, 공사관 역할을 하는 청공사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0: 아, 예.
1: 그 옆에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조그만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져요.
0: 그러네요. 일종의 차이나타운이네. 네,
1: 그 자리가 지금의 주중대사관 자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명동에 가면 주중대사관 자리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네.
1: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갑니다.
0: 청나라 상인들이 그쪽에 자리 잡았구나.
1: 네.
0: 일본인들도 점차 여기 늘게 된다고.
1: 그렇죠. 이제 일본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용산 일대 거주하다가 우리 그럼 서울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래서 후암동, 남산 일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0: 네.
1: 아직까지는 높은 데예요.
0: 네.
1: 그럼 남산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0: 명동.
1: 명동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면서 여기에 거주지를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되니까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0: 예.
1: 희한하게 나라는 빼앗겼는데
0: 네.
1: 도읍지는 안 빼앗겼어요.
0: 그게 무슨 말씀이죠?
1: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넘어갔는데
0: 예.
1: 한양은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0: 예.
1: 청계천 이남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하고
0: 아, 예.
1: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주요 시설들을 짓기 시작해요.
0: 아, 야인시대에서 봤던 거
1: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0: 수표교를 넘으면
1: 맞아요.
0: 본맞지야.
1: 수표교 기준이에요.
0: 본맞지야.
1: 아, 수표교 아, 남쪽으로는 예. 일본 상권,
0: 네.
1: 그 위는 조선 상권.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만 인구 문제라든지
0: 네.
1: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넘어가지 못하니까
0: 네.
1: 자연스럽게 지금의 명동, 그다음에 충무로 일대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명동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당시 일왕의 이름이었던 메이지, 그래서 명치정, 그래서 또 명례방, 그다음에 명치정.
0: 명으로 통하는.
1: 그래서 지금은 또 명동.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0: 예, 예.
1: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상권이 커지게 되니까
0: 네.
1: 이제 예전에 있었던 뭐 한국은행, 이제 조선은행도 여기에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백화점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0: 백화점이요. 그래서 백화점 있죠.
1: 그렇죠. 네. 그 백화점 예를 들어 뭐 삼중정, 미나카이 백화점이라든지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히라다 백화점도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셨던 그 백화점은
0: S 백화점?
1: 네, 미츠코시 백화점의 후신입니다.
0: 그래서
1: 이 미츠코시 백화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곳에 곳곳에 있었는데
0: 예.
1: 그게 지금도 이제 S 백화점 영로 해서
0: 네.
1: 당시 이제 그 위가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사교장이었었지만
0: 네.
1: 조선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0: 아.
1: 곳이기도 했다라고
0: 예.
1: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인의 영향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당시 그 명동의 모습을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기록으로 많이 실었는데 저희도 잡지사니까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1: 네.
0: 예. 6층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삼중정의 대상점. 대상점, 네. 조선 사람의 손님을 끌어들이기 제1인 평전상점, 대자본을 가지고 조선 전체 상업계를 날아다니는 삼월왕국. 삼월왕국.
1: 네, 이게 이제 일본어로 표현하면 미나카이, 히라다, 그다음 미치코시.
0: 세계 상점 왕국.
1: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조선인을 위한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 이제 종로 쪽에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하는데요.
0: 광복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1: 네, 광복 이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국 문화가 넘치는.
0: 미국 문화.
1: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어떤 음악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는 이곳에 이제 모여들어야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인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명동에 모여들잖아요.
0: 아, 플레이스맨.
1: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박인환 시인이 자주 갔던 주점이 있습니다.
0: 아, 어디죠?
1: 은성주점이라고.
0: 아, 은성주점?
1: 네, 지금은 이제 터만 표석만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은성주점에 이제 그 운영하던 사장님이 아드님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다가 예명을 하나 구합니다.
0: 아들의 예명?
1: 네. 예. 그게 저쪽에 보면 부처님을 닮은 바위가 있어. 불암.
0: 불암?
1: 최불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명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뭐 이후에는 이제 뭐 다른 뭐 강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의 명성이 조금은 사라졌다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명동 일대 활기가 넘칩니다. 남산 가까이도 있고 또 종로 가깝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 명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서울역과 명동역을 지나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면 동작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역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동작역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동재기 나루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0: 나루가 있다.
1: 예, 그러니까 그 동네 흙이 약간 붉은 빛을 띄어서 구리 빛을 띈다. 그래서 구리 동자를 써서 그래서 동재기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0: 정겹네.
1: 네, 그런데 이제 이 일대가 이제 평평하고 또 산이 아늑한 공간이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전사 상자가 만들어지니까 이분들을 모실 공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52년에는 여기다 이제 육군 묘지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육군 묘지보다는 국군 전체를 아우르는 국군 묘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동재기 나루 뒤쪽 넓은 공간에 국군 묘지가 195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65년에 국군뿐만 아니라 뭐 소방관이나 경찰분들도 또 같이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국립묘지로 만들어지면서 한동안은 우리가 동작동 국립

0: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공간 뭐 찾아가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날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한데요. 한편으로 이제 이 공간을 보게 되면은 저로서는 예를 들어 뭐 애국지사 묘역이나 스코필 박사 여기 모셔져 있거든요.
2: 아, 스코필 선생님.
0: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뭐 박은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임정 묘역에 모셔져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선 후기의 역사, 그 독립운동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1: 그러네.
0: 하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4, 5선에 이제 마지막은 좀 진지해지는데요.
1: 예.
0: 현재는 이제 과거의 결과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의 어떤 많은 토대를 만들었던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아, 역사가 가벼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동장역.
1: 그러네요.
0: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왜 수많은 역들의 부름을 물리치고 이 세 역을 뽑아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좀 시대별 역사의 흔적이 좀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적인 역사가 많은 노선이 아닌가. 4호선 탐방을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박광일 역장님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한식을 좋아하고 한국 귀신 이야기를 수집하는 K-밥 데몬 헌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2: 여러분,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더위에도 청취율 성적표를 볼 생각만 하면 간담이 서늘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 꼭 받아주셔야 하는 번호가 있죠, 작가님?
3: 예.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CBS 이강민의 잡지사 크게 외쳐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염치 없게 바라기만 하지 않고요. 작은 이벤트, 청조 벼락치기를 오랜만에 본방사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뭐 소개해 주실까요?
3: 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최고 아니겠습니까?
2: 아, 그럼요.
3: 총 30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잡지사가 커피 차는 못 보내드리지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죠. 잡지사를 보고 듣고 있다. 인증사진을 100원의 이용료 드는 샵1212번으로 우물정 핫둘핫둘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디오 주파수를 찍으셔도 좋고 뭐 유튜브 레인보우 캡처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7월 16일 오늘 예 16일입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이 끝나는 시간인 저녁 8시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K-POP을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K-POP 데몬 헌터스, 줄여서 K-데몬. 아, 이 영화가 OTT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지금 1위를 석권하고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요. 뭐 애들 보는 만화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OTT 글로벌 영화 1위, 주제곡은 미국 음원 차트에서 1위,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곳곳에 숨겨진 K 무속, 오컬트적인 요소를 캐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고 해서 오늘은 한국 괴담 전문가이기도 하신 곽재식 작가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시청을 하셨는지?
3: 아, 네, 시청했죠.
2: 모처럼.
3: 예. 네.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2: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3: 예, 한 줄로 예. 말씀을 드린다면, 쇼의 승리다.
2: 예. 쇼의 승리다.
3: 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소재라든가, 내용의 지나가는 흐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도는 그래 좀 정통파다라고 할 만한 좀 그런 느낌입니다.
2: 서사는 좀
3: 예, 거기에 소재로 등장하는 것도 예, 뭐 약간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이럴 때 좀 전설의 고향을 현대화한다라고 할 때 좀 나올 법한 예,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예,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참신하게, 발랄하게, 좀 이렇게 즐겁게, 쉽게 따라가게 볼 수 있는 그런 리듬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림, 그리고 즐거운 노래, 요런 거를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맞아요. 보여주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보던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보다 보면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2: 그리고 90년대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외국인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그렇죠. 그것도 신선하죠.
3: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2: 쇼의 승리다.
3: 예, 쇼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뭐 괴담이나 동물 얘기니까.
3: 그렇죠, 그렇죠. 괴물, 뭐 약간 신비로운 귀신.
2: 그렇죠.
3: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예. 근데,
2: 거의 주인공만큼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호랑이랑 까치가 거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을 합니다. 호랑이 이름은 더피, 갓을 쓰고 있는 까치는 수지라는 캐릭터인데요.
3: 아, 네.
2: 굿즈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인기입니다. 얘네가 근데 이제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제작진 쪽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나라의 민화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가정, 막 이런 데서 소비되는 그린 사람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는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그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또 민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아 한국인의 뭔가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조선시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제작해진 때보다 네.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조명을 받고 인기를 얻은 그런 부류의 그림으로 예. 흔히 이제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2: 한식당에 많이 걸려 네. 있어요.
3: 예. 까치하고 이제 호랑이가 나오기 때문에 예. 까치 호랑이 그림 뭐 한자어로 자코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요.
2: 그렇죠.
3: 예. 오히려 뭐 조선시대에는 제가 알기로 자코도라는 말을 썼던 사례를 적어도 제가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굳이 뭐 어렵게 저는 뭐 써서 안 될 말까지는 아닌데 어렵게 자코도 이런 식으로 부를 필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까치 호랑이 그림에 좀 호랑이가 익살스럽게 좀 웃기게 좀 사납고 좀 힘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좀 개그스럽게
2: 조금 만만해요.
3: 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 있고 예, 예. 그리고 그 호랑이가 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예.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이상하게 까치가 꼭 같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왠지 까치도 뭔가 조연급은 된다라는 느낌으로 네. 해서 이게 참 희한하고 개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사랑을 받았고 연구도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을 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까치 호랑이 그림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느냐, 언제 탄생했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뭐 심지어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까치 호랑이 그림이 어떤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분 질서에 대한 어떤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호랑이라는 게 동물의 왕으로서 되게 권위 있는 그런 대상인데 네. 이것이 나라에서 내려보낸 높은 어떤 벼슬아치, 권위 있는 사또 이런 거를 상징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무섭게 나타나 있지만 아주 진짜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고 뭔가 하나 살짝 나사 풀린 듯한 네. 조금 웃긴 듯한
2: 우스꽝스럽죠.
3: 그런 풍자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그려져 있고 마치 그것을 약간 놀리듯이
2: 나무 위에서
3: 네, 나무 위에 까치가 있는데 그 까치가 어떤 그런 일반인들의 평민들의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네, 어떤 그런 풍자로서 정부의 탐관오리들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징한다라는 식의 분석까지 있을 정도의
2: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조롱하는 네, 것 같네. 네,
3: 그런 류의 이야기도 있는 정도로 사랑을 받는 연구도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2: 네.
3: 그런 그림치고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탄생해서 어떤 경로로 무슨 의미로 왜 조선시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캔에서 알고 있는 것이 뭐 없습니다.
2: 일단 작자도 네. 미상인가요?
3: 네, 그 작자 대부분 작자 미상이죠. 민화의 특징이죠. 작자 미상인 게 많은 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그러네. 더 연구할 것도 많은 네. 좀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참 오묘하죠. 자, 그런데 일단 호랑이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호랑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 호랑이 예.
3: 이 까치 호랑이 그림에 약간 이 웃긴 듯한 이 호랑이 이 호랑이 그림의 원형이 되는 모습은 어디에서 왔을까?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정리된 의견 중에 하나가 까치 호랑이 그림이 호랑이 그림이 먼저 나왔고
2: 네.
3: 그 호랑이 그림의 배경으로 이런저런 게 나오다가 까치가 살짝 들어갔는데 그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까치 호랑이 그림으로 정착된 걸로 보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2: 호랑이 그림이 본체가
3: 그러니까, 네, 호랑이 그림이 까치 호랑이 그림 승화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호랑이 그림은 어떻게 출연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2: 네.
3: 요거는 이제 사실 정론은 지금 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저런 까치 호랑이 그림에 등장하는 듯한 익살스러운 호랑이 그림에 약간 원류로 볼만한 그림으로 공식적으로 많이 제작되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2: 예.
3: 어떤 그림에서 이런 까치 호랑이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 약간 이런 권위 있지만 웃긴 이런 호랑이가 등장하느냐.
2: 예.
3: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들이 입던 관복에 내가 벼슬 사는 사람이다. 내가 공무원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일종의 유니폼이죠. 그 관복들에 보면 가슴팍에 그림을 붙이는 이런 문화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3: 그걸 흉배라고 하죠, 흉배. 가슴팍에 그림을 빡 붙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흉배 그림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를 했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개발되어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이 문화는 계속 있었어요.
2: 네.
3: 그래서 조선의 좀 높은 신화라면 가슴팍에 그림 하나씩은 붙이고 있어야지 이 관복 잘 어울리는데 이거 입고 그림 그려볼까? 아, 그래. 요즘은 뭐 사진이나 셀카 같은 게 없는 시대니까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입었다는 거랑 내가 관직이 내 벼슬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배에 그리는 전형적인 그림이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근데 제일 많이 유행했던 거 큰 거 두 가지를 살펴보면 문신들 있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사무직 공무원들.
2: 그렇죠, 그렇죠.
3: 이런 분들은 주로 새 종류를 많이 그려요. 두루미라든가.
2: 아, 두루미.
3: 네, 공작새 그린 적도 있던 걸로 저는 느낌이다, 알고 있습니다. 두루미 같은 거 이런 거. 무신들, 그러니까 장군, 군인들은 장군 군인들도 이 계급이 낮으면 이 벼슬이 낮으면
2: 그림 없죠.
3: 이거 함부로 못 붙입니다. 붙이기 시작하면 뭘 많이 그렸느냐? 뭐 많이 그렸겠어요?
2: 호랑이에요?
3: 호랑이를 많이 그렸어요. 호랑이 두 마리 그리는 그림도 있고 한 마리 그리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2: 예.
3: 이 호랑이 그림들을 약간 좀 웃기다고 할까요? 좀 친근하다고 할까요?
2: 그러네.
3: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를 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 왜 그랬을까요?
3: 일단 첫 번째는 호랑이라는 거를 좀 티나게 보여주려면 네. 그림을 약간 아이콘화해야 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이거 수놓아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리기도 어렵거든요.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비례를 맞춰가지고 표현하는데 신경을 쓰면 이게 뭐 호랑인지 개인지 뭔지 잘 좀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아이콘화해가지고 특징만 잡아가지고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이 좀 재밌어지는 좀 이렇게 좀 특징만 좀 부각되다 보니까
2: 캐릭터화한 거죠.
3: 좀 만화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경향도 있거니와 네. 어디까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야 되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네. 이 그림을 너무 무섭게 그리면 네. 임금님이나 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분들이 싫어하셨을 거예요.
2: 너무 무서워서.
3: 네, 왜냐하면 조선시대 문화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더 높잖아요.
2: 그럼요.
3: 문신들이 더 높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새 그림 붙이고 있는데 장군이라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한다고 관복 입고 왔는데 진짜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그러죠. 야, 왜 이렇게 무서운 거 붙이고 나왔어?
2: 에이, 설마.
3: 임금님도 딱 보고 아야야야. 호랑이 너무 무섭잖아. 아,
2: 임금님 용이 있는데 뭐.
3: 호랑이. 그러니까 임금님은 솔직히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임금님은 그런 거 해도 안 쫄 수도 있겠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입장에서 나는 두루미 그림 붙이고 나왔는데 장군은 막 진짜 무섭게 생긴 호랑이 딱 붙여 있으면.
2: 예, 예.
3: 조선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농담입니다. 농담이긴 한데.
2: 진짜 이랬으면 근데
3: 농담이긴 한데 농담이. 근데 전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게 가능성 있는 사회예요.
2: 아 그래요?
3: 조선 시대 사람들이 진짜 서열에 따라서 눈치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혹시나 높으신 분의 마음을
2: 거슬릴까?
3: 그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2: 예.
3: 저는 이것도 뭐 확신은 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봐요. 이거 수놓아서 그림 도안 만드는 사람이 무서운 호랑이로 딱 디자인을 처음에 해왔다라고 하면 가슴팍에 붙여야 되는 그 장군님이 야 이렇게 무서운 거 생겨갖고 가면 지금 영의정으로 계신 분이 가뜩이나 집에서 개만 크게 지러도 좀 지져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인데 나 놀리려고 이런 그림 박아왔냐 라고 화내실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누가 봐도 좀 귀엽게 보이게
2: 모를 일이 좀
3: 그런 그림으로 박아달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2: 그럴 수 있죠. 예.
3: 그래서 이게 그 이유까지는 뭐 제 추측이고
2: 예.
3: 근데 이 그림이 진짜 좀 이렇게 재밌게 생긴 좀 웃기게 생긴 듯한 그런 친근한 느낌의 호랑이 그림이 조선시대 이 무관들의 흉배 그림으로 들어갔던 거는 맞습니다.
2: 네.
3: 뭐 과학적인 정확한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위를 내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붙이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2: 예.
3: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2: 그렇죠.
3: 이거는 뭐 숨겨놓고 아, 우리 집에 좋은 그림 있다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2: 예.
3: 사람들이 많이 봤을 쓸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를 작업한 장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림 하나 그때 흉배 작업도 멋있게 해주셨는데 그림도 하나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2: 입소문
3: 타 그 장군님 그 호랑이처럼 그려드릴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2: 예.
3: 이게 퍼지기 좋은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3: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문배 문화라고 해가지고 매년 연초가 되면 악귀를 쫓는다.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불운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그런 악귀를 쫓아줄 수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문에다가 붙인 그런 풍습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역시 말기까지 전 적어도 서울에는 계속해서 유행을 했습니다. 네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을 막 계속 붙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 중에 제일 메인으로 붙이던 그림은 어떤 장군 그림 같은 걸 붙였어요. 아. 그리고 또 많이 붙이던 게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
2: 호랑이.
3: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장군 그림, 선녀 그림, 닭 그림, 호랑이 그림 이런 거를 문에다가 이렇게 사다가 붙였거든요. 그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 그렇겠네요.
3: 자, 새해 문배 그림 사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사다가 이렇게 붙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랑이 그림이 소비될 수요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가 배경이 좀 밋밋한데라고 해가지고
2: 없겠죠.
3: 예, 예. 뭐 넣었을까요? 처음에는 뭐 개도 넣어보고 뭐 다람쥐도 넣어보고 거북이도 넣어보고 했는데 예. 까치를 넣은 그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유행해서 흥행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자리 잡은 게 까치 호랑이의 탄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예. 예.
3: 그런데
2: 감사드립니다. 까치 얘기도
3: 까치. 까치. 예, 까치. 까치가 까치 이야기 진짜 재밌어. 까치 이야기.
2: 호랑이 까치 특집 있는
3: 거. 예, 까치 이야기 진짜 재밌어. 예, 예, 예. 아, 왜냐면
2: 까치 얘기 해주세요. 예.
3: 까치가 아, 까치가 진짜 이 K-pop 데모먼터스에서 정말 저는 진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씬 스틸러. 약간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되게 비중에 비해서 되게 더 눈길을 끄는 조연이 저 까치라고 생각합니다.
2: 가세를 쓰고 있죠, 저 까치. 예. 예.
3: 근데 이제 우리나라 까치에. 정말 재미있고 멋지고 아 이거 진짜 기막힌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예, 예, 예, 예. 까치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까치가 한국 까치라는 이 종이 이 생물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주변 정도 말고는 잘 없는 동물입니다. 예. 아 이게 사실 오묘한데요. 사실은 까치가 많이 있어요. 유럽에도 까치가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까치가 있고 네. 미국에도 서부 지역 이런 데 가면 까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치가 뭐 까치는 좀 흔한 동물이지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네. 우리 저기 저 이종모 관장님께서
2: 까치 편은 나왔어요. 네,
3: 뭐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냐면 네. 학명 네, 공식적인 라틴어로 된 까치의 학명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2: 기억나요? 피카피카
3: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피카가 까치라는 뜻이고 또 피카도 까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카피카라고 하면 까치까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까치 중에서도 제일 까치 같은 까치라고 해서 피카피카라고 그 종을 지목을 했어요.
2: 예.
3: 피카피카라는 말이 유럽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예?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사는 까치를 보고 피카피카라고 했겠죠.
2: 그랬겠죠.
3: 그래서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예. 한국에 사는 까치도 다 그냥 피카피카 유럽에 사는 까치하고 같은 종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2: 네네네.
3: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정도가 돼가지고 예. 예. 한국에 사는 까치는 유럽에 사는 까치하고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등장을 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그리고 DNA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했다든가 그렇습니다. 해본 결과 예. 정말로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될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얻어가지고 예. 별도의 종으로 구분을 하는 게 요즘은 대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원래부터 있던 까치는 뭐 유라시아 까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 그 까치는 그냥 피카피카라고 계속 부르고 있고요. 예. 한국에 사는 까치하고 중국에 사는 까치
2: 네.
3: 일본만 해도 한국에 사는 그 까치가 일본에 별로 안 삽니다. 한국에 되게 가까운 규슈 이런 쪽에만 조금 삽니다. 네. 일본에도 까치라는 게 잘 없어요. 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써놓은 기행문 이런 거 보면 어떤 이야기 많이 있냐면 일본에는 까치가 없다. 희한하게. 네. 뭐 이런 이야기 막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일본만 해도 까치가 없거든요.
2: 옛날엔 제주도에도 없었다 그러던데. 까치.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쨌든, 제 막연한 상상인데 네. 네. 그 이제 우리 저 포켓몬스터에 네. 그 피카츄 피카피카 나오잖아요.
2: 그게 설마 역
3: 그거를 저는 그런 추측해봐요.
2: 어떻게요?
3: 일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귀엽고 네. 그런 참신한 그러면서 친근한 네. 네. 그런 어떤 동물 이런 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약간 이국적인 느낌은 나야 되니까 일본에 너무 있는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친근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아르마딜로나 이런 걸 갖다 대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 한국에 있는 네. 그리고 일본에도 아예 없지는 않은 그런 거 뭐 있지? 한국 사람은 되게 친숙하게 여기는 까치. 네. 근데 피카츄가 나와가지고 까치까치 이러면 너무 좀
2: 아이,
3: 너무
2: 아니지,
3: 뻔하잖아요.
2: 이거는.
3: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2: 이건 그거 같잖아. 그 일본식 표현 그 삐까 번쩍할 때 삐까 아니에요?
3: 까치츄 뭐 나와서 까치까치
2: 아이,
3: 하면
2: 까치츄가 아니지.
3: 그래서 피카피카 영감을 받잖아.
2: 까치츄예요, 까치츄.
3: 이거는 그냥 영감이 이거야. 예. 아, 이거는 아니고.
2: 아 근데 자, 아까 그런데 그 유럽 까친
3: 원래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예. 한국과 중국에 사는 까치는 별도의 종으로 분리를 하기로 해가지고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저기 뭐죠? 우리 러브버그 그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종이 다르다라는 게 되게 큰 차이다.
2: 아, 그렇죠.
3: 예, 늑대하고 개가 사실은 한 종이고 늑대하고 코요테 정도 돼야지 서로 다른 종이다.
2: 예.
3: 개하고 무슨 뭐 자칼 정도 돼야지 다른 종이다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유라시아 까치하고 뭐 동양 까치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한국 까치, 중국 까치는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뭘 봤나 본데. 아, 이거 드립 아니야, 이거? 네. 어감이 너무 이상. 동아시아 까치는 학명이 뭔가요?
3: 아, 동아시아 까치는 그래서 동아시아 네. 까치 학명을
2: 아, 피카세리카라고 나오는 이게 맞아요?
3: 아, 그,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어, 맞구나. 네. 어감이 피카, 너무 안 좋아.
3: 아니야.
2: 피카세리카?
3: 피카세리카인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 세리카가 한국, 중국에 사는 그 예. 까치의 학명입니다. 그러니까 피카가 까치라는 뜻이고 세리카가 한국, 중국에 사는 그 까치를 지목하는 말이죠.
2: 예.
3: 세리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 했어요. 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과 중국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물체예요.
2: 예.
3: 명물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까치죠. 전통적인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 독특한 명물이에요.
2: 오.
3: 그거를 한국과 중국의 까치의 상징으로도 갖다 붙인 건데 예. 그 물건이 뭘까요? 세리카 이런 발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리카 뭘까요? 지난 시간에 했어.
2: 세리카. 러브버그 때?
3: 세리카. 야, 너는 마음씨가 세리카 같아.
2: 진짜 모르겠는데.
3: 너는 마음씨가.
2: 비단?
3: 실크.
2: 아, 실크!
3: 세리카.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비단.
2: 아, 실크 세리카? 네,
3: 그래서
2: 아.
3: 비단, 직역한 비단 까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2: 아,
3: 중국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새란 느낌을 살려가지고 아~ 피카 세리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또 사실 그런 그 빛깔이 좀 오묘해 보인다라 해서 뭐 그렇게 붙였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붙였는지는 뭐 지금 와서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묘하게 라틴어로 실크로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실크로드를
2: 모르겠는데요.
3: 비아 세리카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이런 거 할 때 요즘에도 네. 비아 이런 말 쓰죠. 그렇죠. 비아 세리카 실크로드 세리카 비단이라는 뜻 비단. 그래서 비단 까치가 한국 까치인데 한국하고 중국에 밖에 안 사는 그런 독특한 겁니다.
2: 네.
3: 겉보기에 사실은 유럽의 흔한 피카피카하고 사실 잘 구분은 안 돼. 왜냐면 뭐 등치가 조금 크고 뭐 튼튼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2: 예.
3: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명확하고.
2: 네.
3: 근데 이게 한국에 밖에, 한국엔 되게 흔하잖아요. 그죠?
2: 네.
3: 근데 한국에 밖에 없고 유럽에는 이게 아닌 딴 종이고
2: 네.
3: 그나마 한국처럼 흔하지는 않고 미국만 해도 서부에 좀 까치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하고는 다른 종이고 일본만 가도 피카세리카가 없고 한국에 되게 고유한 그런 느낌을 물씬 품고 있는 그런 종이 에, 피카세리카 한국 까치다. 동양 까치다. 에, 비단 까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3: 하나만.
2: 까치 하나만. 까치 재밌으니까.
3: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까치에 대한 이런 속설 같은 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선 전기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좋기 500년 전, 6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던 까치에 대한 큰 속설이 뭐가 있었느냐.
2: 네.
3: 조선시대 내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믿었어요. 어떤 속설이 있었느냐. 까치가
2: 네.
3: 집 남쪽에다가 집을 지으면
2: 예.
3: 그 집 사람은 벼슬을 한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2: 아하.
3: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벼슬을 진짜 중시했거든요.
2: 오, 예.
3: 예,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벼슬이 높으면 완전 왕이고
2: 네.
3: 내가 좀 잘 살고 인생이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벼슬이 낮은 벼슬이라도 없으면 아, 그렇죠. 뭔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조선시대 그렇지. 양반들 문화였거든요.
2: 집 남쪽에 예. 집을 지으면?
3: 그러다 보니까 네. 집 남쪽에 까치집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거를 정말 애절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선시대 기록 중에 좀 나옵니다.
2: 이거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
3: 사실은 남쪽 북쪽하고 별 상관도 없죠.
2: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까치가 깃들 만큼 좀 평화롭고 풍요로운 집이다. 까치가 머리가 좋으니까 까치가 오는데 막 뱀이 와가지고 까치 막 공격하고 막 길고양이 다닌다고 까치 막 습격하고 이런 데서는 까치가 살 수 없잖아요.
2: 예,
3: 그렇죠?
2: 예,
3: 그러니까 좀 높은 근사한 나무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잡다한 동물들이 오지 못할 정도로 잘 관리가 돼 있는 그러면서 까치가 이것저것 집어먹을 만한 뭐 과일이나 음식물 부스러기나 이런 걸 많이 돌아다니는
2: 예.
3: 좀 살만한 집에 까치가 좀 오겠죠. 그죠?
2: 예, 예, 예. 예,
3: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굳이 남쪽이라는 걸 의미를 부여하자면
2: 네.
3: 옛날 사람들 이제 풍수, 우리 풍수지리 편할 때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남양으로 집을 지으니까 남쪽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대놓고 보이는데 까치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2: 예.
3: 그런데도 까치를 안 쫓는다라는 얘기니까 좀 여유 있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벼슬할 가능성도 좀 높겠죠.
2: 그렇죠.
3: 그래서 생긴 속설일 것 같긴 한데
2: 아.
3: 이거를 믿어가지고 옛날 이야기들 보다 보면 까치가 막 북쪽에 집을 짓고 막 이러면
2: 옮기는구나.
3: 막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2: 그렇게
3: 있고
2: 그렇게 하면 폭터되겠다.
3: 예.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도시니까
2: 네, 네.
3: 까치가 우리 집 까치집이 우리 집 북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뽑아가지고 우리 집 남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우리 집 뒷집에 있는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거야. 야 우리 집 남쪽에 있는 까치집 네가 왜 옮겨?
2: 며칠짜리 훔쳐간다.
3: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애절한 이야기인데 아까 네. 얘기 잘해주셨어요.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게 벌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까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네. 근데 제주도에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이유로 제주도에 많이 갑니까?
2: 유배,
3: 귀향살이로 유배. 그렇죠. 유배로 많이 가거든요. 예, 예, 예. 유배라는 거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귀향살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귀향살이 가가지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2: 그렇죠.
3: 몇 년이고 이렇게 제주도에 있다 보면 조선시대 그렇게 쫓겨난 양반들이 예. 되게 애절하게 찾아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남쪽에 까치가 집 짓기를 되게 원한 거야.
2: 그러면 진짜.
3: 그러면 너무... 다시 임금님이 불러줘가지고 벼슬을 시킨다는 얘기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제주도에서 까치를 많이 찾아다녔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대한 그런 양반들이 쓴 기록을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섬에는 까치가 안 산다. 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2: 아, 많이 찾았구나.
3: 그런 거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부끄럽게 써놓은 이야기까지는 없어요. 내가 진짜 언제나 유배가 풀릴까 싶어가지고 까치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이 섬에는 안 살더라. 이렇게까지 좀 부끄럽게 써놓은 양반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좀 쓸쓸한 글씨로
2: 기약이 없다에 돌린
3: 한문 글씨가 이상하게 좀 쓸쓸해 보여. 보고 있으면 쓸쓸한 글씨로 이 섬에는 까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사례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까치가 행운의 상징으로
2: 그러네 벼슬이랑 연결되니까
3: 똑똑한 새로 약간 텃새를 잘 지키는 그런 새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네. 까치 호랑이 그림에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K-POP 데모몬터스 같은 데서도 이런 신스틸러 역할을 하기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2: 예. K-POP과 K-무속이 만난 한국에서만 가능한 상상력 애니메이션으로도 또 곽재식 작가 입담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 중 우리 대표팀 체코와의 A조 첫 경기에서 2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더 혼란에 빠져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요즘 선거 얘기하느라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오늘 이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30년이 선고됐군요.
3: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일반 이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군용물 손괴 교사 및 군기 누설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1: 예.
3: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2024년 9월께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 예.
3: 작전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됐던 점, 국가안보실의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합동참모본부 반대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을 들어 국군 통수권자 승인 없이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강행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고요. 또 군사적 충돌에 따른 피해 위험이 발생했고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으며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됐던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1: 예.
3: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들은 이 선고가 내려질 때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 그 재판장에서 변호사들이 책상을 치거나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보통 뭐 그 변호사가 패소를 하는 거야. 예. 다반사로 있는 일인데
1: 예.
3: 그때 뭐 표정 관리가 됐든 아니면 익숙해서든 간에 이렇게 격양된 반응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1: 예, 변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김계리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는 모습도 나오던데. 자,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이제 일반 이적죄가 이제 선고된 건 처음인데 평가해 주실까요?
4: 이게 이제 비공개 재판이어가지고
1: 예, 예.
4: 재판이 진행되는 게 별로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1: 예, 예.
4: 저도 한동안 잊고 있다가
1: 예.
4: 오늘 갑자기 선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요. 예.
4: 아 이게 진행이 됐었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군사적인 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비공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1: 예.
4: 그 최초에는 그 외환죄를 적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외환죄는 적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4: 근데 이제 북한과 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우리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줬다는 측면에서 일반 이적죄 적용이 됐는데, 저는
1: 예.
4: 마땅하다고 보고요. 한바탕 이게 큰일 날뻔 했죠.
1: 그러니까
4: 북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특별한 군사적 충돌 없이 이게 넘어갔지, 만약에 북이 맞대응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잖아요.
1: 예.
4: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계엄 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뭐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유죄 판결도 마땅하고 형량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1: 예. 이재영 의원님?
5: 뭐 저는 이 선고를 듣고 얘기를 듣고
1: 예.
5: 지금까지도 이 선고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면은 30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1: 이건 국민의 목숨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금 전쟁으로 그냥
5: 그러니까요.
1: 이끌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5: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예. 진짜 진심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길 지금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무모했고 그렇게까지 책임감이라는 단어도 좀 약하네요.
1: 예.
5: 그래서 이건 좀 아유, 좀 실망이 큽니다.
1: 네. 예.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일반 이적죄는 외환의 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
1: 예.
3: 이 형법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놓은 책을 보면 일반 이적죄나 이런 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적용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1: 없었죠.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는.
3: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 어떤 과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고의로 예. 적국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저지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1: 그러니까요.
3: 그런 죄이기 때문에
1: 예.
3: 그 전에 판례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했다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1: 예.
3: 한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뭐 아주 극히 참담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란 당시에도 이제 일반적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이 어떤 내란이 이제 계엄 상태가 지속이 되려면 어떤 군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더 유리한데
1: 예.
3: 그럼 과연 그런 거에 대한 기도 없이 그냥 계엄만 선포를 했을까 이 부분은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3: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된 결과가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전쟁 수준의 어떠한 위중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계엄 선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좀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내란 2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김수민 평론가부터.
3: 네, 일단 1심 재판부에 그 내란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1: 예.
3: 했던
1: 예.
3: 거기서는 이틀 전에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했는데
1: 그렇죠.
3: 이틀 전에 결심했다라고 계엄 결심 시점을 그렇게
1: 예.
3: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것이죠. 2024년부터 9월부터 준비를 한 것이고 이게 그냥 북한의 공격만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엄과 결부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번 외환 그 일반 이적죄 1심 재판과 내란 1심 재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예.
3: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란 2심 판결에서 그 선고에서 또 특히나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여러 명의 판사들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3: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일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박 의원님.
4: 뭐 아마 참고가 되겠죠.
1: 예.
4: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된 이후에 이 내란 피고인들의 양형도 통일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1: 예.
4: 마찬가지로 적용된 법리 또 구체적인 어떤 그 판결의 내용 이것도 이제 통일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1심 판결에서도 결심을 한 시점이 이틀 전이라는 거지 그게 최초에 그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시점이 이틀 전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1: 예.
4: 이틀 전에 모의해가지고.
1: 점심 약속도 아니고.
4: 특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1: 예.
4: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1: 예.
4: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언제부터 내란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은데.
1: 예.
4: 이제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서 아마 항소심 판결에서는 내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그런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마음이신데.
5: 참담합니다.
1: 아니, 이거는 이 사건은 곱씹을수록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5: 이게 그거잖아요. 그 계엄 때.
1: 예.
5: 그게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궤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진짜 이 의도를 했다면은,
1: 예.
5: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은, 북한이 총 쏘기를 바란 거 아닌가. 뭐 이런
1: 그러니까 물리적 도발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원했던 수준이고 그래서 계엄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5: 네.
1: 예, 그래서 실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 정말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유럽에 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탈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을 진행했죠?
3: 네,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 예.
3: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고요. 양국은 교역 투자의 확대와 함께 AI, 반도체 등의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 교환식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 아프리카 공동개발 등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1: 예.
3: 이 대통령은 13일 피렌체, 14, 15일 바티칸을 방문한 다음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또 해외 순방 도중이지만 청와대 참모회의를 또 온라인으로 주재한다면서요?
3: 네,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9시 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참모들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예.
3: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 밝혔고요. 회의 안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제도 개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이 포함돼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이후 19일에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이 가운데 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여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좀 국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좀 챙겨야 될 의지가 강하다.
4: 그렇죠. 저 지금 참정권 침해 사태 굉장히 위중하잖아요. 예, 예.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와요. 예. 여러 여론조사들이.
1: 맞습니다.
4: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 지금 참정권 침해 사태도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예.
4: 물론 선관위의 문제가 이 정권 하에서 빚어진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적됐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가 국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저 투표관리부실 문제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1: 예.
4: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도 상당히 긴장하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6: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께서 그 선거 전에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 예.
6: 불편했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룰 수밖에 없었고 또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1: 예.
6: 그런데 정작 이 참정권 침해 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하락은 원래 지방 저 전체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서 지면은 진 쪽의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봐왔지만
1: 예.
6: 대통령의 국정수행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해외 순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1: 예.
6: 굉장히 안절부절하실 것 같다. 마음은 거기 아니고 여기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탈리아의 그 총리와 만난 것들 그리고 이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사실 또 이탈리아랑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행동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또 가까워질 때가 좋긴 한데
4: 의외로 예? 이탈리아가 EU 국가들 중에 교육금으로 우리 네 번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4: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첨단 기술 기반의 그런 제조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4: 산업구조 측면에서 협력할 그런 관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18년에 외교 관계를 격상했다가 지금 8년 만에 다시 이제 이 뭐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건데
1: 예.
4: 그렇게 되면은 군사협력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좀 광범위하고 그런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거에서
1: 예.
4: 어떻게 보면 대 EU 외교의 그 교두보 중에 하나로 이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가 읽힙니다.
1: 예, 또 국제통인 이재용 의원님.
6: 전 그 생각보다는 예. 참 민주당 정청래 대표한테 민주당이 밉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1: 뭐 하나씩 나
6: 하나씩 나와서 자꾸 네. 이런 성과에 대해서 자꾸
1: 뉴스
6: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야, 또 민주당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부적으로
1: 네, 네.
6: 정청래 참 싫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약간 싸움 붙이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재용 요즘 의원님 좀 밝아졌어요. 예,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4: 아,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1: 밝아졌어요. 네. 방송도 더 적극적이야. 네. 자, 투표지 부족 사태. 지금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국정조사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네, 세부 사항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주실까요?
3: 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요구서가 다 보고가 됐습니다.
1: 예.
3: 양당이 국회 차원 진상규명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몇몇 사안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1: 예.
3: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예.
3: 특검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력 찬성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선거 관리의 문제점. 이게 지금 선거 아닌가 그동안 했던 것도 이번 선거에서 했던 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뭐 잘못 입력한 사람도 있었고 이게 네. 뭔가요?
3: 일례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안민석, 임태희 후보 이렇게 순서가 된 네, 투표용지가 있는데
1: 예.
3: 그것을 사용한 투표소 중에 이제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금광 2동 제3투표소가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그게 이제 인쇄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개표 입력 화면은 임태희, 안민석 이 순서대로 돼 있었거든요.
1: 이게 번호가 없죠. 교육감
3: 그렇죠.
1: 후보들은 후보도 번호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네, 같긴 한데.
3: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마다 예. 지역별로 예. 이게 순서가 로테이션 방식으로 돼 있어서 후보들의 그 기재된 순서가 다릅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그 화면에 입력하는 순서하고 다르게 돼 있었던 건데 그
1: 예.
3: 사람 이름을 보고 확인을 해서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3: 근데 그냥 투표용지에 있던 순서 그대로 득표수를 입력하면서 임태희 안민석 후보의 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득표수가.
1: 예.
3: 그리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이투표소의 개표 결과 같은 경우는 초월읍에 구투표소 결과가 잘못 입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 아니.
3: 네, 그러니까 다른 구역에 있는 결과가 입력이 된 것이죠.
1: 이게 사람이 입력을 해서 그런 건가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1: 예.
3: 무슨 어떤 예전에 이제 낭설 중에
1: 예.
3: 개표 자동 분류기를 전자 개표기로 사람들이 부르면서
1: 하면 이제 자동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3: 네,
1: 된다 이렇게
3: 거기서 해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바로 입력이 되는데 잘못 입력이 된다.
1: 그래서
3: 이런 음모론
1: 해킹에 의해서 뭐 그게
3: 네,
1: 가능하다.
3: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결과를 이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바뀌어 버린 네, 이런 사례가 나온 거고요.
1: 예?
3: 그리고 전북 교육감 선거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완산구 중화동 중화산 1동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가 잘못 반영이 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전북 선관위는 이걸 정정을 하더라도 두 후보 간 표차는 19표 더 커진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 라는 이유로 수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1: 예?
3: 논란이 커지면서 비로소 오늘 회의를 열고 개표록을 수정하는 데 나섰습니다.
1: 전북 선관위가 이제 두 후보 표차가 19표 더 커질 뿐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한 표로 당락에 바뀌잖아요. 쓴 그런
3: 네.
1: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3: 그 당락이 안 바뀐다고 해도 유권자들
1: 안 바뀐다 해도
3: 예, 유권자들 한 명 한 명이 행사한 표이기 때문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1: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3: 세야 되는 것이죠.
1: 아, 전 이게 좀 뉴스를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재작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수치를 틀리게 입력한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3: 네.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 경기 수원정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무효표가 당시에 4,696표 발생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1: 예.
3: 그러나 실제 무효표는 2,455표였다고 합니다. 2,200여 표 정도가 유효표인데도 무효표로 그 당시에 처리가 돼서 집계되고 발표가 됐던 거고요.
1: 예.
3: 수원 영통구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두 달 반쯤이 지난 그해 6월 26일에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찾아가서 공문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1: 예.
3: 개표 입력 집계 과정의 착오로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정정한다. 이런 내용이 공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는 이 개표 오류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7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징계를 했고요. 정직으로 또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1: 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선거 끝나면 재검표 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 네.
1: 저는 참 그런 요구가 참 과하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런 식의 그 사례가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거 재검표
4: 뭐
1: 충분히
4: 볼 수가
1: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4: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네. 후보자들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1: 예.
4: 아마 이번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1: 네.
4: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창궐할 수밖에
1: 그러니까요.
4: 없는 그런 빌미를 선관위가 제공하는 거고 거의 파파괴, 파도파도 괴담 수준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나올지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1: 예.
4: 그 총선에서 수원 상황도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보니까 득표율이 1.8%포인트밖에 안 났더라고요.
1: 예.
4: 그러니까 두 후보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지 만약 이걸 문제 삼았더라면은 이미 당선자가 확정됐는데 뒤에 큰 소송이 벌어질 뻔했어요. 물론 소송 결과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그러니까. 두 후보한테만 가가지고 공문 전달하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선관위가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예. 얼마나 많은 이런 류의 부실이 있었을지 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해요. 그래서 저 앞서 이제 국정조사 얘기 나왔는데 여야가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하지 말고요. 예. 저는 여당한테 그냥 위원장 야당 쳐라. 그리고 여야 동수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법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들이 있어요. 조국 혁신당 예. 뭐 다른 어떤 또 군소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4: 거기를 야당으로 포함하면 동수해도 예. 여권이 더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거 위원장 여당 야당 준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1: 결과가 막 바뀌거나.
4: 그리고 저는 야당도 무슨 대통령실, 뭐 대통령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네. 이 사안에 집중해서 빨리 이게 진행을 해야 돼요. 계속 이런 게 나오고 불신은 더 커지는데 네.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십시오. 재선거에 대한 응답이 2030에서 굉장히 높아요.
1: 맞습니다.
4: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건 좀 파도파도 괴담이라는 말씀에 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재영 의원님은?
6: 저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뭐 단순히 빌미를 주는 게 아니고 뭐
1: 빌미가 아니라 이거 완벽한 게
4: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6: 땔감을 그냥
1: 기름을 붓고 있어요.
6: 기름
1: 지금?
6: 붓고 땔감 주고 뭐 다 하고 있어요.
1: 아,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인데 김수현 네. 평론가도 말씀 주시죠.
3: 네. 일단 이번에 알려져 있는 개표 결과 입력의 잘못 같은 네. 경우는 결국에는 그게 잘못 입력됐다는 게 밝혀져서 안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1: 몰랐을 경우는
3: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알고 이게 자체적으로 파악을 어떻게 어느 속도 어느 속도로 했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뭐 정말 모르고 지나칠 경우나 이런 것들이 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예,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최악인 것은 잘못을 알고 난 다음에 네. 행동인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네, 이거는 정말 거의 아주 극단적인 중징계 사안으로 보이는데
1: 예.
3: 그냥 넘어갔고 뭐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한다는 변명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거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뭐 한 학교에 학생회장 선거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1: 아 그럼 난리가 나죠.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선관위인가.
1: 아니 2030들이 지금 잠실에서 2030뿐만 아니라 잠실 그 투표소에서 지금 여전히 집회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은 한 사람의 표라도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시되거나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이건 정말 국가기관은 헌법기관 이유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정말. 예, 이건 잠시 후에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기를 식혀서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이

0: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체코는 후반 32분 헤더슛을 골망에 넣으면서 달아나는 듯 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이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1: 예.
0: 그리고 후반 34분 황인범의 크로스를 오현규가 왼발로 밀어넣으면서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1: 예.
0: 한편 같은 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에서 멕시코가 2-0으로 승리했는데요. 한국과 멕시코는 오늘 19일 2차전을 치릅니다.
1: 예. 두 분도 경기 보셨겠죠? 박 의원님?
2: 골 먹을 때까지 보다가 방송에 들어갔는데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이겼더라고요.
1: 아.
2: 한국 축구에 대한 주관적 징크스가 있잖아요.
1: 아, 내가 보면
2: 내가 진다. 안 봐야 이긴다. 제가 안 봐서 이긴 것 같습니다.
1: 아하. 앞으로도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글쎄, 그 궁금해가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1: 이재용 의원님도 보셨어요?
3: 전 1-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감이 좋아요.
1: 감이 좋아요. 오세훈 씨하는 거 이기고.
3: 그래서 멕시코전은 꼭 보려고요.
1: 아, 정말?
3: 네. 예. 제가 보면 이깁니다.
1: 승리 요정?
3: 아, 승리 요정. 예. 다 하겠습니다.
1: 예.
3: 기분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1: 박원영 의원님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네.
2: 아니,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1: 아, 이상해졌다.
2: 자신감이 과해. 뭐 매사에.
3: 저 오늘 요즘에 밝은 옷만 입습니다.
1: 예, 단체도 지금 두 개나 풀었어요.
2: 정장도 좀 불량해지고 좀 이상해졌어요.
1: 자, 김수인 평론가도 축구 얘기 주세요.
0: 네. 네. 사실 이게 축구 시간이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1: 오전 11시.
0: 예, 저도 11시에 방송이 있어서 예, 전반전은 거의 다 못 봤고
1: 예,
0: 후반전도 이제 이동 중에 좀 보기 시작해서 좀 아쉬운데 재방송 보면서 좀, 네, 물론 이제 역전골 들어가는 장면은 봤습니다만
1: 예, 예.
0: 일단 1차전에서 이렇게 잘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1: 그러니까
0: 좀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1: 예.
0: 2차전 이제 홈팀이자 또 이미 1승을 거둔 멕시코와의
1: 예,
0: 경기에서 이긴다면
1: 예,
0: 뭐 그다음에는 좀 뭐 32강까지 가는 데는 걱정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멕시코가 또 개최국이에요. 개최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이게 멕시코에서 개최국이 멕시코로 한단 말이야.
2: 멕시코가 지금까지 16강을 네, 탈락한 적이 거의 없는 굉장한 축구 강국이에요.
1: 아니,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항상 그 우승 후보였기 네,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야당도 인정하는 멋진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왜 웃으세요?
5: 제 청년인가요?
1: 아, 예.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정홍의 의원님이 칭찬하신 걸 듣고 말았어요.
6: 아, 몇 살이에요?
2: 몇 살? 아니, 그 유엔 기준에 따르면 45세까지잖아요.
5: 아,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죠.
1: 청년이야, 청년, 청년. 자, 엘레강스정 정홍의 의원님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여야가 선거가 끝났지만, 당끼리 다 내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정청래 대표 오늘도 호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지도부끼리 또 공개 충돌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말씀처럼 더 단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호남에서 공개 충돌하고 있어요. 이도학 최고.
5: 네. 아직 민심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1: 예. 예,
5: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또 저거는 제가 볼 땐 잽을 날리는 건데 일단 링 위에 다 올라갔다고 봐야죠.
1: 예.
5: 예, 원래 링 밖에서 뭐 이렇게 욕하고 침뱉고 뭐 이렇게 막 기싸움을 하잖아요.
1: 예.
5: 권투 선수들이 예. 하기 전에. 근데 이거는 지금 링 위에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잽이 좀 서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여당의 그릇이 달라야 된다라고
1: 예.
5: 하는 측면은 이제 야당하고도 적절하게 대화도 좀 해가면서 실제로 이제 넓은 품을 보여주고 인사, 정책, 뭐 여러 가지 뭐 태도 이런 점들에서 좀 더 넓은 야당의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 호남에 가가지고 약간 좁혀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1: 예.
5: 개파 대 개파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게 이제 먹히질 않은 것 같고
1: 예.
5: 민심을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1: 예.
5: 실제 경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링 위에 올라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4: K라디오
1: 예, 정홍 의원님
6: 글쎄요. 정말 그 갑자기 말문이 막힐 정도.

0: 정도로 예. 민주당 초식이 네, 너무 초식. 국민의힘하고 달라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아직 개봉은 안 됐는데 신세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1: 신세계 이정재 씨와 그 황정민.
0: 그렇지.
1: 아, 브라더.
0: 근데 지금 정청래 대상 그게 아니야.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한 사람. 누구야?
1: 이정구.
0: 박성웅.
1: 아 박성웅.
0: 그게 왜 생각이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국민의힘이 영화로 치면 뭔지 알아?
2: 별로 알고 싶지 않아.
0: 네. 나도 말 안 하겠어. 말해주려고.
1: 국민의힘 영화는 이따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2: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예.
0: 조폭 마누라 수준이 되죠.
1: 국민의힘 마누라.
2: 더불어민주당은
1: 신세계다. 네. 아, 그, 느와를 찍고 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더불어.
0: 아니, 말을 하려니까 네.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1: 아, 무서워.
0: 그러니까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몰라. 거기다 뭐, 문정복, 최민희. 대단하지.
1: 문정복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한테 또 한 방 날렸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아, 뭐, 당선자한테 축하 메시지 하는 건 고마운데, 대통령 순방 나가셨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 대리에서 국정을 살펴야지. 당선자 워크숍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게 진짜 급하시냐? 요거는 또 마음에 남을 말 아닙니까, 이런 거?
3: 아니, 당연하죠. 저 공격한 네. 거죠.
1: 공격한 거 맞죠? 네. 네.
3: 그 뭐 총리 사의를 표하긴 했지만 아직은 총리잖아요.
1: 예.
3: 그리고 대통령 순방 중에 총리가 어쨌든 국정 중심을 잡고 있는데
1: 예.
3: 거기다 대고 당선자 축하가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 같은 의원이
3: 예, 공세를 취한 거여서
1: 예.
3: 아 이게 이제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구나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좀 새삼스러운 게 정청래 대표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원래 그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정청래 대표 아니에요? 다른 것도 틀리다고 얘기했던 분이고 최근에 이분이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생소해요. 원래는 그 나중에 통합이 되든 안 되든 확연한 갈라섬 이런 거를 추구했던 분이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사물도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 예.
3: 바람직한 변화라면 바람직한 변화죠.
1: 근데
3: 당내에서는 점점 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아직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마 길이 험난하다라고 생각하고
1: 예.
3: 여기서 출마를 강행한다는 거는
1: 예.
3: 대통령과 맞선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역력해요.
1: 그렇죠.
3: 근데 뭐 친명 친청 이런 구도를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1: 예.
3: 거기에 출마한다는 건 만약 그렇게 해서 지면 뭐가 남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정청래 대표 주변에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게 되면 정청래 당대표 또 민주당 안에서 정치도 좀 어려운 상황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그 재선돼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공천? 다음 총선 공천?
0: 대권?
1: 이어서 대선?
4: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1: 그렇죠.
4: 사실 지금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1: 예.
4: 대통령께서 지금 이탈리아 가 계시고,
1: 예.
4: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 그, 저, 프랑스 가셔서
1: 예.
4: 아마 명예서운 그 훈장 받으셨을
1: 예.
4: 거예요.
1: 예.
4: 그런 부분들이 당으로부터 원래 최고위원회의 때 아침에 아, 대통령께서 이런 성과 올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프랑스와의 우리가 외교는 어떻게 뒷받침하며 이런 부분들이 쭉 릴리지가 되도록
1: 예.
4: 당에서는 해야 되는데 해외 순방 나가실 때마다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1: 예.
4: 늘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 누가 배밭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들 정도로
1: 이재호 의원님이 똑같은 말 했어요.
4: 아 정말요?
1: 순방만 나가면
4: 네.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또 이게 분란의 소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통합을 얘기하셨지만 실제
1: 예.
4: 그 통합까지는 정말 멀고도 멀고 먼 것 같다.
0: 아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1: 예.
0: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1: 예, 예.
0: 이런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도
1: 예?
0: 그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꼴보기 싫은 그런 아.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한국적 토속적 용어로는 예.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극한 인간관계인 어. 것 같아요.
1: 아, 그 인간관계 서로 안 맞는다. 상극이다.
0: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데다가 원래 어. 친명이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예, 예, 예. 그런데 참 그동안 대통령 성격에 비해서 예, 많이 예. 참았었지.
1: 요거는 MBTI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뭐 DNA에서부터 MBTI에서부터
1: 딱 안 맞아.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극이라고 해야 상극이다. 되나? 뭐 그런 아. 거죠.
4: 아하. 근데 너무 예고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 지방선거를 저렇게 치른 거 아니에요?
1: 예.
4: 6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지방선거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다음 어? 당권을 누가 쥐냐 마냐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1: 그렇죠.
4: 내부적으로 쌓아왔고
1: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승리할 것 같다는 걸 예측 가정을
4: 그거를
1: 하고
4: 가정을 하고 그건 아예 뭐 거들떠 보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그다음 뭐 문조 털레오 이런 단어가 신조어가 생기고 유시민 작가는 저렇게까지 나가서 하는데 이게 간단히 뭐 물러서고 내가 포기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뭐 신세계 말씀하셨는데
1: 영화?
4: 저기
1: 영화 신세계
4: 영화 어. 저기는 꽤 세게 붙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3: 이게 일종의 이제 성공의 역설인데
1: 성공의 역설
3: 지난 총선에 대승했잖아요.
1: 예.
3: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어. 결국에는 뭐 정권들 다시 한번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나 뭐 모든 면에서 워낙에 국민의힘이 무너지니까 예, 예. 거의 압도적인 환경으로 지방선거를 어. 맞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너무 안이했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바깥에 대적 전선이 심심해지거나 열버지면 안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권력의 예. 생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그 싸움에 일찍 돌입해가지고 지금 뭐 질주하고 있는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1: 폭주.
3: 싶은데요. 근데 싸우더라도 잘 싸워야 돼요.
1: 어.
3: 그러니까 뭘 갖고 싸우는지가 지금 분명해야 되는데
1: 예?
3: 그냥 뭐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권력 경쟁에 있어서 적은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대 노선으로 싸워야
1: 예.
3: 그게 차원 높은 싸움이고 나중에 그 이 당의 시너지로 작용을 하고 후유증도 없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그냥 권력 다툼에 불과해요.
1: 예.
3: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하고 지금 김민석 총리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 두 분이 뭐 이렇게 다릅니까? 이를테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생정책에 대해서
1: 예.
3: 이재명 정부의 향후의 4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를 게 별로 없는데
1: 예.
3: 결국 싸우고 있는 게 무슨 친문이니 친명이니
1: 예.
3: 친청이니 반청이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예. 있잖아요.
1: 예.
3: 저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여당답지 못하고 국민의힘을 닮아가고 있다. 저는 좀 그래서 조금은 더 이 경쟁의 차원을 예. 높여야 되고 감정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이전 투구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예,
4: 우린 탈피하고 있어요.
1: 아, 거기는 국민의
3: 못탈피예요.
1: 주폭 마누라잖아요. 영화.
3: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4: 내가 요즘 감이 좋다니까.
1: 예, 자 일단 차기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STI가 조사한 내용인데, 지난 9일에서 10일 조사했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수치를 보면 그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합해서 조사했을 때는 김민석 의원이 31.3,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18, 그리고 우원식 전 의장이 13.6, 송영길 전 대표가 11.3 이렇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34.8, 정청래 대표가 20.3, 우원식 의장이 14.3, 송영길 13.8 뭐 이런 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0: 그 지난번 전당대회와는 많이 다르죠.
1: 예.
0: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도
1: 맞아요.
0: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1: 예.
0: 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청래 승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1: 예.
0: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대통령의 그 양 후보에 대한 입장이
1: 예.
0: 거의 균등했다고나 할까? 아. 악수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대통령 스스로가 조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노골적이잖아요. 예. 노골적이고 그것이 지금 여론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의도 대통령, 충청도 대통령, 뭐 용산 대통령 해가면서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 정치인 이재명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그 사례에 비춰보면 참 많이 참은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꼭 참다가 폭발을 하면
1: 더 무서워.
0: 아니 그 공항에서 보세요. 아. 그거는 진짜 어떻게 저는 솔직히 아 저렇게 어우 협량일까?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
1: 아, 너무 티가 나게.
0: 그러니까.
1: 오지마.
0: 그렇죠.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대통령한테 지금 뭐 한 판 붙자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가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예. 과거의 국민의힘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냥 수그러들고 이런 거 우리가 예. 봐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 건데 예. 일단 감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 최재성 전 의원도 그러고 또 뭐 정치 뭐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도 그러고 그러는데 예.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예. 여기서 승복을 하면 예. 정청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예. 과거 나름대로 그 투쟁의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나올지 참 궁금해요. 정청래는 혼자는 아니거든.
1: 누구죠? 누가 더?
0: 아, 김어준. 예. 문조 털레유 뭐 해가면서 하는 거 있지 않아? 그 말 하면서 괜히 내가 마치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단어가 맞아. 보상한 게 있고.
1: 맞아. 예, 예.
0: 그렇지요.
1: 예.
0: 그래서 어쨌든
2: 나도 아까 하면서 좀
0: 문조 털레유 했었어요?
2: 예. 아까 방금 전에 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 지금 그 아까 저 박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노선 경쟁 안 할 거예요. 노선 경쟁을 할 수도 없고 원래 권력 투쟁이라는 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는 또는 예. 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벌써부터 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전초전이 뭐 굉장해. 그러면서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왜 그럴까?
4: 저는 이게 지지율이 예. 일단은 뭐 일정 부분 당원들이 예. 앞으로 요구되는 당대표의 자질은 무엇인가
1: 예.
4: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4: 그런 점에서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일단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1: 예.
4: 그건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일단 1기 뭐 1년 차에
1: 예.
4: 초기에 개혁법안도 해야 되고 뭐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런 인식들이 다 지지층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선명한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았었잖아요.
1: 예, 예.
4: 그래서 이제 1차 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1: 예.
4: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필두로 해서 2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1: 예.
4: 당대표의 자질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이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1: 예.
4: 정청래 대표는 선명, 개혁,
1: 예.
4: 뭐 원칙,
1: 예.
4: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고.
1: 예.
4: 김 총리 같은 경우는 안정,
1: 네.
4: 온화,
1: 네.
4: 뭐 그다음에 침착, 뭐 이런 게 좀 떠오르죠.
1: 그래요?
4: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 조 의원님 안 떠오르신대요.
4: 저희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가 그렇게 있지 않을까 싶고.
0: 안정하고 뭐라고?
4: 안정, 침착, 온화.
0: 난 배추가 떠올라.
1: 배추가.
4: 그건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글을 좀 넓게 쓰고 품을 좀 넓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국회에서도 협치가 좀 되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야당 대표들 계속 밥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1: 예.
4: 야당에서 계속 토라지니 국회에서도
1: 예.
4: 그러한 것들을 팔을 안으로 감싸 안아서
1: 예.
4: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원들이 하고 있죠.
3: 저는 정 박형례 대표가 네.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1: 사람은
3: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1: 예.
3: 여당 대표하다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3: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1: 예.
3: 근데 이제 선명한 개혁만 가지고 여당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다운 안정감, 포용력, 통합력 이런 걸 발휘해야 되는데 당내에서조차 그런 통합과 포용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대야 관계는 둘째 치고 나서. 그리고 뭐 내란 아니면은 뭐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네.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내란 청산만 외친다 그래서 여당에게 예.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1: 예.
3: 그러면 이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본인이 그 연임을 도전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이고 보안수사권
1: 전면
3: 이거
1: 폐지.
3: 폐지하겠다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 한편으로는 당원주권주의 그래서 뭐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 예. 1인 1표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강성지지층의 기호에 호소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써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아니고 자질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단지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1: 예.
3: 지난 1년간 이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면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
1: 예.
3: 제가 말하는 정책 경쟁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노선 경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때문에 이거는 뭐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1: 예.
3: 지금 시점에 요구되는 그 여당 대표로서의 어울리는 리더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호남행을 앞두고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굉장히 짧게 선명하게 이걸 딱 올렸단 말이죠. 딱 올린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행사 쪽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또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 이미 시작됐다. 이거 중요한 또 이슈를 다뤄질 것 같다.
0: 그 측면뿐만이 아니라
1: 정홍 의원님 마이크를 향해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예. 딱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거를 보고
1: 예.
0: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음모론자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딱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그러니까.
1: 예.
0: 공소 취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기자 중에 장인수 기자?
1: 예, 예.
0: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1: 예.
0: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는 그 장인수란 사람이 매불쇼에서 그랬나?
1: 예.
0: 아니야, 김어준, 뉴스공장.
1: 아, 예,
0: 뉴스공장에서
1: 예, 맞아요, 맞아요.
0: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 마치도 그 정권 내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공소취소와 보안수사권 간에 거래를 했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내부가 발칵 뒤집어진 맞아요. 적이 예, 있거든요.
1: 예.
0: 그러자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냥 피해자 약자를 왜 필요한 거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청래의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그런 정책 노선을 표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1: 예.
0: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1: 예.
0: 나? 카드 있어.
1: 아.
0: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석되는 건 내 마음이지 뭐.
1: 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2: 누가 안 한다.
0: 네. 네.
1: 이정현이 너무 조용하셔서.
2: 아니 저는 네. 정말 이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유의미해요.
1: 뭐가 유의미해요?
2: 뭐냐면 저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0: 아~ 맞아.
2: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되게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어떤
0: 영향을 주지?
1: 어떤 영향을 줄까요?
2: 일단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예. 이렇게 이상한 공생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1: 아~
2: 비슷한 처지에
1: 예,
2: 지금
1: 예.
2: 놓여 있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기던 지던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면은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지라는 민주당 내부 의견도 있겠으나 앞서 저 박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야 저 오래된 레토릭으로 이제 우리 못해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동혁 대표하고 비슷한 거죠.
1: 아.
2: 저게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저는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살아난다? 살아나도 정청래 대표가 살아났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장동윤 대표한테 별로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는 뭐 잘 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 방송에서 여기 이전 방송에서 누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민주당은 오늘이 제일 제일 조용하고 네. 오늘의 국민의힘은 제일 시끄러운 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과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민주당은 야 이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3: 이제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시끄러운 쪽이 더 많이 변해요.
0: 그렇지.
3: 덜 시끄러운 쪽은 덜 변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시끄럽긴 한데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평가가 아직 좋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뼈아픈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여당이 아주 실망할 정도의 결과는 아니에요.
5: 10초.
3: 그러면 여당다운 경쟁을 해라. 저런 경쟁 말고 좀 더 나은 경쟁을 해라. 예. 그걸 계속 주문하고 싶어요.
1: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4일 종전 양해각서를 쓸 것 같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엔 축구 좀 보시면서 잠시 정치는 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한판 승부.
6: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숍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떤 일을 잘 마무리 지었을 때 흔히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대처할 만한 다른 말이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할 텐데요. 노력에 대한 인정, 고마움의 표시, 위로, 격려, 박수, 응원의 뜻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제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은 비록 무덥지만 기분 좋은 날 되고 계시죠? 금요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설레임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기쁨까지. 김한선입니다. 기분 좋은 날.

0: 더운데 정말 기분이 너무 상쾌하지 않습니까? 노래 제목처럼 너무나도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날씨도 기분이 좋은가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날씨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덥습니다. 네네. 어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응원한 보람 있으시죠? 어떤 분은 응원복이 터질 만큼 정말 온 힘을 다해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그야말로 지구촌 곳곳의 한인들도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를 함께 응원하며 첫 승에 환호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LA 동포들은 물론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나라로 우리나라 교민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각자 경기를 시청하면서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함께 응원하고 승리 소식을 공유하며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경기 후반 35분 오현규가 왼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뽑아낸 직후 그 베식타시 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80분 오현규 골, 한국 대 체코 2-1이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는 오현규가 오른손을 들고 자축하는 사진과 함께 A조 한국의 승리를 남긴 오현규라고 알렸는데 이 베식타시 구단이 연달아 올린 이 두 개의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약 50만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축구 팬들 역시 한국인 선수가 교체 10분 만에 골을 넣었다. 잠도 안 자고 경기를 봤는데 완벽했다. 베식타시의 아이 오현규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신이 그를 부상해서 지켜주기를 1,903번 기도했다. 몸값이 1억 유로짜리 등 댓글을 달며 축하했습니다. 현지 주요 매체도 베식타시의 스타 오현규가 한국의 승점 3점을 안겼다며 그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 등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다른 방송에서도 38도의 고열 속에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뒀다며 오현규 부모가 운영하는 추어탕집 식당이 월드컵 응원 때문에 당분간 휴업한다는 소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경기가 시작한 탓에 단체 응원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한 교민들은요. 한인 단톡방에 모여서 새벽에 일어난 보람이 있었다. 신난다. 베식타시 유니폼 사러 간다 등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축구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 주 목요일은요. 에난델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우리 동포들의 하나 된 함성으로 응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이 좀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 상식 알려드리고요.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덮친 폭우와 산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유인원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의 멸종 위기가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마리도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 위기 중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지난해 11월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나흘간 이어진 기록적 폭우와 산사태로 58마리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2017년에야 새로운 종으로 공식 확인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매년 전체 개체수의 1% 이상을 잃을 경우 멸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약 7%에 해당하는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추정치도 실제 피해보다 적게 잡은 수치라고 설명했는데 폭우로 숲 상층부가 훼손이 된 영향이나 먹이 부족에 따른 추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수마트라를 강타한 사이클론 세냐르는 동남아에서 2025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재난으로 당시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달리 야생동물 피해는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웠다고 하는데 보전 전문가들은 폭풍 이후 타파눌리 오랑우탄 목격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해 왔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랑우탄들이 홍수와 산사태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연구가 기록적 폭우도 대형 유인원의 생존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는데요. 사이클론이 지나간 뒤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들은 수마트라 중부 타파눌리 지역 플로 파켓 마을에서 진흙과 통나무 잔해에 반쯤 묻힌 오랑우탄 사체를 발견했다며 며칠 동안 사람 시신은 여러 곳 봤지만 죽은 야생동물을 본 곳은 처음이었다며 이곳은 오랑우탄들이 과일을 먹으러 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무덤처럼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남은 오랑우탄을 지키려면 인도네시아 국내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대에 들어 처음으로 유인원 한 종이 사라지는 일을 아직은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날씨 변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동물들이 알아채리고 피한다고 하는데 오랑우탄은 덩치가 커서 그런가요?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 그곳에 갔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또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DMB 지역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체감 온도는 90도 후반에서 이미 100도 초반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서 폭염 경보를 발령할 가능성이 높고 폭풍예측센터는 오늘 오후와 저녁에 DMB 지역 대부분에 걸쳐 강한 뇌우 발생 가능성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주요 위험 요소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큰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건 국립공항과 덜러스 공항에서는 최고 기온이 1일 최고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델마바 해변 지역과 레오보스, 듀이, 베서니, 오션시리는 덥고 습도가 점점 높아지겠고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후반에서 32도 가까이 오르겠다고 합니다. 늦은 오후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저녁까지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이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도 65도, 섭씨 18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내일 토요일은 무더위와 습도에서 벗어나 반가운 날씨 선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고기압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잠시 형성이 되면서 훨씬 쾌적한 공기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와 간간이 지나가는 구름이 섞여 나타나겠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80대 중반에서 90도, 섭씨 29도에서 32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슬점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까지 떨어져 쾌적한 느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은 날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요. 특히 토요일 밤에는 기온이 60도, 섭씨 16도까지 떨어져 더욱 쾌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기상주의보가 다시 떴습니다. 쾌적했던 날씨는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 예상되고요. 기온은 80도, 섭씨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5대5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악천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불확실하지만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주말 동안의 기상예보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쯤 한 번 더 반짝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80도 중반의 전형적인 6월의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5분이고요. 내일 토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정말 시원한 바닷가에 풍덩 빠지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DJ 덕이 부릅니다. 해변으로 가요.

생활 상식. 락스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고? 물때까지 깔끔하게 지워내는 간편 화장실 청소법.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냄새로 인해 두통이 생기거나 호흡기나 피부에 닿을 경우 좋지 않아서 사용이 꺼려질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락스 없이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연산과 과탄산 소다 등 천연 세제들로 하는 화장실 청소법. 작은 얼룩까지 박멸할 수 있는 얼룩별 화장실 청소 꿀팁 4가지. 빨간 곰팡이와 물때를 없애는 데에는 과탄산 소다가 샴푸를 섞어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과탄산 소다 3분의 1컵과 샴푸 한 펌프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보글거리는 거품과 함께 풍성한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를 물때가 있는 곳에 올려둔 뒤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해 문질러주면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남은 용액은 변기에 가득 부어준 뒤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후 간단한 솔질을 해주면 변기에 오래된 핑크색 곰팡이와 물 높이에 맞춰 생긴 찌든때, 얼룩도 손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유독 물때가 많이 낀다면 구연산과 치약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연산 두 큰술에 치약 한 큰술 섞어서 세제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올려주고 거울을 문질러주면 거울의 물때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연산이 석회성 물때를 분해해주고

손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물때의 주요 원인인 석회 얼룩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평소 세면대를 사용한 뒤 주변에 튄 물기를 닦아주는 습관을 들인다면 물 얼룩이 생기는 것을 손쉽게 방지할 수도 있고요. 혹여나 화장실에 녹 얼룩이 생겼다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베이킹소다 한 스푼에 치약 한 스푼을 섞어서 걸쭉한 세제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녹이 생긴 곳에 발라준 후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청소용 브러쉬나 칫솔을 이용해 문질러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입자와 치약이 연마제 역할을 해 녹을 깎아내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꿀팁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주방세제에 소금을 한번 섞어보세요. 온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야말로 주방이면 주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 사용하기 좋은 만능 꿀팁, 만능 좋은 세제.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등 온 집안에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만능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능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 세제 한 컵에 물 한 컵을 먼저 섞어줍니다. 거기에 소금을 두 스푼 넣고 섞어준 뒤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간편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빈병에 넣어 사용해주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 섞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을 사용했다면 주방세제에 물, 소금을 먼저 넣고 섞어준 뒤 베이킹소다를 넣어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 흘러 넘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온 집안을 뻐득하게 만들어주는 만능세제 활용법 6가지. 먼저 싱크대에 얼룩진 물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제를 넓게 골고루 뿌려준 뒤 청소용 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석회 물질을 제거해줘서 물때가 제거되고요. 또한 표면에 쌓인 얇은 기름막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줘서 뽀득뽀득한 싱크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레스 식기류의 광택을 되살리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능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베이킹소다의 고운 입자가 스테인레스의 미세한 스크래치에 연마제 역할을 해주고 소금이 표면에 쌓인 오염물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또 스테인레스 냄비바닥에 탄 얼룩을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냄비 안쪽에 세제를 뿌려준 뒤 수세미로 문질러주기만 하면 끝! 거기다 변기 안쪽에 쌓인 찌든때와 핑크색 곰팡이를 제거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변기 안쪽에 세제를 뿌려 변기 청소로 문질러준 뒤 물로 헹궈주면 소금의 살균 효과와 세제의 세정력이 만나 깔끔하게 찌든때를 제거해 준다고 하네요. 변기 청소에도 좋지만 화장실 수전의 물때 얼룩과 곰팡이를 없애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수전에 뿌려준 후 칫솔로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잘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이 만능 세제는 음식 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생선 요리를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비린내에 사용하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게다가 기름기가 많은 고기 음식을 먹고 난 뒤 설거지에 사용해주면 기름때까지 깔끔히 없애준다고 하네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 씨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월드컵 TV 중계 시청이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인지를 두고 중미 파나마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재소자들이 우리도 TV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면서 파나마를 응원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루소 옴부즈맨이란 사람은 재소자들에게도 2026 북중미 월드컵 TV 중계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파나마의 모든 교도소에 TV를 충분히 공급해 모든 재소자가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정부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정시설에 수감이 돼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다른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며 월드컵 시청은 건강권이나 교육권처럼 재소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여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도 여가가 필요하고 축구와 월드컵은 수감자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주는 휴식과 오락의 일부인 만큼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파나마 대통령도 재소자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교도소에 넣어주도록 사비로 TV 3대를 구입해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선 열악한 수감 환경 등 교정시설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월드컵 시청을 두고 논란에 불을 지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파나마의 교도소의 비인간적인 수감 환경, 무기 반입 등을 막지 못하는 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 판사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교도소가 범죄 조직의 작전본부로 전락을 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 범죄를 교도소 내부에서 지시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재소자들의 월드컵 중계 시청보다 교도소가 교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파나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1930년 1회 월드컵이 열린 후 88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던 파나마가 8년 만에 다시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파나마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게 나쁜 짓을 어디 하랴. 아니었으면 시원한 맥주 마시며 응원할 거 아뇨.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서 인권을 우느냐 우누누긴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그냥 배들이 불렀구먼. 이 깜빵으로 휴양이라도 간 줄 아는 게비네. 얘라 이 나쁜 놈 시키들 같으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8647이라는 문구가 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내셔널 몰 잔디밭에 새겨졌다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꼭대기에서 찍힌 실시간 웹캠 영상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물 동쪽 내셔널 몰의 넓은 구역에 이 숫자가 죽은 잔디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보이는데 오는 14일 트럼프 생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 표식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지난 5일 촬영된 내셔널 몰 사진에는 이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는 이 표식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또 몰 주변은 긴급 출동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데 쓰여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숫자 86은 식당 업계에서 주문이나 손님을 없애거나 치운다는 뜻의 은어로 자주 쓰이며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약 1년 전 이 숫자를 조개 껍데기에 늘어놓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내렸으나 지난 4월 대통령 협박 혐의로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었는데 트럼프는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직후 46
8647 문구가 자신에 대한 암살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치 폭력이나 암살 문화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능한 한 가장 가혹한 표현으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은 미 공원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논평을 미뤘다고 하네요. 부중 궁궐 안에 계신 분이 어찌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겠냐고요. 그냥 하시던 대로 사시하지. 하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잖요. 민초들이 예전처럼 밥만 먹여주면 띵호화가 아니란 말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디. 호주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인 SNS 사용 제한 움직임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도 가세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메타나 스냅챗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16세 미만의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같은 눈 이용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아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안전한 소셜미디어 법안은 대부분의 SNS가 법안에 의해 신설될 규제 기관이 정하는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성인 음란물 플랫폼은 예외를 신청할 수 없으며 AI 챗봇이나 러블록스 같은 게임 플랫폼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불안, 우울증, 자해,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미 여러 주 정부와 지도자와 교사 단체 그리고 캐나다 의사협회 등이 사용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 장관 또한 오타나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이 메타와 스냅챗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0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109억 원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디지털 분야 규제 또는 입법 시도를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 이번 금지 조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미국의 보복에 대해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밀러 장관은 아이들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다수 유럽 국가도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인도네시아는 3월 말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고 브라질은 SNS 계정을 보호자 계정과 연동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이 어른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야. 이 애들은 어른 등 보고 자란다고 말이오. 무신 법이고 말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우리 어른들부터 안 하면 돼야. 그거 없이도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디. 아이 그놈의 SNS인가 뭐시게인가 그냥 나도 그냥 꼴보기 싫어. 맨 자랑질에 거짓말에 아이 뭔 지랄이냐. 그렇게 애들 걱정이 되면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네. 어때요? 아주 심플하지요. 최근 사회관계 망서비스인 SNS를 중심으로 흑인 아기 모양의 인형을 과학적으로 훼손하는 영상이 유행을 하자 국내 시민단체가 이를 명백한 인종차별로 규정을 하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SNS 등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출시된 검은 피부의 아기 형상 인형을 때리거나 짓밟고 끓는 물을 붓는 등 과학적으로 훼손하는 오락성 영상 콘텐츠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인형은 여러 피부색으로 출시됐음에도 유독 검은 피부의 인형만이 선택적으로 조롱과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못생겨서 때리기에 더 어울린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정당화 발언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이는 단순한 장난감 사용이나 일시적인 인터넷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은 피부와 흑인의 이미지를 열등하고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행위로 그 뿌리는 오랜 차별과 배제의 역사에 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인터넷 유행 콘텐츠인 밈의 형태로 소비가 되면서 일상 속 혐오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인종차별은 노골적인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농담이나 유행의 형태로 찾아와 일상에 더 쉽게 스며든다며 비인관하는 증오의 얼굴보다 농담의 얼굴로 더 자주 도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인종의 외모와 정체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공동체를 향한 차별과 편견, 혐오 표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거 봐요. 어른들이 문제라니까 어른들이 요따구로 하니까 애들도 따라하는겨. 흑인들이 앞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이 그나마 편히 지내는 중만 아시고 이 우리들도 각자 각성을 해야요. 이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내가 늘 이 시간에 말하자뇨. 같은 동족끼리도 전라도네 경상도네 멍청도네 하자뇨. 뭔 소리요.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양반인디.

중국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금속 핀셋에 눈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교사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시야가 흐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처했으나 가해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중국 언론 신문방에 따르면 피해 교사 송모 씨는 저장성 루이안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년째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은 1월 선생은 쉬는 시간에 두 명의 남녀 학생이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중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복도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남학생을 달랜 뒤 교실로 돌아왔고 함께 싸운 여학생은 따로 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두 학생의 몸싸움은 계속됐고 여학생은 문을 세게 닫은 뒤 자리로 돌아간 후 그제서야 이 여학생에게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훈육을 하는 찰나 여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의 손을 때렸고 너무나 황당한 교사는 너는 이제 선생님도 때리니? 라고 묻자 학생은 때릴 거예요! 라고 중얼거리며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학생을 진정시켰으나 쉽게 진정이 되지 않자 나중에는 다른 남자 선생님이 달려와 학생을 붙잡았지만 여학생의 흥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그런 가운데 선생님을 계속 째려보다가 느닷없이 손을 들어 선생의 오른쪽 눈을 향해 휘둘렀는데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안구를 관통해 안구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동료 교사에게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주먹이 아닌 금속 핀셋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여학생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법의학 감정 결과는 경상 2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점입니다. 현지 공안국이 발급한 행정처벌 불가 결정서에 따르면 학생이 금속 핀셋으로 교사의 왼쪽 눈을 찌른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이므로 행정처벌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며 대신 훈계 조치와 반성문 작성 명령만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학교 측은 그제야 경찰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교사 의견을 존중을 해 향후 공인기관에 장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위한 방패가 됐다. 교사 눈을 찔렀는데 처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학생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시대가 바뀐 만큼 미성년자 범죄 관련법도 더욱 강하게 손봐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맨날 주장만 하면 뭐요? 안 되는디. 할 수 없쇼.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뭐죠? 이 우리나라 그 김무열 이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와지니 어찌게 보내주어?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만차례 시뮬레이션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였다고 아르헨티나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모든 국제경기 기록을 분석을 해 월드컵 결과를 예측했는데 연구 결과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치고 우승 가능성 1위에 올랐고 브라질과 잉글랜드가 뒤를 이었으며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드, 독일, 우루과이도 상위 10개국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우승 후보들 간 격차는 매우 작았다며 대회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전 사이클보다 수비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한 팀 중 하나로 평가가 됐다며 이번 모델은 단순한 FIFA 랭킹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 능력을 각각 분석을 해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가능성 상위 1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 4개국이 포함이 됐으며 에콰도르는 16위, 파라과이는 2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에서는 일본이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모로코가 13위, 미국이 18위 뒤를 이었는데 한국은 20위에 랭크되었으며 조별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은 멕시코, 체코 및 남아공은 각각 15위와 34위 그리고 39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개소리요. 어제 못 봤니?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 뭐 축구로 안 되면 아 응원장이라도 이겨야 하지 않겠쇼? 이? 아이고 아직도 그 여운이 잔잔하니 내리를 스치네. 오 필승 코리아. 20위가 아니라 10위 안에 들도록 합시다. 8강.

아무래도 당분간은 월드컵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지요. 원 없이 질리도록 들을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픽스코리아 들으시면서 1부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숍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들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흔히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빨간 구두 아가씨 남유래의 곡이 오늘 2부 첫 곡이 됐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라라랜드 청취자분 모두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시면서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보내주셨네요. 너무 이쁩니다.
1: 솔솔솔로 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소리

아유,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우리 H마트에 방정희 부장님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셨는데, 어우, 때마침 더웠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먹는데,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노래는 끝나고, 아, 정말.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옥수수 무슨 아이스크림인데, 아마 오늘 잠시 후에 소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복별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방정희 부장님은 늘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하면서 감사 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빠른 흐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닌가요? 40대 40마일, 80대 80마일 느낌이 다르죠. 브레이크도 안 잡혀요. 진작에 세월을 아꼈을 것을 유유유. 지금부터의 시간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보세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까. 라라랜드 가장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월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죠. 항상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후회 안 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좀 덜 후회하는 쪽을 택하겠죠. 자, 그러면서 글렌 캠벨의 타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불금에 어울리는 짧고 좋은 글귀와 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은 금세 행복해지는 하루라고 합니다. 고단했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금요일 보내세요. 해피 프라이데이! 수많은 좋았던 기억이 서운함에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 밤은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만 가득 떠올리는 현명하고 따뜻한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느낌이 좋은 사람이 다가올 때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지은이는 이용채. 느낌이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의 느낌 깨끗하여 스치는 순간 이 사람이다 말하고 싶어지는 이와 어디선가 우연의 가슴에 설레이며 바람처럼 스치고 싶다. 느낌이 좋은 사람과 마주 앉고 싶다. 겉모습을 기대하지 않아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지 않아도 잠깐씩 마주치는 눈빛으로 느낌이 다르다고 말하여 줄 수 있는 이라면 촛불의 카페에서 마주보는 떨림의 눈맞춤으로 첫 느낌이 맑은 그와 특별한 만남 이루고 싶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알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느낌의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 잊혀지지 않을 눈을 가진 사람이 눈빛만으로도 가슴에 크게 남으려 하고 눈을 감으면 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람의 뒷모습처럼 그 느낌 지워지는 날,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여 줄 수 있는 하얀 느낌의 사람과 나도 모르게 만나주면 좋겠다.

온 힘을 기울이다.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만족을 알고 용기 있게 비우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 가사처럼 한국 축구는 어제 저녁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감격적인 승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한 가지는 지든 이기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 경기일 겁니다. 하시면서 2026 월드컵 주제곡 DNA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 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가수도 좋고요, 노래도 좋습니다.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먼저 첫 곡은 이수만의 곡입니다.

0: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어서 마지막 곡은 박재범의 좋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언제부터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오게 됐죠? 눈이 끼는가 하면 또 맑은 것도 군데군데 보이고요. 와, 강한 뇌우가 고친다고 하니까 특히 운전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원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27분 지나가고 있네요. 잠시 후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오늘은 어떤 또 세일 품목 갖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상하는 역시 장원반점, 정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새해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정말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방송 중에 너무 더워서 제가 또 이 한 먹식이거든요. 그래갖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와 완전 새로운 맛. 너무 맛있어요.
1: 어제 맛있게 드셨어요?
0: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아니 부장님 오실 때 비 안 왔었죠?
1: 아 그래서 제가 밖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비가 그쳤다 그래가지고 비 안 왔는데 왜 비가 그쳤다 그러지?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비가 왔네요.
0: 왜 왔어요? 갑자기 막 왔다가 지금 좀 전에 그 교통 제보를 주셨어요. 우리 뽀돌현도님이 50번 도로 공항 방면 루비로드 지나서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아마 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쪽 방면 가시는 분들 우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근데 아시죠? 그 사고 나면 그 반대편 차선 구경하느라고 그쪽도
1: 맞아요.
0: 그쪽도 밀리는 거.
1: 네, 지금 아이고. 이제 사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저께 밤에 한 8시쯤에 바람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0: 대단했죠.
1: 제가 어저께 퇴근을 하고 네. 집에서 그 식물 키우는 게 있어서 네, 네, 네. 상추에다 물을 주고 꽃에도 물을 주고 있는데 베랑 가면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구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베랑간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렇게 세게 불 수가 없는 거예요.
0: 어떻게.
1: 그 화초들이 막 이리저리 나들고
0: 얼마나 불쌍했을 거야.
1: 그러면서 근데 거기 이제 잠깐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0: 지나갔죠.
1: 근데 순간적으로 그러고 한 다음에 내가 그 약간의 이제 공포심을 느꼈던 게 야, 이게 진짜 토네이도면은
0: 날라가요.
1: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화면에서만 TV 화면이나 뭐 이런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와, 바람이 세다는 그 얼마나 센가 그랬는데
0: 무서워요. 집이 통째로 뜯겨버리잖아요.
1: 그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그 나무들이 그냥 다 휘청하고 그런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약해가지고 그냥 물지 말고 넣고 그냥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길게 아니고 살짝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기후가 좀 그래서 그런지 또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쪽 그 중부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네, 네. 왔다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야 그러면 그 세력이
0: 약해진 거죠.
1: 약해졌는데 이 정도 바람일까? 야, 그럼 거기는 얼마나 셌을까?
0: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돈 내서 살고 있다니까.
1: 스카이라인이 좋은 것 같아.
0: 그럼요. 오직하면 트럼프 오빠가 여기 살겠어.
1: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날씨가 좀 변덕이 지금도 이제 비가 왔는데.
0: 네, 갑자기
1: 심하니까 이런 날씨 안전운전 특히.
0: 그러게 말이에요.
1: 집에서도 또 주차하실 때 나무 밑에.
0: 하시면 안 돼요.
1: 절대 하시면 안 되고
0: 맞습니다.
1: 또 이게 생나무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죽은 나무가 쓰러져서 맞아요, 떨어지니까는 맞아요. 그런 거 주의하셔서
0: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1: 예. 이 바람 때문에 들썩들썩하는데 네. 요즘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잖아요.
0: 아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어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해서 보다가
0: 아 나 유튜브 보다 짜증났잖아. 그럼 맨 무슨 시뮬레이션으로만 보여줘가지고
1: 그래,
0: 나는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어요.
1: 그래서요.
0: 근데 이상해 자꾸 무시가 그래갖고 돋보기 쓰고 보니까 오메 아닌 거요.
1: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다가 저는 잠이 들었는데 네.
0: 아니 근데, 그걸 보고 잠이 드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야.
1: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0: 이겼어요.
1: 얼마나 기쁜지
0: 정말
1: 너무 근데 저희 에치마트 페팩 시점에 푸드코트에 가면 대형 TV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월드컵 경기를 네. 저희 푸드코트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뭐 1차전은 끝났어요.
0: 예?
1: 그러니까 2차전 6월 18일 목요일 날 네. 9시.
0: 근데 문 닫잖아요, 10시에.
1: 들어오시면은 10시까지 들어오시면은 네네. 보시고 나갈 때까지 저희가 거기를 개방해요.
0: 그러면 쇼핑도 할 수 있나요?
1: 쇼핑은 안 되고. 언니 그 시간까지 들어오시면은
0: 네네.
1: 크로즈하기 전까지 들어오시면은
0: 예예.
1: 저희 푸드코트에서 대형 TV로 이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니 어제 교회에서 왔잖아요. 교회에서.
1: 와.
0: 근데 또 이 또 월드컵은 이 치맥을 하면서 먹어야 제맛인디.
1: 근데
0: 교회라 그게 안 됐어.
1: 아 근데 저희 푸드코트에서 치맥 하시면 큰일 납니다.
0: 아 거기도 안 돼요?
1: 저희가 라이센스가 없어요.
0: 아.
1: 그러니까 만약에 보신다 그러시면
0: 가족끼리 오시면 되겠네요.
1: 그래, 예. 그 팝콘이나 이런 거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0: 지혜롭게
1: 아니면 또 우리 친구분들, 친구분들하고 같이 웃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월드컵은 대형 화면에 봐야
0: 그럼 제맛이죠.
1: 제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지금 중계방송하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또 3차전 하는 것도 6월 24일
0: 그렇죠?
1: 수요일 날도 오후 9시에 페어팩스전 그 푸드코트에서 하니까 시청할 수 있으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 문 닫기 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1: 10시에 저희가 크로징을 하니까 그 전까지 들어오시면
0: 그러면 식사하시고 뭐 드실 거 다 드시고 팝콘 옆에 끼고 들어오시면 딱 좋겠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깨고 집에 가시면 딱이다. 야, 코스다.
1: 근데 식사를 하고 팝콘을 들고 오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와서 식사를 하고 푸드코트에서
0: 맞아.
1: 거기서 연장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0: 역시 달러 좋을 것
1: 같습니다.
0: 역시 달러.
1: 그런데 이게 월드컵이 이게 세계가 들썩들썩하지만 제가 그 한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또 느낀 게 이런 대형 경기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한국 가수들이 그 경기장에 초대돼서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0: 네네.
1: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분이 소양 씨.
0: 소양 씨.
1: 근데 요번에도
0: 제이.
1: 예, 제이.
0: 골든.
1: 골든. 예. 예.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0: 아, 좀 아까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렸잖아요.
1: 예. 그 열창을
0: 그 보첼리니의 지지가 안 오.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성악 하시는 보다도 더 큰 성량으로
0: 워낙
1: 큰 무대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0: 골든이 그 히트를 쳤기 때문에 정말 대단했어요. 그 드레스도 너무 멋있었고. 네,
1: 그 드레스는 누가 그 디자인한 거예요?
0: 그걸 제가 12시까지 알아서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1: 예, 알겠어. 아무튼 드레스도 무척 화려하고 네네. 또 거기서 열창하는 그 또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부심 느껴지고
0: 자랑스러웠습니다.
1: 참, 이거 아시아의 작은 진짜 네. 진짜 작은 나라, 작은 나라 그것도 반 쪼개진 나라.
0: 그나마 또 쪼개졌어, 맞아.
1: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일을
0: 대단한
1: 큰 문제에서 한다는 거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자긍심 느낍니다.
0: 작은 꼬치가 맵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아, 좀 사설이 길었고요.
0: 네.
1: 이제 6월 달에 항상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건강식품 세일을 하는데,
0: 네.
1: 6월 달에는 이제 양파. 양파 즉흥 세일이에요. 40% 오프 세일하고 있고요.
0: 네.
1: 농협에서 나온 양배추, 브로콜리 진해 정상가 49불 99 판매하는 거 29불 99 판매하고요. 그다음 무한 자연나라 문호일시 양배추즙이 29불 99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양배추즙이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뭐 위장이 안 좋거나
0: 그렇죠.
1: 하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0: 네네.
1: 양배추즙 이렇게 세일할 때 사가지고 드시어서 위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 제가 저도 위가 별로 안 좋다고
0: 네네.
1: 노르무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노르무산 먹을
0: 최고죠.
1: 때는 그냥 아버지가 드시니까 맛있는 덩달아. 거 드시는 것 같아서 그냥 먹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사담이고요. 그러니까 건강 챙길 수 있는 요거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0: 네.
1: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2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지자체 모험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라봉차 청굴차가 6불 99전이고요.
0: 네.
1: 메밀밭의 가시리, 메밀이 6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요 제품 외에도 정말 많은 제품을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성게 전복 미역국이 9불 99전,
0: 예.
1: 제주 광어 어묵이 4불 99전, 순살 은갈치가 8불 99전, 제주 참조기 2불 99전, 방건조 참 옥돔 15불 99전, 도다리 국수회 17불 99전, 도다리 새꼬시가 17불 99전, 그 다음에 제주 멸치 액전 699 이렇게 요 제품 외에 많은 제품 지금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주하면 또 여러 가지 뭐 그 특산물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0: 귤이 뭐 제일 먼저 생각나죠.
1: 귤이 네. 많잖아요. 근데 귤 관련 상품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0: 스낵도 맛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 진행하니까요.
0: 네.
1: 한번 가까운 매장 그 그 모험전 코너에 가시면은 네. 아마 우리 집에 맞는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금 2주 연속 진행되는 이토연 모험전. 네. 이토에 참 유명하잖아요. 이제 일본에서요. 그렇죠. 예, 예. 호이차, 자스민차 2리터짜리가 3불 99전이고요. 네. 그 다음에 3개의 4불 99전, 오. 500ml짜리가 3개의 4불 99전 이렇게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말고 또 이토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토엔 제품, 나는 뭐 호이차를 좋아했지만 다른 제품 좋아했던 분들 쉽게 세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께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네. 목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40주년 아이템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서울 믹스 인스턴트 커피 믹스. 이것도 상감마마.
0: 그러니까.
1: 상감마마인데, 요게 예, 예. 요즘 커피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 에치마트에서 특별히 PB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10불 99.
0: 오, 왜 이렇게 싸요?
1: 10불 99. 너무 싼 가격에 판매하거든요.
0: 어마어마한데?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아침에 예, 예. 아, 이게 서울 믹스 커피가 뭘까 해서 또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브랜드 믹스커피나 네. 또 어느 브랜드 믹스커피를 드셨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믹스커피하고 맛을 비교해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너무 맛있고 아주 구수하니 또 너무 달지도 않고.
0: 그래요? 네.
1: 그러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면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 가격이 10불 99전.
0: 너무 싼데요?
1: 네. 너무 싼.
0: 커피는 이걸... 뭐니 뭐니 해도 믹스커피가 최고야. 다방커피.
1: 그렇죠. 다방커피가 최고입니다. 333.
0: 333. 그렇죠. 333.
1: 네. 왜 333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0: 322도 있고 233도 있고 그래요.
1: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옛날 다방에 가면은 333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드셨는데 네. 아무튼 요거 믹스커피 그 요게 서울 믹스 커피라고 해서 새로운 제품이니까요. 네, 네. 가격이 너무 싸요. 10불 99정. 맛은 나쁘지 않다. 진짜 나쁘지 않다. 네네. 기존에 먹던 믹스커피와 전혀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다.
0: 저는 믿습니다.
1: 예, 믿습니다.
0: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그 입맛을 예, 저는 믿습니다.
1: 예. 꼭 한번 드셔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다음 상품은요. 네. 제가 오늘 이게 들고 나왔는데 카본 내열 유리 머그컵이에요.
0: 뭐죠?
1: 요게 이제 내열 유리컵.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없었어요? 뜨거운 컵에 뜨거운 지 모르고 찬물을 그 얼음물을 보는데
0: 깨져요.
1: 팍 깨지잖아요.
0: 팍 깨졌어요. 그럼요.
1: 또 반대로 차가운데 뜨거운 걸 보가지고 팍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내열 유리 머그컵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0: 아 그러면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돌려도 상관이 없다.
1: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0: 뜨거워도
1: 뜨거워도 상관이 없고 이야. 차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더울 때 또 시원한 맥주를 먹을 때 우리 그 옛날 맥주 먹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맥주 잔이 살얼음이
0: 얼음 그쵸. 거기다 따라 먹어야 맛있죠.
1: 이렇게 해서 그쵸. 그것도 착 해서 타면 시원하게 아우. 이제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
0: 아니 그리고 그 크기도 딱 그 맥주 1000cc보다 약간 작은 듯한 그 넘치지 않는 아주 이쁘고 손에 꼭 들어오는 너무 괜찮은데요?
1: 근데 손잡이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너무 이뻐. 지금 제가 그거 보고 있었어요.
1: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730ml짜리 두 개 완세트로 해가지고 이게 699고요.
0: 730이 네. 좋은데요? 네.
1: 그게. 그다음에 430ml짜리 이게 네 개 한 세트로 해서 8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네 세트를 하나 놓고 딱 보니까 네. 손잡이가 컬러가 다 다르니까 핑크, 블루, 옐로우, 그린 딱 있으니까
0: 다 헷갈릴 수가 없겠네요.
1: 아 이거는
0: 엄마 거는
1: 이거는 남편 거, 이거는 큰애 거,
0: 그렇죠,
1: 이거는
0: 그렇죠.
1: 막내 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그 손잡이에 컬러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이게 또 강화 유리잔하고는 또 구별이 돼요.
0: 아 약간. 네. 네.
1: 강화 유리 그 유리잔은 외부 충격에 강한 거지 열에 강하거나 그 차가운 거에 강한 게 아니거든요.
0: 아, 고쳐야 되군요.
1: 그래서 그걸 혼돈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0: 그렇죠. 강하다 그래서 했는데 터져버리면 네. 우리 열반지.
1: 안 되죠. 그냥 강화 유리자는 네. 외부 충격에 강한 거고요.
0: 아, 단지 아, 외부 충격에만 강한 건 거예요. 걸로.
1: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열에 강한 거고. 열에 강한 거니까 요거는 뭐 아까 마이크로 웨이브가 아니면 식기세척기 여기 네네. 놓고 돌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0: 네네. 네.
1: 환경 호르몬 제로.
0: 제로.
1: 예. 요거 8996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저희 메릴랜드 쪽에서는 그 엄진의 꼬막을 그렇게 행사를, 팝스토어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엘리코시티점에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엘리코시티 매장에서 엄진의 꼬막 팝스토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뭐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은 우리 페퍼스점에서도 했고 센터빌점 버크점에서 해가지고 엄진의 꼬막을 많이 이제 구매해서 드셨는데 이제 메릴던 쪽은 또 이제 엘리코시티 매장에서 진행하라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메릴랜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엘리코시티 매장으로 지금 가시면은 바로 맛있는 꼬막? 엄진의 꼬막을 아주 저렴한 가격 24불 99에 맛있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강릉 엄진의 꼬막 무척 유명한 거는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묻혀서 드리니까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또 그 묻힐 때 나는 매콤한 게 좀 더 좋다 그러면 좀 매콤하게 해달라 그러면
0: 가능합니까?
1: 또, 예, 청양고추도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콤하게 해드리니까요. 예. 메릴랜드 거주하시는 분들 엘리코시티 매장 이번 주 금토일 엄진의 꼬막 행사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에는요?
1: 다음에는요. 자,
0: 드디어.
1: 드디어 이게 발표가 됐어요.
0: 됐네요.
1: 5월달에 웬만하면 다 된다고 네네네네. 제가 우리 아이들 네. 그 그림 그리기 대회에 꼭 참가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첨자 명단을 한번 이렇게 제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저희 지역 특히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지역에 네. 그래도 당첨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0: 오, 그래요.
1: 페어팩스에 접수하신 분 중에 4명이 당첨이 되셨고요.
0: 오, 축하합니다.
1: 센터빌 매장에 접수한 분 중에 한 명은 2등을 하셨어요.
0: 아이고, 대단하네. 2등을. 그것도 대단하신 네. 거죠.
1: 그다음에 버크에서는 2등이 2명이 나왔어요.
0: 와.
1: 그다음에 엘코시티 매장에서는 한 명. 근데 프레드릭 매장에서는 메릴랜드 프레드릭 매장에서는 네. 1등이 2명, 2등이 1명.
0: 뭐요?
1: 이렇게 나왔어요.
0: 뭐요?
1: 그래도 저희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서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당선이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여기 네. 터가 좋아, 터가. 네.
1: 근데 그림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는데 그림 그려놓은 그 일단 이제 대상 받은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1등한 그림을 보니까 그때도 안내를 드렸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해요.
0: 네.
1: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 근데 너무 잘 그렸어.
1: 너무 잘 그렸어요. 예. 솔직하게. 예. 찌개를 잡고 있는 모습. 이거를 또 찌개를 끓여 먹는 모습.
0: 네.
1: 또 수산부 수족관 안에 있는 랍스터를 예, 보고 예. 개를 보고 하는 모습. 이게 너무 아이들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니까
0: 네.
1: 올해 혹시라도 당선이 안 됐더라도 네. 내년에 또 행사를 하니까
0: 예.
1: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네.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제가 체리자두를 가지고 나왔어요.
0: 너무 맛있어요.
1: 야, 이거 체리자두가 이렇게 맛있나 했어요.
0: 너무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잖아요. 네. 이게 1파운드 패키지가 499 세일 나와 있거든요.
0: 네.
1: 요거 내가 이제 자두가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좀 이렇게 좀 커요. 좀 큰데 요거는 이제 체리보다는
0: 커.
1: 네. 근데 자두보다는 작아. 조금 작아. 근데
0: 귀여워.
1: 너무 한 입에 쏙 들어가.
0: 맞아요.
1: 특히 아이들 이거 사서 먹일 때 한 입에 들어가니까요. 씨 넘기면 큰일 납니다.
0: 조심하셔야 돼요.
1: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요게 체리자두가 1파운드 패키지에 4.99불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캡탈룸 금털의 한정 판매로 3.49불. 아, 요거 여름 한철 또 시즌이잖아요. 네. 복숭아. 백천도 복숭아 2.49불 나와 있고요. 네. 파가 5개에 2.49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요거 우리 바베큐 할 때
0: 꼭 있어야 돼요.
1: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파운드 2.49불. 이게 진짜 오래간만에 세일이 나왔어요. 네. 아스파라거스.
0: 몸에도 좋습니다.
1: 몸에도 좋은 아스파라거스가 파운드 2.49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박은 뭐 전주와 동일하게
0: 말할 것이 없죠.
1: 뭐 5.99불에 세일 나와 있고요. 네. 금토일 한정 판매로 황금자락이 참에 박스에 19.99불 나와 있고요. 한국 오이 파운드 2.99불. 이거는 무조건 사서 오이지 담가야 이건 진짜 오이지 담가야 돼. 오이지 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소금물 끓여가지고 뒤 집어넣으면 그리고 꾹 눌러넣으면 오이지 돼요.
0: 하는 사람들이야 쉽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
1: 근데 오이지는 한국 오이로 오이지를 해야 맛있지. 글쎄 미국에서 생산되는 컬비 오이나 뭐 페레시안 오이
0: 일단 뭐 비주얼이 이런 거
1: 그거는 이게 식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오이 2.99불 파운드 세일하니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요. 네. 이거 사다가 꼭 오이지당 드시기 바랍니다.
0: 허니즈 사과 나왔네요.
1: 그만해요.
0: 저번에 떨어져갖고 제가 그 딴 거 샀거든요. 네.
1: 허니즈 사과 2파운드 패키지가 3.49불 나와요.
0: 사과는 허니즈입니다.
1: 허니즈. 네. 허니즈. 꼭 기억하시고요. 예, 예.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안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롯데 찰 옥수수. 네. 제가 아까 가지고 나왔는데.
0: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거.
1: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네네. 이게 롯데에서 나온 찰 옥수수 아이스크림인데.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 7.99불이고요. 네. 광동제약 비타 500이 5.99불. 그 다음에 줄기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4.99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 그로저리 상품은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여름철 막국수, 해오름 막국수 소면 5파운드짜리가 5.99불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요게 6.99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딱 맞죠. 소면과 골뱅이 네. 딱 너무 좋고요. 여름철 드시기 너무 좋고요. 튀김가루 부침가루 해오름 제품 2.49불 나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한국산 새우젓 4.4파운드짜리가 18.99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랍스터 파운드 8.99불 나와 있고요. 네. 수엽 제주 은빛 칼치가 6.99불. 네. 금병어 파운드에 4.99불. 네. 조개감자 파운드에 16.99불 나와 있습니다. 정인부 쪽 안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육개장용 앞치마살이 9.99불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생삼겹살. 이거 슬라이스 된 거. 네. 이거 6.99불 나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보통 9.99불, 10.99불 판매하는데 6.99불은 너무 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국거리형 사태 8.99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서울 믹스커피.
0: 믹스커피 얼마?
1: 10.99불.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맛 좋습니다.
0: 자, 우리는 우리 방정일 부장님을 미쇼해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라랜드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말 푹 쉬고 저는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2: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 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Commercial Property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banks.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국 간의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제,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 및 단출이 담겼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첫 거래와 동시에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법무부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새 이민단속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3년 새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3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면서 한인 유권자층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해서 터미널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1초를 남겨두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서 벌어진 열광적인 축하 행사 도중에 10대 청소년이 집단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용커스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12세 남학생이 수업 이동 중에 갑자기 기도가 막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국 간의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X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우리의 책임있고 투명한 접근 방식에 발맞춰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종전 MOU가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주말 서명식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날은 협정 체결 시점을 다음 주 초까지로 넓혀 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자신이 30년 이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맞서 국제사회의 투쟁을 주도해왔다면서 이런 투쟁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핵폭탄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유대국가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저지하는데 평생을 바쳐왔다면서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예상 발표 후에도 성명을 통해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합의 안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물질 제거, 우라늄 농축 인프라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그리고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약속에 감사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부각하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의 주요 우려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정치적 타격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이 협상단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14개 항의 종전 양해각서에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등 항목이 들어있지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 영구적인 전쟁 중단 등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바논 전쟁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헤즈볼라의 위협을 받아온 북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 내 우파 성향 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 및 반출이 담겼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는 무기 아니며 미국은 이란의 MOU 이행에 맞춰서 이를 검증하고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도 잠정 합의된 MOU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 같은 종전 MOU에 합의했으며 서명식은 며칠 안에 유럽 등 적절한 장소에서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해체, 핵물질의 폐기 및 제거 등에 동의했습니다.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하면 60일간 기술적 협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농축 핵물질을 어떻게 파괴하고 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무기한으로 획득 또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MOU에 담았습니다. 대신 민간용 원자력 발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가 없는 현실에서 이란의 이행 정도에 맞춰서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 기반 합의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새 이민단속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아이스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287 협정 제안 등을 담고 있어 연방과 주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11일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버지니아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인 에비게일 스팬버거가 서명한 이민단속 관련 새 법률들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원법안 352호와 하원법안 1482호는 이민세관 단속국 등 법 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위반 시 해임과 강등, 정직, 전보 또는 자격 박탈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법을 어길 경우 1급 경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SB 783과 HB 1441입니다. 이 법안들은 이른바 2A7G 협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A7G 협정은 지방 및 주경찰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해 이민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내 지방정부와 주정부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협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으며 연방 이민작전에 협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단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소환장, 구금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협조가 허용됩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미 모든 주기관에 대해 2A7G 협정 종료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들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고 요원들의 신원보호를 범죄화해 안전을 위협한다며 도킹과 괴롭힘, 폭력 증가 속에서 요원들의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건 수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연방법집행방해법률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법무부 민사국이 각 주의 법과 정책을 검토해 연방법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요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할 수 없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조치까지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민단속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금지와 협정 제한이 실제 현장 단속과 정보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1: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12: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11: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12: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11: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2: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1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4: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1초를 남겨두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서 벌어진 열광적인 축하 행사 도중에 10대 청소년이 집단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폭력 사태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 기자입니다.
16: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NBA 파이널 경기가 이어지면서 월드컵 개막이 묻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챔피언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며 관심이 축구보다는 농구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치러진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닉스는 스펄스를 상대로 한때 29점까지 뒤지고 있었지만 후반에 빠르게 따라잡으며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놓고 골이 들어가 107-106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만 명의 닉스 팬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짜릿한 기쁨의 순간 기물 파손, 경관 폭행, 움직이는 택시 위로 올라가 앞유리를 때려 부수는 등의 행위를 넘어 10대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피해 소년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 시내 무질서함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차전 경기가 열렸던 10일 밤 11시 45분경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235 웨스트 35 스트리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7세 남학생이 닉스가 NBA 파이널 4차전에서 승리한 뒤 열린 거리 축하 인파 속에 있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이 한 콘텐츠 제작자의 인터뷰 영상 촬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콘텐츠 제작자가 팬들을 향해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냐고 묻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한 팬이 닉스라고 대답하자 컨텐츠 제작자 일행 중 한 명이 군중을 자극하기 위해 샌 앤토니오 스퍼스가 7차전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인터뷰에 응하던 닉스 팬이 거친 욕설을 섞어 닉스를 응원하는 강한 발언을 내뱉었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닉스 팬 무리가 팬들을 자극한 컨텐츠 제작자 일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17세 피해 학생도 사건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러 차례 머리와 몸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했으며 특히 닉스 팬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발로 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10대 피해자는 경련 증세를 일으킨 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즉시 인근에 있는 벨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여전히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의 CCTV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배에 나섰습니다. NBA 파이널에서 닉스가 역사적인 경기를 이어가면서 뉴욕 전체가 뜨겁게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기쁘다고 또는 화가 난다고 다 큰 성인 무리가 구조물에 기어 올라가고 이동 중인 택시 위로 올라가 앞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집단 구타에 상대편 간판 선수에게 계란을 투척할 뿐 아니라 치안 유지에 나서는 경관을 폭행하고 유리병까지 던지는 등 몰상식한 행태를 이어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넘어 결여된 시민의식을 먼저 챙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며 가해자 및 사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범죄 신고 한라인 1-800-577-TIPS 8477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5: 오늘 텍사스주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범은 오늘 오전 8시께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의 남동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공원 등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한 동물병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사망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시 당국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범행 동기, 사망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9명은 인근 미들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은 이 가운데 4명이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애도의 뜻을 전하며 주정부 차원에서 필요

0: 재학 중인 12세 남학생 제이콥 메디나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질식사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11일 숨진 제이콥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앞에는 학부모, 친구, 교직원과 주민들의 꽃과 촛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숨진 제이콥이 수업과 수업 중간에 교실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질식 증세를 보이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제이콥이 질식 증세를 보였을 때 성인이 근처에 있었으며 이상 징후를 보인 즉시 응급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니발 솔러 주니어 용커스 교육감은 학생이 질식 증상을 보인 직후 옆에서 어른이 응급구조를 도왔으며 이후 10초도 채 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여러 성인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하임리히법과 등을 뒤에서 세게 두드리는 응급조치 그리고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지만 기도를 막고 있던 물질이 끝내 제거되지 못했고 결국 제이콥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이콥의 기도를 막아 질식에 이르게 한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관계자들은 도넛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He was actually with an adult when he started to exhibit some of these signs of choking. So immediately there was somebody actually with him. And within seconds, less than probably 10 seconds, additional adults came to support or try to administer emergency life-saving procedures on the young man. Heimlich, back slaps, CPR, multiple things were administered.
0: 여기에 더해 수사당국은 최근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챌린지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크리스토퍼 사피엔사 용커스 경찰국장은 틱톡 챌린지와 관련된 정보나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Anything about a TikTok challenge, anything about witness statements, the events leading up to this, we are going to investigate.
0: 다만 현재까지 숨진 학생이 실제로 해당 챌린지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도 소셜미디어 연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뿐이지 아직 연관성이 확인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이동 중에 남학생이 질식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1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한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3: Oh Jesus, that is so sad. Oh my God.
4: It hits close to home, you know, having an 11-year-old son, you know, having him go to school every day, wondering, just making sure that he's safe.
0: 유족들은 숨진 제이콥이 교우 관계가 좋았을 뿐 아니라 사촌들에게도 친절하고 사이가 좋았던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학교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게스트 에세이 Elon Musk is colonizing Earth. 번역하면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식민지화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colonize는 원래 우주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식민지로 만들다, 개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 하면 화성 이주나 우주 개척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기사의 필자는 머스크가 화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개척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텍사스주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우주도시 스타베이스이기 때문인데요. 기사의 주요 문장 함께 살펴보시죠. In this town, almost every communal space is private property. A company controlled by the world's richest man owns nearly all of it. 이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공공 공간이 사유지입니다. 세계 최고 부호가 통제하는 회사가 이곳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Communal space,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동, 공공 공간을 뜻하고 private property는 사유지, 사적 재산을 뜻하지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도시는 공원이나 도로가 국가나 시의 소유지만 이 스타베이스는 도로, 식당, 심지어 강이 보이는 마켓까지 전부 머스크의 회사의 사유지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전자식 차단문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고 무장경비원들이 순찰을 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자는 이 스타베이스를 보며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컴퍼니 타운, 즉 기업 도시를 떠올립니다. 과거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브라질 정글에 자신의 이상향을 꿈꾸며 건설했던 포드랜디아, 포드랜드처럼 일론 머스크 역시 텍사스의 작은 마을을 통째로 사들여 자신만의 거대한 공작소를 만든 겁니다. The mayor and one commissioner are SpaceX executives. The other commissioner, a SpaceX spouse. 시장과 시위원 중 한 명은 SpaceX의 임원들이며 나머지 위원 한 명은 SpaceX 직원의 배우자입니다. 겉보기에는 투표로 뽑힌 시장과 위원들이 시정을 돌보는 미국 서부의 평범한 소도시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SpaceX의 executive, 임원과 직원의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private thief, 개인 영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시선거는 도전자가 아무도 없어서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스타베이스 내부에서는 화려한 댄스 파티와 콘서트가 열리고 직원들은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주식 대박을 꿈꾸며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격한 통제와 가혹한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Starbase's darker realities are confided in whispers. Injury rates there far exceed the space industry average. 스타베이스의 어두운 현실은 속삭임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의 부상률은 우주산업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Confide in whispers, 속삭이듯 비밀스럽게 털어놓다라는 표현인데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졸음을 쫓으려고 에너지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 병원에 실려간 직원의 일화도 소개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 25세의 젊은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회사를 비판하거나 해고된 직원들을 evict in short order, 곧바로 사택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원주민들과 노동자들을 향한 태도가 마치 독재국가, dictatorship 같다는 주민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SpaceX가 6월 12일 대규모 기업 공개를 통해 750억 달러라는 역대급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trillionaire,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도 아니라 조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필자는 머스크가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제2, 제3의 스타베이스를 지구 곳곳에 복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거대 자본이 통제하는 민간 기업 도시가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6: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고백
7: 주얼리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8: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0: 703-354-1950.
9: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9: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 사이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3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면서 한인 유권자층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뉴욕주 한인 유권자 및 투표 참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뉴욕주 한인 유권자는 총 5만 5,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28.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18세에서 29세 한인 유권자는 9,229명으로 3년 전보다 94%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30세에서 39세 유권자도 1,854명으로 34%가 증가하며 한인 유권자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뉴욕주 본선거에서 한인 투표율은 26.6%를 기록하면서 뉴욕시 전체 평균 투표율인 25.6%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예비선거에서도 한인 투표율은 11.7%로 뉴욕시 평균인 9.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는 23.6%, 30세에서 39세는 26.6%를 기록해서 60대와 70대 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고령층 중심이었던 한인 유권자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젊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루클린과 맨해튼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예비선거 기준 브루클린 한인 투표율은 34.1%로 가장 높았고 맨해튼은 25.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퀸즈의 투표율은 12.4%에 머물러 향후 참여 동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목됐습니다. 최근 일부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국어 대신 중국어로 선거 안내 우편물이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를 신청했음에도 다른 언어로 우편물이 배송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참여센터로 연락해 언어 설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실시되며 조기 투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해서 터미널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을 출동해 수색을 벌인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여성은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2: 12일 금요일 오전 8시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4터미널에서 폭발물과 관련한 위협이 발생해 터미널 내부 모든 이용객들과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한 여성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의 가방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해당 여성을 가방과 분리조치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터미널 입구 구역에 대한 예방적인 대피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4터미널 출국장 구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현장에는 뉴욕시경 폭탄 테러 전담반과 공항 경찰이 투입됐으며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긴급 출동한 수사당국은 가방과 터미널 일대를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과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이 끝난 뒤 당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제4터미널 운영도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후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여성은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여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 또 여성에게 적용된 혐의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VU 이하이입니다.
11: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11일 플러싱 퀸즈 한인회관에서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6월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여권 발급과 갱신, 가족관계 등록, 국적 상실 신고, 병역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13: 최근 총영사관이 사전 예약제로 민원 업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교민을 중심으로 순회 영사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영사관 직원들의 안내와 상담을 통해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원활히 처리됐습니다. 특히 국적과 병역, 가족관계 등록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제공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주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 민원실 인력이 정원보다 4명 부족해 순회영사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순회영사 서비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퀸즈아니뉴아 총영사관은 향후 일정 변동이 있을 경우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7월 이후 예약한 교민들은 일정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KCS 웨체스터 프로그램을 실시작합니다. KCS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제공해온 교육, 문화, 건강 프로그램을 웨체스터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프로그램은 이번 여름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스카세일의 머레이힐 로드에 위치한 교육 공간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전체 정원은 선착순 25명으로 피아노 교실은 선착순 10명으로 제한됩니다. 등록은 모든 연령층이 가능합니다. KCS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웨체스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KCS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6월 17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해금 리버스 무기지 안내 세미나를 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해금은 연방주택청의 보증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의 한 종류로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 자산, 즉 홈 에퀴티를 활용해서 노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월 모기지 납부금이나 생활비 부담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의 기본 개념, 자격 조건, 자금 수령 방법, 신청 절차, 장점과 주의할 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번 세미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회복지 프로그램 세미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버지니아 주택국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박인국 주택상담사 703-354-6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송영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오복 중에 하나죠. 치아 건강. 이 치아 건강을 잃었을 때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틀니와 임플란트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촉법 소년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의학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인류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기관 중에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곳이 있죠. 바로 치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의 미국 성인의 치아 상실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치아를 잃는 무치약 환자의 비율도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아의 상실, 단순히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고 또 저작 운동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뇌 혈류량까지 저하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요, 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임플란트와 틀니, 이 임플란트와 틀니의 최신 기술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비용 차이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분야의 최신 기술적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과거의 임플란트 시술은 치의학 전문의의 경험, 그리고 육안 엑스레이에 의존해서 잇몸을 넓게 절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출혈, 통증, 또 회복기간도 아주 길게 필요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고령 환자들에게는 이 시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치과의학계에 완전히 안착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환자의 구강을 3차원 CT 그리고 구강 스캐너로 정밀하게 촬영한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골 조직 그리고 신경의 위치를 밀리리터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미리 찾아내기 때문에 실제 시술할 때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작은 홈만 파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혈과 부종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감염 위험도 낮아져서 만성질환자의 시술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발치 후에 즉시 식립, 이른바 당일 임플란트의 보편화입니다. 과거에는 치아를 뽑고 잇몸 뼈가 아물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었지만 최근에는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서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임시 치아 제작까지 단 하루 만에 마치는 프로토콜이 안전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과 방문 횟수나 전체 치료 기관이 유의미하게 단축이 된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치료법이죠. 바로 틀니. 틀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치아를 잃었을 때 임플란트를 16개에서 20개 넘게 심는 것은 비용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것이 전체 틀니였는데요. 잇몸 적합도가 떨어지면 말할 때 틀니가 빠지거나 또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해서 현재 주류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임플란트 틀니, 즉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은 다음에 그 위에 특수 단추나 자석 체결 장치가 달린 틀니를 고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이 전체 틀니에 비해서 고정력이 2배 이상 향상이 돼서 음식을 씹는 힘인 저장력이 일반 틀니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향상이 됩니다. 또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지겠죠. 이런 경제적 장점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방법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면에서도 무겁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 대신에 생체 친화성이 높고 가벼운 이 피크 신소재나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소재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치과 제도 그리고 비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료 비용과 보험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요. 미국에는 그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없죠. 대신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있는데 이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치료 목적 이외에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나 일반적인 틀니 같은 치과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보험에 가입을 한다던가 메디케어 파트 C 중에서 치과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연간 보장 한도액이 보통 $1,500에서 $3,000 선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달하는 전체 임플란트나 아니면 고급 틀니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공제액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내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비용은 물론 지역마다 재료마다 다르지만 $3,000에서 $5,000 선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고령층의 치과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30%만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틀니 역시 7년에 한 번씩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본인 부담금 30% 수준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정부 지원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 한 개당 본인 부담 비용이 물론 치과와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뭐 $300에서 $450 수준 정도로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비용 차이 때문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는 한국을 방문해서 단기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치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원정 치과 치료에는 반드시 주지해야 할 법적 의학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플란트 경우에는 이렇게 식립 후에 뼈와 유착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보철물을 올린 이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이 스크류를 조인다던가 주위에 있는 염증 관리가 필수적인 반영구적 시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보철물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치과에서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임플란트 그 고정체, 드라이버의 규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한 특정 브랜드의 부품이나 정밀기구가 미국 치과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이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원정 치료를 고려하실 때는요, 세계적으로 호환성이 좀 높은 글로벌 공인 브랜드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치료 일정을 최소 몇 달 이상 이렇게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임플란트와 틀니는 과거에 비해서 통증은 줄고 고정력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비용 때문에 치료의 안전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보험의 혜택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서 단계적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확인해서 사후 관리 대책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원정 치료를 할 것인지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거주 여건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26 FIFA 월드컵 개막식 현장.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무대에 오른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NA. 대형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뚫고 울려 퍼진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뚜렷한 한국어 가사는 단순한 멜로디의 전파를 넘어 역경을 극복하려는 대한민국 특유의 회복 탄력성과 투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오프닝 세리머니였습니다. 이 뜨거운 예술적 영감은 약 500km 떨어진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동유럽의 북병 체코를 불굴의 응집력을 선보이며 후반전 두 골을 몰아치며 2-1 대역전승을 거두고 조별리그 첫 승을 완성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고도의 전술적 대치 국면으로 전개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백3와 백5를 혼용하며 높은 수비 라인을 설정해 체코의 롱볼 카운터 어택을 봉쇄하는 전술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양 팀이 서로 치고받으며 서로의 수비 블록을 깨지 못해 득점 없이 끝났으나 후반전 들어 그라운드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제골은 체코의 몫이었습니다. 후반 59분 체코의 우측 풀백 브라드미르 초우팔이 던진 장거리 스로우인이 박스 깊숙이 전달됐고 이를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높은 타점에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며 그대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일격을 맞았지만 대표팀은 흔들리지 않고 미드필더진의 정교한 하프스페이스 빌드업을 가속했습니다. 이렇게 체코를 압박해 나가던 한국의 동점골의 시발점은 중원의 마에스트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박스 한쪽으로 가볍게 찔러준 대각선 전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감각적인 턴 동작으로 체코 수비수 로빈 크라나치와 골키퍼 코바르를 역동작으로 완전히 무력화하며 정교한 칩슛으로 뻗은 골키퍼의 팔 위로 올려차는 멋진 골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천공의 동점골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대한민국. 한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체코의 날카로운 반격을 조직적인 옵사이드 트랙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후반 77분 토마시 소우체에게 프리킥 헤더골이 비디오 판독 결과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되며 가슴을 쓸어내린 대표팀은 즉시 치명적인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후반 80분 중원에 백승호가 찔러준 로빙 패스를 황인범이 오른쪽을 돌파하며 중앙으로 낮고 빠르게 크로스로 연결했고 교체 투입된 오영규가 강력하게 대쉬하며 왼발로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 감각적인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하며 이날 역전 대회 드라마의 마침표를 끊었습니다. 같은 조의 또 다른 매치업이자 개막전이었던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프닝 경기에서는 개최국 멕시코가 훌리안 키뇨네스의 전반 9분 선제골 그리고 라울 히메네스의 후반 67분 세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함께 그룹 A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관점에서 이 경기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무려 3장의 직행 레드카드가 발생한 잔혹한 카드 폭풍입니다. 남아공의 수비수 스페펠로 시톨레가 후반 49분 골찬스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먼저 퇴장을 당했고 이어 후반 83분에는 팀의 주축 미드필더인 템바즈와네가 상대 로베르토 알바라도의 안면을 가격하며 비디오 판독 끝에 폭력행위로 퇴장당했습니다. 난폭해지는 경기 흐름 속에 멕시코의 캡틴이자 수비의 핵인 세사르 몬테스 역시 후반 추가 시간에 거친 백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퇴장 릴레이는 향후 조별리그 판도를 결정지을 파괴적인 변수로 특히 오는 6월 18일 과달라라에서 멕시코와 운명의 2차전을 치러하는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월드컵 개막에도 지금 뉴욕의 맨하튼 한복판은 5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눈앞에 둔 뉴욕 닉스에 대한 뜨거운 농구 열풍이 뉴욕을 삼키고 있습니다. 시리즈 스코어 3-2로 확보한 뉴욕 닉스는 이제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망의 5차전은 토요일 내일 저녁 8시 30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홈구장인 프로스트 뱅크 스타디움에서 왕좌의 자리를 두고 원정에서 우승을 결정짓느냐 아니면 시리즈 전적 3-2를 만들면서 다시 반등의 불꽃을 피어올릴 것인지 그 운명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벼락 끝에 몰린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기사회생하기 위해서는 괴물센터 빅터 웬반야마의 림 프로텍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웬반야마는 현재 플래그런트 파워 포인트가 3점 누적되어 있어 내일 경기에서 단 하나의 추가 플래그런트 파워를 받을 경우 다음 경기 자동 출전 정지라는 치명적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웬반야마의 수비 위축 가능성은 곧 뉴욕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에게 페인트 존 드라이브인을 허용하는 지름길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뉴욕 닉스는 부상 투혼을 펼치고 있는 센터 미첼 로빈슨이 손가락 수술 보조기를 착용한 채 골 밑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피지컬 수비로 웬반야마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퍼스가 가드 디에런 파크스의 발목 부상 여파를 딛고 파워미터 슛 생산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파이널의 흐름을 좌우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역대 NBA 파이널 역사상 1승 3패의 스코어를 뒤집고 역전 우승에 성공한 팀은 극히 드물고 지난 2016년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뉴욕 닉스가 우승컵을 눈앞에 두면서 경기 티켓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5차전 티켓 가격은 가장 저렴한 상단 좌석이 약 $1,700, 하나로 약 $2,580,000을 넘겼고 코트 사이드와 프리미엄 클럽 좌석 가격은 $47,000 선으로 하나로 $7,100,000까지 치솟았습니다. 닉스가 이번 주말 텍사스 원정에서 53년의 한을 풀고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과 뉴욕의 눈과 귀가 내일 프로스트뱅크 센터의 코트로 쏠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은 6월 12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라이프 섹션에서 함께 짚어볼 키워드 바로 촉법 소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 소년에 대한 논의.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법을 악용하는 소년범들을 엄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엄벌주의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신중론,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 오랜 논쟁이 실질적인 법 개정의 기로에선 결정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 전 세계 각국에서도 소년 범죄의 양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법적 기준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시기인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 촉법 소년 근황,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의 연령 기준 논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한국의 촉법 소년 기준은 만 14세입니다. 이는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에 무려 73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런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1950년대의 14세, 그리고 2020년대의 14세, 신체적 성장은 물론이고요, 정신적, 사회적 인지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통계가 불을 지폈는데요.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기준 촉법 소년은 무려 21,95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만 26명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무려 83%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나 폭력을 넘어서서 강력 범죄로 증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강간, 강제 추행, 이런 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818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268건으로 무려 55%나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공식 의제로 상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역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가 주관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집중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백인의 시민 참여단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마침내 지난 4월 말에 최종 사회적 합의안 그리고 법 개정 권고안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만약에 최종 법 개정이 완료가 돼서 만 13세 미만으로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과거에는 보호처분에 그쳤던 중학교 1학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식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일부 학계와 단체에서는 여전히 소년기의 뇌발달 특성상 충동성을 고려해야 하고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론을 펼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의 촉법 소년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각 주마다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주가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형사 책임 연령은요, 한국과 동일한 만 14세입니다. 하지만 주별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법 제도가 엄격한 일부 주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0세나 12세처럼 매우 낮게 설정해둔 것도 있는 반면에 청소년 인권을 중시하는 주들은 이 연령을 대폭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사 책임 연령과 성인 법정 이송 연령의 분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 연령 자체는 만 12세로 낮지만 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재판하고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연령은 만 16세로 대단히 높게 설정을 해두고

0: 사회적 실패를 미국 사회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촉법 소년 연령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요?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만 14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 자체는 만 14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것보다 높은 만 15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소년의 교화에 극도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 연령이 만 10세에서 12세로 비교적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런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아동의 범죄 책임 능력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캐나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만 12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원화 시스템 국가들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사 책임 연령은 만 13세, 그리고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기본 연령은 만 14세에서 15세 수준으로 유지를 하지만 살인이나 강간 같은 강력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서만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0세나 12세로 낮추어서 엄벌을 하는 유연한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일각에서 흉악범죄에 한해서 연령을 낮추자라고 주장하는 법안들의 모티브가 된 제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 국가들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소년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인류의 오랜 경험적 축적 때문인데요. 처벌이라는 응보적 정의, 교화라는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현명한 균형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0: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0: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3: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에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 황인범과 오현규 선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인데요. 멕시코 가달라하라 현지에서 우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공격의 주도권은 한국이었습니다. 경기 전반 이강인의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과 손흥민의 두 차례 날카로운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좋은 흐름에도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대표팀은 계속해서 체코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한 대표팀은 후반 14분 오히려 체코의 장신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레이에치에게 뜻밖의 선제골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낙담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8분 뒤 이강인의 로빙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빼고 오현규와 엄지성을 투입했는데 교체 카드는 완벽 성공이었습니다. 후반 35분 황인범이 오른쪽 측면에서 깔아찬 크로스에 오현규가 왼발을 가져다 대 짜릿한 역전을 읽어낸 겁니다. 수문장 김승규가 경기 막판 굳건히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첫 판에서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조별리그 1차전 승리입니다.
6: 나오기 전에 우리 선수들한테 두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경기를 하자.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께 월드컵 첫 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 일단 오늘은 승리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5: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0으로 꺾은 멕시코에 이은 A조 2위로 32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첫 판을 역전승으로 장식한 홍명보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19일 이곳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A조 1위를 두고 다툽니다. 연합뉴스 TV 우준성입니다.
3: 홍명보의 체코전 승리의 주역은 단연 역전골을 넣은 오현규 선수였습니다.
4: 2022년 등번호도 없는 예비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에 동행했던 오현규 선수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에이스의 자격을 증명해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8: 동점에 성공한 직후 홍명보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오현규였습니다. 후반 24분 손흥민과 교체되어 들어간 오현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는 10여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후반 35분 측면에서 내준 황인범의 패스를 절묘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생애 첫 출전한 월드컵에서 신고한 천금 같은 역전골이었습니다. 오현규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였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절치부심한 4년 벨기에 헹크를 거쳐 지난 2월 튀르키예 명문 베시타스로 이적한 오형규는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엔트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의 상징 18번을 달고 꿈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7: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8: 이제 시작입니다. 월드컵 데뷔전에서의 데뷔골로 예열한 오형규는 홍명보호의 새로운 해결사로 월드컵 여정을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3: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첫 경기를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4: 무더위 속에도 거리로 나와 승리를 응원했던 축구팬들은 남은 경기에서 선전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김서동 기자입니다.
9: 광화문 광장이 응원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평일 오전에 치러지는 경기임에도 대표팀의 승리를 바라며 모여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전통의 빨간색 유니폼은 물론 머플러와 응원봉 등 각종 응원 도구가 총출동했습니다. 곳곳에 생수와 간이 모자가 놓였고 냉방기구를 갖춘 온열 환자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10: 낮 최고 기온 30도, 그늘막 하나 없는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최대 6,000명의 축구팬들은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9: 휴가를 내고 나온 직장인부터 처음으로 거리 응원에 나선 취업 준비생까지 4년 만에 찾아온 월드컵 응원을 위해 시민들은 일상을 기꺼이 반납했습니다.
11: 처음으로 거리 응원을 나오게 됐어요. 취업 준비생인데 이제 월드컵 시즌인 만큼 취업 준비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오늘 대한민국 응원하러 왔습니다.
9: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지켜봐왔다는 한 축구팬은 날카로운 분석으로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내기도 했습니다.
12: 일단 체코가 신장이 크고 피지컬이 세기 때문에 저 일단 발 밑으로 빨리빨리 빠른 축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 2-1로 역전승을 할 것 같습니다.
9: 경기 시작과 함께 응원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선취점을 내줬을 때는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동점골에 이어 짜릿한 역전골이 터지자 무더위도 든 채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승리를 만끽한 팬들은 남은 예선 두 경기에서도 열띤 응원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3: 마지막에 주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경기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멕시코전 그리고 남아공전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4: 3전 전승!
15: 갑니다!
14: 대한민국!
15: 갑니다!
9: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3: 네, 이렇게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별 예선 2차전 상대인 멕시코는 개최국인 만큼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4: 첫 경기 승리의 멕시코는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16: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로 시작을 알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유별난 축구 사랑으로 유명한 멕시코 팬들은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을 8만 만원 관중으로 꽉 채웠고 경기장 바 소칼로 광장에도 자국 유니폼을 갖춰 입은 팬들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특히 전반 9분 훌리안 키뉴네스의 발끝에서 개막전 축포가 터지고 개최국 멕시코가 첫 승을 거머쥐자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시티 팬존에서 수천 명의 팬들과 함께 응원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 체코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분위기도 후끈합니다. 멕시코와 한국을 구분 지을 것 없이 함께 어울려 태극기를 흔들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2차전 상대가 개최국 멕시코인 만큼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17: Corea, nos vemos en Guadalajara y vamos a ganar.
18: ¿Qué vamos a hacer? Pues ganarle a Corea, amigo. El siguiente partido.
16: 멕시코 전체가 뜨거운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홈팬들의 응원 열기도 홍명보호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4: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한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19: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임으로 전직 신분이 되면서 도주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합수부는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구별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이 끝나면 노 전 위원장 등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개표소 시위 내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시위 참가자 일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빚었는데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한 첫 수사로 경찰은 시위대 3명 중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시위대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사건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정권 침해 관련 시위 상황을 악용해 시민이나 기자, 경찰에게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기 씨는 선관위가 폐기했다던 투표함 보관 상자 중 한 개를 확보했다며 선관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내보인 상자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선관위는 진위 확인이나 회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함 보관 상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1900매라고 적힌 문구 때문인데 해당 투표소에 용지가 1900명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1: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0: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계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선관위의 관리 부실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선관위에서 정오 무렵 이미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허둥대다 혼란만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25: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선관위가 처음으로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건 당일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약 6분 뒤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용지 추가를 위해 1년 번호 제공을 시작했지만 실제 투표지에 이 번호를 적기 시작한 건 오후 1시 40분이었습니다. 이후 2시 20분이 되어서야 추가 투표지 운송이 겨우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투표지 부족 상황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심화됐고 오후 4시 46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과정에서 대응 체계가 미비해 혼란이 가중된 걸로 봤습니다.
0: 시카고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무번호 투표용지 1년번호 넘버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버링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25: 투표지 생산과 운송까지 해야 했던 송파구 선관위는 혼란 수습은커녕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상황 보고조차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도 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평소 쓰지 않던 넘버링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19일까지 활동하는 진상규명위는 남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혼선의 결정 주체 등을 특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근무 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일 부실 대응이 불거진 상황에서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진상 파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준호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 두 곳의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하거나 엉뚱한 투표수의 결과가 입력됐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로 투표 결과가 잘못 찍게 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두 곳입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습니다. 공표 당시 안 후보는 368표, 임 후보는 337표를 득표했다고 전했는데 실제 득표는 안 후보 337표, 임 후보 368표였던 겁니다.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소를 잘못 입력해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 입력됐습니다. 득표수를 바로잡은 결과 당초 공표된 두 후보의 득표수는 이전보다 47표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투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유권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기도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 측은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에서도 일부 투표소 개표 오류가 확인됐고 최소 3차례나 정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개표 결과 오류까지 속속 확인되면서 진상규명과 선관위를 향한 부실관리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승택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국 대학가의 시국 선언문을 모아놓은 누리집까지 등장했습니다.
4: 한편 법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송채연 기자입니다.
5: 대학가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전국 200여 개 대학에서 발표한 시국 선언문과 성명을 한데 모은 누리집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표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참여 대학 수와 방문자 수, 대학별 시국 선언문의 핵심 문구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총 391건의 성명서 내용을 분석한 통계도 공개됐는데 참정권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민주주의였고 참정권과 신뢰, 공정성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6: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중선관위의 구조개혁을 반영하십시오.
5: 누리집 운영자는 성명들은 이 사안을 정파의 승패보다 참정권 절차, 신뢰의 문제로 설명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추가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에 관한 검증 신청은 필요성이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관련 자료 확보를 허용한 만큼 투표지 보관 상자 인계와 폐기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잠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는 규탄 시위가 8일째 이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이 모였는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물리적 충돌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연입니다.
3: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맞춰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마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회담장에 도착하자 멜로니 총리를 비롯해 의장대와 근위병, 기마병 등이 극진히 국빈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소인수 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 그리고 양해각서 교환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별도의 환영식과 오찬 회담 등 이탈리아 측이 각별한 예우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MOU는 모두 4건입니다. 한 이탈리아 개발협력 MOU에는 아프리카에서 양국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아프리카 공동개발로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첨단 과학기술 ICT 협력 MOU를 체결해 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연대 경제 MOU,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새로 체결됐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의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솔직한 표정이 있죠. 오직 타인만 볼 수 있고 숨길 수 없는 표정, 바로 뒷모습입니다. 힘들 때는 축 처진 어깨로, 눈물을 참아낼 때는 떨리는 등으로, 기분 좋은 날에는 또 나풀나풀 바람을 일으키는 걸음으로, 우리의 뒷모습은 또 하나의 얼굴이 되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곤 하죠. 치열하게 달려온 일주일의 끝자락, 지금 우리의 뒷모습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만큼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홀가분한 뒷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녁 추억이 음악과 함께 했는데 그리울 것 같습니다. 상도동 아줌마님이 보내주신 마이클 잭슨 I'll be there. 표정은 거울로 볼 수 있으니까 감정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뒷모습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뒷모습이 예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아주 조금씩 처진 어깨가 올라가서 뒷모습의 표정이 점점 웃는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 저녁 스케치의 노을 속에 흐르는 밥과 음악들, 그리고 분위기 모두가 저에게는 퍼펙트였습니다 하셨어요. 서지수님이 아내랑 듣고 싶습니다. 에드 시런의 퍼펙트. 임경신님이 보내주신 젠 버킨의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퇴근하고 4104번 버스를 탔는데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이런 우연이 하셨네요. 별솔 별하하랑님. 저는 강변역 가는 100번 좌석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시네요 하셨습니다. 꼼지락꼼지락님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준호님이 브라이언 하일랜드 See you with a kiss.

수가 있죠. 오늘은 영화 제목을 알아맞히는 문제. 음악을 사랑하는 말괄량이 견습소녀 마리아는 원장소녀의 권유로 해군 명문집안 폰트랩가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마리아는 폰트랩가의 일곱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이 폰트랩 대령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아이들의 곁을 떠나 다시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지만 결국 폰트랩 대령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물들이는 영화 속에 주옥같은 음악들이 있는 줄리 앤드루스, 크리스토퍼 프로머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0: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프란시스코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최연수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시간 넘게 걸려 늘 퇴근하는 정체된 고속도로의 고단함 속에서도 늘 행복감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준 방송입니다. 저녁 스케치 덕분에 항상 따뜻하고 포근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가을빛칠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늘 팝송 퀴즈는 영화 제목 알아맞히는 문제였죠. 음악을 사랑하는 말괄량의 견습수녀 마리아는 원장수녀의 권유로 해군 명문 집안 폰트랩가의 가정교사가 되죠. 마리아는 폰트랩가의 일곱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폰트랩 대령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이들을 떠났으면 좋겠다 결심을 하지만 결국 폰트랩 대령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물들이는 영화 속의 추억 같은 음악들이 있는 줄리 앤드루스, 크리스토퍼 프루머 주연의 이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10분 호명합니다. 4826님, 1680님, 3616님, 2238님, 4948님, 0515님, 9566님, 5782님, 또 레인보우로 들어오신 EDL님, 미니님까지 10분입니다. 오늘은 햄버거 쿠폰을 휴대전화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메이트였는데 너무 아쉽고 아직 실감이 나지 않네요. 박상민님, 피버 브라이슨 러브타플에게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어린 두 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듣기 시작해 그 딸 시집까지 보내고 나서도 저녁 스케치와 함께하고 있는데, 유동근님,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 Goodbye, My Love, Goodbye. 이 곡은 박기현님도 같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입니다. 대여섯 시간을 내리 수업하고 목이 쉬어라 설명을 한 뒤 퇴근길 라디오를 켜면 저녁 스케치가 제 에너지를 채우고는 했는데, 그러셨어요. 오늘이 생일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지연님 축하드려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 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0번째 페이지. 메신저 프사도 아드님들의 사진으로 해두는 훈훈한 남자. 이름조차 훈남인 지각심리학자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1: 반갑습니다. 지각심리학자이지만 오늘도 정시에 와주셨고요.
2: 예,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다들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하나쯤은 혹은 뭐 그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누군가는 카카오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인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프사 안 올리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 사진 없는 사람은 또 그거대로 나름의 설명이 돼. 라면서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과연 심리학적으로 가당키나한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속 지각심리학 이야기로 최훈 교수님과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한 매체에 재미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큰일이 생겼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2: 뭐 큰일이 여러 가지 생겼는데요. 네. 뭐 그중에 하나가 요즘에 미국 상원에 어떤 보고서가 하나 올라갔는데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해서 멍청해졌다. 부모 세대보다 지능이 떨어졌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좀 새로웠던 거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가 있었죠. 옛날에.
1: 옛날엔 지혜가 옛날. 있었다.
2: 예. 그러니까는 옛날에 원시나 가게 되어보면은 네. 지식의 축적이 되는 노인연기의 지혜가 훨씬 필요했었고, 아, 네네네. 그때는 항상 어른한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네. 아이들이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그다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요구되는 능력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대 이후로는 자녀 세대의 IQ가 부모 세대보다 항상 좋았습니다. 오.